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Well, the first one to review is from Wednesday.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에 남겨진 반려동물들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Karen, what's the title? In Venezuela's rubble, a search for the family pets.
1: 베네수엘라의 폐허 속에 펼쳐지는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이게 제목이고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만 6천 명 이상의 부상자도 나왔고요. 한 3만 명은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큰 재난의 현장에서 이 반려동물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 As Venezuela counts its dead, clears away collapsed buildings, and begins its long recovery from last month's devastating earthquakes, another consequence of the disaster has emerged. The pets left injured, orphaned, or separated from their owners. Volunteers are reuniting cats and dogs with families who may have lost relatives, homes, and nearly everything else. Others are caring for pets whose owners are missing or dead, or trying to help families who have no way to care for their animals.
1: 베네수엘라가 지난달 파괴적인 지진에 희생된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붕괴된 건물을 철거하며 긴 복구 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재해로 인해 또 다른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한 여파요. 그건 바로 부상을 입거나 주인을 잃거나 주인과 헤어지게 된 반려동물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반려묘와 반려견들을 주인과 만나도록 해주고 있고 이 주인들도 가족과 집을 비롯해 지금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인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주인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반려동물을 돌보고 또 반려동물을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Right. As Venezuela clears away collapsed buildings. Mm-hmm. Yeah, when you clear something away, it means you are removing items from an area to make it clean, tidy, or you're removing it to make it empty.
1: Clear something away는 무언가를 치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건물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Yeah. So as Venezuela counts its dead, that means it's counting how many people died from the earthquakes, and as it clears away collapsed buildings, 폐허가 된 건물들, 붕괴된 건물들을 이제 철거하고 복구를 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pets도 이제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Yeah.
1: We're talking about in some cases orphaned pets.
2: Yeah. So orphan pets, when we talk about orphans, we're talking about children whose parents have passed away.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orphaned animals. So it can refer to animals that have lost its mother, but animals, in this case, that have lost their caretakers.
1: 부모를 잃은 이제 반려동물, 그러니까 사실 사람한테 원래는 쓰는 표현인데요. orphaned라고 하면 부모를 잃은, 뭐 고아가 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2: Even as people who survived the disaster are coping with the trauma of losing loved ones and having no home, surviving pets also face challenges. There is a lot of stress on the animals, Peña said. Changes in weather and spaces can weaken their immune systems and bring about viral diseases. Dr. Ludemar Rosendo, a veterinarian who traveled from the western city of Barquisimeto to volunteer at a makeshift clinic at a McDonald's restaurant in La Guaira, said she had treated or performed surgeries on about 700 animals since the disaster, with 20 to 30 arriving every day.
1: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집을 잃은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반려동물들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한 동물구조단체 책임자인 페냐의 말인데요. 동물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와 환경의 변화는 동물들의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바이러스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서부 도시 바르키시메토에서 이곳 라과이라로 와서 맥도날드 매장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수의사 로센도 박사는 지진 발생 이후 자신이 지금까지 약 700마리의 동물을 치료하거나 수술해줬고 지금도 매일 한 20마리에서 30마리가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oping with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Karen?
2: You use this when there's a difficult situation. So when you deal with something successfully in a difficult situation, like or a problem or a difficult person, and you're managing something when things are hard, you use cope with something or cope with someone.
1: There's the expression coping mechanism. And that's when you try to get
2: Overcome,
1: through,
2: yeah.
1: or overcome a really difficult phase of your life
2: Yeah.
1: by doing something.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oping mechanisms. I can't think of any off the top of my head, but what can there be? Coping mechanisms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긴
2: Yeah.
1: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트라우마나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기 쓰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coping with something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에 내가

0: So it describes when a person, action, or event is the direct reason for a specific result.
1: That bring something about는 무언가를 유발한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Bringing about viral diseases라고 했을 때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p.
1: Immune systems가 약해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죠. What about a makeshift something, a makeshift clinic?
0: Yeah, so this means it's not, it wasn't a clinic in the first place. So the McDonald's has become a temporary or an improvised clinic. So it's often like a rough or a simple sort of a, it's used as a quick fix when you don't have the right tools or the proper solution.
1: 여기서 말하는 makeshift라는 거는 임시라는 뜻이 있어서요. McDonald's restaurant 안에서 임시 어떤 이제 의료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식당의 의료 시설이 당연히 아니니까. So there's a makeshift clinic at this fast food restaurant and one of the volunteers, who's actually a doctor,
0: yeah.
1: said that she's been treating 20 to 30 animals every day.
0: Yeah.
1: Yeah. 자, 그리고 이제 coping mechanism, 또 이제 좀 떠올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coping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그 대처하는 거거든요.
0: Yeah.
1: 어려움을 대처하는 거. 그래서 coping mechanism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운동하기. 아니면은 친한 친구랑 이제 대화 나누기.
0: Talking. Yeah.
1: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머가 coping mechanism이에요.
0: 아, because it makes you laugh.
1: 왜냐면은 이제 그 유머가 있으면은 원래는 좀 원래 뭐라 그럴까요? 좀 shy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결점이 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그런 이제 유머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No.
1: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다운됐는데 오히려 역으로 유머를 써서 coping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coping mechanism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며칠이 흐른 끝에 서로를 만나게 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라과이아 주민인 산타나 씨는 지진이 발생하던 당시 무너진 아파트에 어린 자녀 둘과 반려견 두 마리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자녀 둘은 구조가 됐지만 반려견 두 마리, 루나와 카넬라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 She had no idea that rescuers had pulled Luna from the rubble. While Santana was spending her days in a hospital in Caracas with her son, who had a fractured leg, Luna was treated by volunteers and placed with a foster family. Santana posted photographs online, hoping someone had seen Luna. Eventually, someone recognized her. Ever since Luna came into our lives, she's been like another daughter. We love her so much. With my children, it's something else entirely. It's special, she said. Thank God we are so happy to have her back.
1: 자, 오스달리스 산타나는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자신의 반려견 루나를 구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다리가 부러진 아들과 함께 카라카스의 한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루나는 자원봉사자들의 치료를 받고 위탁 가정에 맡겨진 상태였는데요. 산타나는 누군가 루나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루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루나와 재회한 후 산타나의 말입니다. 루나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 애는 마치 우리 집의 또 다른 딸과도 같았거든요. 우리는 루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자녀들과 함께 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매우 특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루나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Alright, so what's eventually?
0: Eventually, it means in the end or at some later time after some sort of delay or a lot of effort or many problems.
1: 그래서 eventually는 뭐 마침내, 최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So they were able to meet eventually.
0: Yeah.
1: What about something else?
0: Something else. So she said that for her children, it's something else entirely, right? So it means that it's

0: like the Luna is an exceptional pet or a remarkable thing. So someone, not someone, or Luna is very, very special to her children.
1: 훨씬 더 대단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냥 루나 자체도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Luna is like a daughter to us. We love her, but with my children, it's something els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큰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에서 반려동물들이 구조된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만난 다른 감동적인 반려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ile trained rescue dog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earch effort, one family's pet in LaGuardia have may also helped save a life. When a one-year-old dog named Toby escaped from the rubble of a building, he kept evading rescuers despite being injured instead of repeatedly running back to the same spot in the debris, according to building residents. They searched there and discovered an 11-year-old boy, Kanger Garcia, trapped beneath the collapsed building where he had survived for 78 hours, dehydrated and bruised but alive. Toby was the Garcia family's dog.
1: 훈련된 구조견들이 수색 작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편으로 다음 이야기에 따르면은 라과이라에 사는 어떤 가족의 반려견 역시 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건물에 살던 주민들에 따르면은 토비라는 이름의 한 살짜리 강아지가 건물 잔해에서 탈출했을 때이 개는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을 계속 피하면서 잔해 속의 어떤 한 장소로 반복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곳을 수색했더니 붕괴된 건물 잔해 아래 11살 남자아이 가르시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탈수 증상이 있었고 멍도 들긴 했지만 무려 78시간 동안 버티며 살아남아 구조됐습니다. 알고 보니 토비는 가르시아 가족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 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0: He's
1: 네.
0: also something special.
1: Yes, 맞아요. He's something else. 자, evading rescuers.
0: If you evade something, that means you're escaping or avoiding or slipping away from something.
1: Evade는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을 계속 피한 이 강아지.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계속 저한 곳에만 머무를까? 가봤더니 그 아래에 이제 남자아이가 있었던 거고요. The boy was under debris.
0: Debris refers to scattered pieces of broken things, wreckage, or it could be trash left behind after something is destroyed.
1: The pronunciation can also be debris. That's okay. But you don't pronounce the S. So it's not debris. It's debris or debris. 잔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 잔해 아래에 이제 아이가 구조가 됐고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For Andrea Villasana, 24, a physiotherapist who traveled from eastern Venezuela to LaGuardia with a volunteer convoy delivering donations, one frightened puppy became a rare source of relief after days surrounded by devastation. She found the dog darting through traffic and damaged buildings before other volunteers caught her. As they searched unsuccessfully for the dog's owner, residents began stopping to pet her. One man insisted on giving her half of the arpa he was eating. Later that evening, exhausted residents gathered around the dog, pulling out flashlights to see her and feeding her pieces of tuna and dog food. It really changed everyone's expression. It's like being all day waiting for good news or just wanting to see something that gives you a little bit of hope, Viasana said. They were smiling despite everything.
1: 베네수엘라 동부에서 구호 물품을 실은 자원봉사 차량 행렬과 함께 라과이라로 와서 며칠째 폐허에 둘러싸여 활동하던 24세의 물리치료사 안드레아 미아사나에게 이 겁에 질린 강아지 한 마리가 드물게도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미아사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 강아지를 붙잡기 전이 녀석이 이제 차량과 파손된 건물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0: 이후 이들이 주인을 찾아다니는 동안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강아지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어떤 남성은 자신이 먹고 있던 옥수수 빵의 절반을 강아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 늦게 지친 주민들이 강아지 주위에 모여 손전등을 비춰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참치 조각과 개 사료를 먹이러 줬는데 이런 모습에 비아사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마치 하루 종일 좋은 소식을 기다리거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다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Okay. That was a volunteer convoy.
1: A convoy refers to a group of vehicles, or it could be ships, some sort of transportation that travels together, usually for safety, protection, or support, or it could also mean the act of providing an escort to protect those travelers.
0: 호송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들을 말하고 있는데, a volunteer convoy delivering donations는 이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자원봉사 호송대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darting through traffic?
1: Darting means moving or running very fast, quickly, or suddenly in a specific direction.
0: 쏜살같이 휙휙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차들이 다니는 곳을 이렇게 휙휙휙 피해 다니던 강아지를 발견한 겁니다. 자, so the dog was darting through traffic.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Norah Jones, Don't Know Why.

0: Let's review our nex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뉴욕 경찰 학교가 새롭게 명칭을 바꾸게 된 감동적인 뒷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Jason 선생님?
1: The story behind the New York Police Academy's new name.
0: 뉴욕 경찰 아카데미의 새로운 이름에 얽힌 사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뉴욕 경찰 학교, 즉 Police Academy가 지난 7월 16일에 새롭게 명칭을 개정했어요. 이 새로운 이름이 Detective Stephen McDonald Police Academy예요. 이걸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Who's Stephen McDonald?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Stephen McDonald가 대체 누구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Officer Stephen McDonald could not move or speak. He had been lying in a bed at Bellevue Hospital in Manhattan for nearly 9 months, recovering from gunshots that had severed his spinal cord and left him paralyzed from the neck down. Shavad Jones, the 15-year-old boy who had shot him on July 12, 1986, was behind bars. McDonald's one-month-old son, Connor, was about to be baptized in the hospital chapel in front of reporters and news photographers.
0: 스티븐 맥도널드 경관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맨해튼 벨뷰 병원의 침대에 거의 9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총상으로 척수가 끊겨 목 아래로 마비된 상태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1986년 7월 12일에 그를 총으로 쏜 15살 소년 샤보드 존슨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널드 경관의 생후 1개월 된 아들 코너는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예배당에서 막 세례를 받을 참이었습니다.
2: Alright, so this story takes us back to the 80s.
1: Yeah, quite long ago.
2: Yeah, and from what we can tell so far, Detective or Officer Stephen McDonald can't move, can't speak. He's in a hospital ward. He's been shot. Oh my goodness.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o be behind bars, because the boy that shot him, it says, was behind bars.
1: Yeah, if you're behind bars, then it means that there are bars in front of you. Mm-hmm. And if there are bars in front of you, it means that you are in jail.
0: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To be behind bars. 철창 속에 있다를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1: McDonald was eager to send a message to the teenager who shot him, but all he could do was mouth his words, which his wife, Patty Ann McDonald, wrote down. I'm sometimes angry at the teenage boy who shot me, but more often, I feel sorry for him, McDonald said, reading his words to reporters as his respirator wheezed in the background. I forgive him. That message, delivered in March 1987, moved New York in an era when violent crime was rampant and racial tension and anti-police sentiment was prevalent. For the next 30 years, McDonald traveled throughout the city and around the world telling police officers, school children, and politicians his story and asking them to believe in the power of compassion. He died in 2017 of complications from his injuries. He was 59.
0: 자, 맥도날드는 자신을 쏜 10대 소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입만 움직일 뿐 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 패티가 옆에서 그의 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기자들에게 그 글을 읽어줬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때로는 저를 쏜 그 10대 소년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안타까울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자, 1987년 3월에 전해진 이 메시지는 폭력 범죄가 만연하고 인종적 긴장과 반경찰 정서가 팽배했던 당시 뉴욕을 감동시켰습니다.

0: NYPD for generations to come, she said during a ceremony at the academy, where Patty Ann McDonald and Connor McDonald, now a captain in the police department, sat close by.
1: Wow. 저 약간 소름 돋았는데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뉴욕 경찰국은 퀸즈에 있는 경찰 학교에 맥도날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물 그대로 본뜬 그의 배지와 제복, 휠체어, 인공호흡기의 복제품이 현재 건물 로비의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승진하면서 이제는 스티븐 맥도날드 형사가 된 그의 이름이 금속빛 회색 건물 정면에 흰색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시카 티쉬 경찰청장은 지난 1월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열린 그의 추모식에 참석해 앉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말했고요. 티쉬 경찰청장은 새 현판을 다는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뉴욕 경찰국은 스티븐 맥도날드를 기리고 그의 모범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뉴욕시 경찰국의 일부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영구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자리를 함께한 참석자들 중에는 맥도날드 형사의 아내 패티 그리고 지금은 경찰국의 경감이 된 아들 코너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맥도날드가 경관이었잖아요. 오피서. 근데 이게 해석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말로는 앞서서 이제 오피서 맥도날드라고 했을 때도 경관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들 커너가 캡틴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경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감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아들이 Police Academy, Police Department에서 캡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 표현 좀 볼게요. To shield, or a shield.
0: Yeah, it's a replica of his shield.
1: Ah, okay.
0: And a shield, if you think about it in ancient times, when you're fighting a battle, then you have a sword and a shield, or you have a spear and a shield. So the shield is to protect you and to defend you against other weapons. And I think in the same sort of way, in North America and the U.S., the... I guess the badge or the representation of the police department is a shield. So police officers will have like a button in the form of a shield on their uniform to show that they are police officers. And typically police officers, their primary objective, their most important job is to protect.
1: Right.
0: And what protect? Well, a shield protects you from attackers and weapons. So it's kind of sort of reminding police officers and the public that, look, we are here to protect you. So they wear a shield as a representation that they are part of the police. And it says here, replicas of his shields, meaning his badge on his, that yeah. was on his uniform, they are on display.
1: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찰관의 배지예요. 그거를 shiel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요 표현 이제 officer하고 captain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police officer, 원래 맥도날드는 officer였어요. 그때 부상당했을 당시에 보통 이제 순경이라든지 이렇게 현장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police officer라고 하고 지금 이제 아들 커너 맥도날드는 police captain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경찰 경감이나 대위 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중간 간부급의 예, 그런 직급에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come up with something인데요. The commissioner came up with this idea to change the name of the police academy while she was at church.
0: Yeah, if you come up with something, then you are the one that sort of created this thought.
1: Yeah.
0: You came up with the idea. It came from you. You didn't read it somewhere else. It wasn't something that was suggested to you from somebody else. It's just you were the one that created an idea.
1: 떠올리다, come up with something. Hey, I came up with an idea.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찰청장 티쉬가

0: 성당에 있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올리게 됐대요. 우리 폴리스 아카데미 이름을 맥도날드 그 디텍티브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 뉴욕의 경찰 학교인 폴리스 아카데미가 최근에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전 경관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명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맥도날드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총상으로 마비 환자가 됐을 당시에 그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인 커너를 임신한 지 고작 3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정말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역경을 견뎠을 겁니다. 이런 맥도날드가 자신을 총으로 쏜 소년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후 대화를 나누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Patty Ann McDonald said some people questioned her husband's decision to forgive Siobhan, but she believes it might have saved his life. If he hadn't, it would have destroyed him from the inside out, she said. In 1988, he sent a package to Siobhan, who was in prison. Inside was a box of stationery, stamps, and a note. Let's carry on a dialogue. In 1990, Jones called McDonald at his home in Malvern, New York, on Long Island, and apologized. But forgiveness took the relationship only so far. When he was up for parole, Jones's family asked McDonald if he would be willing to ask for his early release. McDonald told them he could not. His father, Connor McDonald, said, felt that Siobhan had to do his time.
0: 일부 사람들은 맥도날드가 셔보드를 용서하기로 한 결정을 의아해했지만 아내 패티는 그를 용서하기로 한 바로 그 결정 덕분에 남편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속에서부터 무너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88년 맥도날드는 수감 중이던 셔보드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이 택배 안에는 문구류 한 상자와 우표, 그리고 우리 대화를 이어가자라고 적은 쪽지가 있었는데요. 1990년, 셔보드 존스는 롱아일랜드 뉴욕주에 있는 맥도날드의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존스가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자 존스의 가족이 맥도날드에게 존스의 조기 석방을 요청해 줄수 있겠냐라고 물어왔는데 맥도날드는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코너 맥도날드 그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가 형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Alright, so if McDonald hadn't forgiven Siobhan, then that would have destroyed him from the inside out.
1: Yeah, inside out here, meaning inside his body or brain, meaning it was more his emotions and his thoughts, his psychology. Those things would have suffered greatly because, it would have consumed him literally from the inside out. So even though his body, it's already been damaged, right? But he's still alive. But I think what she's saying is, from inside of his heart, and it would have consumed his personality and things like
0: Inside Out라는 게뭐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1: that.
0: 애니메이션. 근데 이제 안에서부터 밖으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옷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졌을 때, 안감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게 Inside Out고요. 그냥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은, 그러면 Back to Fro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upside down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들이 다 옷에도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inside out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좀 안에서부터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he would have, oh, it would have destroyed him from the inside ou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를 한 거긴 하지만 even though McDonald forgave Siobhan, that didn't mean he was

0: all happy and, you know, okay, let's get him out on parole. No, he still wanted the boy to do his time.
1: Yeah, and doing his time in this case, and most of the time, it means fulfilling your punishment in jail. So he's in prison. He was sentenced to however many years, and he wants him to do that time. This is your punishment. You have to, you know, complete the punishment that you were tasked. So to do your time in this case, and most of the time, it's talking about completing the amount of punishment that you're supposed to do. The one other way that I will mention that as an example, you might do your time that's not necessarily punishment. For me, when I started my broadcasting career, I did my time in Dawson Creek. It's a small town out like 14 hours away from Vancouver. It's a very, very small little town. And that's where I did my time. I gained my first experience to become experienced enough to work in a big city. So we talk about things like that as well, doing your time in terms of gaining the required experience that you need to move on to the next step.
0: Exactly. 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부분은 그만큼의 경력을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종종 그 초반에 방송 커리어를
1: Dawson Creek.
0: Dawson Creek, 아, Dawson's Creek는 드라마 이름인가요? 네, Dawson Creek라는 곳에서 보냈다. How many years was that?
1: Two years that I
0: Two
1: spent there.
0: years. 네, 그래서 you speak of it quite fondly, I feel like.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 정말 그 newbie, 어떤 이제 신참의 느낌으로 방송을 처음 하는 시기여서 아마 조금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1: Many.
0: 같아요. 그 경력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더큰 방송국에 가서 더 많은 일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I did my time이 어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someone did their time이라고 하면은 교도소 생활을 했다, 형기를 다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그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거기 보면은 I did my time, so now I'm coming home 이런 기사가 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형기 다 채웠고 이제 나 집에 갈 건데 혹시 나 보고 싶으면 나무에다가 옐로우 리본 하나 묶어줄래? 하는 그런 가사잖아요. 거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침상에서 용서한다고는 맥도날드가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슈퍼드와의 관계가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형기는 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this forgiveness took the relationship only so far.
1: Only so far, meaning that there was a limit. It didn't go all the way where everything's, you know, happy ending sort of stuff. There's a limit as to how far it went. So
0: Sure.
1: only so far, meaning it didn't go all the way.
0: 그래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둘의 관계, 용의자와 그다음에 이제 detective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경이었는데 맥도날드와의 관계가 뭐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하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인 커너의 말에 따르면은 맥도날드는 셔버드 존스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면 둘이서 함께 학교 등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희망을 1995년에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He never got that chance. Shortly after the interview, Jones was released. 3 days later, he was killed in a motorcycle accident in East Harlem. Connor McDonald, with then 8, stood up in front of his third grade class and asked the other students to pray for Jones. My dad would always tell me that compared to Shavad, my life was very good and that we had to feel sorry for him. Connor McDonald said, I felt compelled as a young kid to forgive him and ask my classmates to forgive him. After Connor McDonald graduated from Boston College, he volunteered with homeless teenagers in Denver before joining the police academy. His father beamed with pride.
0: 결국 그렇게 슈퍼드와 함께

0: 함께 학교를 돌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인터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스는 석방이 됐지만 그로부터 불과 3일 뒤 그는 이스트 할렘에서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아들 커너는 자신의 3학년 교실 앞에 나와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죽은 존스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커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셔버드와 비교하면은 제 삶은 아주 좋으니 그를 미워하지 말고 가엽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아직 어렸던 저는 그를 용서하고 반 친구들에게도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왠지 모를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커너 맥도날드는 보스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덴버에서 노숙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했고 이후 경찰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매우 자랑스러워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So when Connor was just a boy and Shavod had died in an accident, he felt compelled to stand up in front of the class and say, "Let's pray for him."
1: If you're compell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it. No one's forcing you, but you have a strong desire in your heart to want to do, I think, maybe the right thing or what you feel the right thing is.
0: 이렇게 해야만 할것 같은 느낌을 느낀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커너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도 평소에 아버지가 그 슈버드라는 아이 때문에 내가 다치긴 했지만 그 아이를 가엽게 여기고 용서해주자 그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라고 말을 해야만 할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대요. He felt compelled to say that.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커서 커너도 경찰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이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His father beamed with pride.
1: If you're beaming, then it means you're so happy that your smile lights up the room. And you can take this from a sunbeam. So the sun shines into the window, and you can see the beam of light that the sun is sending through a window, let's say. And in the same sort of way that light, the beam, it lights up the room. If you are beaming, then it's because your face, you're so happy, so proud, so emotional that when everyone looks at you, it's just so noticeable that you're making everyone else around you happy.
0: 햇살 같은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sun is beaming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활짝 웃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왜 아니겠어요? 활짝 웃으셨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is father beamed with pride.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Journey. It's Separate Ways, Worlds Apart. Have a great Sunday and see you in 22 hours.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2: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도입부를 서곡이라고 하죠. 작품의 분위기와 주요 선율을 먼저 들려주며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이끄는 음악인데요. 그런데 하나의 오페라에 서곡이 네 곡이나 있다면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가 바로 그런 작품인데요. 그는 오페라를 여러 차례 고쳐 완성하는 동안 공연에 맞춰 서곡도 새롭게 써서 모두 네 곡의 서곡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 서곡들은

오페라 무대뿐 아니라 독립된 관현악곡으로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814년 마지막으로 완성된 피델리오 서곡을 첫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베토벤의 피델리오 4곡을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고시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입니다. 랩소디 인 블루의 대성공 이후 탄생한 고시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전통적인 3악장 형식을 바탕으로 활기찬 재즈 리듬과 애소어린 블루스 선율을 세련되게 녹여낸 작품입니다. 고시인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이 작품 함께 감상해볼까요? 고시인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알레고로 아지다토, 얼 와일드의 피아노와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거쉬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 조종 2악장과 3악장을 얼 와일드의 피아노와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인 41번 주피터입니다. 이 곡이 완성된 1788년, 모차르트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서는 그런 어둠이나 그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고 찬란한 기운이 곡 전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교향곡 39번과 40번, 그리고 41번까지 세 편의 걸작을 잇따라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작품인 41번은 모차르트 교향곡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주행곡 41번 시장주 쾌외번호 591 주피터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시장조 쾌에버러 551 주비터 중 1악장과 4악장을 카를 베미치 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조 작품으로 49중 4악장 피날레 시트코페츠키 트리오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맨델스존의 피아노 3종 중 1번 D단조 적모로 49중 4악장을 시트코베츠키 트리언즈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비발디 리코드 협주곡 시장조 리용모로 444 도로테 오버링어의 리코더와 소나토리 델라 조이어사 마르카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8월 2일 일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브람스 독일 리퀘임 중에서 이 하프트눈 트라우르히카이트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리퀘임은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리며 미사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브람스의 독일 리퀘임은 교회 의식을 위한 음악이라기보다 연주회에서 들려주기 위해 만든 작품인데요. 보통 리퀘임에서는 라틴어 미사문을 가사로 사용하지만 브람스는 독일어 성경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독일 리퀘임이 되었죠. 무엇보다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난 이의 안식을 비는 데 그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으로 33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와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라무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으로 33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와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라모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든의 교향곡 6번 아침입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이 에스테라지 궁정의 음악가로 활동을 시작하며 선보인 교향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하이든은 조찬 모임과 연회 등 궁정의 여러 행사에서 연주할 음악을 요청받았고, 교향곡 6번 아침, 7번 점심, 8번 저녁으로 이어지는 3부작을 탄생시켰는데요. 새벽에 밝아오기 직전의 고요와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담은 1악장부터 여러 독주악기가 활기차게 주고받는 4악장까지 전악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6번 아침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6번 아침 전악장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겨울, 프리드만 아이콘의 바이올린과 줄리어스 버거의 첼로, 호세 가야르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0: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4: 왕르입니다.

평형 상태의 우주에서는 어떤 현상으로도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도 추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각은 기록, 즉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각도 없을 것입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음을 기억할 때만 음악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안젤로 드 어거스틴의 타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세멘 파커스에서 펴낸 칼로 로벨리의 책입니다. 화이트 홀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화이트 홀, 언젠가 북카페에 이 책의 감수 보신 그 이중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도 한 책이고요. 김정훈 번역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책이기도 하고요. 화이트 홀을 읽었던 그 해, 몇년 전이었는데, 202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해에 이 책이 저의 그해 최고의 책, 한 10권, 제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왜냐면 고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딱히 상위권에 올라갔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책 100권 중에 한권 들어가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죠? 블랙홀의 정반대 개념을 한번 가정하고 쓴 겁니다. 이 카를로 로벨리가. 근데 거기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게 수조에 이렇게 경막이 있던 걸 가지고 경막을 훅 뺐을 때 수조 이쪽 A 쪽에 있던 물과 B 구역에 있던 물이 그 가운데 경막이 딱 없어지는 순간 이게 섞이잖아요. 그것을 빗대면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어드린 지점, 우리가 음악이

좋다라고 느끼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바로 앞선 음이라고 이미 지나간 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율을 발견하고 그걸 또 음악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시간의 방향이 전혀 없다. 마치 정말 그 커트보니가 제오도살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시간의 개념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개념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추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그것에는 사실은 불균형한 시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전달해주는 책이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아껴뒀다가 오늘 문카로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이님. 평형 상태의 시간에 내가 존재한다면 어제 일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내일 일어날 일이 잘못될까봐 미리 불안해하지 않겠군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나만 감각하겠구나. 갑자기 무척 자유로워집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럴 수 있죠. 과거로 인해서 막 후회하거나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시간이 동등하게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후회와 불안과 이런 건 너무 싫지만 사실 잃어버리는 목록 속에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문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또 아, 지금 이게 낫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이트홀 안에 박진경님. 장마가 끝나고 태양이 반짝이다 못해 번쩍번쩍 무섭게 뜨거운 여름의 시작 같아요. 무더위를 피해 북카페로 왔어요. 올 휴가는 쭉 아이스라떼 한 잔과 북카페에서 쉬려는데 괜찮으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북카페는 무한으로 시원함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북카페로 오셔서 시원한 음료 가지고 오늘 또 2시까지 생방으로 이어지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5182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큰애가 지역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내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다큰것 같은 중3인데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고우님이 응원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이 지역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신청만 하면 모두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합격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분명히 잘 다녀올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중3인데 그쵸? 10대 요 한가운데 요 시기에 접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긍정적인 자극들이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뼈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을 떠나서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접하는 모든 것 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의 동력을 얻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속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방학을 맞아서 저희 집으로 두 명의 조카가 찾아왔어요. 이 뭔가 소설의 시작 같습니다. 방학에 두 명의 조카가 우리 집으로 왔다. 소설의 시작 같은데요. 자, 10살, 6살 여자아이를 저희 친정 엄마께서 여름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 하시며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 3일 차잘 버티고 있어요. 어제부터 여느 때처럼 북카페 들으며 산책은 못하지만 이번 주는 내면의 산책을 즐겨보렵니다. 오늘도 무덥지만 모두가 건강한 하루 보내자구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또 어머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여름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 아, 이것도 진짜 옛말인데 아,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정말 예기치 않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살과 6살 조카들의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나 기빨렸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으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면의 산책 잘 하시길 바랍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이님은, 엽서를 보내고 출근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엽서 소식이 또 오늘도 있군요. 지금 내일부터 아이 유치원 방학이기도 해서 잊어버릴까봐 서둘렀어요.

이렇게 지금 엽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규격만 맞으면, 가로, 세로, 길이만 맞으면, 그냥 종이 잘라서, 그냥 만드셔도 돼요. 뭐, 근데 그 종이를 또 이왕이면 예쁜 걸로 이제 사시려고 돌아다니시는 마음,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직 저는 첫 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엽서가 가장 먼저 도착할까 기다리면서, 예쁜 엽서 공모전, 자세한 얘기는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연결되죠. 그리고 EBS 언더바 북카페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셔도 거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방문하셔서 잘 보시고 8월 14일 마감 금방 옵니다. 그 전에 엽서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라고 하는 것은 마감 전에예요. 지금 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게리 녹의 Make It Better 그리고 어스터 듀오의 Better Together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영화나 드라마 볼때 스포일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일러 진짜 싫다. 아, 이 스포일러 갑자기 나에게 확 터트리는 사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난 괜찮은데? 미리 좀 찾아보기도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유형이 나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원하면 원하는 분들께는 스포일러 얘기도 잘 해드려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이 결말을 미리 아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미리 알고 봐도 재밌고, 뭐 식스센스 정도는 아니라면, 그러면 괜찮은 것인데, 제가 가끔 스포일러 이렇게 유포하게 될 때, 그때 가끔 저는 머릿속에서 오래전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막 뒤섞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가 좀 많이 전달을 해서 제 주변 분들이 좀 어리둥절해 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죽던데 그런 장면 안 나오던데 하면 아, 뭐랑 뒤섞였구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스포일러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뭐 전달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걸 만약에 인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결말, 내 인생의 뒤이야기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럼 이건 좋을까? 거기에도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괜찮아. 미리 알아도 어차피 살아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던지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스포일러는 좀 알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시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인님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 묘한 질문인데 이번 주 일간 카페인 회빙환의 시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죠. 요즘 우리가 많이 열광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자신의 미래를 전부 알고 스포일러를 안 채로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오늘 일카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의 일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위기가 닥칠지, 내가 무심코 내린 선택이 훗날 어떤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불안을 어깨에 짊어진 채 팍팍한 하루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런데 회빙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한번 살아봤거나 책에서 읽은 내용이기에 앞으로 벌어진 모든 사건과 사고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 인생의 완벽한 스포일러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죠.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곧 내 삶을 둘러싼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공은 다가올 함정을 서늘하게 비껴가고 나를 해칠 악연은 미리 차단하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정답만을 골라 쟁취합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이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장막을 단숨에 걷어내고 거침없이 성공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며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적한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막힘없는 전개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팍팍한 현실이 그만큼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렬한 노력만으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세상의 견고한 벽. 아무리 치열하게 대비해도 기어코 삶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운 앞에서 우리는 자주 서늘한 무력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미래를 꿰뚫어보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단 하루만이라도 불안에 떨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현대인들의 투명하고 절박한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사유해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제되고 결말을 뻔히 아는 삶이 과연 온전히 쾌적하기만 할까요? 스포일러를 모두 알고 보는 영화가 끝내 긴장감과 생기를 잃어버리듯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거세된 삶은 필연적으로 무미건조한 권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다정한 인연들,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얻게 되는 묵묵한 내성,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비로소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은 오직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삶에서만 허락된 눈부신 특권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때때로 우리를 몹시 불안하고 서늘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내일이 어떤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질지 기대할 수 있는 넉넉한 여백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을 잠시 내려놓고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삶의 낯선 풍경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끌어안아 보는 건 어떨까요? 결말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묵묵히 써내려가는 하루하루의 페이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투명하고 단단한 텍스트로 남게 될 테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펀 자넬 모네가 함께한 곡 위아영 띄워드렸습니다. 이 스포일러, 영화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 요건 좋고 저건 싫어요, 혹은 둘다 싫어요, 혹은 둘다 좋습니다. 하는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정님은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내 인생이든 스포일러는 사양하겠습니다. 덤덤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를 놓치기 싫거든요. 하셨습니다. 오, 용기 있습니다. 책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 우리 아주 오래된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고전에 대해서는 좀그 스포 약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정님이 또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결말을 숨겨야 되겠네 싶기도 하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스포일러. 인생의 어떤 결말을 미리 알수 있다면이라는 게 사실 좀 되게 달콤하긴 해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영화 컨택트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결말을 안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싶다가도 그래도 또 약간 흥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뭔가 이게 지금 생방이 아닌 듯한 느낌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로. 권수현님, 영화를 선택할 때 감독과 배우가 1순위, 분위기가 2순위라 스포에는 둔감한 편이에요. 실은 개봉하는 날 적어도 해당 주간에 달려가서 봅니다. 스포 기한을 최소화하는 거랄까요? 아,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 아, 저는 크게 상관없을 듯해요.

해요. 아, 인생에 있어서도 어차피 분위기, 디테일을 더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약된 그 플롯으로는 또 놓치는 디테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또 들으니까 또 솔깃하기도 하고. 이승현님, 저는 근데 몇 살까지 살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하고픈데 주변 눈치 보느라 못한 일들을 원 없이 할수 있으니까요. 가령 해외여행이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뭐 지금 예를 들어주신 이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뿐만이 아니고서도 어떤 선택이나 도전 모험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일단 내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를 안다면, 아, 조금 더 계획을 세울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라라고들 서로에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리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스포 열어보겠는데요, 인생 스포? 자,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스포일러 쥐고 사는 삶. 그래요. 모든 게 순탄하지만 어딘가 생기 빠지고 맥이 살짝 풀리고 진짜 삶의 맛은 없긴 하겠어요. 매운맛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진짜 괴로운 일이 있다면 사실 피해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막 사랑에 지금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이 느낌이. 이 두근두근함이, 설렘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끝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갑자기 접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도 뭐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결말 안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스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장수정님, 식스센스 한창 오싹오싹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신우가 지나가면서 언니야 뿌루루루 하대요. 써주셨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도 지금 스포일러를 방지했습니다. 정말 덩치만 나보다 작으면 한대 쥐어박고 싶었잖아요. 그쵸? 이런 영화는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마주쳐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이 영화 보러 극장 가던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영화 보러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었다.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를 나도 스포일러 당했다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 너무 허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5114 쓰시는 카페이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방학했어요. 방학 후첫주 동안 열심히 재봉을 했습니다. 재봉? 2월에 시작한 재봉의 결실로 북 커버를 여러 장 만들었네요. 잘 받으셨을까요? 책을 귀하게 여기시며 따뜻한 이야기 만들어주시는 고은님과 작가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카페를 유지토록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께 선물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살짝 스포일러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 아직 받진 못했는데요. 오고 있나 봐요. 지금 이 더위를 뚫고 이 직접 만드신 재봉의 결실이 오고 있나 봐요. 북커버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막 솟는데, 받으면 또 얘기 드릴게요. 좋습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원 노트 삼바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서 방학 특집 이어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땡.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스포일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인생 스포 당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무언가를 좀 미리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혀?
2: 안 알고 싶을 것 같아요.
1: 안 알고 싶다.
0: 저는 제 것만 알 수 있나요?
1: 제 것? 근데 어디까지가 나의 것인가가, 네. 그렇죠?
0: 저는 근데 뭐 제 거를 알아서, 네. 제 거는 알고 싶으면, 솔직히 제 거는 그냥 관심 없거든요. 알면 불행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거를 알므로 해서 뭔가 주변 사람들의 가족 특히 인생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 네. 대비하고 싶은 거죠.
0: 네,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마음으로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향수님이 인생 스포를 알고 태도를 완전히 바꾼 이야기 아니 스크루지 할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네요. 여기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생의 미래를 알고 확 바뀌게 된 경우인데 사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미래를 알지 않아도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알지 않았어도 북카페를 들으셨다면 뭐 그렇게까지 초능력이나 마법의 영역까지 안 가도 충분히 그냥 일상에서도 바로잡으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굳이 스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손만 뻗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0: 그러니까요.
1: 근데 어차피 모르잖아요.
2: 그렇죠.
1: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게 낫다라고. 김태윤님은 지금 방학 특집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니까 외갓집 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어떠세요? 지금 방학 특집 우리 벌써 몇 주 진행을 했고 전체 7주입니다. 7주. 이렇게 완성으로 간 7주 완성인데요.
2: 저는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집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것만 읽고 지내기에도 벅찼는데 언제 이렇게 호사를 누리듯이 옛날 시집들을 들춰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일단
1: 재미를 느끼신 거네요. 네, 행복하다. 네.
0: 저는 약간 집에 시집이 좀 편중되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 특히 70년대 하면서 네. 그리고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0: 많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1: 많이 많이
0: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우리가 지금 즐기는 현대시의 모습을 70년대부터 갖추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1: 네.

0: 그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시집은 80년대부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1: 아,
0: 전권은 전집으로 있고
1: 네.
0: 실제로 어떤 시집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전그한권한 권씩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옛날 좀 낡았다 싶으면 다 80년대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시집은 전집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현대시의 그 초창기부터 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2: 네.
1: 뭔가 래프팅 하는 것 같아요. 급류타기 하는 느낌도 들고,
2: 그러네요.
1: 저번에는 뭐 예를 들면 40년대, 이번에는 50년대, 60년대 하고서 이제 또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번은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고.
2: 70년대 와서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풍요로워진 느낌을
0: 네.
2: 확 받고, 저도 70년대 시집 중에서 간과한 시집들을 중에 한 개를 챙겨왔는데,
1: 네.
2: 그걸 간과한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1: 어떤 작품이길래 그럴지 오늘 작품들은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저는 황인찬 시인의 산문집 안에 있는 신대철 시인의 시를 가져왔는데요.
1: 네.
0: 황인찬 산문집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 중에서 신대철 시인의 추운 산을 함께 읽고 거기에 붙은 황인찬 시인의 평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추운 산 신대철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박꽃.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돌아가자 추위 속으로.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눈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눈사람을 만드는 마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마음일 것 같아요. 눈사람을 만드는 마음이 눈 굴리기를 계속하다 마음을 다 비우게 되는 일이라면, 눈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란 도저히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떠올리는 것일 테니까요. 시인은 잡념을 비우려는 듯 산 속의 자연물들을 떠올립니다. 꽃과 새, 다람쥐와 물 같은 것들을요.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사물에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고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시인은 사물의 이름이란 허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품은 거죠. 허위로 가득한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을 사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자연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이름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이 아니면 자연을 떠올리기란 매우 어렵고, 시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0: 저 듣지 못했네.
1: 김민기의 잃어버린 말 띄워드렸습니다. 아논북스에서 펴는 황인찬 시인의 산문집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의 일부 만나셨어요. 아, 이 신대철 시인의 시 추운 산에 대해서 또 황인찬 시인이 또 이렇게 보탠 말까지 함께 골라주셨습니다.
2: 네, 이 시는 당연히 1970년대에 발표된 시인데 이것만 봐도 예전하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읽었던 시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시 자체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물론 해설 없이도 충분히 뭔가 이 분위기에 빠져드는 그런 시였어요. 추운 산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면서 특히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꽃들과 네. 그리고 여러 자연물들을 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요 화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떠오르는 그런 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가 담은 아이러니를 또 황인찬 시인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더 들어보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 그 아이러니라는 게 정말 좀 재밌게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시인도 그렇죠. 네.
3: 그렇죠. 못지않죠.
1: 아, 그렇죠. 지금 질세라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부터 네 줄이 뭐뭐하는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형식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이나 또 강조되는 부분이 이름 부분이에요.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이 부분도 동떨어져 있어서 시인이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그려낸 다음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되게

0: 아이러니를 일부러 좀 부각하려고 이렇게 자신이 떠올리고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정확히 좀 눈에 띄게 적어두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
2: 아, 저는 신대철 시인 너무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손꼽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인용도 많이 했고. 근데 사역 시인님이 신대철 시인을 꼽으셔가지고 너무 막 반가웠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따가 저도 가또 신대철 한편더 소개할 겁니다.
1: 네.
2: 그만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지키고 싶어 하고 읽고 싶어 하지 않은 몇 가지 정서가 있는데, 그 신대철 시인이 이미 70년대에 많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갈고 났다?
1: 이미
2: 예, 그게 느껴져서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눈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태도라든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르고 마는 그
1: 그쵸.
2: 이 안에서 약간 모순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더 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묘한 시인의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너무 놀라웠던 게 읽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시집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시절
1: 와, 무인도를
0: 샀던,
1: 위하여
0: 저
1: 지금 보라로도
0: 시집에
1: 보실 수 있습니다.
0: 실려 있는 시입니다.
2: 그리고 이게 활판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시집 가격이 2,000원이에요.
1: 와.
2: 인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이렇게 충북대 앞에서 샀다고 적어놨더라고요.
1: 와.
2: 그래서 이렇게 한권한권사 모으던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게 더 기억이 납니다. 이 시를 보니까.
1: 지금 카페이님들 이시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 사연으로 많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이장희의 밤, 바람, 마음 1972년 곡입니다. 요거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좀더 나눠볼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

크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이번 여름 7주에 걸쳐서 방학 특집으로 이렇게 한국 현대시의 오래전 우리가 놓쳤던 작품들부터 쭉 이렇게 시대별로 지금 훑고 있고요. 오늘은 70년대 작품들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 신대철 시인의 추운 산을 황인찬 시인의 산문집에서 다뤄서 그 부분을 같이 낭독을 했는데 정말 이 지금 카페인 방향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 나온 꽃들이 다 흰 꽃인가요? 흰 꽃이네요. 진짜 보니까.
1: 그죠.
0: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박꽃까지. 약간 이것도 지금 눈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과 예,
2: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0: 참 이렇게 세세하게 시를 읽는다는 게 진짜 시이 활자 활자 사이로 이렇게 계속 찬찬히 산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3: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눈 덮인 하얀 산에 흰 꽃들만 펼쳐져 있으면
0: 네.
3: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산
0: 그러네요.
3: 산의 배경과도
0: 그쵸.
3: 그런 것을 또 언어로 구별해내는 작업을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멋집니다.
0: 네. 진짜 멋집니다. 유경희님, 그저 눈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손시려운 걸 잊은 채 만들었던 옛 기억이 사로잡혀서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방학 특집을 이제야 듣게 돼서 아쉽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학 특집이 우리 8월 셋째 주인가까지 네.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3: 그렇죠.
0: 시험 보나요, 우리? 방학 특집 이거 한 거 다 시험 봐요?
3: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만 방학 네. 특집으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시험은 맞습니다.
0: 지금 상혁씨님 아주 야무진 표정으로 네. 지금 야무진 표정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언젠가 예고하겠죠.
3: 네.
0: 그리고 조금준님 사연 좀 볼까요?
3: 네. 네. 방학 특집인가요? 저의 여유롭던 북카페가 아이들 방학으로 밥 준비에 바쁩니다. 초 3학년, 5학년 아이들이 아침 먹고 돌아서면 엄마 점심 뭐야 하니까 힘드네요. 어제가 방학 첫날이었는데 이것을 한 달 해야 한다는 게 스포일까요?
0: 이거 한 달 해야 된다는 게 스포, 다 알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3: 아, 이거 어제 잔디 부장이 네. 갑자기 점심 때 푹 한숨을 쉬면서 칙탁에 네. 앉아서 아, 하루에 세 끼를 해야 하다니 약간 이랬거든요. 그게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그거 하기가.
0: 그래서 맞아요.
3: 어떻게든 도와야 합니다.
0: 네, 사실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3: 네.
0: 그게 환상이라면서요. 이게 네. 우리가 만들어낸
2: 아이는...
0: 그냥.
2: 근데 아이...

0: 이는 새끼 먹지
1: 먹어야
0: 않는다.
1: 되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0: 네.
1: 어른들은
0: 진짜 뭐 식단 좋은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우리 카페인님들. 자, 그리고 최유하님은 북카페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화요일 제일 좋아하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돌직구 고백이에요.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0: 아,
1: 뭐다 좋아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
0: 다 좋아요
1: 화요일이
0: 말고
1: 좋다
0: 콕
1: 이런 거.
0: 집어가지고
1: 네.
0: 화요일이 제일 좋으신 분들 지금 오늘 돌직구 고백 많이 날려주시고요. 이민정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시님들 덕분에 살아보지 못한 시절의 시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0: 살아보지 못한 시절의 시들을 들을 수 있다.
2: 그죠.
0: 이거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9230 쓰시는 카페이님, 이게 웬일인가요? 시와 옛 가요를 들으면서 문득 대학 시절 MT 가서 기타 치면 노래책 한 권을 다 함께 부르던 그 시절로 훌쩍 가 있는 기분입니다. 민박집 화장실 가다가 올려다본 하늘과 까만 어둠도요, 풀벌레 소리까지 들리는 듯해요. 김민기 이장희 노래 들으면서.
1: 너무
0: 그죠?
1: 신기한 게 옛날에 MT 가면 작은
0: 네.
1: 방을 빌리면 저는 잘 모르지만 꼭 기타 교본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 그 두꺼운 책으로 된 가요를 모아두고
2: 그렇죠.
1: 그
2: 예.
1: 위에 그 뭔가
2: 기타 코드
1: 내
2: 적혀
1: 코드가 적혀
2: 있고, 와, 네, 가요
1: 있는
2: 책이 있었어요.
1: 너무
2: 맞아요.
0: 거기에 구비되어 있었던
2: 신기하네요. 예,
0: 거죠.
2: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부를 만한 노래 들쩍거리면서 누군가가 기타를 딱 안고 반주를 하면 다 같이 떼창하고.
0: 와, 그 분위기, 그 MT 분위기는 요즘에도 똑같을까? 이게 너무
2: 요즘은 안
0: 궁금해요.
2: 그러지
1: 안 그럴
2: 않나요?
1: 것 같은데요.
2: 예.
1: 네.
0: 그쵸.
1: 그
0: 너무
1: 책
0: 추억이
1: 자체가
2: 됐네요.
1: 없을 것 같고.
2: 네, 그리고 요새는 다이 어플로 뭐
1: 네.
2: 어떻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0: 스마트폰으로 다
2: 예.
0: 되니까.
2: 그때 아마 통기타 시대여서 그랬을
0: 네.
2: 것 같아요.
0: 제가 99학번이었는데 저 때만 해도 대성리로 MT 가고
1: 맞죠.
0: 해가지고
2: 통기타 쳤어요.
0: 통기타로 뭐 이렇게 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뭐 이렇게
1: 네.
0: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2: 네.
0: 끝물이었나 봐요.
1: 저희는
0: 지금은
1: 아무도
0: 아닌가?
1: 통기타를 안 쳤는데 못 쳤어요. 못
0: 아,
1: 쳤는
0: 그래.
1: 치는
0: 그
1: 사람이
0: 모두가
1: 없어요.
0: 다칠수 있으리란 보장이
1: 네.
0: 어딨어요?
1: 그런데도 그 가요책을 보면은 그때 볼게 없으니까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 가요책을 보는 게.
2: 맞아요.
0: 추억의 책이네요, 진짜. 김신타님, 1부는 여차저차 놓치고 2부에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님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2부에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요. 놓친 1부, 뭐, 재방, 다시 듣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2: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대철 시인의 시
0: 네.
2: 한편 골랐고요. 이 무인도를 위하여라는 이 시집은 정말 제 곁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있나 봐요. 근데 참 좋아하는 시집이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꼭 들춰볼 일이 있었던 시집이고
0: 네.
2: 그럴 때 마다 놀라운 걸또 새롭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읽었을 때도 놀랐지만.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잘하나? 저 시집 안에서 뭔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2: 제가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대철 시인이 다 말하는 시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난해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제멋대로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관적으로 장점을 생각하고 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중에서 연작 시인 처형 시리즈
0: 네.
2: 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시 처형 1이라는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낭독 통해서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일, 신대철. 1. 홀로 가는 해. 사람을 산 속에 남겨둔 채 홀로 가는 물, 달, 안개. 어머니, 제 집은? 저는 혼자서도 모여 있지 못합니다. 제가 어머니 집이라면 어머니, 아주 집을 뜨신 어머니. 저는 산속에 갇혀 살을 감추는 법이나 익히며 될수록 사람을 피하고 산짐승들이나

길들일까요? 아니, 터치될까요? 저를 어머니를 잡는 덫. 새를 잡았습니다. 날려주고. 새를 잡았습니다. 날려주고. 2. 물소리는 뚝 끊어졌다. 내 실핏줄과 이어지고 찬바람, 불빛에 묻어나온 낮은 목소리들에 이끌려 다시 산을 넘었다. 친구여, 내 괴롭지 않은 때 찾아와야 하느냐. 뻑뻑해지는 눈, 엊그제는 하루 끝, 침묵 끝까지 흘렀다. 바닷가를 끼고 흘러도 이젠 산에 둘러싸인다. 나를 몇 번 넘겨야 스스로 산 속에 들 수 있을까? 내가 잠든 집은 집 전체가 대문, 집 전체가 불빛, 모든 사람들의 잠 속으로 흘러들고 싶다. 완성에 다오 한 남자를, 식물이 생길 때의 첫 소리를 닮은 얼굴이게.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날 가두고 오래 내 괴로움을 받지 않는 산이여.

0: 김정호의 작은 새 듣고 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신대철 시인의 시집 무인도를 위하여에 담긴 시 처형일 이렇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낭독에 이어서 붙은 이 음악은
1: 음악까지.
0: 어떠셨어요?
1: 예, 신대철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어서 좀, 와, 하고 듣고 있었어요.
0: 진짜. 네, 이 처형일 되게 강렬한 느낌입니다.
1: 예,
0: 시가.
1: 조금, 시가 완벽하게 이해 잘 되지 않은 시이지만 같이 유추해 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신대철 시인이 본인 스스로 이 시집, 무인도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썼던 시절에 대해서 적은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게 최전방에서 GP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산소 깊은 곳에서
0: 네.
1: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그리웠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니까 더 옛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들 같은 것들을 많이 많이 불러들였고, 그래서 암울한 기억에 처형된 자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시 처형일로 노래하고 싶었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쓰면서 그렇게 기억에 처형된 자의 상처받은 영혼뿐만 아니라 암울한 기억을 처형시킨 자의 고통까지 같이 끼어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신대철 시인이 본인이 정확하게 쓰고자 하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고
0: 네.
1: 거기에 끼어들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그 요인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을 같이 담아서 이렇게 시가 늘 이렇게 뭔가 모순적인 느낌을 주는구나. 그 힌트도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실제 한 장소에 정말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썼을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정서가 이게 다 뭔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정서가 아니라 실제하는
0: 네.
1: 정서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0: 어떠셨나요,
1: 네.
0: 성혁 씨님?
2: 우선은 무인도를 위하여가 당연히 우리 집에도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꽂혀 있는데 너무 부러운 게그 2,000원짜리 시집이라는데 서현 씨님이 갖고
1: 네.
2: 있는 건
1: 맞아요.
2: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좀 비싼진 다음에 샀거든요. 그때는
0: 비싸진 다음에.
2: 시집을 많이 읽지 않았고 저는
0: 네.
2: 또 소설을 쓰다가 시로 왔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산 시집인데 저도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뭔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시집 80년대는 있으니까
0: 아, 네.
2: 그걸 보면서 두근두근 했고요. 뭐
0: 와.
2: 찾아봐야지 하고. 그리고 이 무인도를 위하여가 저도 특히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표현 중에 저는 혼자서도 모여 있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고
1: 네.
2: 눈이 가거든요.
1: 너무 좋죠.
2: 혼자인데도 뭔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는 어떤 자아가
1: 그쵸.
2: 있을 수 있겠구나.
0: 너무
2: 이런
0: 공감되죠.
2: 네.
0: 네.
1: 옛날
0: 다내
1: 너무
0: 얘기라고 주장하고 그죠.
2: 오늘 너무 좋았고 그리고 눈이 또 갔던 곳이 스스로를 덫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시인에게
0: 네.
2: 새를 잡았습니다. 날려주고 새를 잡았습니다. 날려주고 이런 부분도요. 뭔가 자기가 새를 잡았는데 스스로 의지로 잡은 게 아니라 덫이기 때문에
0: 네.
2: 잡힌 새를 또 날려주고 근데 날려줘봤자 또 내가 덫이니까 또 잡히고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나 스스로도 잡고 어머니마저 잡아버리는 덫이라고 스스로를
0: 그렇죠.
2: 규정하거든요.
0: 네.
2: 이런 구절이 정말로 그 뭔가 실제로 어떤 감정의 발을 넣었다 뺀 그런 진짜 감정을
0: 그렇죠.
2: 가졌던 시인이었기에 쓸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성혁 시인도 진짜 감정 강조를 하시고 또 소현 시인도 실제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정말 새를 잡았습니다. 날려주고 이거 두번 반복되는 이 부분은 이 연은 소현 시인 낭독하시는 거랑도 너무 이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1: 특히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읽어야 한다라고
0: 힘주셨던 부분이군요.
1: 좀 마음을 썼습니다.
0: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김지현 님이 김치찌개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

0: 좋았어요. 신은 단번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분위기만으로 빨려드네요
1: 그죠,
0: 하셨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한정옥님. 와,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정호의 작은 새 듣고 왔잖아요. 그렇죠?
1: 네.
0: 지금 거기까지 딱 따라오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 설거지 하려다가 멈추고 노래 들어요. 집을 찾았을까요? 저 새는 이렇게 지금 집을 찾았을까?
1: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제 70년대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아, 진짜 좋은 시는 당대에 살았던 시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당대 시대의 감정, 그때 살았던 시대 얘기도 같이 다 자연스럽게 담고
0: 네.
1: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진짜 좋은 시는 지금 2026년 우리 지금 시대의 정서랑도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 입체적으로 가능할까? 좀 신기해하면서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0: 한신이 시를 쓴다는 게 정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도 계속 그 전달할 수 있는 작업인 거를 다, 거기까지 다 헤아리고 쓰는 것은 아닐
1: 아닐
0: 텐데.
1: 텐데,
0: 그쵸, 그쵸. 예, 독자 입장에선 너무 소름 끼칠 만큼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김현자님, 눈물 나게 하네요. 이 시와 음악, 그리움, 보고 싶다. 라고
1: 땡땡땡.
0: 하셨어요.
1: 누군가.
0: 그쵸. 누군가 이름을 지금 이렇게 살짝, 예,
1: 네.
0: 숨기셔서. 그 다음 지금, 2900 쓰시는 카페이님 사연도 볼까요?
1: 무리하는 시인님들 덕분에 서재의실에서 신대철 시집을 찾았습니다. 처형 1시를 김소연 시인의 낭독을 들으니까 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시집 저는 1200원입니다. 광주에서
0: 예,
1: 장원건 올리기로.
0: 초판본인가 봐.
1: 네, 맞아요. 1200원.
0: 와, 지금 시집, 저도 이 시집 있거든요,
1: 네.
0: 집에. 빨리 가서 지금 빨리 뒤에
1: 아,
0: 보고
1: 저는
0: 싶은
1: 다음 주에
0: 가격
1: 안
0: 봐야지.
1: 가져오려고요. 1200원은 못 이기겠어요.
0: 아, 1200원, 이게
1: 예,
0: 지금
1: 맞아요.
0: 굉장히 내가 먼저 만났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먼저.
1: 비닐 커버 있던 시절의 시입니다. 시집. 네.
0: 그렇군요. 3308 쓰시는 카페이님. 제가 80년대 생이니 70년대면 엄마 아빠 시대인데 간접적으로 만나보는 기분이라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2000년대 문화를 접할 때 이런 기분이겠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70년대 부모님의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미의 고독한 마음 1973년 노래인데요. 이 음악 듣고 다음 작품도 만나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미의 고독한 마음 듣고 왔는데 신영아 님이 저는 7080 노래가 너무 좋아요. 78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 늘 전축을 켜놓으셨던 아버지 덕에 이 정서가 스며들었나 봐요 하셨는데요. 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 옛날 노래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팝 음악도 마찬가지고.
0: 이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정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노래 듣고 있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어디 오래 헤매다가 마침내
1: 안착한
0: 느낌. 어디 이제 왔어야 됐던 곳에 온 것이냥 그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2: 저희도 계속 들으면서 왜 마음이 편해지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음악의 참 힘이. 그리고 김민정님은 아까 우리 만났던 그 신대철 시인의 처형 1에서 마지막 19절이 너무 좋다고. 네. 날 가두고 오랜 내 괴로움을 받지 않는 산이라는 산이요 하면서 끝나는데 저도 산 밑에 살아서 그런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심한 존재잖아요.
1: 네. 그렇죠.
0: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이 날 가두었는데 오랜 내 괴로움은 또 받지 않아요.
1: 이게 무심하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되게 산이라는 존재가 그런 식으로 지켜보는구나 하는 그렇죠.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품어는 주지만 받아는 주지 않는 느낌.
0: 휘청이지 않는다. 네. 너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쵸, 라고 그쵸. 하는 존재의 그 또 묵묵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됩니다.
2: 네. 유한진이라는 시인인데요. 유한진 시인의 풍선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떠올리면서 쓴 시가 분명하고 멀리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풍선을 처음에 그라고 부르다가 점점 어떻게 보면 풍선과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걸 머릿속으로 조금 그려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낭독 만나보시죠.
2: 풍선, 유한진. 아직은 무어라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그는 꼭두새벽 열리는 길섭에 꽃 피는 소리랄까 신령님 계신 바위골에 무지개를 뽑아내는 낙순물 소리랄까 보일 듯 귀로만 들려오는 사람 눈 감고 가슴 짚으면 높으나 높은 가지 끝에 걸어놓은 편지라 그 음악 속으로 빨려드는 나의 속력 빼앗기는 나의 질서 그래서 날로 가벼워지는 몸무게를

문학 동네에서 펴낸 문학 동네 포에지 달하에 담긴 유한진 시인의 시 풍선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이어서 송창식 정훈이가 함께한 곡 안개 띄워드렸습니다. 3637에서 신의 카페님 어릴 때 엄마가 흥얼거리시고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니 그 시절 집안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이런 느낌에 우리가 지금 막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행에. 그리고 543에서 신의 카페님은 윤고은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오후 근무 출근하면서 앞부분 좀 놓쳤어요. 근데 시가 너무 마음을 사로잡네요. 시와 음악, 노래가 모두 한 묶음인 듯. 이 시집 꼭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릴 순 없지만.

0: 네. 갖고 싶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1: 이게 절판대 시집이 아니고
0: 네.
1: 다시 그런 소중한 시집들 발굴해서 재출간을 하고 있는 라인업들이
0: 오,
1: 있는데
0: 네.
1: 문학동네에서 다시 그렇게 재출간된 시집이니까 사보시면 될
0: 아,
1: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네. 서점에서.
2: 문학동네 포에이지 시리즈가 첫 시집을 좀 많이 예전에 조금 절판된 그런 시집들을 복간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형태도 매우 예쁘고요. 한자도
1: 네.
2: 적어서 읽기 편합니다.
1: 맞아요. 한자도 적고.
0: 한자도 적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이인철님은 방학 특집 너무 좋아요. 사춘기 도입 직전부터 본격적 사춘기 시절이 70, 80년대였는데, 이 시기 정말 시와 수필의 황금기였어요. 유한진, 신달자 시인님의 시를 애송, 암송했는데, 유한진 시인님 풍선도 참 애송한 시였다고 하시면서, 중년이 된 지금 오늘 추억 소환 제대로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기대감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2: 이 시집은 1970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70년에 나왔는데 두 번째 시집이 92년에 나왔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활동을 잘 거의 못했던 혹은 안 했던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0: 네.
2: 어떻게 보면 좀 취지랑 또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이 풍선이라는 시도 그렇고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이 달하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60년대랑 70년대를 딱 연결해주는 그런 감수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고 서정시의 어떤 기본적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정시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0: 네.
2: 행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수록 더좀 감상할 거리가 많은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풍선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풍선이 그대인지 나인지 잘 드러나진 않거든요.
0: 네.
2: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풍선을 보고 쓴 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풍선처럼 가벼워지는 내 마음과 내 몸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풍선 같은 당신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같이 들어있는 시집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0: 네.
2: 복잡한 시라고도 볼수 있겠죠. 생각보다 구조가 멋진. 그래서 저는 이 재밌었던 부분이 보일 듯 귀로만 들려오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0: 네.
2: 뭔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 감고 가슴을 짚으면 높으나 높은 가지 끝에 걸어놓은 편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편지처럼 높이 걸어두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0: 네.
2: 그 뒤에 또 뒷면 보면 그래서 날로 가벼워지는 몸무게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보면은 거기에 달려있는 처음에 편지로 상징되는 내 마음이기도 했다가 사람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몸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속, 그 사람이라는 음악 속으로 계속 빨려드는 나의 속력, 나의
0: 그쵸.
2: 질서가 내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같이 말라가는 그런 것도 같이 또 표현하고 있어서 이게 대단히 짧은 시지만 들여다보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또 많은 시고 잘
0: 좋아요.
2: 깎여 있는 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서명희님은 풍선으로 이런 감성을 품을 수 있다니 저로서는 엄두도 안 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 생소한 음악까지 감성이 새로운 경험이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풍선은 우리가 굉장히 흔히 보는 사물인데.
1: 그쵸. 사실 풍선이라는 제목으로 시가 탁 있었을 때 그렇게 눈길이 갈 만한 제목은 아니죠.
0: 그렇죠.
1: 근데 시가 너무 기가 막히네요.
0: 그러네요. 진짜 계속 생각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계속 이한줄한 줄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2: 그러니까 그냥 풍선 하면 뭐 풍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를 쓴다고 한다면 풍선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풍선 하면 저는 그냥 동심 떠오르거든요. 아, 뭔가 그거랑 연관해서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0: 네.
2: 그냥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같이 좀 덧대서 그 이미지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 너무 재밌고 신기했고 그리고 이 약간 표현 같은 오히려 고풍스러워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0: 네.
2: 꼭두새벽 열리는 길섭에 꽃피는 소리로 비유하고
0: 네.
2: 신령님 계신 바위골에 무지개를 뽑아내는
0: 낙순물
2: 낙순물
0: 소리.
2: 소리 이런 거는 고풍스러워서 더 눈길이 가고
0: 네.
2: 신비해 보입니다. 은유
0: 네,
2: 자체가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이 감각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예민하고.
0: 그쵸. 사실 그 길섭, 특히 꼭두새벽 열리는 길섭에 꽃피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를 들으려면 진짜 정말
2: 민감해야죠.
0: 맞아요. 그렇게 조절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포착을 하셨다.
2: 그리고 이게 제목이 풍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일 듯 귀로만 들려오는 사람이라는 구절도 우리가 풍선을 잘

0: 잘 불어넣고 걸어두면요, 조금씩 바람이 빠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정말 미세한 감각, 아,
1: 아.
0: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1: 그쵸.
0: 마음이 변해가는 그런 느낌도
1: 맞아요.
0: 혹시 의도한 게 아닐까 싶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1: 누가 터트리지 않아도 점점
0: 그러니까요.
1: 쪼그라들긴 하니까요. 시간에 의해서.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소양씨님이 가지고 오셨죠?
2: 네, 저도 같은 시리즈에서 복간된 시집인데요.
1: 네.
2: 김승희 시인의 태양미사라는 시집의 표제작 태양미사라는 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시집은 1979년에 처음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상혁 시인이 읽어주신 유한진 시인의 다라라는 시집이 70년대 완전 초반에 쓰여진 거라면 이건 끝에 쓰여진
1: 아,
2: 시네요.
1: 그러네요.
2: 그리고 유한진 시인하고 어딘가 태도가 닮은 면도 있고요. 물론 시를 쓰는 호흡은 완전히 다르지만 묘하게 닮은 점도 있고 어쨌든 저는 깜짝 놀라게 재밌게 읽어서
1: 네.
2: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태양미사 김승희. 어둠이 태양을 선행하니까 태양은 어둠을 살해한다. 현실이 꿈을 선행하니까 그리고 꿈은 현실을 살해한다. 구름의 벽 뒤에서 이제는 태양을 산책하는 독수리여, 나는 감히 신비스러운 미립자의 햇빛 파장이 나의 생을 태양에 연결시킬 것을 꿈꾸도다. 나의 생이 재떨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생이 가면의 얼음집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감히 상상하도다. 영원한 궤도 위에서 나의 불이 태양으로 회귀하는 것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생명과 저 방대한 생명을 연결해 달라. 어떤 방적기계, 어떤 안개의 무 속에서 우리의 실은 풀려지는 것인가? 어떤 증발, 어떤 채무자인가 우리는? 나는 감히 상상하도다. 어둠이 태양을 선행하니까 그리하여 태양이 어둠을 살해하듯 현실이 꿈을 선행하니까 그리하여 꿈이 현실을 살해하기를 나는 감히 꿈꾸도다. 나의 생이 안개의 먹이로 환원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에 살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할 것을 오직 나는 바라기에 나는 감히 상상하도다. 영원의 궤도 위에서 나의 불이 태양으로 회귀하는 것을, 그리하여 존재의 실패를 태양에 감으며 신비스러운 미립자의 햇빛 파장이 나의 생을 태양에 귀의시킬 것을.

0: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 띄워드렸고요.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승희 시인의 시집 태양미사에 담긴 표제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강렬합니다.
1: 네. 너무 열렬하고 강렬하고 철학적이고,
0: 그쵸.
1: 예, 그 이런 목소리가 70년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는 태양미사를 새로 읽으면서 알게 됐고, 좀이 시집을 진작에 읽어보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0: 네, 이제 우리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1: 그쵸,
0: 같거든요.
1: 네.
0: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금 너무 놀라운 시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에너지.
1: 네, 에너지 장난 아니고요.
0: 불꽃 같은, 그쵸?
1: 예, 여기 뒤에 보면은 산문이 하나 실려 있어요. 시인이 쓰신. 그래서 본인의 주요 시어들, 태양 같은 단어를
0: 네.
1: 비롯한 시어들을 어떻게 본인이 다루게 되었는지 그 소개가 나와 있는데, 첫 문장이 나는 유배당한 태양의 아이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문장을 김승희 시인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자로서도 살아온 삶이 이제 여성주의를 계속 연구하고
0: 네.
1: 시도하고 그렇게 해온 그 여정을 생각했을 때 아마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여성주의적 시선에서 이런
0: 네.
1: 말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은 이제 연구들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관념시, 한국 사회가 관념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0: 네.
1: 그런데 이런 관념시들이 또 매혹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묘하게 또 해체하면서 어떤 우리의 기존 관념을 해체하는 관념시여서 그
0: 네.
1: 점도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2: 아, 네. 우선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여성 시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더 적다 보니까 좀 우리가 덜 알려진 시인들을 발굴해낸다. 이런 시인이 한 명은 꼭 있길 바라거든요. 저두명
0: 네.
2: 가져올 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문정희 시인, 고정희 시인 빼고 누굴 찾으려고 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80년대, 7, 80년대 넘어가면은 최승자, 김혜순이 있기
0: 예.
2: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고 찾기가 되게 힘든데도 그
0: 네.
2: 안에서 되게 빛나는 시인이 있다면 그래도
0: 아.
2: 김승희 시인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지금도 엄청나게 잘그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1: 네.
2: 그때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너무 이 구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태양미사라고 제목이 잡혀 있고
0: 네.
2: 그리고 시어도 우선 시어 자체가 너무 멋지잖아요. 이 멋진데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선언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태양이 어둠을 선행하니까 태양이 어둠을 살해한다. 현실이 꿈을 선행하니까 꿈은 현실이 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0: 네.
2: 요게 사실은 이렇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리고 아까 그 선언이 나온 이유가 내가 그걸 희망하기 때문이야를 나중에 말해요. 그게 어떻게
0: 그쵸.
2: 하냐니까 현실이 꿈을 선행하니까 그리하여 꿈이 현실을 살해하기를 나는 감히 꿈꾸도다가 뒤에 나오거든요.
0: 뒤늦게
2: 네.
0: 감히를
2: 네,
0: 붙이면서 약간 이렇게
2: 감히.
0: 꿈꾼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뭐,
2: 네. 이미
0: 네.
2: 된 것처럼,
0: 어,
2: 이루어진
0: 그쵸.
2: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0: 네. 선언이
2: 네.
0: 맞았는데요.
2: 그래서 선언이 원래는 뒤에 와야 될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망하니까 이렇게 선언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요걸 역전해 두니까 힘이 엄청난 거예요.
1: 그죠.
2: 네.
1: 네.
2: 그래서 그게 너무 멋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태양을 산책하는 독수리어가 처음에는 아 풍경 묘사인가 했는데 이 독수리가 화자 자신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1: 그쵸.
2: 나의 뒷부분에 나의 생이 안개의 먹이로 환원되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럼 독수리처럼 이제 먹이가 되지 않고 독수리는 포식자니까요.
0: 네.
2: 그래서 아 저거를 왠지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가 선언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비슷한 맥락으로 나의 생이 재떨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뭐 이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면 살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를 긴장시키면서 확 주의 집중하게 만드는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돌풀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낱말들이 되게
0: 네.
1: 많은데 이런 낱말들에 대해서 이좀뭐 가다듬으려는 태도보다 그대로 강직하게 넣어두고 싶다라는 태도를
0: 그쵸.
1: 가진 게 김승희 시인의 또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또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이 시대 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시를 쓴 시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진짜 여전사의 등장이었겠다.
0: 전 지금 거의 그칼 차고 있는 이순신 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처럼. 왜냐하면 여기 나의 생명과 저 방대한 생명을 연결해 달라라는 이 부분이 저 너무 좋았거든요. 이 욕구잖아요, 지금.
1: 그쵸.
0: 난 한낱 미물일 수도 있지만, 나와 지금 저 태양을 연결해 달라.
1: 아,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요? 그 원초적이면서도 원론적인 어떤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0: 그쵸.
1: 요청이 건방질 리가 없고 뭔가 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어서 되게 그 점이 이순신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0: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그리하여 존재의 실패를 태양에 감으며, 이 실패는 좀 언어유희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1: 아,
0: 중의적으로.
1: 예, 아, 이거는 한자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고 가로 열고 실사자가 써 있었어요. 예.
0: 그렇구나. 중의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그렇게도 또 읽히는 걸요?
2: 네, 뉘앙스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읽었을 때
0: 맞아요.
2: 저는 이 단어 얘기하시는 게 정말 저도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방적기계랑 채무자 같이 약간 우리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단어를
1: 맞아요.
2: 분명히 쓰면서도 시인도 걸렸을 텐데 불어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게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게
1: 맞아요,
2: 아이러니하고요.
1: 맞아요. 그쵸.
2: 그리고 이거를 태양이라고 안 쓰고 해라고 쓰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를 한번 혼자 상상해 봤어요. 어둠이 해를
0: 그쵸.
2: 선행하니까 해가 어둠을

0: 잘해야 한다. 너무 귀여운, 예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1: 네.
0: 태양이 정말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꿈꾸도다, 상상하도다, 요런 종결 어미도
0: 그렇죠.
1: 눈길을
0: 일부러
1: 끌고.
0: 작정을 한 거죠. 네.
1: 맞습니다. 나의 생을 태양에 귀의시킬 것을으로 마무리되는 이 작품까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카페인님들, 아까 하미경님, 오수미님 화요일 광인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고백을 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데, 다음 주도 우리 이제 준비된 작품들을 만나게 되겠죠. 다음 주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0: 80년대입니다.
1: 80년대로. 네. 점점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나 80년대도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렇게
0: 그러니까요.
1: 보면. 네. 기대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은 1978년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띄워드릴게요.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머 히트송 퍼레이드 바캉스 2026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여름 노래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여름 음악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음악을 순수하게 감상하는 것보다는 여행이나 바캉스 분위기를 업시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 노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여름 노래들, 프랑스의 서머 히트곡 튜브 드 레떼 주로 선곡했는데요.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시킹스의 볼라레, 넬 블루, 디핀토 디 블루, 아라비나의 롤롤레,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두 곡으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하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세계의 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도메니코 모두뇨의 1958년 깐소네 넬 블루 디 핀토 디 블루 파랗게 물든 하늘에서를 룸바 플라멘카 스텔로 재해석한 노래였죠. 집시킹스의 볼라레 그리고 리나 시몬이 작곡하고 산타 에스메랄다의 노래로 잘 알려진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를 알라비나의 연주한 노래 롤 롤레로 보내드렸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첫 두 곡 들으면서부터 심박수가 올라갔는데요. 바캉스 2016 분위기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짝 히트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노래였지만 점점 잊히고 있는 서머 시즌송 몇곡 모아봤습니다. 먼저 1989년 여름을 강타한 람바다입니다. 볼리비아 노래 요란도 세프의 울면서 떠난 애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프랑스와 브라질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 까오마의 연주한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빌보드 핫100 차트 넘버원에 올랐던 스페인의 듀오 로스텔리오의 1993년 빅히트곡 마카레나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또 역시 스페인의 여성 트리오 라스 케찹의 2002년 히트곡입니다. 더 케찹송 아세레 해도 준비했고요. 끝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루이스 폰시와 레게톤 뮤지션 데디 양키가 함께한 2017년 메가 히트곡이죠. 데스파시토 아주 느리게 이 노래까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뮤직 4곡 쭉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시도.
1: 정말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었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네요. 순서대로 네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오마의 람바다,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였고요. 라스 케찹의 더 케찹송 아세레헤, 그리고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아주 느리게였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프랑스의 여름 히트곡 듀브들 렛데입니다. 이탈리아 가수 잉그리드가 프랑스어로 부른 듀에포띠, 넌 망했어. 두 번째 곡,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공주라고 하는 가수죠. 켈리 조이스의 비블라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밀레드 파우메아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벨기에 가수 케이트 라이언의 대정성대 환멸, 이 노래까지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여름을 수놓았던 히트곡 세 곡 들려드립니다.

댄스 뮤직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잉그리디의 Due for D, Dima for Me, You Promised Me였고요. 캘리 조이스의 Vive la Vie, 삶을 살아라. 그리고 벨기에 가수 케이트 라이언이 부른 Le Jonction 때 환멸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남자 가수들의 여름 노래 튜브 들렛 때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띠에리 아자흐의 1989년 노래 르제르크, 얼간이 먼저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튀니지계 프랑스 가수 다니 브리앙의 2000년 히트곡입니다. 디유, 신, 몽키 트와이스 믹스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남자 가수들의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띠에리 아자크의 르자르크, 이어진 곡 다니 브리앙의 디우, 몽키 트와이스 믹스 버전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 들으실 두 곡은 가수와 노래 제목은 몰라도 멜로디만큼은 기억날 것 같습니다. 단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클럽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던 유로댄스 곡인데요. 먼저 프랑스의 듀오 데비드 수아레의 뉘드 폴리, 광란의 밤 들으시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가수 리게이라의 레스타테 스타 피넨도, 여름은 끝나가고 이어드립니다. 이두 곡과 함께 오래전 여름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노래들이었죠. 데비드 수아레의 뉘드 폴리, 광란의 밤, 그리고 리게이라의 레스타 테스타 피네엔도, 여름은 끝나가고였습니다. 자, 이제 세계음악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지금도 여름철에 사랑받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음악인데요. 말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살리프 케이타의 마단, 엑소틱 디스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서,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자즈 메디테라네, 지중해의 재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의 노랫말을 낭독하면서 이 앨범에서 여러 곡을 골라 감상했었죠. 2000년에 발표한 히트 앨범 Chambre avec vue, 전망 좋은 방의 수록곡입니다. 지중해 휴양지를 들렀다 돌아가는 유람선, 재즈밴드의 연주로 듣는 옛 노래 여전히 낭만적이고 오렌지 주스도 여전히 신선한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연인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지중해의 재즈, 낡은 브라스 밴드의 연주, 유행이 지난 옛날의 멜로디,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 지중해의 재즈. 수영을 하기엔 지독히도 추운 날씨지만 누구나 춤을 출 만큼 흥겨운 선율. 밖에선 밤이 우리에게 마법을 걸고 북극성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뿌린다. 소원을 비는 당신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이상하게도 유람선에 있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구나. 지중해의 재즈. 하얗게 드러난 당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한 줄기 바람. 지중해의 재즈.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왈츠, 마지막 키스. 항구에 이르자 밤은 미련이 남아 떠날 줄을 모르는데 신호기가 보인다. 당신은 소원을 빌고 나는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다. 지중해의 재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봅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아이야, 다른 곳입니다. (목소리) 강을 따라 걷다가 돌아섰다. 두 번 다신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 내가 더 노력해야 했을까? 누구도 나만큼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 텐데.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그래, 잘 살았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어. 다른 곳, 인어가 사는 세상, 파도가 우리를 이끌어 데려다주는 에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해파리들을 뗏목처럼 타고 갈 거야. 너와 나의 역사를 다시 쓸 거야. 우리가 함께 보낸 밤을 다시 불러올 거야. 그리고 이 사랑에 다시 한번 운을 걸어볼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인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부르는 치브네이루 조타수입니다. 1996년 발표곡이고요. 시인인 에르미니우 벨루지 가라뉴와 공동으로 곡을 썼고요. 비올라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브라질에서는 바다와 관련한 유명한 경구가 된 문장이 이 곡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 대목은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내가 아닌 바다의 뜻이다 입니다. 멋진가요? 이 문장은 바다가 운유하는 삶이 인간의 뜻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우주이자 섭리임을 암시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Olha o mar, não tem cabelos que a gente possa agarrar. Não sou eu que me navega. 노를 저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이 여행이 바다가 또 다른 바다와 맞물려 돌고 도는 이 여행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늙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당신은 차분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예야. 바다는 머리털이 없단다. 그건 우리가 붙잡고 버틸 게 없단 뜻이지.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의 뜻이다. 바다는 무심히 나를 달고 제 길을 갈 뿐이다.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듯 나의 여행도 거칠 것 없는 듯 제 길을 갈 뿐이다. 나는 조타수였던 적이 없다. 배의 길을 명한 적이 없다는 뜻이지. 내 삶의 키는 신이 잡고 있다. 누군가 내게 헤엄치는 법을 묻는다면 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저기요, 제가 바다를 떠도는 건 제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님의 뜻이죠. 내 운명의 그물은 어부의 그물과 같아서 걸려든 것 하나 없는 날엔 슬픔을 채워 돌아온다.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 내 업은 신만이 아실 뿐 날 달고 가는 파도는 날 고향에 데려다주는 파도와 같으니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의 뜻이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Balinho da Viola, 앞으로는 Dança da Solidão, 고독의 춤입니다. Dança da Solidão, 고독, 모두를 덮치는 용암, 내 입안의 쓴맛이 나부로 된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고독, 내 심장에 새겨진 단어, 체념 끝에 말없이 환몽의 박동에 몸을 맡긴다. 환몽, 환몽, 나는 춤춘다. 너도 춤춘다. 고독의 춤을. 카멜리아는 남편과 사별했고, 조아나는 사랑에 빠졌다.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죽으려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아들아, 나는 앞날을 생각할 때도 지난날을 잊는 법이 없다. 새벽이 오면 상념은 흩어지고 손가락은 비올라의 현위를 달리는 가운데 보름달을 생각한다. 삶이 이 모양일지라도 성스러운 물이 샘솟는 곳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삶의 환멸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아리사가 부르는 센체리타, 진실함입니다. 2009년 산레모가요제 신인부문 1위, 그리고 평론가상을 받은 곡. 사랑에 빠진 연인이 치고받고 화해하고 헤어지기를 이렇게 거듭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실함 하나로 관계의 모든 허들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 되어준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게 참 단순해졌어. 이 마법 같은 스토리의 유일한 공범 널 만나면서 진실함은 영원을 꿈꾸는 굳건한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우린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제법 깊은 관계가 되었지. 처음에는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는 없었지.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녔고 몇 시간 동안 사랑만 나눈 때도 있었고 서로 할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다 두려워서 그랬거든. 가끔 후회도 했지. 난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이 굴었고 넌 흔해 빠진 이야기만 늘어놓았어. 격주로 이별을 고하면서 넌 내가 상처받을까봐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어떤 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고 이제 우린 가까운 친구처럼 보이네. 그래서 우린 행복해. 안 싸운다는 말은 아니지. 싸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랑을 나누지. 진실함은 서로의 약한 면을 낱낱이 보여주고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지. 이제 넌 내 사람이고 나도 너의 사람이다. 서로 손을 잡은 채 인생이 우릴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도 일단 가보자. 꿈이 알아서 눈앞에 펼쳐질 거야. 우리는 이야기 속 왕과 왕비. 결말은 늘 해피엔딩.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코민 디오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입니다. 2010년 산레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조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네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탔다.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퇴를 털었다.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 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시쿠바르키가 부르는 메우 까루 아미구, 친구에게 입니다. 1976년에 발표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망명 중이던 극작가 아구스투 보알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가사로 대신한 곡입니다. 이 서사는 경쾌한 삼바 선율과 생생히 대비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암울한 시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 중간에 까샤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의 증류주로 매우 독한 술이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친구야, 자네를 보러 가지 못해 미안해. 마침 지인 중에 자네가 있는 곳에 가게 돼서 내 얘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대신 보낼게. 여긴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이지. 어디서나 삼바가 울려 퍼지고 있고, 쇼루 그리고 로큰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상황이 한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다는 거야. 속이고

이 뒤통수를 치지 않으면 버티는 것조차 힘들지. 고집과 오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느는 게 술뿐이지만 가샤샤 한 방울도 아쉬울 때가 많아.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에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는데 서글픈 향수를 자극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되네. 여긴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고개라도 버려야 할 판이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악으로 버티거나 위약을 떨거나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지만 이 꽁초 하나조차 아쉬울 때가 많지.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자네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통화료를 생각하면 그것도 사치지. 자네에게 이곳의 현실을 낱낱이 얘기하고 싶다. 애가 타는데 여긴 갈수록 사는 게 막막해. 억지 미소로 본심을 감추고 올가미 같은 거래도 받아들여야 하고 끝없는 굴욕을 하나하나 씹어 삼켜야 하지.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요즘 이 우체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사는 얘기 녹음해 보낼게. 마리에따가 자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 세실리아와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래. 프란시스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그럼 잘 있게 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앨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꼬무 노스 스파이스, 우리 부모처럼입니다. 에미페베 싱어송라이터 벨키오르가 1976년에 발표한 곡인데, 같은 해 앨리스 헤지나가 리메이크하면서 훨씬 더 원곡보다 유명해졌죠. 원곡 아티스트는 관조적이었다, 그렇게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혜진아의 경우 솟아오르는 분노를 결연히 누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발표 당시 브라질은 군사 독재 정권 치하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연대하고 저항했던 이 젊은 세대는 열심히 그런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불감증에 걸린 기성세대로 변질된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보며 환멸과 자조를 드러내고 있는 노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사랑. 레코드를 들으며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 사는 게 꿈꾸는 것보다 나 사랑, 그거 좋지.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떤 사랑 노래도 한 사람의 인생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난 알아. 그러니 조심해, 내 사랑. 이 모퉁이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겼어. 신호등은 우리를 향해 빨간불을 켰고, 아직 젊은 우리에게 말이야. 우리의 팔은 형제를 껴안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거리에서 연인에게 키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내 심장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 오래전 거리에서 널 봤어. 너와 젊은이들이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다 함께 모여 있었지. 기억의 벽에 새겨진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고통스럽다. 아프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이 아프다. 우린 계속 살아가겠지. 우리 부모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똑같아. 겉모습이 속이는 법이 없지. 넌 말하지. 그들 이후 누구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넌 내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거짓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느라 보지 못하는 건 바로 너야. 넌 과거를 사랑하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로운 것은 늘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새로운 인식과 늙지 않는 정신을 내게 일깨워진 그 사람은 이제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걸. 신의 보호를 받으며 천박한 동전, 그런 걸 세고 있다는 것을. 아프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이 아프다. 우린 계속 살아가겠지. 우리 부모처럼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리자가 부르는 오체아노 바다입니다. 가수 리자가 2003년 산림의 과외자에서 처음 불렀습니다. 미국의 바리톤 성악가 조시 그로반

버전으로 기억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리사의 원곡보다 더 유명하니까요. 바다, 폭풍, 난파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거치며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도 염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비가 내린다. 나의 몸과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번개가 바다로 내리꽂히며 번쩍인다. 빛의 파편들이 어둠을 찢고 가른다. 지금 내가 있는 미국에서 바다의 무한함을 드러낸 건 태평양의 바람이겠지. 나의 두 손은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꿈들을 부여잡고 나의 생각은 내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 노를 젓는다. 몸이 떨려온다. 깊고 어두운 심연이 느껴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 때문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런 너로 인해 나는 난파했다. 사랑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열망하는 사랑, 그로 인한 고통,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다 위 폭풍들을 이겨낼 것이다. 바다를 때리는 파도는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 바다에서 내가 향하는 사랑이,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이 날 마음속 깊이 가라앉힌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0: 또 제작합니다.
1: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2: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1: 오늘 아이돌 한국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2: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3: Welcome, I'm Candon, the host of this 사랑방.
4: This is Mikhail, the co-host, and...
5: Nice to meet you all, I'm today's guest, Junie.
6: Yeah!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예. Yeah. 네, 오늘 첫 곡으로 준이 무비 듣고 왔고요. 이 노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세련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준이님 어서 오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What's up? Yo, guys, it's Judy.
2: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1: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의 손님 준이님은요,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성으로 글로벌 리스너들을 사로잡은 싱어송 라이터인데요. 보컬은 물론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두루 갖추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해가고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이야,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2: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1: 제가 또 준비를 했죠.
2: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두 분.
0: 아, 근데 이건
1: 지금 준이님한테 드니까.
0: 네, 주인...

0: 님이 더 좋으신데 어떻게? 네.
1: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0: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아, 또 준희님이 캐나다 밴쿠버.
1: 밴쿠버.
0: 여기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네. 한국에 와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전 진짜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오, 네, 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한국에 있는 음악 네. 하시는 분들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오. 약간 랜선 친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도 본 적 없고 오, 제가 한번 여행을 왔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려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네. 한국 가서 음악 해야겠다. 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짐을 싸고 한국으로 왔어요.
0: 오, 인터넷 친구
1: 인터넷 친구도 친구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3: 근데 그 친구도 네. 아직도 연락하고 있나요?
1: 아 연락하고 있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네. 용기를 준 거죠 사실.
0: 그렇죠.
1: 처음으로 부모님 집에 나와서 이제 독립을 그쵸.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해버리니까
0: 그러니까요.
1: 무서웠는데 덕분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야. 쉽게 편하게.
0: 와, 네. 아, 좋다. 인터넷 그런, 랜선 친구의 좋은 예시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Very good, very good example.
1: Very good example.
0: But make sure you're befriending random yeah,
1: yeah,
0: people
1: yeah.
0: on the internet.
1: Yeah, yeah, yeah.
0: Be careful.
1: Always be careful, guys. Yeah. Always be careful.
0: Junie yeah. is just a really lucky guy.
1: Yeah, I'm just very lucky. 제가 정말 운이 좋아. Very lucky guy.
0: yeah,
1: very lucky guy.
0: 어, 또 활동명이 Junie잖아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why?
1: Why?
0: Why is it Junie?
3: Why is it Junie? 어떻게?
1: 되게 궁금해요. Junie가 이제 그냥 아티스트 이름으로 준이를 했는데 왜 아티스트로 준이를 했냐는데 저는 평생 준이로 살아왔어요. 제 English 네임이 준이에요. 김형준인데 김형준에서 이제 준을 따서 저희 사촌 누나 둘이 있는데 네. 저의 의견 없이 저 너무 어리니까 네 살이니까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아, 준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 난 준이구나. 네. 그래서 아티스트 이름을 정해야 될 때 좀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아,
0: 그렇죠.
1: 아티스트 이름을 부르기가
3: 괜히 막 네.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고
1: 네,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3: 그쵸, 그쵸.
1: 그냥 내가 평생 들었던 이름으로 가자. 아, 그게 제일 오리지널 할 것 같다.
3: 귀엽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면 뭐 약간
1: 저보다 한참 어리시면 귀엽다고 너무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0: 아티스트 네임 하면 약간 J2 스웨기
1: 아, 네.
0: 뭐 Jay on the B
3: 그게 네. 마카야가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1: 다행이네요. 아, 네.
0: 근데 저희 그룹도 네. 그런 걸 안 했어요.
1: 네. 그냥 본명. 오직 본명으로 예, 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예. 너무
3: 아 그래도 이름 멋있잖아.
1: 근데 이름이 맞아요. 너무 오리지널하고 멋있어서 맞아요. 저는 너무 yeah, 찬성.
0: 그게 좀 다행이에요. 저희 we have a Kyrell, we have a Camden, and we have a Makai.
1: Wow.
0: Yeah.
1: These names are
0: yeah. 처음 듣는
1: very exotic and
0: I know.
1: yeah 고급진 exotic.
0: 어 exotic 좀 마음에 드는데요.
1: Exotic 좋아요?
0: 네.
1: Oh, okay, okay.
0: I like that.
1: 일단 okay.
0: I'm an exotic man like that.
1: Okay, okay, okay.
0: okay. I like it.
3: 좋습니다. 또 Alright, go ahead.
0: 캐나다랑 한국이 또 문화 차이가 크잖아요.
1: 아, 크죠.
0: 네, what was the biggest cultural difference that you experienced?
1: 일단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0: 네.
1: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를 때
0: 아, 네.
1: 약간 좀 안 불러도 되거든요. 사실 캐나다는
0: 그쵸, 그쵸.
1: 좀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내려놓고 네. 기다리면 이제 오는데
0: 오시죠.
1: 한국은 이렇게 자신 있게 저기요 약간
0: 해줘
1: 네, 약간 해야죠. 친근하게 그쵸. 사장님 할 수 그거를 못했어요.
0: 아
1: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0: 네. 좀 아이 스타일?
1: 제가 사실 또 E예요.
0: 이게요?
1: 네, 네. ENFP인데.
0: 오 ENFP.
1: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나라로 오고.
0: 아 그렇죠.
3: 그렇죠.
1: 이게 좀 긴장이
3: 낯가리죠. 네,
1: 낯가리고 눈치를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아, 내가 그래도 여기에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들어오자마자 주문을 해요.
0: 그렇죠. 아, 이제는 한국인.
1: 네. 한국 이모 저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느낌으로.
0: 저도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저기서 계속 뭐 얘기하고 계시니까 네. 뭔가 끼어들 타이밍도
1: 맞아요.
0: 모르겠고 네. 아 뭔지 압니다.
1: 조심스럽죠.
0: 네. 네.
3: 또 현재 지금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되게 많은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셨어요. 아이유 선배님, 카이, 백현, NCT, 강다니엘, 제로베이스 원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을 네. 하셨는데요. 네.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노래 혹은 아티스트를 뽑자면 어떤 걸까요?
1: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0: 네.
1: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처음으로 송캠프를 이제 갔을 때
0: 네. 네.
1: 그때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0: 네.
1: 이제 새로운 노래를 쓰고 새로운 보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랑도 그 노래를 쓰고, 그쵸, 그쵸. 그 노래가 이제 엑소, 수호님의 네. 정규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됐어요.

0: 돼가지고 그게 정말 좀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뭔가
1: 와.
0: 제가 이제 참여를 한 노래에 이제 수호님이 이제 무대에 오르셔서 이게 곡을 부르시는 게 너무
1: 와,
0: 신기하잖아요.
1: 그쵸.
0: 예,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오, 이런 삶도 있구나.
1: 아,
0: 항상
1: 그런.
0: 제가 부르는 거였는데, 예, 네, 그런
1: 그런.
0: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NCT 분들의 이제 From Home이라는 노래가 제 기억이
1: 네, 알죠.
0: 났는데, 아세요?
1: 발라드 곡이잖아요.
0: 오, 어떻게 아세요?
1: 알죠.
0: 아,
1: 주니님, 팬입니다.
0: 감동을 계속 주시네. 예, 네, 그래서 From Home이라는 노래는 사실 제 얘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예, 네, 왜냐면 그 노래 주제가 좀, 다른 나라에서 온 한국을,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내 새로운
1: 네,
0: 홈이
1: 홈.
0: 된다.
1: 와.
0: 뭐 친구들, 뭐 슬래시 멤버들 덕분에. 약간 저는 멤버들은 없으니까 제 주변에는
1: 그쵸.
0: 제 친구들,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 상상하면서 이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 사는 곳에 이제 새로운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From Home이라는 노래 썼는데 그게 또 이제 NCT 분들이 불러주니까
1: 그러니까요.
0: 시상식에서도
1: 와.
0: 불러주셔가지고 어우, 네, 좋은 기억이었죠.
1: 또 약간 뭔가 그 행복이 있긴 하겠네요.
0: 행복 있죠.
1: 네. 좋다.
0: Thank you, thank
2: 진짜.
0: you, thank
2: 와우.
0: you.
2: 아,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0: 예.
2: 네, 준희님이 지난 6월 디지털 싱글 Heaven Can Wait을
0: 이시다니.
2: 네. Heaven Can Wait.
0: Heaven Can Wait.
2: 네, 이번 신곡 Heaven Can Wait 항공인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Heaven Can Wait은 이제 좀, 요즘 너무 덥잖아요.
2: 그쵸.
0: 너무 더운 날씨를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끔 좀 시원시원한 노래고,
2: 네.
0: 긍정을 줄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는 이 노래가 좀 새로운 시작? 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음악적인 뮤지컬 디렉션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2: 네.
0: 이 노래로 이제 앞으로 나올 곡들을 약간 예고하는 식으로 Heaven Can Wait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2: 오,
3: New
0: 네,
3: Beginning.
0: New Beginning. 그래서 되게 재밌는
2: 오케이.
0: 게 많아요.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처음으로 춤을 춰보고
2: Yeah.
0: 안무를 근데 그러고 그걸 하면서 좀 다른 이제 또 리스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대에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와 엄청나신 분들이다라는 걸 다시 느꼈고 정말
2: 감사합니다.
0: 리스펙트합니다.
2: 아닙니다. 네. 또 앨범 작업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0: 아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2: 네.
0: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제가 은은한 고급짐에 좀 빠지게 됐어요. 네,
2: 오,
0: 그 은은한
2: 좋다.
0: 고급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고급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내 눈에는 너무 고급져 보이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집에 있는 가구,
2: 네.
0: 네, 뭐 앤티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2: 그쵸.
0: 이거는 되게 그냥 오래되고 신경 안 써야 될 건데 유심히 보면은 되게 고급지다. 그런 거에 좀 빠졌어가지고 이 세상을 더 이렇게 저한테 좀 이렇게 와닿게 하려고
2: 와우.
0: 제가 이제 조금 고급진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시나 맛있는
2: 야.
0: 음식이나
2: 네.
0: 이걸 저랑 이 노래 같이 쓴 프로듀서랑 함께 이렇게 여행 모험을
2: 우와.
0: 다녔어요. 어드벤처.
2: 와우.
0: 예, 둘이 그거를 느끼면서 이 노래를 같이 썼기 때문에 좀더그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3: 준희님한테서 은은한 고급짐이 느껴지네요.
0: 아, 진짜요?
3: 네.
0: 살짝
3: 아, 제가 그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0: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0: Thank you, thank you.
3: 자, 그러면 이
0: 예.
3: 곡처럼 천국조차 잠시 미뤄두고 싶을 만큼 소중한 순간을 담았잖아요, 여기에.
0: 네.
3: 준희님도 이 노래처럼 정말 소중했던,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0: 제가 또 있죠. 최근에 제가 사실 이 노래 발매하고 정말 며칠 후에 제가
2: 네.
0: 첫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2: 와우,
3: First time.
0: First time. 한국에서 제가 이제 원래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니고 해외에서
2: 네.
0: 많이 공연을 했는데
2: 네.
0: 좀 처음으로 한국에서 네,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그때
2: 와우.
0: 좀
2: 행복하셨어요?
0: 천국 같은 느낌.
2: 야, 천국.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요.
0: 다음에 제가 꼭 하면 꼭 오세요.
2: 네.
0: 저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2: 아,
0: 한다면은.
2: 너무
3: 너무
2: 좋죠.
3: 좋죠.
0: 네, 제발.
3: 그러면 이렇게 서로 초대하면 되겠다.
2: 네.
0: 그러니까요.
3: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첫 단독 콘서트, 우리 에피소드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 Heaven Can Wait 발매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2: 바로 콘서트.
0: 콘서트를 하는데 오프닝 곡 중에 하나였어요. Heaven Can Wait이. 그래서 살짝 이제 설레잖아요. 처음
3: 그쵸,
0: 공연을
3: 그쵸.
0: 하니까. 그래서 공연을
3: 그쵸.
0: 밴드랑
3: 약간
0: 같이 하는 거라서
3: 정식으로,
0: 딱그첫 소절을 딱 시작할 때 이제 반응이 확 오잖아요. 그때 아 내가 그렇게 고급진 레스토랑과 전시를 갔던 게다 뜻이 있구나. 아
2: 와우.
0: 다 정말 it was worth it.
2: 와우.
0: 라는 생각.

0: 저도 미국 가면
1: 그게
0: 하거든요.
1: 최고예요.
0: 그래서 아, 확실히 이 호흡을 맞추실 줄 아네요.
2: 네,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그럼
1: 네네네.
3: 이쯤에서 주니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프로그램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1: 한국인들 from all around the globe. 아이돌 한국어 is a show that brings you all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language. Make sure to follow EBS FM Korean on our social media channels, including YouTube.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니의 메시지로 참여해 주세요.
3: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0: 와우.
3: 자,
0: This
3: 마카야.
0: this is the special time for Junie.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이렇게
1: 이걸 하라고요?
3: 네,
1: 이렇게,
3: 네.
1: 이렇게 하라고요?
3: 너무 궁금하다. 근데
0: 준이님의 뭐 어느 정도 스타일대로
3: 네, 좀 주시면서
1: 은은한 고급짐으로
3: 네.
1: 왜 이렇게 긴장하셔? 오케이, 이렇게 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곡 요정 준이에요.
3: 예!
1: 오케이, 이 정도.
0: 아, 좋습니다.
3: 노력하셨어.
0: 네, 선곡 요정 준이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아, 제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신곡 Heaven Can Wait.
0: Heaven Can Wait.
1: 선곡하겠습니다. Let's go.
0: Let's go. 좋습니다.
3: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고급스러워지고 싶은 DJ 캔디 나캠든과
1: 은은한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아, 제 거였는데. 아주 잘생긴 분들 앞에서 설레는 준이입니다.
0: 네, 이번에는 준이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든 씨. 네. 오늘 마카의 패션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땡땡땡이다. 없다.
3: 이런
0: 느낌 맞죠?
3: 아, 뭐 정답은 맞아요.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쉽죠?
0: 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3: 네, 네. 규칙을 어기면 벌칙이 있습니다. 네. 바로 뿅망치 등장! 오 마이 갓!
0: 자,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주인님, 준비되셨나요?
2: 준비됐습니다.
0: Alright,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 레이유! 오케이,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1. 내가 만든 노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천국은 기다려도 된다 라는 노래입니다.
3: 오케이. Question 2. 내가 노래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은 땡땡땡이다. 원, 투, 쓰리.
2: 소리를 담는 음악기기.
3: 오,
2: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3: 3번.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땡땡땡이다.
2: 다시 한 번만.
3: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내 음악을 즐겨 듣고 날 응원해 주시는
3: 땡! 아! 퀘스천 4.
2: 팬이 뭐지? 팬으로 뭐래? 오케이.
3: 곡 작업을 할 때 주로 영감을 얻는 곳은 땡땡땡이다.
2: 영화나 다른 음악. 아니면은 음악의 제 외적으로 그냥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
3: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2: 오케이.
3: 팬들이 알면 놀랄 만한 나의 반전 매력은 땡땡땡이다.
2: 생각보다 욕심이 많다.
3: 오케이.
2: 야. 너무 솔직했는데요.
0: 자, 그럼 우리 주인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2: 네.
0: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내가 만든 노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천국은 기다려도 된다. 네. 였죠. 이유가 뭔가요?
2: 사실 저는 애착이 가는 게 항상 제가 새로 발매되는 노래들이 제일 애착이 가요.
0: 네.
2: 네, 그래서 약간 변덕이 심할 수도 있는데
0: 네.
2: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새로 탄생하는 곡마다 저에게는 좀 애착이 되는. 왜냐면은 제가 만든 곡은 다 제 약간 children 그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새로 이제 태어난 게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그 순간에 빛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Heaven Can Wait이라는 노래.
3: 그렇죠.
2: 조금 기다려도 된다.
3: 베이비니까 좀
0: 더. 잠시만, 이거 Heaven Can Wait이었나? 네.
2: 이런 노래는 없어요.
3: 내가 너무
2: Heaven Can Wait.
3: 아니야.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와, 이거를 바로 바로 트랜스레이션해서
2: 약간 진짜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트랜스레이션은 천국은 잠시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 잠시 기다려 Heaven Can Wait 느낌인데.
3: 왜냐면 곡들이 다 영어잖아요. 타이틀들이.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나 궁금했는데
2: 막 계산하면서 뭐 3일 하는데 천국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3: 좋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내가 노래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은 소리를 담는 음악 기기이다.
2: 사실은 마이크로폰인데
0: 마이크를
2: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 그렇죠.
2: 소리를 담는 음악 기기로.
3: 되게 빠르시다.
0: 그렇죠.
2: 네.
3: 오케이.
0: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 음악을 즐겨 듣고 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죠.
2: 팬분들이죠.
0: 그렇죠.
2: 맞아요. 그렇죠. 사실 팬분들 없으면 사실 제가 계속 이거를 할 수 없고 이 라디오에도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 덕분에 저도 투어할 수 있고 얼마 전에 했던 단독 콘서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에게는 팬분들이
0: 그렇죠.
2: 최고잖아요.
0: 그렇죠.
2: 그게
0: 그래 음악을 하죠.
2: 그러니까요.
0: 사실.
2: 팬분들 덕분에.
0: 네. 그럼 평소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좀 어떻게 푸시는 스타일이세요?
2: 저는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예 음악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등을 돌려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크 라이딩.

0: 산책을 하던가 아니면
1: 산책.
0: 여행을 다녀와요.
1: 오,
0: 짧은 여행을.
1: 솔로 여행 하세요?
0: 예, 솔로 여행도
1: 아,
0: 하고
1: 혼자
0: 아니면은 예,
1: 여행을.
0: 같이 음악한 곡을 만드는 친구들이랑
1: 네.
0: 아니면 친구랑
1: 네.
0: 같이 가서 우리 서로 음악 얘기도 안 하고 일 얘기도 안
1: 그냥,
0: 하고
1: 아예
0: 예, 작업 얘기도 안 하고
1: 그냥,
0: 예, 그냥 거기
1: 편안하게.
0: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뭐
1: 좋다.
0: 좀 이렇게 더 서로 알아가는 느낌. 왜냐면 작업만 하게 되면은 약간 친구지만
1: 그쵸, 그쵸.
0: 예,
1: 그쵸, 그게
0: 그게 싫어요.
1: 있죠.
0: 그리고 이게 마이크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1: 예.
0: 살짝 친하지가 않으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약간 민망해요.
1: 아, 뭔지 알아요,
0: 그냥
1: 뭔지
0: 마이크
1: 알아요.
0: 앞에서 진짜 약간 좀제 자신을
1: 그쵸.
0: 놔야 되거든요. 뭔지
1: 그쵸.
0: 알잖아요.
1: 맞아요. 특히 애드리브 같은 거할 때.
0: 예. 가끔 좀 웃긴 거
1: 예.
0: 있잖아요. 약간 하고 나서
1: 맞아.
0: 약간 내가 지금 뭐한 거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만큼 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1: 있어야. 맞아.
0: 너무
1: 그쵸. 녹음할 때 너무
0: 자연스럽게.
1: 좋죠. 좋습니다.
2: 동의합니다.
1: 다음 질문과 답으로는 또곡 작업을 할때 주로 영감을 얻는 곳은 영화나 다른 음악.
0: 네. 아니면 미드.
1: 그쵸.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있으세요?
0: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드가 있는데
1: 네.
0: 제가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고 다녀가지고 The Bear라는 쇼가 있어요.
1: The Bear.
0: 예, 그 외국 플랫폼에 있는 건데
1: 곰? 곰?
0: 예, 근데 그냥 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곰은 아니에요. 곰은 그냥 레스토랑의 이름이에요. 어떠한 셰프에 대한 얘기인데
1: 네. 우와.
0: 그
1: The bear.
0: 셰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다 서사가 있고 그분들의
1: 오.
0: 그 캐릭터마다 다 정말 실제 존재할 수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라서
1: 진짜?
0: 보면 볼수록
1: 현실감
0: 정이
1: 있는.
0: 예, 완전 현실적이고 그래서 정이 들어서 나중에 한 명씩 응원을 하게 돼요.
1: 아,
0: 내 친구들 같아요.
1: 정말요?
0: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1: 아, 역시
0: 예.
1: ENFP 맞아.
0: 완전
1: 아,
0: ENFP예요, 제가.
1: 진짜. ENFP 맞아.
0: 근데
1: 진짜.
0: 혹시 MBTI가
1: 저도 ENFP거든요.
2: 근데 저
0: 어땠어요?
2: MBTI 계속 바뀌는데요. 모르겠어요.
0: 겸비 씨는 약간 I에서 I
2: 네.
0: F는 맞는 것 같은데
2: 그쵸,
0: 그래도
2: F 맞는 것 같죠.
0: 예. I
2: 좀 울어요. 그냥.
0: 약간 J일 것 같기도 해요.
2: 제이.
0: 아
2: 제이는 좀
0: 그러면은
2: 맞아요.
0: ISFJ,
1: ISFJ.
0: 예, INFJ 뭐
1: 알겠어요.
0: 이쪽일 것
1: MBTI
0: 같은데
1: 관심 많으세요?
0: 제가 없었는데
1: 네.
0: 물어보다가
1: 네.
0: 이제는 그냥 좀
1: 한 번씩 약간
0: 맞추는 스타일.
1: 개인기로.
0: 좀 이게 틀리다 보니까 아 아니구나. 네, 소질
1: 아,
0: 없구나.
1: 너무 어려워요,
0: 맞아
1: MBTI
0: 맞아.
1: 세계가.
0: 어려워.
1: 아, 근데 나도 애니메이션 볼때 항상
0: 어려워.
1: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0: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가끔 확인해요. 내 손에서 불이 나오는지. 내가 에너지, 얘가 혹시
0: 저는 이
1: 집중하면 너무.
0: 정도는 아닌데 저는 부럽네요.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네.
1: 아,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 팬들이 알면 놀랄 만한 나의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욕심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요?
0: 아,
1: 욕심이 좀 많으세요?
0: 이런 라디오나 이런 데 나오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양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음악을 만들
1: 하는 순간.
0: 때는 정말 욕심이 많아져요.
1: 그래야죠.
0: 예,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되긴 해요. 되게 냉정해지고, 예, 제가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쫓는 스타일이라서, 저랑 같이 음악 하시는 분은 좀 고생이 많으세요.
1: 아, 좀
0: 예,
1: 힘들겠구나. 그래도 결과물은
0: 집을 안 보내니까.
1: 집을 안
0: 집을
1: 보내세요.
0: 안 예, 아, 이거 아직, 어제 이거 할 때, 이거 만족할 때까지
1: 네.
0: 조금만 더. 그래서 막 새벽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만큼 제가 또
1: 네.
0: 고마워하죠. 고마워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2: 네. 아니, 그만큼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맞아. 오케이. 주니님의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0: 어우,
1: 질문을
0: 너무
1: 몇
0: 좋아요.
1: 개더 준비를 했어요.
0: 진짜 있어요.
2: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가다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0: 오케이.
1: 음악 주세요.
2: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음악 말고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자전거 타기.
1: 오,
0: 네.
2: 다음 질문.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겨울.
1: 겨울.
2: 오케이. 자, 무대에 올라가기 전 나의 응원 구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그게 뭐죠?
1: Like a chant. Like a chant before you go to.
0: Chant. 없는데?
1: 없는데,
0: 없는데.
1: 한국말이긴 해,
0: 없는데.
1: 한국말이긴 해.
0: 오, 다행이다. 없어요, 없어요.
2: 자, 다음 질문.
0: 네.
2: 내가 듣고 싶은 별명, 수식어 타이틀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음악천재.
1: 오!
2: 내가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Ampersand One.
1: 오, 맞아야 돼!
0: Let's go.
1: 근데,
0: 맞다. 저는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1: 아,
3: 네.
1: 오, 대박. 아, 좀 감동인데요.
3: 네. 오.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괜찮다가 마지막에는 또

0: 일부러.
1: 아, 샤라스.
2: 뭔지 알죠? 아, sacrifice.
3: 뭔지 알죠? 바로 예. 희생이라는.
4: 네. 네. 오케이. 마지막 질문 바로 할까요?
1: 마지막 질문은 하이라이트니까.
4: 좋은데, 아, 좀 아껴둘까요? 예.
1: 마지막에 하고요. 네. 이번에 답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음악 말고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는 자전거 타기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저희끼리 살짝 대화했을 때 네. 또 이게 일반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네. 좀 정식 긴 거리를
4: 네. 프로페셔널
3: 네. 프로페셔널하게 네. 저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서 저를 입문시켜 주셨어요.
4: 아, 그래요?
3: 저랑 같이 음악하는 네. 형이 네.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거 같이 하자. 이거 정말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고 네. 좋고 네. 되게 리프레시가 된다. 그래서 믿고 그냥 해봤는데
1: 몇십 킬로
3: 제가 최고로 갔던 게 한 60킬로 정도는
1: 이야 네. 60킬로면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4: 몇 시간 걸려요?
3: 한 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면 생각보다 빨라요.
1: 오 되게 빠른데
3: 자전거가 되게 빨라요.
1: 오 대박. 네.
3: 진짜 재밌습니다.
1: 와
3: 네.
1: 대박.
4: 안 더워요? 근데 요즘 한 명?
3: 아 제가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텐라인이
1: 아 있었어요? 아,
3: 있었어요? 거의 글러브 낀 수준으로 텐라인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도 네. 이게 요즘은 이제 요즘 태양이 맞아요. 너무 세죠. 세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다녀요. 아침 한 6시, 7시.
1: 야, 잠깐만. 네. 아침 6시에 60kg를.
3: 네. 근데 이거 갔다 오면은 그냥 기절합니다. 아~ 네, 너무 힘들어서.
1: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취미를 네, 즐기시네요.
3: 건강, 제가 사실 음악을 작업하면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1: 아,
3: 밤낮이
1: 엄청 새벽에.
3: 네. 그래가지고, 아, 좀 건강한 취미가 없을까 해서. 이걸 시작한 건데
1: 아, 좋네요. 네,
3: 아직은 너무 젊으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슬슬 건강을 챙겨야 되더라고요. 투어를 갔다 오면 힘들고 아니요. 이래가지고
1: 캠디형도 이제 건강 챙겨야 돼요.
3: 아 그 정도예요?
4: 맞아요.
1: 잘 어릴 때부터 챙겨야죠.
3: 네, 어릴 네. 때부터 챙기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바이크 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1: 좋습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 물어봤는데요. 네. 겨울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3: 네 저는 크리스마스를
4: 와,
3: 사랑합니다.
4: 아, 네. I love Christmas.
3: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네. 되게 좀 애정하는
4: 되게, 네. 아니 되게 캐롤 내면 되게 잘 어울릴
3: 아, 뭔가 진짜요?
4: 뭔가 보이스인 것 같은데.
3: 아, 저 캐롤 좋아하죠.
4: 뭔가 주니님만의 약간 스타일을 살려서 오우. 캐롤 하나 만들면 진짜 레전드 될 것 같은데
3: 그런 캐롤이 있구나
1: 60km long
3: 어, 좋은데요?
4: 얘가 그냥 막 이렇게 막
3: 아,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1: 네. 네. 네.
3: 아 근데 저도 캐롤 너무 좋아해서 네. 네. 언젠간 한번 그런 네, 캐롤 네. 앨범 내면 좋지 않을까
4: 페이벳 캐롤 있으신가요?
3: 저는 Last Christmas 되게 좋아요.
1: 아, 저도 when
4: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3: Yeah.
1: 아, 예. 너무 좋죠.
3: 너무 좋고
1: 확실히 외국인 그, favorite.
3: 예, 맞아요. 예.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1: 그렇죠, 많이 좋아하고.
3: 그 노래 뭐죠?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1: 오?
3: Jack Frost 내뱉어
1: 아, 아 이거 막 아는데 이름이
4: 예, 저도 이거 노래 아는데
3: 아, 이름을 The Christmas Song.
1: The Christmas Song.
3: 아. The Christmas Song. 예, Nat King Cole. 네, 그 노래도 정말 좋아합니다.
1: 캐럴이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3: 진짜
1: 맞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3: 근데 이게 맞아요. 좋은 게 크리스마스 시작하기 거의 한 달 전부터 디셈버 12월 시작하면은 이제
1: 계속 나오죠.
3: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시작하죠. 네.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올해 이렇게
1: 맞아
4: 그쵸?
3: 유지가 그쵸? 돼서
4: 올해
3: 네.
1: 좋습니다. 자, 3번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나의 응원 구호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3: 네. 응원 구호가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1: 뭐 예를 들면 저희 M%1은 네. 다 같이 손을 모아서 네. 뭐 We go on and on
3: 아,
1: 이런 게 있어요. 네.
3: 같이 또 멤버분들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또 솔로 가수시다 네. 보니까
3: 저는 보통 뭐 밴드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제 플레이백 DJ가 있기 때문에 음흠. 근데 저희는 너무 친하고 네. 사실 아, 뭐 안 친하다는 게 아니라
1: 네. 그렇죠.
3: 저희는 그냥 잘 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
4: 아, 그런 느낌?
3: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1: 그런 것도 뭐, 응원 구호 될 수 있죠.
3: 그렇죠. 되는군요.
4: 어쨌든, 솔로 아티스트시잖아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손을 해서 혼자 이렇게 올려서.
3: 네, 이렇게 해서.
4: 잘해봅시다!
3: 네. 네,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렇게.
4: 이런 느낌.
1: 좋다. 주니, 화이팅!
3: 화이팅!
1: 네, 이런 느낌.
3: 좋은데요? 잘해봅시다, 화이팅 느낌이에요.
1: 오케이.
3: 근데 화이팅 영어라서 또 조심스러우네요, 제가.
1: 그러네요. 네. 아, 이게 또 PTSD도 많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내가 듣고 싶은 별명은 음악 천재다. 듣고 싶은 수식어 음악 천재.
3: 네 사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음악 천재인데 사실은 저는 제일 듣기 좋은 게 그냥 언제 들어도 되게 음악이 좋다라는 그런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가수 아티스트라고

0: 라는 별명이 지어지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전거 탈때 듣는 노래, 아니면 뭐비올때 듣는 노래. 근데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0: 그거는 진짜 최고의 곡이지 않을까.
1: 그쵸. 그게 또 준희님의 곡들 아닙니까?
0: 아우.
1: 에이, Heaven Can Wait.
0: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오늘
1: 진짜
0: 애교 더 불러야 되는 거예요.
1: 아 근데 진짜 음악 천재 맞으신 것 같아요.
2: 얼른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1: 네, 좋습니다. 다음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N%원이다. 예스. 네, 사실 이게 뭐 틀렸는데 영어 써서 저희 기준으로는
2: 틀렸어요. 틀렸어요.
0: 저는 벌칙을 받을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3: 이런 건 벌칙 안 받아도 돼요.
0: 그렇죠.
1: 땡큐.
3: 괜찮습니다.
1: N%원.
0: 아니 뭐. 일단 사실 두 분들 랩을 하시는 것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시윤님이 제 챌린지를 해주셔서 저는
1: 맞아요.
0: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1: 시윤이 형
0: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같이 한번 어떻게 작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1: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말해주면.
3: 아 근데 준희님 저희도 너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고.
2: 아, 너무 영광이죠. 사실
1: 저희 멤버들 다 아는 그러니까요, 분이세요.
2: 너무 영광이죠 사실. 네.
1: 제가 그 저랑 친구인 승모가 있는데요.
0: 네.
1: 그 제가 내일 라디오에 준희님 나온다. 너 알아 했는데 그거 무비 만드시는 분 아니야? 이래가지고 바로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희님이 또 이게 다 아는 아티스트.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케이. 네.
3: 자 이렇게 해서 준희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1: 네, 우리 선곡 요정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0: 제가 좋아하는 맥기의 Are You Looking Up?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이 노래는 왜 고르셨나요?
0: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The Bear라는 미드에 이 노래가 나와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진짜요?
0: 그때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씬에 나오는 장면이. 그래서
1: 오케이.
0: 네, 은은한 고급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let's go. 맥기 Are You Looking Up?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우리가 매일 보는 높은 건물도 크고 튼튼한 다리도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쳐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죠.
1: 생각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어느새 가능해지곤 하니까요.
0: 꼭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괜찮아 라는 응원 한마디, 진심을 담은 토닥임 하나면 누구나 서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거든요.
1: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둥이 되고 싶어요. 나는 준이님의 인터뷰처럼 저희도 그리고 우리 항공이들도 언제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저희에게 찾아오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웃음을 든든하게 봐주는 웃음 기둥이 될 거니까요.
1: 오늘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준이 씨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둥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1: 기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2: 네.
1: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2: 네, 순간 이 그 대본 먼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말 했었나 했는데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요.
1: 아, 오케이.
2: 제가 인터뷰에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저는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제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2: 저를 믿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열심히 제 일이지만 본인의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1: 네.
2: 전 보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물론 저도 당연히 더 잘 되고 유명해지는 건 너무 좋지만
1: 네.
2: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서 이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 챙길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
1: 아~
2: 네, 이 생각으로 모티베이션 한국말로 뭐죠?
1: 모티베이션.
2: 모티베이션.
3: 네.
1: 동기부여.
2: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둥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둥이 돼서 이 사람 나중에는, 왜냐면 지금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네. 너무 멋있어요.
3: 네.
1: 사실 그게 저도 모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티스트들이 약간 이런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우리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움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티스트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빅 피규어가 되면, 인플루엔셜 퍼슨이 되면 기둥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나에게 든든한 존재, 기둥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까 말했던 분들 말고
2: 제일 중요한 분들, 팬분들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막 이게 막 올거리 멘트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1: It's 네.
2: the truth. 그리고 제 가족, 저 부모님, 그리고 제 형제 형들 둘이 있어요.
1: 진짜요? 네. 막내예요?
2: 막내요.
1: 진짜요?
2: 막내 아들입니다. 사실 애교가 많아야 되는데
1: 네.
2: 저는 저희 집에서는 반대로 제가 애교가 좀 없거든요.
1: 진짜요?
2: 네. 큰형이 애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 진짜요?
3: 네. 진짜요? 네.
1: 자, 그러면 사실 이미 답하셨어요. 원래 강아지처럼 애교 많은 스타일인지 아니면 고양이처럼 좀 시크하고 도도한 스타일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애교를 그냥 몸에 배어있지 않네요.
2: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 네.
2: 가족한테는 애교가 아예 없는데
3: 네. 친구들한테는?
2: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애교가 많습니다.
1: 진짜요?
2: 친구들한테는 제가 정말 친구들 앞에서는 강아지처럼 애교가 많습니다.
1: 근데 저도 이런 거 같아요. 이게 ENFP 특인가?
2: 그런가 봐요.
1: 그렇죠. 왜냐면 저도 집에서는 애교를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2: 저는 좀 뭔가 네. 이렇게
1: I'm the cool guy.
2: 네, cool guy 되고 싶어요.
1: cool guy고 엄마가 뭐 시키면 그냥 오케이 엄마 이런데 저는 멤버들이랑 항상
2: 애교 진짜 많은
1: 것
2: 같아요.
1: 막 앵기고 이런데
2: 완전 맞아요.
1: 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2: 맞아요.
1: 가족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2: 제가 그리고 또 형들한테 그렇게 애교가 많습니다.
1: 진짜요?
2: 형들한테
1: 진짜요? 보고 싶네요.
3: 그러니까요. 형이 되고 싶네요.
1: 오케이.
3: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나랑 얘랑은 코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3: 네.
1: 또 투어 얘기.
3: 당연히 해봐야죠.
1: 빼먹을 수 없죠.
3: 네. 자, 또 투어.
2: 깜빡할 뻔했네요.
3: 투어를 지금까지는 어디 혹시 다녀오셨나요?
2: 저는 지금 그거를 한 번 도는 게 이제 라운드라고 저는 하는데, 이게 북미 투어, 이제 유럽 투어, 아시아 투어, 호주 투어.
1: 네.
2: 이렇게까지 한번 라운드를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3: 네.
2: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번 8월 말에 이제 남미를 처음으로 갑니다.
1: 남미.
2: Latin America.
1: 와우.
2: 네, 그래가지고 제가 멕시코

0: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처음에 가보는데
1: 에이.
0: 되게 기대되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네요.
0: 제가 그게 진짜 너무 너무 기대돼요.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1: 아,
0: 때문에.
1: 역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남미에서?
0: 제가 듣기로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진짜 맛있다고. 스테이크? 아르헨티나가 맞나? 아르헨티나
1: 가보고
0: 스테이크.
1: 싶다.
0: 그리고 멕시코, 제가 타코를 되게 좋아하기
2: 그쵸,
0: 때문에
2: 타코,
0: Real Mexican 타코를.
1: 타코 투즈데이.
0: 타코 투즈데이. Yes, sir. 맞습니다.
1: 이 투어하면서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보셨잖아요.
0: 네.
1: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도시가 있으세요?
0: 아,
1: 네.
0: 또 시애틀 좋아하고요.
2: 시애틀.
0: 네.
2: 시애틀.
0: 그리고 또 호주에 있는 시드니 정말.
2: 시드니.
0: 네.
2: 제 친구가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래요?
2: 네,
1: 그리고 제
2: 왜냐면
1: 친구도. 근데 진짜로.
2: 진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너무 좋죠.
2: 네, 나중에 한번.
0: 그렇다죠. 다음에 제가 또 투어를 하게 되면은 꼭그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2: 진짜요?
0: 그러면은 초대를 해드릴 수
2: 그러면
0: 있으니까.
2: 동생들 보내야겠다.
0: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2: 감사합니다.
0: 언제든 말씀하세요.
2: 오케이,
0: 이따가
2: 오케이.
0: 번호도 교환해요.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1: 사실 저도 이미 지금 머릿속으로 계획해서 가고
0: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2: 오케이. Let's get it.
0: 네.
2: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어 얘기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준이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0: 네.
2: 다섯 글자로 가보도록
0: 다섯
2: 하겠습니다.
0: 글자요?
2: 네, 다섯 글자. 오늘 좀 힘든 게 많아요.
0: 너무 고마워.
2: 아, 그러면 추가로 서비스 세 글자 드리겠습니다.
0: 사랑해.
2: 아, 좋습니다.
0: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2: 당연하죠. 자, 이렇게 나랑 얘랑은 코너 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잠시 노래 들으면서 쉬겠습니다. 준이 by my side.

0: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에 준이 등장이라니 천국도 잠깐 미뤄둘 만큼 행복하잖아.
1: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Hangongide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Junie through our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준이님부터 한번 메시지 읽어주시죠.
2: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님은 아니 근데 저도요.
0: 저도요.
2: 아니 근데 진짜 준이 전에 음악 말고는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음악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딱 하루만 다른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0: 어려워요.
2: 아 진짜 어려운데요. 저는 영화 감독.
1: 오, that's cool.
2: 해보고 싶더라고요.
0: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2: 진짜 왜냐면은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즐겨 보는 게 이제 미드나 이제 영화들을 즐겨 보는데 그 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2: 이거 어떻게 이 스토리의 내용과 그 의도를 담느냐. 그쵸. 카메라로. 되게 음악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0: 맞아요.
2: 저도 그거를 되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연출에 대한 재미?
0: 좋다.
2: 그치, 연출.
0: 영화 감독 준이
2: 재밌을 것 같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2: 이거 꿈 아니었어요?
0: 해보고 싶은 거지. 저는 일단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쇼트필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2: 주인공 해주세요 그러면.
0: 너무 좋죠.
2: 좋아요. 오케이.
0: 자 그리고 스티비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Out of all the songs you've made for yourself, which has the deepest meaning, and if you're comfortable with sharing, what does it mean to you? Love, Juniverse?
2: 저는 제 노래 중에 Thank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0: Thank You.
2: 네, Thank You라는 노래가 사실 제가 처음으로 발매를 할 수 있었던 곡인데
0: 네.
2: 이 노래가 되게 아이러닉하게 제가 이미 팬들이 엄청 많고
0: 네.
2: 이미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아티스트인 것 마냥
0: 네.
2: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네. 날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라는 내용인데
0: 네.
2: 그게 제 첫 곡이잖아요. 네. 제가 리스너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노래를 먼저 냈어요.
0: 제일 첫 데뷔곡이에요 그러면?
2: 네 데뷔곡이 땡큐라는 노래예요.
0: 우와.
2: 그래서 그 노래를 나중에 저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이걸 낼 때 나중에 먼 훗날에
0: 네.
2: 내가 정말 꿈을 이뤄서
0: 네.
2: 어떠한 위치에 갔을 때 이 노래를 다시 팬들한테 불러준다면 얼마나 재밌고 멋있을까
0: 와우.
2: 했는데 진짜 네. 제가 이제 투어를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운이 좋게도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네, 이 노래를 되게 애정합니다.
0: 오
2: 네.
1: Wow. Yes, he loves thank you guys.
2: Thank you.
1: Yeah. Okay.
2: 아, 좋습니다.
1: Can you read the last one?
2: Yes. 아니 근데 진짜 노라 님이 하는데 my question is when you choose a song to cover, what draws you to that song? Also, can we look forward to a new cover anytime soon? 와우. 그리고 한국어 번역으로 제 질문은요. 커버할 곡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서 끌리시나요?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커버곡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0: 오.
2: 제가 이제 남미 투어를 가잖아요.
0: 네.
2: 라틴 아메리카.
0: 네.
2: 제가 한 번도 라틴 아메리카 노래를
0: 네.
2: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uh-huh. 요즘 좀 디깅하는 중입니다.
0: 오.
2: 네, 그래서 괜찮은 노래들 몇 개 찾아놨는데
0: 네.
2: 조만간
0: 오.
2: 조만간 커버를 올리지 않을까.
0: 네.
1: You guys can expect a new cover soon. yeah. I don't know what it's gonna be, but I know it's gonna be good. yes, sir, Ski.
2: Yes.
1: Thank you for the questions, guys.
2: Thank you.
0: 좋습니다. 자,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이렇게 준이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1: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아, 말해보여. 너무 재밌었죠.
0: 말해보여.
1: 말해보해.
2: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2: 진짜. 정말 번호 교환하고 싶어요.
0: 같이 좋아요.
1: 네. 너무 좋습니다.
2: 밖에서도 보고
0: 네.
2: 같이
0: 네.
2: 작업도 하고 감사합니다.
0: 좋죠. 맞아요. 앞으로 콜라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 제발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인님의 추천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이제 다가오는 month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0: Yeah.
2: Let's go.
1: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길거리를 도배한 현수막 보면서 저거 결국 다 쓰레기 아닌가? 그런 생각 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소각되거나 매립될 뻔한 현수막들을 싹 모아서 자르고 오리고 붙여서 뚝딱! 제주 바다에 두둥! 알록달록한 해변 파라솔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피서

고객에겐 시원한 그늘도 마련해주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골칫거리였던 현수막이 제주 해변의 청량한 풍경이 되었다니 참 기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세상 속 시끄러운 문제들 생각을 살짝만 비틀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답을 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son Mraz, Living in the Moment.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3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제주 해수욕장 다섯 곳에요. 폐현수막으로 만든 파라솔 25개, 뭐 에코백 400개, 돗자리 200개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지죠.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 재활용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네 폐현수막 재활용 해봤어? 파라솔, 에코백, 돗자리 못 만들 거면 명함도 내밀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우리나라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자, 한분 모셔야죠. 현수막 안 쓰는 거나 줘라. 재활용 차원에서 베란다에 쫙 펼쳐놓고 땡볕에 고추 2,000개, 감 500개, 오징어 1,000마리 말릴 것 같은 크리스틴 쌤. 아유.
1: Oh, good evening. Wow, that was. I had to quietly laugh the whole time. Yeah, give it to me.
0: 쌤은 굉장히 리사이클하는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리유스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저희 주실 거죠?
1: Well, you know, I tell you, if I had like an open veranda, I probably would do that.
0: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한줄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 new festival aiming to be Korea's answer to Coachella will kick off late next year, placing global K-pop fans front and center. Spearhead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 mega event is projected to generate an economic impact of nearly 1 trillion won.
0: 전 세계의 K-pop 팬들이 문화 확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코첼라 축제 2027 페노메논이 내년 말 처음 열립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 U.S. college professor has exposed a wave of AI-assisted cheating using a clever hidden prompt inside an exam. The scheme came to light when strange, out-of-context words began popping up all over the students' answer sheets.
0: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시험 문제에 숨겨놓은 지시문으로 AI를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답안 곳곳에 수업과 무관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학생 상당수가 AI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An American man attempting a solo Pacific crossing has been dramatically rescued after a drift at sea for nearly a month following a broken mast. As his drinking water ran out, he held on by rigging a makeshift sail and licking condensation off plastic bags to survive.
0: 태평양 횡단에 나섰던 미국인 남성이 요트의 돛대가 부러지는 사고로 한 달 가까이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식수마저 바닥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임시 돛을 만들고 비닐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 마시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1: As travelers finally reach their long-awaited vacation spots, a growing number are coming down with sudden body aches and pain. Experts explain this as leisure sickness, a phenomenon where built-up exhaustion suddenly hits as long-held tension finally breaks.
0: 고대하던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러운 몸살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이른바 레저 시크니스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new festival aiming to be Korea's answer to Coachella will kick off late next year, placing global K-pop fans front and center. Spearhead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 mega event is projected to generate an economic impact of nearly 1 trillion won.
0: 전 세계의 K-pop 팬들이 문화 확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코첼라 축제 2027 페노메논이 내년 말 처음 열립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K-POP을 비롯한 우리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요. 정작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형 축제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음악 예술 축제 코첼라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0: 뭔가 우리도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1: And so we are. We are going to have our own Korea Coachella, and the name is Phenomenon. Not
0: Phenomena.
1: phenomenon, but fan plus phenomenon, which is phenomenon. And it's going to feature K-pop concerts. They're going to be giving fan awards. And, we're going to showcase various K culture brands. And it's going to be held at Changdong Seoul Arena, as well as Kintex Exhibition Center 2, which
0: Oh
1: is
0: my.
1: 5 minutes away
0: 와.
1: from EBS.
0: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7 페노메논이 이제 일단은 내년 12월 2일 전야제 시작으로 12일까지 11일간 개최가 되는데 창동 서울 아레나 에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도 전개가 된다라는 것인데 EBS에서 정말 거의 걸어갈 수 있는
1: Oh, yeah, it's
0: 거리죠.
1: maybe 5 minutes.
0: 안되겠습니다. 모임을 한번 거기서 다 같이 갖는 거 어떨까요?
1: Maybe we might have to.
0: 진짜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래 관련해가지고 K-pop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뷰티, 뭐 패션, 뭐 게임, 뭐 웹툰들 K 관련된 게 너무 많잖아요.
1: So many.
0: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팬덤 시상식의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덤의 상을 수여를 또
1: I think
0: 한다고
1: that's
0: 하는
1: great.
0: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new festival aiming to be Korea's answer to Coachella will kick off late next year, placing global K-pop fans front and center.
0: 전 세계 K-pop 팬들이 문화 확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코첼라 축제 2027 페노메논이 내년 말 처음 열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페스티벌을 여는데 우리도 뭔가 코첼라 같은 그런 느낌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비슷한데 한국 스타일인 거잖아요. Right?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So basically here, you probably have heard it correctly. Korea's answer to something. And you wonder, well, answer, is there a question?
0: 그러니까요. 누가 물어봤어야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대답을 해줄게요 할 텐데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갑자기 Korea's answer to Coachella.
1: Okay. An answer to something basically means our version, so Korea's version, Korea's equivalent to Coachella. That's basically what this
0: 이거
1: means.
0: 실제로 뭔가를 대답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1: No.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판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물론 이제 Korean version of something이라고 많이 쓰지만 이렇게 answer이라고도 쓰네요. 굉장히
1: Yes,
0: 참신하네요.
1: isn't that interesting? Yeah, Korea's answer to Coachella.
0: Right. So Korea's answer to 무엇 하면 한국판 뭐뭐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판 코첼라다. 그게 이제 내년에 킥오프. 내년 말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케이팝 팬스들을요, 굉장히 좀 관심 중심에 좀둘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placing global K-pop fans front and cente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중앙에 뭔가 위치시킨다라고 하면 그냥 center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심지어 front가 같이 나왔네요. 얘네들은 같은 친구 같은 단어인가요?
1: Yes, it is. It is an expression front and center. So they are going to be the main players. It's kind of like, of course, on stage, they are going to be at the very front and they're going to be the center. So they're going to get the most attention.
0: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사실 그게. 예,
1: Yes.
0: 무슨 뭐 공연장 같은 데 가서도 앞부분에 딱 가운데 앉는 거
1: That's right.
0: 비싸고요. 그죠? 근데 그쪽에다가 이제 place 위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Right?
1: Yeah, I think it's great because, I mean, of course, they are going to feature, the K-pop groups and all sorts of things, but the fans, the global fans, are going to, be kind of honored.
0: 그렇죠.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팬들이 없다면 이런 게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팬들을 front and center. 에다가 놓는다. Front and center 자체가 아, 정말 중요한 위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Spearhead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 mega even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U.S. college professor has exposed a wave of AI-assisted cheating using a clever hidden prompt inside an exam. The scheme came to light when strange out-of-context words began popping up all over the students' answer sheets.
0: 미국의 한 대학교

0: 교수가 시험 문제에 숨겨놓은 지시문으로 AI를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답안 곳곳에 수업과 무관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학생 상당수가 AI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AI가 이제 학습 도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학 시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기발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에 트랩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일명 마다가스카르의 함정이라고들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1: Okay, so what he did was he gave out an essay question about a topic, and then he wrote in white text, which the students couldn't see. So if the students copied the entire question into an AI chatbot, then the AI would see that and answer accordingly. So the kids didn't know this.
0: 와, 흰색으로 학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색 글씨로 서술형 시험 문제에다가 그 어딘가에다가 이거 넣은 거죠. 트랩을 걸어 놓은
1: That's
0: 거예요.
1: right. And so what happened was, like, he got these answers, and the kids don't care. They're cheating, like, okay, this is easy, and paste it, copy paste. And then, like, it started having words like Madagascar and all kinds of things that was totally unrelat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question.
0: 그러면 AI가 엉뚱한 답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그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답으로 내버릴 거고.
1: Yeah.
0: 그러면 딱 걸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So, yeah, 32 out of 35 students cheated.
0: 잠깐만요. 35명 중에 32명의 답안에서 지금 치링한 거가
1: Well, they used
0: 나왔다고요?
1: AI, but it is cheating.
0: 와,
1: Yeah.
0: 엄청나네요.
1: Yeah.
0: 진짜.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트랩을 건데, 거기에 AI를 썼다면 이 단어로 답을 끝내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1: Oof.
0: 단어로 끝나면, 너 AI 썼지. 바로 나올 거 하잖아요.
1: Yeah, so it seems like teachers have to find creative ways to catch this because it's not easy.
0: 근데 약간 천재 같아요. 생각해낸 거.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U.S. college professor has exposed a wave of AI-assisted cheating using a clever hidden prompt inside an exam.
0: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시험 문제에 숨겨놓은 지시문으로 AI를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프로페서가 그 AI assisted cheating, right?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부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것을 expose했다라는 건 사실 노출했다는 거는 적발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딱 잡아낸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근데 그냥 cheating이 아니라 AI assisted cheating이라고 돼 있네요.
1: Right. So if there was cheating before, and probably all students have done it once or, more, but this is AI assisted. So simply meaning with the assistance of AI, with the help of AI. That's how they cheated.
0: 그냥 AI assis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의 도움을 받은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AI의 도움을 받은 그런 치링이다. 그나저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컨닝이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죠.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Right. 치링이라고 해야
1: Cheating.
0: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익스포즈 해버린 거예요. 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cheme came to light when strange out-of-context words began popping up all over the students' answer sheets.
0: 답안 곳곳에 수업과 무관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학생 상당수가 AI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 scheme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The scheme came to light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그 빛이 있으면은 거기로 나타난 거네요.
1: Yes,
0: 계획이.
1: that's right. So it was dark. This was kind of hidden, but then it came to light. It was revealed. Everyone can see it.
0: 와.
1: Right? It was exposed.
0: 타다!
1: 타다!
0: 이러면서, 몰랐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come to light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가 revealed 됐다.
1: That's right.
0: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 Exposed, revealed. Everyone can see it now.
0: Right. 근데 이거는 그 conversations에서는 별로 쓰는 표현은 아니겠죠. 그쵸?
1: Yeah, I
0: Right.
1: wouldn't say so.
0: Right.
1: Yeah.
0: Okay. So 이런 계획이, 숨겨져 있던 계획이 came to light. 빛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것들이 팍팍팍팍 튀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뭔가 something popping up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op 하는 것 자체가

0: 자체가 터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다, pop up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pop up 했냐면 strange out of context words가 pop up 했대요.
1: Okay, so we always say here on Evening Special,
0: Right.
1: you have to look at the context.
0: Yes.
1: And really, the word context means the surrounding words, right? The surrounding sentences or words. So if it's out of context words, it means that you should be talking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Why is Madagascar there? It is completely out of context.
0: 맥락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
1: Totally.
0: 봤지? 하면서 드러낸 거네요. 아,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거, 그것을 out of context라고 해요. 그게 문맥을 벗어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팝업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 지문에는 That's how the war began. 해놓고 여기까지는 볼수 있는데 거의 하얀 글씨로 And I'm hungry 이런 엉뚱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U.S. college professor has exposed a wave of AI-assisted cheating using a clever hidden prompt inside an exam. The scheme came to light when strange, out-of-context words began popping up all over the students' answer sheet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Oasis with Wonderwall.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n American man attempting a solo Pacific crossing has been dramatically rescued after adrift at sea for nearly a month following a broken mast. As his drinking water ran out, he held on by rigging a makeshift sail and licking condensation off plastic bags to survive.
1: 태평양 횡단에 나섰던 미국인 남성이 요트의 돛대가 부러지는 사고로 한 달 가까이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식수마저 바닥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임시 돛을 만들고 비닐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 마시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망망대해에서 홀로 떠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이고요. 실제로 이런 영화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표류가 돼가지고 그냥 구조를 기다리는데 막 sharks들이 왔다 갔다 하고
2: sure.
1: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는 보면 어두워지면 뭐가 보이잖아요.
2: Mm-hmm.
1: 그 영화니까.
2: That's right. But not on sea.
1: 완전히 그런 그 피치 다크한 상황에서는 공포가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2: I agree.
1: 네, 이거 어떻게 한 달 가까이 바다 위에서 버틸 수가 있었나요?
2: Yeah, this is an incredible story. Kai Sato, who is 39, he was rescued after drifting for 30 days in the Pacific.
1: 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2: And the thing is, his yacht lost its mast, which is that pole that holds up the sail.
1: Mm-hmm.
2: And then he ran out of fuel, ran out of water.
1: Wow.
2: How do you survive? I don't know.
1: 요트 돛대도 파손이 되고 그리고 연료도 이제는 없고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무려 30일을 버텼다.
2: Yeah. So he survived on oatmeal. He had some oatmeal, then fish and squid that he caught himself. So this is, you know, he's a survivor.
1: 와, 진짜. 근데 뭔가 스킬도 있었네요. 확실하게.
2: Yeah.
1: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져간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진짜 뭐 거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생선 같은 거 잡아서 그걸 살아남았다는 거는 거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 Sure.
1: Right. 특히나 뭐 물도 없었을 텐데 뭐 응결된 물방울 같은 거 모아서 마시면서 견뎠다.
2: It's so smart.
1: 어디 가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2: Yes, I think so.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n American man attempting a solo Pacific crossing has been dramatically rescued after a drift at sea for nearly a month following a broken mast.
1: 태평양 횡단에 나섰던 미국인 남성이 요트의 돛대가 부러지는 사고로 한 달 가까이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바다 사이에 어딘가에 그냥 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섬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바다에서 표류를 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뭐 특정한 단어가 있을까요? 특히나 바다에서만 딱 쓴다라고 한다면?
2: Well, we have this expression adrift at sea. And adrift comes from the word to drift. If you drift, it means that you just kind of float without any direction, power, control. You just kind of like
1: 떠다니는 거잖아요.
2: You just drift along.
1: 무서워요, 그게 더.
2: That's right. So adrift at sea describes just that.
1: Okay.
2: That they are just kind of like floating on the water and not going anywhere.
1: 그게 예전에 우리 왜 어떤 섬에 stranded 된 그런 얘기를 한번 yes.
2: Yes.
1: 그것은 어떤 섬에 고립됐다라고 할 때는 stranded를 쓰겠지만 바다가

0: 같은 데서는 특히나 뭔가 떠 있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adrift를 쓰는 게더
1: That's
0: 잘 어울린다는 얘기잖아요.
1: right.
0: 그렇죠? 그래서 adrift at sea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다에 표류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한달 가까이 그랬다. Following a broken mast라고 했는데 MAST mast는 돛대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s his drinking water ran out, he held on by rigging a makeshift sail and licking condensation off plastic bags to survive.
0: 식수마저 바닥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임시 돛을 만들고 비닐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 마시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버티긴 버틴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So as his drinking water ran out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s,
0: 도망갔네요.
1: that's right. If something runs out, it means that the supply that you had is gone. Okay? It's been depleted, meaning you used it all up.
0: Okay.
1: Okay.
0: out 자체가 그걸 강조를 해줄 수 있을까요?
1: Yeah.
0: Okay.
1: So you can run out of gas, you can run out of eggs, you can run out of toilet paper.
0: Right.
1: So it's like you had a supply and then it's gone.
0: 그게
1: You used
0: 완전히
1: it.
0: 다 닳아버린 것, 다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할때 something runs out 아니면 뭐 I ran out of something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의 물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he held on 뭔가 견뎠죠. By rigging a makeshift sai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makeshift sail이라고 하는 것을 rig한다. rig은 무슨 뜻일까요?
1: Just quickly, rig means to quickly put something together. And you don't have the proper material or the tools, but you kind of make something with whatever you have.
0: 뭐 거의 뭐 가진 거 옆에 있는 거 이걸로 조립해보고 저걸로 조립해보고
1: Yeah.
0: 이런 식으로 좀 임시 방편으로 조립을 한다,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조립하다 rig을 쓰고요. By the way, makeshift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n American man attempting a solo Pacific crossing has been dramatically rescued after adrift at sea for nearly a month following a broken mast. As his drinking water ran out, he held on by rigging a makeshift sail and licking condensation off plastic bags to survive.
0: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the script with the man who can't be moved.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s travelers finally reach their long-awaited vacation spots, a growing number are coming down with sudden body aches and pain. Experts explain this as leisure sickness, a phenomenon where built-up exhaustion suddenly hits as long-held tension finally breaks.
0: 고대하던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러운 몸살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이른바 레저 시크니스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휴가는 쉬기 위해서 떠나는 시간인데 오히려 여행지 가면 좀 피곤하거나 아픈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같이 이제 그 필리핀에 갔었는데 거기 호텔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뭐 하루 내내 주무셨어요.
1: Yeah.
0: 네, 피곤하시고 몸 막 쑤시고 하시다고 해가지고
1: of course.
0: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1: Well, there is a name for it. It's leisure sickness or vacation sickness. It's not a medical diagnosis, but it's you have symptoms like a headache, kind of like a flu, like you're tired, very tired, and also like you've got like aches. All around your body.
0: 아, 몸살 나고 이런 거. 아, 그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웬만하면 겪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Yeah, so basically it is kind of like what you did to prepare for this trip. All the exhaustion and the thinking and preparation.
0: Yes.
1: It's when you get there, it just all like
0: 맞아요. 긴장감이 yeah. 정말 다 풀려 버리는 거죠. 계획하느라 뭐
1: yeah.
0: 비행기 못 하는 거 아닐까? 긴장감이 yeah. 있을 거잖아요.
1: And also being on the plane. That's exhausting.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travelers finally reach their long-awaited vacation spots, a growing number are coming down with sudden body aches and pain.
0: 고대하던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러운 몸살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Long awaited vacation spots, right? 거기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growing number are coming down with sudden body aches and pain 이라고 하는데 몸살이나 그런 몸의 통증 같은 거와 함께 어디를 내려가나요?
1: Oh,
0: 로비에 내려가나요?
1: Maybe on the bed. Okay, so come down with something is something that we always, almost always use with a cold. You don't come down with a disease.
0: Okay.
1: It's usually something very light and common.
0: Okay. 심각한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뭐 감기 정도라든가
1: That's right. That's
0: 아니면은 뭐 몸살 정도?
1: That's right. And it is that period where it's like, oh, I feel like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It's not quite there. I have a cold. No, it is that stage before the cold.
0: 아, 완전히 심각하게 아프다기보다는 그 증상이 느껴지는 뭔가 느낌 불안해.
1: Yeah.
0: 아, 그 상황을 I'm coming down with 뒤에 뭐 예를 들어 a

0: cold라든가 the
1: Yeah.
0: flu라든가 이런 것들이
1: Right.
0: 들어갈 수가 있다. 아, 오케이. So 병에 걸리다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인데 심각한 질병보다는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거.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2: Experts explain this as leisure sickness, a phenomenon where built-up exhaustion suddenly hits as long-held tension finally breaks.
0: 전문가들은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이른바 레저 시크니스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안심은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그 leisure sickness를 어떤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it's a phenomenon where built-up exhaustion이 갑자기 hits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built-up 됐다는 거, right? 피곤함이 built-up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말이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건가요?
2: Okay, so basically, this means that exhaustion has been added and added and added, and you're making a building of exhaustion.
0: 오케이. 만들었다. 이게 빌드업을 한 거네요.
2: Yeah,
0: 정말.
2: it keeps increasing, increasing, and it's not just increasing, but it's like added to it.
0: Right.
2: Yeah.
0: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물건 같은 거를 쌓는다라고 할때왜 파일업도 쓰잖아요. 근데 exhaustion이 piled up 됐다라고도 쓸수 있을까요?
2: No, we don't use that expression. You can accumulate something, but we don't
0: 오케이.
2: say it piles up. Usually, when we use the word pile up, it's for work. You know, paper can pile up. You know, mess can pile up. But usually, for exhaustion, we would say it's built up.
0: 아, 오케이. 어떤 피로감을 얘기를 할 때는 accumulated를 쓰던가 아니면 built up을 쓰던가. 그러니까
2: Yeah.
0: 완전히 이해를 못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짝꿍이 있는 거네요. 그죠?
2: Yes. So we can also, with stress too, it could be built up stress,
0: 오케이.
2: meaning it has accumulated over the
0: 아.
2: last few months or years.
0: 뭔가 피로, 스트레스, 그런 안 좋은 것에 관련돼서라면 built up을 좀 많이
2: Yeah,
0: 쓰네요. 그렇죠?
2: that's
0: Okay,
2: right.
0: so built-up exhaus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적된 피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우리를 치는 거예요. Right? As long-held tension finally breaks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풀리면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텐션이 아니라 long-held tension이라고 표현했어요.
2: Yeah, that's right. So tension, of course, means tightness. It's not the tension between Iran and the US
0: 뭔가
2: that we're seeing.
0: 감정적인 긴장은
2: It's
0: 아니고,
2: not that tension, but we also talk about the tension in our muscles.
0: okay,
2: That's right.
0: physical tensions, though,
2: That's right.
0: okay,
2: That's muscular tension, physical tension.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0: alright,
2: And it breaks, it means like finally it is like released.
0: 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지금 long held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참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hold가 참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2: Yes, that's
0: 되겠죠.
2: right.
0: 아, 계속 몸이 견디고 참았어. 근데 비행기 내리기만 해. 이러면서, right? So long held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참아왔던 혹은 쌓여왔던 정도가 되겠고, 그런 tensions가 breaks 하면서 벌어지는 거. 그게 바로 leisure
2: That's
0: sickness였습니다.
2: correc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s travelers finally reach their long-awaited vacation spots, a growing number are coming down with sudden body aches and pain. Experts explain this as leisure sickness, a phenomenon where built-up exhaustion suddenly hits as long-held tension finally break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표현들 굉장히 또 좋은 게 많았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ront and center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치로 봤을 때도 앞에 중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혹은 뭐 중심에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죠?
2: Put your safety front and center now.
0: 네, 지금은 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가장 중요한 곳에 놓아라라고 이게 쓸 수가 있겠고요. Something pops up 한다는 거는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2: Strange error messages popped up again.
0: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또 불쑥 떴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컨텍스트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었죠? 맥락입니다. 근데 out of context라고 하면 맥락이 없는 그런 words라고 하면 그런 단어들, 뭐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Don't quote my out of context words.
0: 내 말 앞뒤 잘라먹고 인용하지 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맥락이

0: 필요해.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makeshift sail를 rig 한다. 여기서 sail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도요. rig a makeshift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임시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1: We rigged a makeshift rain shelter.
0: 우리는 임시로 비피할 곳을 대충 만들었어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adrift at sea라고 얘기를 하면 바다에서 표류하는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었죠.
1: I felt lost like adrift at sea.
0: 나 바다 한가운데 떠도는 것처럼 막막했어. 뭐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뭔가 문학적인 느낌이
1: It is.
0: 있는데. 자, 그리고요. curious answer to someth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판, 뭐 한국 버전의 무엇,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1: Meet Korea's answer to Sherlock Holmes.
0: 네. 한국의 셜록 홈즈 같은 분을 소개할게. 그러니까 진짜 셜록 홈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요런 그 판이다. 한국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curious 대신에 또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Spearheaded by something. Spearhead가 이제 이 창의 끝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쪽을 앞쪽을 향해 가지고 가자라는 느낌. 누군가가 주도하는이 되겠죠.
1: The campaign was spearheaded by volunteers.
0: 그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끌었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Queen. It's Radio Gaga.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제임스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뉴질랜드 출신 배우 샘 닐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요. 얼굴을 딱 보면
1: That is true.
0: 같아요,
1: That's right. That was me.
0: Right?
1: Sam Neill? Who's Sam Neill?
0: I know.
1: And then you saw his picture and
0: yes.
1: you're like, oh, I know who he is.
0: 딱 보면은 아, 그 주라기 공원의 그랜트 박사님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1: Yeah, 그렇죠? and he did recently pass away.
0: Right.
1: Yeah.
0: So 이 많은 영화 팬들의 이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또 특별한 단어 하나가 추모 물결의 중심에 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표현일지 오늘 article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0: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They called Sam Neill Skucks. It was a compliment.
0: 배우 샘 닐이 스컥스로 불린 이유, 알고 보면 최고의 칭찬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우 샘 닐을 추모하며 등장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스컥스라는 SKUX고요. 조금은 낯선 알파벳 조합의 단어인데요. 원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오클랜드나 웰링턴 같은 뉴질랜드 도시의 운동장에서 나 좀 잘 나간다 하는 아이들을 농담 삼아 부르던 일종의 슬랭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영어는 영국이나 미국의 영향도 받았지만 마오리족이나 태평양 섬 출신 이주민들의 문화가 섞이면서 독특한 색깔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스컥스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뉴질랜드만의 유쾌한 문화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과연 팬들이 추모와 함께 떠올린 이 단어엔 어떤 진한 애정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봅니다.
1: To be Skucks was to be popular, good-looking, and also possibly a little bit conceited. Ultimately, it was a compliment. The word, which has somewhat fallen out of use in the intervening years, popped back up on social media this week in tributes after the death of actor Sam Neill. While it may seem a random jumble of letters, in New Zealand, it is a term of endearment and affection.
0: 스컥스 하다는 건 인기 많고 잘생긴 데다 약간 잘난 척도 할 줄 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엄청난 칭찬입니다. 한동안 잊혀있던 이 단어가 배우 샘 닐의 작고 소식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알파벳 조합 같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이죠.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솔직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1: Yeah.
0: 솔직히 말해서 굉장한 미남인데 저는 처음에 이 스컥스라는 거를 듣고 이 단어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I think it's right? not just you, but right. most of the people have never heard of.
0: Right.
1: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this.
0: 그리고 뭔가 살짝 약간 잘난 척하는 뉘앙스도 있다라고
1: yes.
0: 해서 저는 무슨 생각 됐냐면 막 힙합 씬에서 왜 한때 잠깐 유행한 스컬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 O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o be Skucks was to be popular, good looking, and also possibly a little bit conceited. Ultimately, it was a compliment.
0: 스컥스 하다는 건 인기도 많고 잘생겼는데 거기에 잘난 척도 살짝 할 줄 안다는 뜻이었는데요. 결국엔 아주 극찬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인기 많고 그렇죠. 굿루킹 잘생기고 뭐 가질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약간의 a little bit conceited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conceited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 원래 conceit 자체가 자만심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형용사가 되면서 잘난 체 하는, 살짝 자만하는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건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매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1: 그래서? Oh yeah. It shows their kind of confidence, you know?
0: Right?
1: Like, yeah, I'm good.
0: Uh-huh. Mm-hmm. 쌤 왠지 약간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Oh yeah.
0: Yeah?
1: I don't like a conceited man, but I like him to be confident, yes.
0: 알겠습니다.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word, which has somewhat fallen out of use in the intervening years, popped back up on social media this week in tributes after the death of actor Sam Neill.
0: 그동안은 한동안 잘 안 쓰이던 단어였는데 이번 주 배우 샘 닐이 세상을 떠나면서 추모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다시 짠 하고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 계속 쓰여오고 지금도 막 그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쓰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 Mm-hmm.
0: So, somewhat fallen out of use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1: So, the expression is fallen out of something.
0: Mm-hmm.
1: And there could be many verbs.
0: Right.
1: So, but what this simply means is that it was once common, mm-hmm. now is no longer. But it's kind of like a slow drift.
0: Mm-hmm.
1: You know, we talked about a drift,
0: right.
1: right? So it's kind of a slow drift away from.
0: Uh-huh. 슬슬 인기가 많았다가
1: yeah.
0: 또 약간 드리프트해서 떠내려가듯이
1: That's right.
0: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좀 없어지거나 점점 안 쓰이게 되거나.
1: Yeah, so you can say fall out of love,
0: mm-hmm.
1: fall out of touch,
0: mm-hmm.
1: fall out of favor, mm-hmm. fall out of use. So you

0: can see how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ith many different verbs.
1: 아, 그러니까 명사, right?
0: Mm-hmm.
1: So,
0: oh, yes.
1: 어떤 거에서 떨어져 나간다, fall out 한다라고 mm-hmm.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서서히 멀어져 간다.
0: Yes.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use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어느 정도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in the intervening years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해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So the intervening years, they're talking about what was once popular mm-hmm. and now. And the time in between are the intervening years.
1: Mm-hmm. Okay,
0: the so middle years.
1: 그러니까 한때 인기가 많았고 많았다가
0: yeah.
1: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가
0: yeah. fallen out of use.
1: Okay.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할 때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할 때 intervening years라고
0: yes.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저 그 사이 몇 년 동안 뭐 그동안 그래서 한동안은 어떻게 보면 fallen out of use 됐던 것이 도로 소셜 미디어에 popped back up. 이렇게 떴다. 인기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While it may seem a random jumble of letters, in New Zealand, it is a term of endearment and affection.
1: 그냥 알파벳을 아무렇게나 조합해 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뉴질랜드에서는 애정과 친근함이 가득 담긴 아주 따뜻한 표현이랍니다. 라고 해석이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random한 jumble of letters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콕 스타 들었을 때 뭐야 이게?
0: Yeah.
1: 완전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So, jumble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정말 뒤죽박죽 뒤섞인 겁니다. 그래서 letters를 무작위로 섞은 게 되겠죠? So, random jumble of letters라고 하면 무작위로 뒤섞인 철자들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네, 사실 그것은 어떤 term인데 endearment? And affection. Mm-hmm.
0: So usually these words can be used separately, but mm-hmm. they do come together.
1: Uh-huh.
0: Endearment and affection.
1: Endearment and affection.
0: Yeah.
1: 항상 같이 가는 친구들.
0: It does kind of go together. And it is that feeling of warmth, love, mm-hmm. affection. So it's like, though it's like S-K-U-X, uh-huh. but to New Zealanders, it's like it makes them feel good.
1: Uh-huh.
0: There's a kind of love
1: okay.
0: and warmth when they hear this word.
1: 그럼 endearment도 실제로 affection과 거의 비슷한
0: yes.
1: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0: Yes.
1: 그것을 비슷한 것을 같이 씀으로써 정말 따뜻한 애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그래서 뭐 얼핏 보면 그냥 이거 막 섞어놓은 거 아니야? 이 스커스가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르다.
0: That's right. It's kind of like the Korean word 정 when you're explaining it to a foreigner.
1: Okay.
0: And when Korean people hear the word 정,
1: uh-huh.
0: we have very, you know, we have endearment and affection for this
1: okay.
0: word.
1: 아, 우리말은 그래도 짧아서 좋네요. 정 하나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endearment and affection.
0: Yeah.
1: 아, 길어요.
0: Yes.
1: 자, 그럼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To be skunks was to be popular, good-looking, and also possibly a little bit conceited. Ultimately, it was a compliment. The word, which has somewhat fallen out of use in the intervening years, popped back up on social media this week in tributes after the death of actor Sam Neill. While it may seem a random jumble of letters, in New Zealand, it is a term of endearment and affection.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Katy Perry with Roa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y called Sam Neill Skucks. It was a compliment. 배우 샘 닐이 스컥스로 불린 이유. 알고 보면 최고의 칭찬 함께하고 계십니다. Skucks 단어가 정말 독특하죠? 1997년 뉴질랜드의 두 사모학의 10대 소년들이 이탈리아 광고를 보다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체스에서 장군을 뜻하는 스카코 마토라는 이 단어를 멋지게 외치는 남자 배우를 보고 외모에 힘주고 잘난 척하는 그런 잘생긴 남자를 표현할 단어를 고민하다 만들었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이 말을 만든 소년 중 한 명이 훗날 뉴질랜드 럭비 전설 올 블랙스의 스타 선수가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당대의 젊은이들의 유쾌한 시선이 담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뉴질랜드 한 온라인 매체의 작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She found that skucks was predominantly used by men in New Zealand's Pacific communities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o refer to other men they thought were cool but vain. It was a little bit sort of mocking a person for putting that much effort into their appearance. But at the same time, you couldn't be a skucks unless you also looked good, Chapman said in an interview.
0: 조사 결과, 스컥스는 90년대 후반 뉴질랜드 태평양계 남성들이 멋있지만 겉멋들린 남성을 부르는 말이었는데요. 외모에 공들이는 걸 약간 놀리는 뉘앙스지만 실제로 잘생기지 않으면 스컥스라 불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다른 단어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1: Well, there's a word in Samoan, and it's sikaki.
0: Sikaki?
1: Yeah, it means to study. And then,
0: means what?
1: Study.
0: 공부하는 거요?
1: Yeah, but it evolved into skunks. So it's interesting evolution. I don't know how that happened, but it did.
0: 항상 어떤 단어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느낌이었던 거잖아요. 오늘 너 좀 공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yeah. 그게 어느 순간 evolve를 해가지고 yeah. 결국에는 skunks까지 왔다.
1: That's
0: 이게
1: right.
0: 될 수가

0: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he found that skunks was predominantly used by men in New Zealand's Pacific communities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o refer to other men they thought were cool but vain.
0: 취재를 맡은 체프먼 작가가 조사해보니 스컥스라는 단어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뉴질랜드 태평양계 커뮤니티 남성들이 주로 쓰던 말이었는데요. 멋지긴 한데 도취되어 있는 다른 남성들을 가리킬 때 썼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 남자가 쓰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mm-hmm. predominantly used by men 이라고 yeah. 얘기를 했어요. predominantly 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로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1: Yeah,
0: 그러니까 거의
1: absolutely.
0: dominate 하는 느낌이니까.
1: Mostly, mainly used by men.
0: 그게 훨씬 편하네요. Mm-hmm. mainly, mostly.
1: That's right.
0: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여자도 쓰기는 했다.
1: Maybe.
0: 라는 게 뉘앙스가
1: yeah.
0: 이제 들어가 mm-hmm.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다른 남자들을 이제 부를 때 쓰는 말인데 to refer to, refer to 한다는 게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So refer to other men they thought were cool but vai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쿨하면 쿨한 건데 뒤에 다른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1: Okay.
0: But vain.
1: But vain. Mm-hmm. So that word but is going to bring in maybe something a little bit negative.
0: Okay.
1: Okay. And the word vain is very closely related to conceited mm-hmm. that you talked about earlier. But if you are vain, it really is a person who really thinks about their appearance, mm-hmm. their looks, and or a talent 아. that they have, and they're very proud.
0: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잘난 체하고 허세 있고 이런 느낌일까요?
1: You know, this is a typical example.
0: Okay.
1: A person who is vain looks at themselves in the mirror a lot.
0: 거울 딱 보고. Hello. 이런 느낌인가요?
1: That's right. Hello, cutie pie. 그러니까
0: 본인이 귀엽거나 잘생긴 걸 아는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1: Right.
0: 그리고 그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사람.
1: Yes.
0: 그래서 cool but vain이라고 하면 멋있지만 허세가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as a little bit sort of mocking a person for putting that much effort into their appearance. But at the same time, you couldn't be a skunks unless you also looked good, Chapman said in an interview.
0: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외모 꾸미는데 공을 너무 들이는 걸 약간 놀리는 뉘앙스도 있었지만 동시에 실제로 잘생기지 않으면 스컥스라고 불릴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모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좀 마킹 하는 거이기도 하다. 약간 그렇긴 하다. 그건 인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마크. M-O-C-K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Now, in this case, it is a bit light, mm-hmm. the 분위기. Mm-hmm. Right, so in this case, it's kind of a teasing, a light teasing.
0: Right.
1: You know, like, you're always looking at, you know, your appearance.
0: Look at him.
1: Look, you're so shallow, right?
0: He thinks he's good looking.
1: That's right. But the original mm-hmm. expression here, mock someone, okay. is really kind of to make fun of them in a very... mean and disrespectful way.
0: Okay. Yeah. 그러니까 원래 mocking a person 한다는 건 mock 한다는 거는 원래 의미는 굉장히 insult하고 make fun
1: Ridicule,
0: of 하고
1: yeah,
0: right?
1: yeah.
0: 굉장히 나쁜 의미로 조롱한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컨텍스트에 따라 uh-huh. 가벼워졌네요.
1: That's right.
0: 그냥 살짝 teasing하는 정도 그걸 놀리는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긴 한데 잘생기지 않으면 이건 스컥스도 안 된다. 그래도 잘생기니까 그 말 나오는 거다잖아요.
1: That's it.
0: Alright, 그래서 그런 같은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at the same time you couldn't be a skunks unless you also looked good 이라고 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는 것은 simultaneously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1: Yeah.
0: Right. 그래서 동시에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네요.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1: She found that skunks was predominantly used by men in New Zealand's Pacific communities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o refer to other men they thought were cool but vain. It was a little bit sort of mocking a person for putting that much effort into their appearance. But at the same time, you couldn't be a skunks unless you also looked good, Chapman said in an interview.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Henry Moody with Drunk Text.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y called Sam Neill Skugs. It was a compliment.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질랜드 태평양계 커뮤니티의 소소한 은어였던 스컥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언급과 인간 사냥에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샘 닐이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영화 속에서 아역배우 줄리안 데니슨이 샘 닐과 함께 경찰에 쫓기는 절명의 순간에 아주 뻔뻔하고 기가 막힌 대사를 날리며 차량 충돌을 감행합니다. 이 명대사는 뉴질랜드에서 큰 화제가 됐고 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영화 속 바로 그 장면 들어가 볼게요.
1: In one scene, as police close in on the gruff Uncle Heck, Neil, and the rebel Ricky, Julian Dennison, the younger New Zealander yells, I didn't choose the Skux life, the Skux life chose me, before crashing his car into a corrugated iron fence and yelling, Freedom! The line made its way onto shirts and stickers.
0: 경찰이 무뚝뚝한 핵 아저씨와 반항아 리키를 포위하자 리키가 외칩니다. 내가 스컥스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스컥스의 삶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곤 차를 양철 울타리에 받아버리며 자유를 연호하죠. 이 명대사는 나중에 티셔츠와 스티커로까지 제작됐습니다. 와, 뭔가 벌써 장면이 이제 상상이 가고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요.
1: Oh, yeah.
0: 자유! 이런 느낌.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1: Yeah,
0: 내가 선택한
1: cool.
0: 게 아니라 스컥스가 나를 선택한 거야.
1: Yeah. Wow. This is a great line. This
0: 엄청,
1: is a great line.
0: 엄청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one scene, as police close in on the gruff, Uncle Heck, Neil, and the rebel Ricky...

0: Julian Dennison, the younger New Zealander, yells, "I didn't choose the skunk's life. The skunk's life chose me," before crashing his car into a corrugated iron fence and yelling, "Freedom!"
1: 한 장면에서 경찰들이 무뚝뚝한 핵 아저씨와 반항아 리키를 조여오자 어린 리키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스컥스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스컥스의 삶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고는 양철 울타리로 차를 받아버리며 자유! 라고 소리치죠.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막 경찰들이 꼭 그러니까 뭔가 추격 장면 같은 거 보면요. 경찰들이 막 가까이 어떻게 오잖아요. 포위하고 막 자동차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in one scene as police close in on the gruff uncle 뭐 하고 뭐 기타 등등 주인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Close in on someone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0: So if you close in on something, it means you're moving closer. You're gradually surrounding or approaching. So like there's a police chase and they're running or they're driving away, but the police gets closer, closer, closer, and that is the idea of close in on.
1: 아 그러면은 포위 당하는 사람은 그걸 뒤에다가 쓰면 되는 걸까요?
0: Yes.
1: Close
0: in on the suspect.
1: The suspect. Yeah. Okay. So 점점 닫아가면서 이렇게 오는 느낌. 정말 surround 하는 느낌이 드네요.
0: Yes. Oh, right? That's right.
1: Okay. So 누군가를 포위하거나 바짝 다가간다라고 할 때 close in on someone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 대사 저 지금 외워버릴까 합니다. I didn't choose 무슨 무슨 life. The 무슨 무슨 life chose me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좀 유행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0: Yeah. Oh, 네. Because it's such a great line. Because it's not like, it's kind of like a calling. You know, this is what my life was meant to be. I didn't want it, but this is my destiny.
1: 아,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소명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난 잘생기려고 한 게 아니야. 잘생김이 날 찾았을 뿐이지.
0: That's right. 아,
1: 정말 화가 나네요, 갑자기.
0: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1: Yeah.
0: I didn't choose EBS. EBS chose me.
1: Oh, wow. 저는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는,
0: no, but it's true, though.
1: Oh, no.
0: But it is true.
1: Uh-huh.
0: I never in a million years thought about going on radio.
1: Right.
0: And then an interviewer interviewed me, played me on morning special, and then I was asked to come in and be a reporter.
1: 그러니까
0: That's... Yeah.
1: 어떤 뭐 포지션이든가 job이라든가 그것을 찾았다라기보다는
0: yeah.
1: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지면서 그쪽에서 나를 찾게 된 것이다.
0: It chose me.
1: 아 그렇군요.
0: Yeah.
1: 축하드립니다. 네.
0: I feel I am the chosen.
1: 아, 지금 굉장히 조심,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브닝이 나를 택했다.
0: 아,
1: 이런 느낌인가요?
0: Yeah. Evening special chose you.
1: 아 그렇군요.
0: Yeah. I didn't choose it.
1: 아, 갑자기 목이 탁 막히면서 지금. 오케이,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line made its way onto shirts and stickers.
1: 이 대사는 나중에 티셔츠와 스티커로 제작될 만큼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The line made its way onto shirts and stick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그 대사가 shirts들이 있고 stickers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뭔가 방향을 틀어서 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0: Absolutely. It's moving slowly and steadily
1: right.
0: toward something. But in this case,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it became simply popular. Yeah. It was so popular that it spread and spread and spread and then it went all the way to the t-shirts.
1: 맞아요. 전에 크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move와는 조금 다르게 단순하게 move와는 다르게 make one's way라고 하면 굉장히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간다는 느낌이
0: yes.
1: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때는 make one's way to였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shirts나 stickers 위쪽에 거기 붙는 거잖아요. 글이 올라가니까
0: yes.
1: onto를 쓰는 게 맞겠네요.
0: Right.
1: 근데 결국에는 그 라인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좀 도안으로 들어갔다. 혹은 뭐 결국에는 인기가 많아졌다.
0: Yes.
1: 그런 인기 상품이 됐다.
0: That's
1: 될 수 있겠네요.
0: Right.
1: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In one scene, as police close in on the gruff Uncle Heck, Neil, and the rebel Ricky, Julian Dennison, the younger New Zealander yells, "I didn't choose the skunk's life. The skunk's life chose me," before crashing his car into a corrugated iron fence and yelling,

0: Deep Dive Daily, They Called Sam Neill Skucks. It was a compliment.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잊혀가던 이 단어는 샘 닐의 작고 소식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함께 연기했던 아역배우 줄리안 데니슨이 그를 가장 스컥스한 사람, 스컥시스트이라고 부르며 추모하면서 붙어져 현지 언어학자들도 샘 닐이야말로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 말합니다. 거친 남성미의 나라 뉴질랜드에서 대자연을 사랑하고 다정한 품격을 지켰던 그의 삶 자체가 진짜 멋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를 향한 가장 뉴질랜드다운 마지막 찬사 들어볼게요.
1: Although Skucks has faded from New Zealand's lexicon, Neill's death this week saw a resurgence of the term. And Chapman said no one would dispute its application to Neill. The original Skuckses combined stereotypical masculine traits, rugby, power, with a gentler presentation, eye makeup, hair straightening, simply caring at all, she said. Neill was a classic Kiwi bloke, but with a beautifully gentle way of presenting himself, she said, especially in his love of land and animals. Very Skucks.
0: 뉴질랜드에서 스컥스라는 단어가 잊혀갈 때쯤 샘 닐의 추모 열기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채프먼 작가는 초기 스컥스가 남성미의 부드러운 매력을 더한 느낌이었다면서 샘 닐 역시 뉴질랜드 마초

0: 남이면서도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함을 지닌 분이었다며 그야말로 진정한 스컥스였다고 전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lthough Skux has faded from New Zealand's lexicon, Neil's death this week saw a resurgence of the term, and Chapman said no one would dispute its application to Neil.
0: 뉴질랜드에서 스컥스라는 말이 점점 잊혀가고 있었지만 이번 주샘 닐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채프먼 작가는 샘 닐에게 이 단어를 붙이는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렉시콘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도 나왔었지만 보캡 같은 거였잖아요.
1: Yes.
0: 그렇죠? 그런 어휘 목록에서 사실 스컥스가 굉장히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닐의 죽음이 그 용어의 resurgence를 다시 보게 되었다.
1: Yeah.
0: 이렇게 조금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1: Yeah, so a resurgence is very much like a comeback. It has kind of been revived. It returned. It was once popular and then it died and then it came back to life.
0: 정말 부활한 거네요.
1: Kind
0: Right,
1: of.
0: revive 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로 부활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뭐 resurgence라고 하는 건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뭐 재기, 뭐 다시 재유행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1: Right.
0: 그랬다가 한동안은 fail이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1: Again.
0: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챕맨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이거 이 단어를 닐한테 적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 닐한테 줘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1: Everyone agrees.
0: 그러니까요. 받을 만해 인정 이렇게 되는 거
1: 인정.
0: 인정.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original Skuxes combined stereotypical masculine traits, rugby, power, with a gentler presentation, eye makeup, hair straightening, simply caring at all, she said.
0: 초기에 스컥스는 럭비나 힘 같은 남성적인 요소의 부드러운 매력, 눈 화장이나 매직 스트레이트처럼 섬세한 가꿈을 더한 이미지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런 뭐 예전까지도 아니고 요즘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전형적이고 사람들이 남성적이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1: Yeah.
0: Okay.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바뀐 느낌이라고 되어 있는 것
1: Well,
0: 같네요.
1: that is true.
0: Right.
1: So here it says it combined stereotypical masculine traits. So if something is stereotypical, it is something that, like, we usually, it comes from stereotypes.
0: Right.
1: It's something that is, wildly, we believe, like, standard. Kind of, we have a certain belief that masculine men are a certain way. They're like, tall, they're muscular,
0: Right.
1: they've got a mustache, or like they got a beard.
0: 그러니까 어떻게
1: There's,
0: 보면은 조금 다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흔히 뭔가 마초 남성하고
1: yeah,
0: 떠올리면 뭐
1: macho.
0: 근육질이고 굉장히 덩치가 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stereotypica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because it says here, even in this sentence, rugby, power. Rugby players are really tough, right? Like,
0: Yes.
1: oh. So that's very masculine.
0: Right.
1: Okay.
0: 그리고 masculine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 요즘에는 뭐 feminine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죠? 좀
1: Yes,
0: 여성적인이라는
1: right.
0: 단어가 될수 있겠습니다. 쌤, 그러면 traits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뭐예요?
1: Okay, traits. Traits. Basically, this is another word for quality. Your characteristics.
0: 어떤 본인만의 특성을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stereotypical masculine traits라고 얘기하는 거.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 흔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powerful, big and
1: Muscular.
0: right.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gentle한 presentation 보여주는 거. 뭐 아이 메이크업이라든가 무슨 뭐 남을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많이 섞였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Neil was a classic Kiwi bloke, but with a beautifully gentle way of presenting himself, she said, especially in his love of land and animals, very Skux.
0: 네, 샘 닐은 전형적인 뉴질랜드 마초남이면서도 특히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보이듯 특유의 다정함을

0: 지닌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스컥스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방금 아까 거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과 그렇게 뭔가 caring 하는 그런 거가 진짜 사실은 the original Scoxis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 Yes.
0: 자, 그런데 닐이 클래식한 키위 블로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먹는 키위가 나왔을까요?
1: Well, that is what they describe as New Zealanders. It's after the bird, the New Zealand bird, the kiwi. Yeah, so when we hear the word, we think of the fruit kiwi, but there's also a bird that's kiwi, and it describes kind of, New Zealanders.
0: 그러면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부르면 그게 혹시라도 굉장히 뭐좀 못된 말이라든가 insulting 하다든가 이럴 수가
1: No,
0: 있을까요?
1: not at all. So here it's a classic Kiwi bloke, and this is a sort of British English term. Bloke means just man,
0: Like a guy,
1: like
0: right?
1: a guy, right? So classic Kiwi bloke just means he is the typical, the stereotypical Kiwi guy.
0: 아,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그냥 뉴질랜드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블로크는 그냥 단순하게 guy라는 뜻이고, classic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right, typical한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Although Scux has faded from New Zealand's lexicon, Neil's death this week saw a resurgence of the term, and Chapman said no one would dispute its application to Neil. The original Scuxes combined stereotypical masculine traits, rugby, power, with a gentler presentation. Eye makeup, hair straightening, simply caring at all, she said. Neil was a classic Kiwi bloke, but with a beautifully gentle way of presenting himself, she said, especially in his love of land and animals. Very Scux.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Saja Boys with Soda Pop.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들어볼게요.
1: 스카스가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칭찬 중 하나인 거 방금 알았네. 스카스라고 불리면 거의 완벽남. 뭐 완벽녀라는 말인 거지.

0: 그래서 그거 철자가 어떻게 되는데?
1: SKUX라고 쓰지.
0: 그럼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읽는 거야?
1: 너 혹시 뭐 하려는 거야?
0: 어서 말해. 내가 스컥스라고. 굉장히 PD님이 막 몸을 막 진저리 치시면서
1: 아니야!
0: 화가 나신 건가요? 네. 어떻게든 스컥스라는 말을 그 쌤한테서 듣고 싶어서 발음 어떻게 한다고? Just say it. 이런 느낌을 좀.
1: 아, 우리 크리스틴 참 눈치가 없네요.
0: 눈치가 없었어요.
1: Yeah, I was like, no 눈치. This is not good.
0: 오케이. Okay.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한 문장은요. 사실 크 쌤의 대사였고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컥스라고 쓰지 SKUX라고 쓴다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You can say it's spelled SKUX. It's spelled.
0: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yeah. 많은 분들이 철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하면요. 대부분 its spelling is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Spelling, that right. is so true, Sam.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hen you travel and like, oh, how do you spell your name? Right. What is your name? Mm-hmm. And they may ask because it's a foreign name.
0: Okay.
1: So it's spelled. Yeah.
0: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Mm-hmm. 그렇죠? 오케이. Okay, so mm-hmm.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 is spelled B 라고 하면 A는 철자가 B야. Yeah.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Yeah.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쓸 수 있는 패턴들 이런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How do you spell A?
1: Yeah. How do you spell your name?
0: Your name.
1: Okay, right.
0: 이게 근데 외국 가면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마이클이면 뻔하잖아요.
1: It's easy.
0: Right? 근데 뭐 이름이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08, 08 이런 게 있어요.
1: Yeah, like Mayu.
0: Oh yeah, right?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1: Mayu.
0: Mayu.
1: Yeah, Mayu.
0: 기분이 나쁜데요? Right. 그러면 how do you spell your name? Mm-hmm.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1: Yeah, it's spelled, and then you answer. It's spelled exactly. M-A-Y-U.
0: Mm-hmm. Right. Mm. 그래서 같이 세트로.
1: Yeah.
0: 잠깐만요. 이 패키지는 무슨 뭐 패키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건 묶어서 파는 그런 상품
1: package,
0: 얘기하잖아요.
1: Yeah.
0: 왜 이게 모든 매력을 갖춘 사람일까요?
1: Well, because think about the whole package. Mm-hmm. You have the looks.
0: Okay.
1: You're pretty. You're handsome. Mm-hmm. Your personality. You're nice. Mm-hmm. You're smart. Mm-hmm. You're kind. Mm-hmm. I mean, it's everything in one. Wow. And so we say the whole package.
0: 진짜 우리가 물건 살 때 그 패키지를 얘기하는거나 거의 차이가 없네요.
1: Yeah.
0: Right. 뭐 성격. 있고 좋은 성격도 있고 mm-hmm. 잘생긴 외모 뭐 예쁜 외모 무슨 뭐
1: everything
0: 뭐 머리도 좋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은 패키지라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불러버리네요.
1: That's right. She's the whole package. We say it's a very informal way okay. of saying it, but like, oh, like how is she? Oh, she's the whole package. 아. Or he's the whole package.
0: 걔는
1: it's just he has everything. He's perfect.
0: 다 가졌어 이거. Uh-huh. 걔는 mm-hmm. 다 가졌다라고 right. 얘기를 할 때 someone is the whole package라고 얘기를 쓰면 되겠고요. 자, 마유의 대사에서도 표현들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철자가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Mm-hmm. So how do you spell 뭐뭐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이미 방금 앞에 나온 단어가 이미 있다면 그냥 how do you spell it? 이런 식으로 얘기로 mm-hmm.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철자를 물어보는 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런 것도 민감하잖아요. 사람들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자기 이름을 발음을 잘못하거나 하면은 조금 실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yeah.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발음이라는 건 pronunciation이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what's its pronunciation 이라고 우리는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Mm-hmm.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있을까요?
1: So the word that you want to use is in the verb form.
0: Okay.
1: Pronunciation is a noun.
0: Yes.
1: Right. So how do you pronounce it or that? How do you pronounce that? How do you pronounce it?
0: 그러니까 동사로 푸는 거를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거네요.
1: I think right? it's more natural.
0: Yeah. 더 자연, 그러니까 명사로 쓴 게 틀린 건 아닌데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Yes, 그렇죠? that's right.
0: Okay, so how do you pronounce it? How do you pronounce your name? Mm-hmm. Did I pronounce

0: it correctly?
1: Right.
0: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은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좀
1: Oh,
0: 해본 것
1: very
0: 같아요.
1: important.
0: Alright.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I just learned that skux is one of the highest compliments in New Zealand. If someone calls you skux, you're basically the whole package.
3: So, how do you spell it?
2: Oh, it's spelled S-K-U-X.
3: And how do you pronounce it again?
2: Okay, what are you trying to do here? Are you saying you're
3: just say it. Just say that I'm skux.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7월 한 달도 우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Oh,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a month. Thank you so much. And we're going to wrap up this week and the month with a song by Michelle Williams. It's Tightrope.
0: 네,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month.
0: All right.
1: Bye-bye.
0: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의도적으로 뭘 생략을 한다든가 제외한다는 말 혹은 그런 의도성은 없어요.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혹은 실수로 뭘 누락한다는 말. 자, 우리는 이제 누락, 생략, 제외 이게 약간씩은 다른 뉘앙스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다 같은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즉 의도성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하나의 구동사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바로 leave out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leave out. leave out. 저는 직역하니까 이 의미는 좀 와닿더라고요. leave out. 왠지 밖에 둔 느낌이에요. 즉 안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밖에 둔 느낌이니까 의도적으로 제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실수나 무심코 누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의도성이 있는 생략과 제외 써볼게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그럼 어떤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다 달란 얘기죠. 일부러 이렇게 기재를 안 하고 혹은 일부러 넣지 않고 그런 부분 없이 다 달란 얘기입니다.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뭘 빼먹고 누락하고 준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다 달란 얘기고요. Leave out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Don't leave out.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편집해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전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부분은 내가 쏙 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That part of the story. 그렇죠? 그래서 다 전달한 게 아니에요.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전달한 거죠.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과거형일 땐 left ou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도성이 좀 없고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누락했을 때 한번 써볼까요?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다 사람들 이렇게 목록에 작성을 했는데 아이고, 네 이름이 빠졌네. 아,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실수로 누락한 거죠. So leave you out 할 생각이나 의도는 없었다. I didn't mean, 그럼 의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To leave you out.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그쪽에서 날 누락해서 속상했다. 뭐 그쪽에서 사실 일부러 누락했을 수도 있는데 실수로 날 빼먹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속상했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I felt upset. 속상했다를 이렇게 얘기하죠. Because they left me out. 아니 어떻게 날 빼먹을 수가 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저쪽에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Okay.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힘은 어디다 줘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Please의 힘을 좀 줘보세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leave out, leave out. 뒤에 들어가죠? V랑 붙어서 out 이런 식으로는 any details, details 그 앞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그 얘기는 내가 쏙 빼고 안 했지. 의도성이 있는 거죠.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That part of the story. 자, 과거형 발음 해볼게요. Left out. Left out.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부정어 힘주고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양쪽에 힘주고 그 다음에 I felt upset. 뒤에 힘이죠? Upset.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Because they left me out. Left me out. 양쪽에 힘주고.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병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다 주세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전체 이야기에서 그 부분은 내가 좀 생략했어.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야, 널 누락할 의도는 없었어.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그쪽에서 나를 누락해서 좀 속상했다.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leave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플라스틱하고 유리병하고 캔하고 다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복잡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료들을 캐터거리별로 정리해서 구분한다는 말을 할 때, 혹은 좀 꼬인 문제라든가 갈등이나 오해 같은 걸 해소한다는 말을 할 때, 참 우리말로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교집합적인 구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동사죠. sort out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sort out. 이런 구동사는 들으면 이해하는데 제대로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일상적으로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옷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옷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럼 그 정리한다는 말을 뭐 organize 같은 동사로 쓸수 있는데 그보다는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그러면 옷장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한다는 말이 되겠죠. 옷장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목적어 같은 경우는 옷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나와도 되고 옷을 정리한다는 식으로 옷이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 I need to sort out the clothes in my closet. 이렇게 해서 옷을 정리한다고 해도 되고 공간 정리를 한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closet 자체가 목적으로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물건들 자체를 바로 뒤에 목적으로 넣어볼게요. 파일 정리한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왜? 캐테고리별로 문서를 폴더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컴퓨터에 보면 바탕화면에 막 파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폴더에 넣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캐터고리별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네, 컴퓨터 상해니까 on이 되겠죠. On my computer.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 이쪽에도 씁니다. 보세요.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그러면 issue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정리 정돈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풀자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같이 좀 해결하자.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해가 있을 때 그걸 푼다라고 할 때도 해요. 그럼 오해는 영어로 뭐예요?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야, 우리 쪽 원래 의중이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이해하지? 이 오해 풀어야겠다. 그럴 때도 sort out 한다고 합니다.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Sort out, sort out. T가 리을로 바뀌면서 설탕음 현상 발생해서 라 느낌 나죠? Sort out, sort out, sort out. 힘은 뒤에 주셔야 되고 구동사니까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그다음에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I finally 부사에 힘 주고 sorted out. Sorted out. 이 ED의 D도 리을 발음처럼 바뀌죠.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Let's sort out this issue.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아우서 힘 들어가고.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We need to sort out, sort out,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그렇게 힘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 병작 연습해 보세요. 아, 나 옷장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나는 마침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정리했다.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이 문제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우리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구동사 하나인 sort out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연락이 좀 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연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서로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쓸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구동사인데 주로 그런 의미로만 쓰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grow apart입니다. grow apart. grow가 뭐가 자라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선 뿌리 동사 grow의 의미가 아예 살아있지 않죠. 뭐 자라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apart 자체는 뭔가 벌어져 있는 애 의미니까 점점 더 벌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관계성에 있어서는 좀 소원해진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관계가 점차적으로 소원해진다. 그것도 갑자기가 아니라 grow라는 단어 자체가 점차적으로 뭔가 점층적인 상황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멀어졌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베프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베프인데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조금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면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even best friends, 심지어 가장 친한 베프라고 하더라도 멀어질 수 있다. Can grow apart. 오케이.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그 얘기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가 뭐예요?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오케이. 자,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바쁜 일정 때문에 서로 좀 소원해졌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서로 소원해지더라.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뭐 예를 들어 연인 간이라고 상상을 해볼까요? 서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얘기죠. 소원해졌다. We have grown apart. 현재 완료.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자, 완료 시제 해봤으니까 이번엔 과거 시제도 한번 해볼게요. Grew apart 해야겠죠. Grew apart.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볼까요? We naturally grew apart. We naturally grew apart. 뭐 일부러 멀어지려고 멀어진 건 아닌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좀 멀어지더라고. We gradually grew apart. We gradually grew apart. Okay. So grow apart. 멀어지다란 말. 이게 뜻이 정확하게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다의 뜻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 과거, 현재 완료까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강세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강세 포인트 잡아볼게요.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Even 같은 말은 심지어니까 힘을 좀 줘야 되죠.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Grow apart. Part. 거기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완료 시제.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We have grown apart. We have grown 까진 힘 빼고 apart. Apart 힘 주고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Busy schedules. 마지막으로 We naturally grew apart. We naturally grew apart. Grew apart. 자, 시제 과거일 때도 grew apart 뒤쪽에 힘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베프라고 해도 서로 멀어질 수 있다.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우리는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소원해졌다.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다. We naturally grew apar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row apart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그걸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간다는 그런 말.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 여러 가지 고충 같은 걸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 자,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합니다.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 동사 move를 쓰는데요.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on입니다. move on. move on.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볼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가 있고,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찾아가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쓴다는 얘기죠. 좀 사뭇 좀 다른 상황이죠. 두 가지는. 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이건 예문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topic이 있는데 다음 topic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건 다음 단계로의 진척을 말하죠.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 좀 하다가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그러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냥 I decided to go to grad school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원어민 영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선 이 구동사들을 필히 이렇게 장착해서 써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이두 개의 예문은 둘다 뒤에 to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move on까지가 부사 붙은 구동사 정리고 거기다가 전치사 붙여서 to 어디 어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과거를 잊고 넘어가다. 이런 말로 써볼게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뒤에 아예 과거를 잊는다는 말을 넣어봤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느낌이 잘 오게. It's time to move on.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문장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이런 얘기죠. And forget about the past. 이거는 이제 과거를 잊고 붙인 거고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그 다음에 난좀 잊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있어.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어떤 실패를 겪고 나서 잊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와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걸 극복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So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Move on. 이렇게 극복의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자, 강세 넣어볼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Let's move on. Let's move on. on에 힘 들어가죠? Let's move on. V가 붙어서 약간 von, von, von 그렇게 소리가 나죠?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Graduate school을 줄여서 grad school이라고 하죠. I decided to move on, move on, move on to grad school.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Forget about the past. Forget about the past. 한번 더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이렇게 힘을 뒤쪽에 주시면 됩니다. 이 명작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이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나는 잊고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I'm trying to move on. Move on. Move on. 뒤쪽에 힘잘 주시면서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ove on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구동사를 하나 만나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듀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Oh, it makes no difference. 무슨 뜻일까요? It makes no difference. 직역하면 그건 차이가 없다란 뜻인데요. 뭐 그거 차이가 없어. 별 차이 없어. 별로 상관없어. 아무 차이도 없다라는 뜻으로 It makes no difference. Difference 하면 다르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차이라는 차원에서 차이, 어떤 A와 B의 차이가 뭘까? 뭐가 다를까? Difference가 뭘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It makes no difference라는 표현은 어떤 리액션일까요? 난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다. 다 똑같이 보이는데 It makes no difference.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A든 B든 둘 다 좋다. It makes no difference. 결국에는 다 비슷해.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뭐 결정이나 결과가 뭐든 나한테는 뭐 둘 다 좋아. It's okay.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다 괜찮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나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둘 다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죠.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친구가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피자 먹을래? 아니면 파스타 먹을래? 나는 너무 배고파서 It makes no difference. 상관없어. 뭐든지 좋아. Everything is okay. Anything is okay. I'm fine with either.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Either, neither. Either 하면 A or B. Either. 둘 다 A든 피자든 B든 파스타든 나는 다 좋다. 뭐든지 좋아요. 상관없어. 뭐든 좋아.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One more time.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Pizza is okay. Pasta is okay. 또 이런 상황이 있죠. 직장에서 규칙을 딱 지켜야 되는데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우리 매니저가 또 일정을 바꾸고 또 규칙을 바꾸고 자꾸 뭐 이것저것 바꾸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매니저가 또 일정을 바꿨는데 되게 쿨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뭐 상관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We still have to work anyway. 이래나 저래나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어차피 일해야 하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자. We still have to work anyway.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Schedule A is fine. Schedule B is fine. Schedule C is fine. It makes no difference. So when you're dating, you can use this expression. He said he is sorry again. 그가 또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꾸 미안한 상황이 계속 생기네요. 어떡하지?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그가 뭐 달라지겠어? 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던가 말던가. It makes no difference. 그냥 언제나 똑같잖아. He never changes. Once again, he says he is sorry again. He is sorry all the time. Oh,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He is constantly doing things to make you sorry. 네. Next situation. Do you guys vote? I hope you vote every time. Who do you think will win?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길 것 같아? Who do you think will win? Who do you think will win this election?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유, 상관없어. 둘 다 별로잖아. It makes no difference. 별로 상관없다. They're both terrible. 둘 다 별로잖아. 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They're both terrible. It makes no difference. There is no difference if A wins or B wins. You can express it this way. 네, 이해하셨죠? Now it's time for you to act. It's Hollywood time.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Good job. Next.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We still have to work. All right. Next. He said he's sorry again. Action. Oh,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Good. Finally, who do you think will win? Action. Oh,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Good job, everyone. 다시 한번, it makes no difference. 난 상관없어. 뭐든지 좋아. 뭐든 상관없다. 다 똑같다. 결국에는 다 비슷하다. 라는 내용이죠.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Now, always remember,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use it in the proper context. And also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Oh,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ould not care less.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다, 신경을 쓸 수 없다라는 뜻으로 I couldn't care less. 난 더 이상 I don't care 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완전 무관심하고 좀 약간 짜증나고 비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whatever, 아, whatever 보다 좀 더 강하고 냉정한 표현이죠. I couldn't care less. I could not care. 뭔가 이제 care하다 하면 뭐 돌보다도 care이지만 관심도 car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1도 관심 없다라고 표현할 때 I couldn't care less. I don't care at all.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I don't care. I really don't care. 해도 되지만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내 알 바 딱 이 표현이에요. 아, 내 알 바 I don't care.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want to do, I don't care. I couldn't care less. 아, 알 게 뭐야? 뭐 하나도 상관없다. 하나도 관심 없다. 1도 관심 없다. 이런 뜻으로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이런 상황이 있죠. Did you hear about that celebrity's new drama? 아, 그 연예인 새 드라마 소식 들었어? 아, 지금 막 바로 어제 나왔대. Did you hear about the celebrity's new drama? 아, 하나도 관심 없어.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뜻이죠. Another example. Did you see the new shoes by Nice? Nicey? Nice? 네, 브랜드 이름이죠. Nice. Did you see the new shoes? Nice 새 신발 봤어? Ah, everyone's going crazy about them. Everyone is going crazy about them. 다들 난리야. 이런 뜻이죠. Everybody's going crazy. 아, 그래서 어쩌라고.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about that brand. 그 브랜드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뜻이죠. I couldn't care less about that nice brand. Not nice to me. Okay? Another situation. People are gossiping about you again. 아, 사람들이 또 너에 대해서 험담하더라, 가십하더라. People are gossiping about you again. 그래서 뭐, there's nothing I can do.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about what they say. 뭐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안 쓴다. 전혀 관심 없다.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about what they say. 참 좋은 태도죠? Yeah, don't worry about people gossiping.

Real reaction.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So what? 이런 뜻이죠. Not my business 하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상관없다 라는 뜻이에요. Not my business. It is not my business. I don't care. 이런 뜻인데요. 주로 이제 세트로 표현 많이 하죠.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이나 짜증이 섞인 약간 반응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일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관심하고 좀 약간 비꼬는 표현으로 So what? Not my busi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ot my business.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It is not my business. 예를 들어서 Your ex just got engaged. Your ex-boyfriend, your ex-girlfriend got engaged. 약혼을 했대. 너의 ex가 약혼했다는데 그래서 뭐?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죠. So what? Not my business. I moved on. 그래서 뭐? 내 알 바 이미 잊었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부터. So what? Not my business. I don't care. 이런 뜻이죠. Another situation. Everyone is talking about the boss again. 직원들이 또 상사 얘기하던데, 험담하던데,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던데.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oss again. 아휴, 그래서 뭐 계속 피곤하다 이제. So what? I don't care. Not my business. 그래서 뭐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내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은 뭐 that's his private issue. I don't care. Not my business. Another situation at work. Did you know John got promoted? 아, 우리 친구 존 있잖아. 이게 승진했대. Did you know he got promoted? 승진했대. 약간 시샘하는 거죠. So what? Not my business. Hey, our time is coming soon. Our time is coming soon. Not my business. Our time is coming so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우리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차례도 곧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샘하지 마세요. So what? Not my business. Our time is coming soon.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누구누구가 뭐뭐뭐라는 것은 뭐뭐합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실제 만들어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네, 이겁니다. 자, it is clear. 그건 맑고 투명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CLEAR은 그만큼 맑고 투명하다. 즉,

확실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확실해요. It is clear. 근데 확실해요 라고 할 때 그냥 clear 라고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영어 문장의 기본 중에 하나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문법은 뭐의 문제냐? 단어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태로 오느냐?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엔 처지가 뭐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확실하다. 뭔지 하여튼 확실하다. 그걸 it로 일단 본 겁니다. It is clear. 그러니 우리말로는 그게 확실해. 뭐뭐라는 것이 중간에 이번에는 연결고리가 that입니다. That. This, that 할 때 그 that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He is lying이 되죠. 자, lie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ing를 붙이면 lying. lying이 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자, 이렇게 처음에 어떠어떠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말을 It is 뭐뭐뭐 라고 말한 다음 뭐뭐가 뭐뭐라는 것이 라고 좀 복잡하게 길게 이어져 말하는 부분이 주어가 될 때에는 연결고리가 짧은 to 가지고는 안 돼요. that라는 좀더 튼튼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어져서 뭐뭐가 뭐뭐라는 것이 뭐뭐하다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네요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먼저 확실하다, 또 it is clear 라고 한 다음에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 He needs help. He needs help. 근데 중간에 그렇다는 것은 that로 연결해서 It is clear that he needs help. It is clear that he needs help.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녀가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건 사실이죠. 라고 한다면 It is true. 그다음에 She works hard를 연결을 that으로 해서 It is true that she works hard. 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그 밖에 여러 문장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 표현은 말이죠. 뭐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1: I was born in Seoul.
0: 바로 이겁니다. I was born in Seoul. 네, 자, I was born in 전주.
1: I was born in 제주. I was born in Hawaii.
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다 라고 말할 때에는 I was born in 다음에 태어난 곳을 가리키는 지명을 이어붙여 말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어난 곳을 말할 때는 I was born in 어디 어디라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패턴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걸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볼 것은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나는 세상에 나아졌죠.
1: I was born. I was born.
0: 서울에서 in 서울. In 서울.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자, I was born 할 때 이 born이라는 단어는요. B-O-R-N 원래 이 단어는 bear, B-E-A-R 어? 오! 하는 그 곰, 호랑이 곰 할 때 그 곰이라는 뜻의 bear하고 똑같은 스펠링을 쓰지만 원래 이건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서 아이를 낳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bear 하게 되면. 그런데 이 bear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바로 born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당한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지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주어,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그 행위를 뜻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이어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어, 나, I, 되어졌다라고 할때 필요한 비동사, 과거 형태니까 was가 되는 거고요. I was, 그리고 세상에 나아졌다. bear의 과거분사인 born을 써서 I was born, 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세상에 이렇게 내놓았던 거죠. 내가 내놓아진 겁니다. I was born 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될때 이런 수동태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게 됩니다. 자, 전구가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The light bulb was invented by Thomas Edison.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 타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Seoul.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우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 표현은요,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나 이거예요.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그 가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by people.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가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People love that singer so much. 원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 가수를 so much, 아주아주 아주 많이 love, 사랑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과 그 가수라고 할 때 비슷한 정도의 무게 혹은 비중을 갖는다. 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서 주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가수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that singer를 쭉 앞으로 빼서 이걸 주어 자리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hat singer 하고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That singer, 다음에 비동사 is, 그리고 사랑을 받다 라고 해서요. Loved, 원래 love는 사랑하다죠. 근데 그것의 과거 분사가 loved가 되거든요. 제가 똑바로 발음을 하려니까 loved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loved, loved 정도밖에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that singer is loved. 그 가수는 사랑받아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행위를 받고 있다.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무지무지하게 많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By people. 이렇게 뒤에 by 누구누구 혹은 by 무엇무엇 하고 문장을 더 이어서 말할 수도 있고, 굳이 by 뭐뭐를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안 써도 괜찮아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라고만 말해도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중은 그 공연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하면 관중이 the audience 충격을 받았다 was shocked 뭐에 의해서 by the performance by the performanc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공연 보고 충격받은 관중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 가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by people. Okay,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아랍어 표현은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의 by 뭐뭐 혹은 by 누구누구 이런 부분이 안 쓰이는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그 사람의 차를 서울에서 도둑 맞았어요. His car was stolen in Seoul. 네, 자 이렇게 by 누구누구라는 말이 안 붙은 형태의 수동태 본 적 있으시죠? His car was stolen in Seoul 까지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훔쳐갔대? 누가 그랬대? 라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멀쩡한 사람이 남의 차를 훔쳐갔겠어요? 도둑이 훔쳐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도둑에 의해서 훔쳐졌다, 도둑 맞게 됐다.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by a thief, by a thief라는 문장의 어떤 끝부분이 붙지 않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볼 때 누가 그 행동을 한 건지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어떤 thief인지 불확실할 때 이때도 by 누구누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is car was stolen in Seoul 까지만 말하게 되지 굳이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by someone, 도둑에 의해서, by a thief 라고 무의미한 말을 붙이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도둑 맞았어요 라고 할 때 I got robbed, I was robbed 까지만 말하지 I was robbed by a someone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got robbed 라고 하는 거죠. 그녀의 집이 털렸어요 라고 할 때 Her house got broken into. Her house got broken into 라고만 말하게 되지 Her house got broken into by someone 이라고 굳이 무의미한 표현을 뒤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Her house, 그녀의 집이 got broken into 누군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일을 당했다라고만 말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한 행동인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도 뒤에 by 누구누구를 쓰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실수를 해서 일을 망쳤을 때 누가 굳이 실수를 했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실수가 저질러졌다라고 해둡시다. 이런 문장 Let's just say 그냥 이렇게 말해둡시다. Let's just say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That mistake was made. That mistake was made. 까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By Sally! 이렇게 Sally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굳이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없을 때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을 때 by 이하를 생략하는 경우 알아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의 자동차를 서울에서 도둑 맞았어요. His car was stolen in Seoul. 자, 이렇게 수동형 만들어 볼 때 by 이하 생략하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1: Audio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1: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미래의 급식을 한번 상상해봐. 먼저 스마트폰에 깔린 앱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 알레르기 정보를 입력해. 이 스마트폰 앱은 학생이 최근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학생의 팔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나 몸에 부착된 센서가 맥박수,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지. 심지어 집에 있는 변기는 학생의 변 상태를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어. 각자의 신진대사량은 학생의 활동량과 체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파악한 지 오래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소피 터커, 널브 등이 함께한 곡 베스트 프렌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데이스타에서 나온 책입니다. 화학자 이광렬 교수의 책 오늘 급식은 과학입니다. 이 책. 에서 한 부분 깔아드렸습니다. 문장 카펫으로요. 이 책에는 이 급식 메뉴들, 예를 들면 카레라든지 이런 급식 메뉴에 대한 어떤 영양, 성분적인 얘기도 담겨 있고요. 급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 지식들이 가득 재미난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좀 뒷부분이에요. 미래의 우리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 미래 급식실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 하면서 제안되는 얘기들 굉장히 흥미롭죠? 아직은 이게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스마트 변기 얘기도 우리 북카페에서 다룬 책에서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 많이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급식실에다 적용을 하면 이제 지금은 줄을 서서 그 급식 그 시스템을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딱 이렇게 식판 받고서 뭐 국, 밥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풍경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광렬 화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예시에 따르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켜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음식에 땅콩이 빠진 방식으로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단백질 부족하다 하면 단백질을 채워 넣은 식단이 그 사람에게 제공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영양사, 조리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식단을 짜고 이제 총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영양사 조리사가 그에 맞게 또 이제 이 조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덜 나온다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이제 언제쯤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지 또 어떻게 급식 풍경을 바꿔 놓을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카페인님들도 급식의 추억 갖고 계시죠? 지금도 급식실 많이 이용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급식판 지금도 식판 익숙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데 좀 오래전 추억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미래 급식 풍경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김주희님은 급식 세대가 아니어서 부럽네요. 직원 식당에서 밥 배식할 때 잠깐씩 그 기분을 받아요. 저는 계란찜 사각으로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와, 계란찜이 사각으로 나올 때그 풍경 뭔지 알것 같아요. 그쵸? 집에서는 이렇게 사각으로 톡톡톡 해서 올려 먹게 되진 않으니까 이건 진짜 대용량으로 이 계란찜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딱 직관적으로 그 식판 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도 반짝반짝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저는 출근이라 나와 있는데 두 아이의 투닥거림을 단톡으로 전해 듣느라 아주 한가할 틈이 없네요. 이러면서 크는 거겠죠? 일단 저는 저의 즐거움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출근했는데 지금 원격으로 이 단톡방에서 두 아이가 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또 얼마나 재잘재잘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추억으로 남을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카페에다 이렇게 귀 열어주시고 또 손도 이렇게 사연 활발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요. 오늘 베란다 밖 참새들 급식은 수박입니다. 아, 참새를 위해서 그 베란다에 수영장 만들어 주셨다던 카페이님, 9749 쓰신 카페이님 맞나요? 얼마 전에 사연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수영장이 있는 그 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집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참새 전용 수영장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그 수영장인지 아니면, 또 새롭게 이 수영장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열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참새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김태윤님은, 아, 후배랑 급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급식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급식, 보통 뭐한두개 정도 메뉴 있는 곳도 있죠. 둘 중에 뭘 먹을까, 이 정도 고민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히 고민할 법하죠. 그러나 또 이것도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혹은 어떤 급식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A와 B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급식 메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우볶음밥과 그냥 밥과 어떤 다른 메뉴.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그 정도의 메뉴도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가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보면 진짜 어떻게 이 예산 안에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진짜 영양사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셨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화려한 급식. 영양적으로도, 눈으로도 화려한 급식 그 식판을 이렇게 뭐 매체 통해서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직접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급식 관련 사연들도 궁금합니다. 많이 보내주시죠. 윌리 문의 예예, 그리고 수잔 베가의 톰 스타이너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네, 저는 칼로리를 생각해서 백순대 야채볶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세히 보니 고은님이 방금 사연 소개하신 사각 계란찜이 딱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 우리 지금 공유 가능한가요? 혹시 보라에 지금 6897 쓰신 카페이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공유가 되는지. 네, 지금 사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와, 여기 어디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거의 한상 차림으로 이게 한 사람이 먹는 거죠?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대리만족이라도 지금 그냥 화면만 쭉 보고 있습니다. 나 원일님, 방금 회사 앞 한식 뷔페에서 간장 베이스 등뼈찜과 고사리 나물, 배추 쌈, 풋고추에 배불리 먹고 자리에 앉아 편한 마음으로 청취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간장 베이스 등뼈찜에다가 배추 쌈에다가 풋고추까지 콕 찍어 먹는 요런 그 밥상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원일님 너무 맛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일님 덕분에 우리 북카페 수뇌부 오늘 점심 메뉴도 쌈밥으로 우리도 영향 받거든요. 카페인님들 사연에 오늘 점심 메뉴 벌써 정해졌습니다. 우리 북카페 수뇌부 쌈밥 먹을 겁니다. 아,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인님. 아, 급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방학이라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아, 또뭐해 먹지 합니다. 식성도 달라서 개별식 오이 냉국을 한통 했는데 호불호가, 아, 모두 뭐들 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맛점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쵸. 이 마땅한 게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뭘 먹고 사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하는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 봐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하는 거 있으면. 함미경님, 고은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뵈러 안동 가는 길입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엄청 막히네요 하셨습니다. 제 휴가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이 약간 한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하철 내부도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가는 그런 도로들에 좀 차량 흐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휴가 이렇게 내건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게들, 식당 뭐 이런 가게들의 그 휴가철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9749 쓰신 카페님, 아까 그 참새 수영장과 참새 그 급식 주는 집 사연 주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그 참새 베란다 모이 집그집 맞아요 하셨거든요. 지금 사진 첨부해 주신 거 보라에 좀 띄워봤습니다. 와, 저렇게 수영, 저 뭐죠? 수박도 지금 잘라서 저렇게 두셨습니다. 와, 참새가 되고 싶은데요. 너무 아기자기한, 이렇게 지금 식사 참새의 그 휴식처를, 휴게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놀이방 같기도 하고 참새 방앗간이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급식 사연도 계속 기다리고요. 우리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회빙환의 시대죠. 오늘 이야기 무엇을 말할지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몇 년간 회귀, 빙의, 환생 스토리는 안정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장르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물과 이야기 전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인생 2회차가 작동하는 방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후회입니다. 주인공은 죽음의 순간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난 시간을 복기해 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과 좌절 상황, 그 상황을 불러온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런 허망한 결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욕망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연료 삼아 회빙환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현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이전의 선택과는 아주 다른 선택을 하며 망가진 삶의 궤적을 회복시켜 나가죠.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도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릴 수도 없는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후회하지 마 라는 말로 서로를 혹은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후회의 감정을 덮고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후회하자고 말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2022년 105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후회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회의 재발견이란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그는 후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고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의 열쇠임을 역설합니다. 후회는 불쾌한 감정이지만 삶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건강한 충동이면서 과거를 분석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돕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그래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잘못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괴로운 법이죠. 그러니 무언가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해보는 쪽으로 걸어가 보자고요. 하고 나서 후회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스위스로에 다잘될 거라 생각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카 통해서 이 다니엘 핑크의 메시지도 전달을 해봤습니다. 후회 재발견에서 후회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음에서 후회를 빼놓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린 항상

뭔가를 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예, 고민이 된다 한다면 고민이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대등한 A와 B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면 한번 둘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둘 중에 일단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님,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도 내 손으로 선택한 걸 후회하는 게 남에 의해 강제로 선택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진짜 현명한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책임도 후회도 내 몫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나라님은 할까 말까 일 때는 한다로 선택한다. 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라 해도 그 안에서 배우기도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수학이 있으니까요. 먹을까 말까 일 때는 말까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먹을까로 가는 게 함정입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사실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공식화하긴 좀 힘들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관성적으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걸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 그쵸. 4903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 이제 우리 급식 사진, 그 식사 사진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했더니, 배달도 안 되는 우리 동네. 나도 급식판 들고 남이 해주는 맛있는 급식 먹으러 가고 싶네요. 어디 급식 주는 동네 없나요? 하셨는데요. 그쵸. 이게 선택지를 많이 줄여주고, 선택지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 그냥 급식. 그냥 한두 가지 선에서 고르고 싶다. 혹은 그냥 오늘의 집밥,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파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휴가철이라 또 나가는 것도 일이고, 그쵸? 6184 쓰시는 카페이님이 또 우리 많은 카페이님들 들썩이게 할 사진을 한장또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저도 1학기 내내 5,500원으로 만난 초등학교 급식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양이 점점 늘어 살이 3kg가 쪘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방학해서 열미 현미국수 먹고 있어요. 시판용 육수에다가 친정엄마표 열무 김치면 완벽합니다 하셨습니다. 열무 현미국수 만두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밥그 상차림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뭔가 진짜 같이 옆 테이블에 있는 느낌 들어서 좋습니다. 더 필름의 괜찮아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극장 사회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그라픽스 출판사에서 편했고요. 5명의 저자가 함께 썼습니다. 정유선, 김지선, 문현선, 소영현, 최영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동양극장으로 가볼게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신파극인데 이게 무대와 현실이 뒤엉켰기 때문에 더 슬픈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당대 관객들 가운데 유독 기생들의 심금을 울렸다. 무대 위 홍도의 삶은 객석에 앉은 기생들의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1936년 당시 종로 권번에는 약 300명, 한성 권번에는 약 200명의 기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1936년 6월 서울에는 모두 1600명의 기생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들은 대부분 홍도처럼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 그러나 힘든 훈련을 마치고 기생이 되었어도 고단한 삶은 계속되었다. 저녁마다 요정에 나가 손님들 술상을 받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은 저녁 무렵 요정에 나가 밤늦게야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다. 월 수입은 기생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대략 1인당 55원 수준이었고 수입의 20%를 권번에 납부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체로 35원에서 40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명월관, 식도원, 송주권 같은 고급 요정에 불려가면 손님들이 점잖은 데다 돈도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뒷골목 허름한 주점에 불려가면 술 취한 남자들의 희롱을 견뎌야 했고 거절이라도 하면 권번에 벌금을 물고 다음부터 좋은 자리에 불려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생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기생들이 예술가로 존중받던 시절은 가고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기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신문물이 들어오고 자유연애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기생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평범하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경성의 권번 기생들이 단체로 극장을 찾았다. 그녀들은 2층 좌석 한쪽을 통째로 빌려 앉았다. 무대 위 차홍녀가 연기하는 홍도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장면에서 객석에 앉아있는 기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도 기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 심파극의 파급력은 무대를 넘어 실제 삶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936년 8월 중순 한성권번 소속 18세 기생 임선월은 이 연극을 본 뒤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신문에는 1939년 4월 조선권번 기생 장미화, 5월 조선권번 기생 조난행, 11월 종로 권번 기생 곽송자 등이 모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같은 사건들은 경성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기생들의 처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연극이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호기심을 안고 극장으로 더 몰려들었다.

안그라픽스에서 펴낸 극장사회 읽기의 기쁨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언급된 바로 그 음악입니다. 1939년 유성기로 듣던 이 남일현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음악 들으니까 정말 이 공연, 이 연극을 진짜 마음 다내 현실과 구분하지 않고 몰입해서 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관객들의 그 당시 기생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현재로 좀 와볼게요. 대학로 해화동 로터리 골목에 숨어있는 붉은 벽돌 건물. 이렇게 말하면 딱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우소극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청춘들의 아지트인데 마지막 여행 해보시죠.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와 시끌벅적한 대학로 중심 거리를 뒤로 하고 북쪽으로 걷다 보면 곧 해화동 로터리가 나온다. 해화경찰서 방향으로 들어서서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골목 한 구석 오른쪽에 붉은 벽돌 건물과 마주하게 된다. 건물 외벽에 투박하지만 옹골차게 걸린 간판과 그 주변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연극 포스터와 배너가 오늘 공연의 레퍼토리를 알려준다. 극장 입구로 들어서서 지하로 내려가는 촘촘하고 가파른 계단을 지나면 아담하다 못해 비좁아 보이기까지 하는 협소한 무대가 보인다. 무대를 사이에 두고 직각차처럼 양쪽으로 갈라진 등받이도 없이 층층이 놓인 막대형 객석에 앉아 지하에서 풍기는 꿉꿉한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도대체 연극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객석에 앉아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80석 규모의 작은 소극장. 연극이 시작되면 대사를 내뱉는 배우의 거친 숨소리는 귀 바로 옆에서 들리고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배우의 땀방울은 관객의 무릎 위로 떨어질 것만 같다. 때로 배우들은 관객들 사이사이를 스치며 객석을 통해 등장한다. 배우들이 발산하는 열기와 그 열기에 맞춰 호흡하는 관객들의 리액션은 여기가 지난 40여 년간 가히 한국 연극의 중심부이자 K-콘텐츠의 뿌리가 된 곳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문성근, 강신일, 송강호, 김윤석, 김의성, 김뢰하, 양희경, 안석환, 이대연, 송세벽. 현재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명품 주조연으로 불리는 배우들이 낮에는 해화동 일대에 포스터를 붙이고 밤에는 배고픔을 참으며 무대에 올랐던 곳. 그들의 필모그래피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연기 인생의 발원지가 바로 연우 소극장이다. 연우 소극장은 1977년에 창단한 극단 연우 무대가 신촌 소극장 시절을 거쳐 1987년 해화동에 마련한 공연장이다. 해화동에 자리 잡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연우 소극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열정을 표출하는 분화구이자 뜨거운 청춘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오늘도 미래의 명품 배우들을 키워내고 있다. 연극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처럼 연우 무대 배우들은 땀냄새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연습하며 연극을 만들고 공연해 왔다. 오늘날 스크린과 브라운관 속에서 폭발하는 명품 배우들의 압도적인 에너지는 연우 무대 시절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던 진짜 연우들이 빚어내던 앙상블에 기인한다. 이처럼 수많은 믿고 보는 배우들을 배출한 붉은 벽돌 건물 지하에 좁고 어두운 연우 소극장은 그야말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연기 DNA가 배태된 곳이자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기원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석규, 이재훈이 부른 곡, 행복을 주는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렇게 안그라픽스에서 펴는 극장사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진짜 단순 공간이 아니구나, 그 이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포착한 이 다섯 작가의 글에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춘들의 꿈을 키워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던 거죠. 너무나 특별한 장소, 이 극장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이 극장 사회 책 보시면 많은 힌트가 될 테니까 책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은희님, 고향 가는 버스 안에서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고향 가는 길, 마음 너무 포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북카페가 또 함께 그 버스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거네요. 그쵸? 익숙한 장소로. 최혜영님은 중1 첫째 집중 수업 기간, 하교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방 들으며 기다리는 시간이 온전히 쉴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북카페가 이게 손을 잡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정말 그 손으로 그 문고리 잡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북카페, 그냥 이

시간만 잘 지켜서. 그리고 시간 놓치면 음악은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듣기 통해서 또 챙겨 들으실 수 있는 라디오 속에 이 여러분들의 단골 카페인 거잖아요. 자주 가시는 곳곳마다 주머니에 넣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점심 메뉴 올려주셨네요. 어제 삶아서 갈아 놓은 콩국물, 거기다 국수를 말아서 먹을 거예요. 고명으로 채썬 오이와 토마토 두 조각 얹어서 노각 오이 무침을 곁들여 먹으면 괜찮을라나요? 괜찮을라나요?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너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당연히 괜찮겠죠. 이 노각 오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 노각 오이 무침. 새콤달콤할 것 같기도 하고.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우리 2부로 건너가서 미미님 만나볼게요. 동물원의 해화동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바바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기관차와 자동차부터 항공기와 최첨단 로켓까지 도로망과 물류 시스템부터 배달 앱과 플랫폼까지 우리는 더 빠른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는 속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오늘 우리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속도.
1: 속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딸꾹질이 갑자기 나네요.
0: 지금 안 나시는데요?
1: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지금은 참고 있는 거예요?
1: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이 소리는 미미님의 딸꾹질 소리입니다 하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1: 제가 그 매운 걸 먹으면 네. 바로 딸꾹질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0: 매운 걸 드셨구나.
1: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0: 아, EBS 구내식당?
1: 네. 네. 오늘 그 소불고기에 작은 이제 땡초가 있더라고요.
0: 아까 우리 안 그래도 그 급식 얘기하면서 오늘 EBS 급식 메뉴 궁금하다고 하시는 카페인님 사연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도 알 수가 없었는데.
1: 네, 만두도 있었고요. 계란국.
0: 그런데 문제는 땡초. 네. 아, 그것 때문에.
1: 지금 딸꾹질이 종종 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 네.
0: 지금 아직 근데 방송 중에 안 하신 거예요. 지금.
1: 언제 나올지 몰라요.
0: 숨을 참고 계신가? 네. 아무튼 오늘의 책은.
1: 속도 비평입니다.
0: 속도 비평.
1: 네. 뭐 비평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데. 네. 부제를 보면 어떤 얘기인지 바로 감각이 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빠른 세상에 대한 느린 성찰이에요. 네. 그런데 이 책의 재미난 점은 왜 속도를 우리가 비평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속도를 체감을 거의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이미 빠른 속도 같은 것들이 맞아요.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빨라졌을 때는 거의 체감 못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익숙하던 속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내 기대보다 느릴 때, 네.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이 속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0: 빨라질 땐 체감을 못하다가 느려질 때 체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부정적인 방식으로.
1: 이 저자가 그런 얘기도 해요. 느림의 미학 같은 얘기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느림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갔을 때도 그 홈페이지가 느리다면 나는 화를 낼 것이다.
0: 하긴 그런 부분은 우린 그런 부분은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홈페이지 그렇죠. 연결되는 속도, 열리는 속도, 메시지 가는 속도 이런 거.
1: 맞아요. 그러니까 그 느림을 얘기할 때도 네.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느림의 범위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0: 네.
1: 모든 세상이 느리게 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0: 어때요? 우리 카페인님들, 저는 이런 느림은 굉장히 허용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너무 성격이 급해지더라고요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람마다 진짜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뭐 요즘에는 업무를 네. 이메일로도 보내고 뭐 메신저로도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분은 뭐 하루 정도 답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는 분이 계신 반면 어떤 분은 메신저에 일이 사라졌는데 네. 답이 없으면 뛰어옵니다.
0: 봤는데 왜 답이 없냐?
1: 그렇죠.
0: 읽었냐?
1: 네. 근데 뭐 회의 중에 잠깐 봤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고민이 필요해서 생각이 필요해서 답을 바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또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0: 일터에서도 정말 이렇게 속도가 다 달라서 메시지 오가는 속도, 답 보내고 받는 속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식당 갔을 때 뭐 네. 음식 주문했는데 그 나오는 속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사람 왜요? 갑자기 표정 왜 그러세요?
1: 그렇죠. 네.
0: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미미님 잘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1: 저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0: 네.
1: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느리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0: 사정.
1: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0: 그래서 그냥 기다린다?
1: 그리고 저 또한 네. 남들에게 뭐 가끔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네. 이게 정말 사람마다 기준과 감각이 달라서 제일 문제는 본인은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빠르게 하는 걸 요구하는 분들 이런 이율배반은 좀 어렵죠.
0: 이율배반적인 분들이 주변에 많나요?
1: 적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적지. 아,
1: 우리도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일 겁니다.
0: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어떻게 또 이런 주제를 잡아서 되게 두툼하고 굉장히 여러 분야로 이 속도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1: 이영준 저자인데 이분이 스스로 기계 비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0: 기계 비평?
1: 네,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사의 문명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기계잖아요.
0: 네.
1: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이크도 그렇죠.
0: 그쵸?
1: 보고 있는 모니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또 문화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또 발전하는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보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그런 기계에 뛰어들기도 해요.
0: 오.
1: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이분이 페가서스 만마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0: 네.
1: 페가서스가 배 이름인데 이 컨테이너선이 길이가 300m가 넘어요.
0: 네.
1: 무게가 13만 톤이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이 달리다가 멈추는데 무려 13분이 걸립니다.
0: 아,
1: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를 인간들이 실제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0: 와, 멈추는 데만 13분이 걸린다. 뭐 굉장히 멋진 은유처럼도 느껴져요.
1: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아, 이것도 속도의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속도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필요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걸 멈추는데 무려 13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답답한 노릇일 수 있죠.
0: 맞아요. 그리고 이 책도 펼치니까 이제 배달 오토바이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0: 네.
1: 저는 그 배달 오토바이 사진이 나오길래 당연히 요즘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아.
1: 그런데 이 사진을 저자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0: 네.
1: 어떤 속도감을 딱 보여주는 사진인데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지금은 배달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스마트폰을 앞에다가 걸어두고
0: 그쵸.
1: 내비게이션 또 콜 오는 걸 확인하시잖아요. 20년 전에 그렇지 않았죠.
0: 네.
1: 그래서 그런 게 없고 한 손으로는 이제 오른쪽 핸들 요걸 잡고요. 왼쪽 손으로는 철가방을 들고
0: 네.
1: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0: 그러나 그때도 속도가 중요하긴 했다.
1: 맞아요.
0: 배달의 세계에서.
1: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0: 네.
1: 우리가 옛날에 음식 배달할 때
0: 네.
1: 맛있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빨리 갖다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달 앱을 쓰니까
0: 네.
1: 그걸 직접 말할 필요는 없지만
0: 그쵸.
1: 배달 시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0: 그리고
1: 그 시간이 만약에 줄어들다가
0: 네.
1: 라이더 연결이 안 돼서 갑자기 늘어난다.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들에 빠지죠.

0: 맞아요. 주문을 취소해야 되나 싶을
1: 응.
0: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음식은 사실 맛있게 해주세요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배달 음식을 접할 때는 아무래도 속도, 빨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패스트푸드가 정말 일상화가 된 건데,
0: 네.
1: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을 생각해보면, 음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속도라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맛, 뭐 영양, 뭐
0: 맞아요.
1: 값, 요런 거 얘기할 텐데,
0: 네.
1: 현실에선 그걸 다 압도하는 게 오히려 속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0: 네.
1: 아, 우리 이렇게 너무 빨리, 막 바쁘게 사는 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느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0: 이미 못 돌아가요, 우리.
1: 그렇기도 하죠.
0: 우리 13분도 훨씬 더 걸려요. 이거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지금.
1: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0: 네.
1: 거냐? 우리 삶의 곳곳에 이런 속도라는 게 조금 음식 얘기했듯이 정말 깊이 들어와 있고
0: 네.
1: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속도 아닐까? 그럼 그걸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 곳곳을 바라본다면
0: 네.
1: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들. 이 실제 사례들도 많이 카페인님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송현지님, 와이파이 갑자기 너무 느려지면 속이 터져요.
1: 맞아요.
0: 아,
1: 이것도
0: 왜,
1: 그래서
0: 그쵸?
1: 그뭐 LTE나 5G 쓰시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좀안 된다 싶으면 와이파이를 끄시잖아요.
0: 아,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느 틈에 우리에게 이게 익숙해진 행동인데.
1: 네, 신민호님. 평소에는 느릿느릿한데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운전은 급해요.
0: 아,
1: 아, 이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0: 운전, 미미님 운전 스타일은요? 운전도 느릿느릿,
1: 네,
0: 그러니까 여유롭게?
1: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0: 그러려니.
1: 만약에 어떤 차가 급하게 뭐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막 간다. 뭐 가족이 아픈가?
0: 오, 다 사연이 있겠지.
1: 네.
0: 사정이 있을 것이야.
1: 정말 화가 날때 이제,
0: 네.
1: 아이, 못났다.
0: 아,
1: 이런 정도 얘기를 하죠.
0: 누가 못난 거예요?
1: 그 사람.
0: 저는 지금,
1: 혼잣말을 하죠, 그렇게.
0: 아이, 못났다.
1: 네, 굉장히
0: 최악의
1: 공격적으로
0: 욕이군요, 이게.
1: 하면, 네,
0: 예.
1: 그런 말을 혼자
0: 아,
1: 합니다.
0: 그렇군요.
1: 옛날 어르신처럼 얘기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0: 그런 습성 좋은데요? 주변에 많이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수장님. 듣고 보니 그러네요. 카페에서는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식당에서는 못 기다리겠어요. 이유는 배고파서. 아,
1: 아,
0: 배고픈데.
1: 이해가 되네요.
0: 식당에서는.
1: 그렇죠. 카페는 보통 식당에 갔다 가니까
0: 그쵸.
1: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대화도 나누고.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못 기다리겠는 그 마음이 뭐냐면, 혹시 주문이 안 들어가나? 누락됐나?
1: 아,
0: 이게 왜
1: 맞아요.
0: 한참 기다리다가, 그럴 수 있어 하다가, 이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살다가 그런 걸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이후에는 계속 의심하게 되죠.
0: 그쵸. 들어간 게 맞나? 내거 요리하고 있나? 네.
1: 최승명님, 저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자전거 탈 때는 여유 있게 느릿느릿 가는데 자전거 잠금 장치 늦게 열리고 잠기면 너무 답답해요. 아, 이게 정말 묘한 게 각자가
0: 네.
1: 견디지 못하는 어떤 속도의 장면들이 이렇게 다르네요.
0: 맞아요. 어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좀, 이거 보통 우리가 성격 급하다라고 말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1: 그렇죠.
0: 속도 좀 빠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는?
1: 연관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맥락은 우리가
0: 네.
1: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속도 중심이잖아요.
0: 그쵸.
1: 특히 한국은 제가 해외 등산 같은 거
0: 아,
1: 가잖아요.
0: 예.
1: 현지 가이드분들이 노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이제 진짜 등산도 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좀 재밌었거든요? 아니, 속도
1: 그렇죠.
0: 비평 책에 등산 얘기가 있다는 것이.
1: 그러니까 요즘에 등산 보면 그런 기록 경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등산가가
0: 네.
1: 8,000m 넘는 봉우리 열몇 개를 뭐한달 안에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저 산을 이동할 때는 헬리콥터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등산의 의미는 뭐냐?
0: 네.
1: 우리가 등산이라고 하면 그런 속도가 등산의 의미라고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물론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 사람이 이루고 싶은 속도가 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텐데,
0: 네.
1: 우리가 또 그런 성과들을 또 추앙하잖아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0: 네.
1: 박수치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 이 등산이라는 자연과 만나는 우리의 속도,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거기 머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 자기 속도로 갔다 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물음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0: 그럼 미미님은 등산할 때는 약간 속도 어떤 쫓기거나 하시진
1: 네,
0: 않는 거예요?
1: 가급적 가장 뒤에 가고자 합니다.
0: 가장 뒤에.
1: 네, 누구도 앞서

0: 지 않고 누구도 뒤에 남기지
1: 어우,
0: 않는다.
1: 우리 미미님 정말 이 미미님의 이 뭐랄까 성품이 너무 고와요.
0: 아니에요, 좀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될 일들도
1: 아,
0: 있는데.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듣고 올게요. 카페인님들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이 속도에 대한 얘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꽤 오래 문제화 되었다는 걸알수 있는 곡입니다.
1: 네.
0: 산울림이 부른 속도 위반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학 동네에서 펴낸 이영준의 책 속도 비평으로 미민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카페님의 사연 좀 볼까요? 내가 못 견디겠는 느림에
1: 네.
0: 대해서.
1: 등산 얘기가 많이 올라와서 반가운데요.
0: 네.
1: 3483님, 예전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을 하루에 주파하는 게 유행하는 걸본게 기억나네요. 저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만.
0: 와,
1: 이거 어떻게 하루에 하죠?
0: 그러게요. 아, 저도 지리산 뭐 2박 3일 뭐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그걸 한 7박 8일로 늘릴 수 없나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왜냐면 하루에 조금씩 걷고
1: 아,
0: 싶어서.
1: 늘릴 수 있죠. 다만,
0: 네.
1: 7박 8일 동안 먹을 것을 직접 가져가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걸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효율 때문에 이제 2박 3일을 보통 그래도 가장
1: 그렇죠.
0: 적절한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늘리는 상황에서 볼 때는 하루 주파라니 이거 왜 굳이 생각이 드는데,
1: 뭐,
0: 기록을?
1: 김민정님도 지금 또 등산 얘기 해주셨어요. 20년 전에 후지산 등반할 때, 제가 빨리 올라가니까, 일본 등산객이 저한테, 슬로우 슬로우 하시면서 천천히 가야 갈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등산 고수들이 하는 얘기

0: 아, 너무 공감됩니다.
1: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시간.
0: 네. 그리고 그게 빨리 안 닫히면 이제 빨리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 나누기도 애매하고 또 가만히 있기도 좀 민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1: 좀 애매한
0: 네,
1: 시간이죠.
0: 전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료분하고 둘이 탔는데 뭐 사실 특별히 연이 없으면 할 얘기도 없고 어떤 스몰 토크를 또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1: 그걸 생각해서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
0: 네.
1: 저는 수영님 이 사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입국 심사를 한다거나,
0: 아.
1: 이렇게 뭐, 그줄 서가지고 뭔가 창구에 딱 가야 될 때, 출입국 심사할 때라든지 내가 서 있는 줄만 되게 느리게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0: 그렇죠.
1: 때가 있잖아요.
0: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들죠.
1: 그러니까 그 시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그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 갔을 때 칸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화장실 칸 안의 사정은 또뭐 있겠지만
0: 그렇죠.
1: 빨리 안 나올 때
0: 운이 작용하죠, 제가.
1: 그럴 때도 좀 그렇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김미숙님 대부분은 여유로운데. 버스 늦게 오는 거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 20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요즘에 이렇게 또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건물 안에 있다가 올 때쯤에 택시나 버스가 올
1: 그쵸.
0: 때쯤에 팍 문열고 뛰어나가기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정보 제공이 되는데도 그래도 기다리면 힘들다라는 거죠.
0: 그리고 필라님께서 저는 행동이 느린 아이였어요. 아이 때는 때로는 조금 기다려줬으면 했어요.
1: 맞아요. 이게 너무 조급한 분위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데 앞에서도 시간 너무 많이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잖아요.
0: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이 때가 배려받기가 더 힘듭니다. 어른이 되면 사실 각자의 삶과 속도 같은 게 있어서 뭐 우리가 또 사회화 과정을 겪었고
1: 그쵸.
0: 그러려니 할수 있는데 아이 때는 막 단체 생활도 많고 또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배려해줄 만큼 경험이 많지 못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속도가 좀 다른 친구가 있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진짜 지금 필라님 사연 통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책에 있는 그런 속도 얘기들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책에 정말 넘기다 보면, 아, 이것도 속도로 얘기한다고 싶은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초반에 행정 처리 속도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저자가 어느 날 해외에 가려고 면허 시험장 가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는데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대기표를 받고 면허증 받기까지가 3분 56초 걸렸다는 거예요.
1: 와,
0: 그런데
1: 엄청난 속도네요.
0: 그 시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본인이 규격 외 사진을 가져가서 담당자가 손으로 자르느라고 시간이 또 걸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분 56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런데 본인이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 예전에 받을 때 얼마나 걸렸지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40분, 10년 전에는 15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지 싶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전산화, 시스템. 이런 게 즉각적으로 되니까 정말 지금 3분 만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1: 너무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0: 그쵸.
1: 됐습니다.
0: 다른 나라랑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 대한민국의 속도 이거 따라올 수 있나요?
0: 이 속도가 우리만 빠른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향인가? 그래서 자료 조사해 보니까 여권 발급 받는 속도가 OECD 국가 조사된 게 있더래요. 한국은 평균 6일.
1: 6일.
0: 네. 가장 오래 걸리는 나라 미국 6주. 엄청난
1: 차이
0: 차이죠.
1: 많이 나네요.
0: 그리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 한국은 2일 만에 나오는 특정한 건축 허가가 있는데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6개월이요.
1: 6개월.
0: 그리고 놀라지
1: 많이
0: 마세요.
1: 걸려요.
0: 공장 설립 승인. 한국 20일, 스웨덴 6개월, 핀란드 5년.
1: 5년 공장을 지으려면 5년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지구촌인데?
0: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고 비슷한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무
1: 그러니까요.
0: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파헤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관점을 전환해서 우리 몸속의 속도 얘기로 돌아와요.
1: 몸속의 속도요?
0: 몸속의 속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 피가 도는 속도?
0: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류 속도를 얘기하는데, 대동맥에서는 초당 50cm, 모세혈관에서는 초당

0: 0.5mm. 이렇듯이 왜 도로도 자동차 전용 도로랑 뭐 고속도로랑
1: 그쵸.
0: 지방도로랑 제한 속도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처럼 혈류도 다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우리가 이것까지 파악하고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속도에 대해서.
1: 와, 진짜 몸속 속도까지 이렇게 다
0: 생각해
1: 나올
0: 보면
1: 줄은.
0: 혈류 속도가
1: 네.
0: 뭐 초창기 인류나 우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몸속의 속도까지는 몰라도 별 사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했고
1: 네.
0: 무리 없이 살아왔는데
1: 네.
0: 이제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속도로 분석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1: 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진 듯한 인상을 주는데,
0: 그쵸.
1: 그쵸. 근데 왠지 더 엉키는 것들도 당연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저자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1: 네.
0: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려고
1: 그쵸.
0: 노력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도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생각해보면 속도가 급격하게 달라진 게 교통과
1: 네.
0: 통신의 발달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근대인들은 우리야말로 속도를 정말 즐기고 만들고 창출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1: 착각이라고요.
0: 예. 왜 착각이냐면
1: 네.
0: 속도의 몇 가지 성격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속도는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 할수 있을 것
0: 어떤
1: 같은데?
0: 현상이죠, 현상.
1: 아니야.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아무튼.
0: 그리고 그런 속도를 만약에 낼수 있는 어떤
1: 네.
0: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다.
1: 네.
0: 그렇다고 해도 그 속도는 이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종사에게 명령을 내린 뭐 대대장이 있을 것이고
1: 네.
0: 사령관이 있을 것이고 뭐
1: 그렇죠.
0: 참모총장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그 전투기를 사서 운용하게 한 세금을 낸 국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 네.
0: 결국 어떤 특정 속도를 내가 누리고 있더라도 많은 경우는 그 속도의 일시적인 행위자지 그 속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엄청 큰 차이네요.
0: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이럴 때 보면
1: 네.
0: 대부분 돈을 내고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도 속도잖아요.
1: 그렇죠.
0: 약간 인터넷 초고속 막 써야
1: 맞아요.
0: 돼. 이거 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 맞아요.
0: 그리고 뭐 버스를 타느냐, 걸어가느냐, 뭐 극단적으로는 비행기를 타느냐.
1: 네.
0: 이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1: 다 속도에 따라서
0: 그렇죠. 이것도
1: 그렇죠.
0: 소비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속도는 누군가의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1: 가진 듯 했으나 착각이었다.
0: 거의 뭐 우사인 볼트 정도 돼야 내 속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런가요? 이수양님이 혹시 한국 사람만 피가 빨리 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도 좀 해봅니다.
0: 와, 저자도 여기까지는
1: 아,
0: 연구하지 않은
1: 그래요?
0: 것 같은데, 아마
1: 한국인만
0: 이건
1: 혹시?
0: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 OECD 국가 중에서 혹시 한국인만 그 피가 혈류가 좀 빨리 도나? 자, 정현숙님. 저는 100대 명산을 완등했어요.
0: 와.
1: 1일 3산. 1일 3산을 해봤는데요. 전이말 처음 들어봤어요. 하루에 세 곳의 산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1일
0: 그래서 이
1: 3산이라니.
0: 100대 명산을 완등할 때 열심히
1: 네.
0: 하는 분들은 1년 안에 완등을 합니다.
1: 아.
0: 그러면 한번 주말에 2개씩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산을 묶어서 하루에 2개 이렇게 하시는 거죠.
1: 그런데 왜 1년 안에 해야 돼요?
0: 각자가 정하는 거죠.
1: 아,
0: 난그
1: 그냥,
0: 정도로 하고 싶다.
1: 저는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뭔가 뭐 증이 안 나오고 이러는 줄
0: 아,
1: 알았는데.
0: 증은 평생 안에 하면
1: 아,
0: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하고
0: 네.
1: 싶고.
0: 7098님께서도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아내 피자 가게에서 일을 도와줍니다. 포장 손님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15분이 넘어가면 고심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13분에서 14분 정도 걸려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러고 15분 넘어서 피자가 나와도 대부분 그러려니 합니다.
1: 와, 이거 진짜 지혜인데요, 터득하신.
0: 그렇죠. 애초에 좀 편차를 줄여서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13분에서 4분 정도 걸려요라고 말을 하고, 뭐 조금 이제 넘어도,
0: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것도 비율의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13분, 14분이라고 했다가
1: 네.
0: 15분 돼봐야 한 8%, 7% 늘어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는 문 닫히는데 2초 걸리는데 한번 열렸다 닫히면 4초가 걸릴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무려 200%가 늘어나는 거니까
1: 아.
0: 그런 차이가 있죠.
1: 아, 미미님도 이 속도 비평을 읽으시더니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측정해서 이 속도로 또

0: 지금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너무. 자, 우리 카페님들이 일상 곳곳에서 견딜 수 없는 속도의 문제들 있다면 한번 사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좀 여유롭게 변하지 않은 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라 존스의 All This Time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하는 책은 이영준 작가의 속도 비평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전자레인지의 시간 끝나기 3, 4초 진짜 길게 느껴집니다. 이가영님이 사연 주셨는데 진짜 일상 곳곳에서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이건 또 혹자들은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잖아요.
0: 오.
1: 가까이 오는 시간일수록 네. 더 길게 느껴진다.
0: 아, 더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막바지 그 3, 4초가
1: 네, 정말 근거가 긴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0: 저는 근거 있을 것 같아요.
1: 또 1545님께서도 아, 내 삶의 주인은 자신일 텐데 왜 속도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건 아마도 남들 눈치 채근이랄까 집단에 길들여지는 그 무엇일까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텐데
0: 네.
1: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속도의 기반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속도의 체인이라고 얘기해요.
0: 속도의 체인.
1: 우리가 왜 그 요즘 배송받을 때 무슨
0: 네.
1: 그 콜드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냉장, 냉동.
0: 네.
1: 그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걸 중심으로 동작되는 많은 시스템이 연결

0: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이만한 속도를 내려면 그럴 속도를 낼 엔진을 만들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걸 안정적인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도로도 필요하고 그런 도로에 많은 차가 그 정도 속도를 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교통의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은 내가 제어할 수 없게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1: 나만 빠질 수도 없네요.
0: 그러기가
1: 뭐,
0: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경희님 사연도 재밌습니다. 제일 급한 분은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을 빼서 손이 먼저 마중 나가시는 분 아닐까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을
0: 이
1: 빼.
0: 속도에 저항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뭐 다치거나 하는 것도 좀 급하게 그냥 움직이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이영준 작가, 그러니까 한국 작가분이 이 책을 쓰셔서 너무 좋은 게 아마 이게 다른 국가의 작가가 썼다고 하더라도 한국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0: 맞아요.
1: 현실을 좀더 많이 담아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0: 그렇죠. 그 한국의 뭐 전통시대, 근현대
1: 네.
0: 여기에 대한 거는 두세 장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건 남북한의 속도입니다.
1: 남북한의 속도?
0: 네. 왜 우리도 그 현대사 배울 때 북한의 속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막 천리마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속도는 물리적인 속도뿐만 아니라
1: 네.
0: 이념의 속도, 사상의 속도
1: 네.
0: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뒤처지면 망한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서 늘 속도로 강조했다는 거죠.
1: 네.
0: 뭐 예를 들면은 88 올림픽 때 이때는 김일성 때잖아요.
1: 네.
0: 그때는 이제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니까 여기만큼 자기들도 멋진 행사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열었는데 이때 이걸 급하게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게 조선 속도 창조. 정말 조선의 속도를 만들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전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핵심이다. 그리고 또 김정은에 이르러서도
1: 네.
0: 최근에 마식령 속도라고 해요. 그 마식령이라는 지역 어떤 스키장 만들고 개발할
1: 네.
0: 때그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강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도자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1: 그러네요.
0: 있는 사회인 거죠.
1: 속도라고 하는 게 진짜
0: 네.
1: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는데. 오.
0: 나만해도 그런 비슷한 속도가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게 경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건설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1: 그쵸.
0: 있잖아요.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를 내는 방식을 채택했느냐? 선시공 후 보완입니다.
1: 아,
0: 일단 빨리 얼개를 만들어 놓고
1: 네.
0: 문제가 생기는 건 이후에 처리하자. 근데 이 속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1: 그쵸.
0: 어떤 대가가 따르느냐? 개통 1년 만에 전체 건설비의 10%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됐고요. 개통 10년대가 됐을 때는 보수 유지비가 공사비를 초과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1: 선시공 후 보완이라니,
0: 네.
1: 예.
0: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할때 말은 달랐지만 사실, 그리고 현상은 달랐지만
1: 그쵸.
0: 속도로 싸웠던 거죠.
1: 그러네요. 이, 우리 역사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도 이게 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0: 네, 재미난 게, 정말 이 책에서 이 장면을 볼 줄은 몰랐는데,
1: 네.
0: 고분벽화가 나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0: 그 무용총의 수렵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말 타고 활 쏘고
1: 네.
0: 이런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속도감, 이걸 이제 캐치해내는 그 사람들의 감각,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속도를 이게 우리가 파악한 것인가, 이런
1: 네.
0: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그림을 보면, 사슴하고 말이 딱 엇갈리면서,
1: 네.
0: 그 궁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둘이 엇갈려 지나간 거잖아요. 말의 보통 속도를 감안했을 때그 차이가 한 3m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그 시간차는 0.18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 네.
0: 그 0.18초를 포착해서 그림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지된 그림을 볼 때도 그 역동적인 시간과 속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그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이 디테일이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0: 네.
1: 그게 0.18초의 기적 같은 거였군요.
0: 이거 듣고 나니까 어디 가서도 그림 얘기 나오면 전 써먹고 싶더라고요.
1: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포착하셨지?
0: 저게 저 0.18초를 포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예.
1: 서

0: 네. 서해를 떠올려 보시면 서해라는 이 행위 자체가
1: 네.
0: 속도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요.
1: 서해가요?
0: 우리가 글자 볼 때도 이게 되게 막 속도감 있게 쓴 건지, 어딜 눌러 쓴 건지, 천천히 간 건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1: 자꾸 먹을 가는 순간만 생각했던 것
0: 아,
1: 같아요.
0: 그것도 그러네요.
1: 느림에.
0: 준비가 필요하니까.
1: 약간, 근데 뭔가 좀, 그래도 물론 먹을 빨리 갈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안 했던 것 같은데, 예.
0: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글자의 모양에
1: 네.
0: 속도가 드러난다.
1: 느껴지죠? 맞아요.
0: 지금 우리가 타이핑할 때는 타이핑 자체는 속도를 막 중요시하는데,
1: 네.
0: 이 화면에 나온 글자 모양을 보고 우리가 속도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뭐, 설령 흘림체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사실 타이핑된 걸로는 잘 느껴지지
0: 그렇죠.
1: 않아요.
0: 이거를 뭐 400타로 쳤는지 600타로 쳤는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1: 네.
0: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1: 서해까지.
0: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즉,
1: 네.
0: 거의 요즘에는 뇌보다 치는 게 빠르잖아요.
1: 그쵸.
0: 예, 치는 게 못, 이렇게 뇌가
1: 더
0: 못
1: 빨리
0: 따라갈
1: 가요.
0: 정도로 문장이 막
1: 맞아요.
0: 나가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얻었지만, 다른 한편에 서해라는 이제 어떤 예술?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느낌.
1: 맞아요.
0: 그건 또 지금 만나보기가 어렵게 된 거죠.
1: 좀 고유한 속도인 거잖아요. 그
0: 그쵸.
1: 사람이 그 시간에, 그
0: 맞아요,
1: 순간에
0: 맞아요.
1: 만들어낸 하나뿐인 속도.
0: 아, 정말
1: 그러니까
0: 그러네요.
1: 그건 지금 이런 타이핑된 글자에서는 남아있기가 힘든.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같은 효자를 쓴다고 해도
1: 네.
0: 내가 어렸을 때막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과
1: 그쵸.
0: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쓰는 효자는
1: 네.
0: 정말 글자 쓸때 속도가 다를 것 같거든요.
1: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애틋해지기도 하고, 한국의 속도 얘기 너무 흥미롭습니다. 지금 박주영님은 저는 KTX 도착하기 2분 전에 내릴 준비 완료요. 네.
0: 이거 그왜그 뭐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
1: 한국
0: 그
1: 사람들 정말.
0: 그렇죠. 그막 다른 사람이 혹여나 늦게 내릴까 봐 짐도
1: 맞아요.
0: 꺼내서 막 미리 내려주시잖아요. 안쪽에 있는 거.
1: 맞아요.
0: 그래서 왜그 해외에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그 한국 가는 비행기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 재촉할 필요도
0: 그리고
1: 없고.
0: 뒷정리도 너무 잘돼 있고 빨리 내리고 본인들이 다
1: 진짜.
0: 하고.
1: 그러네요. 사실 주영님 이 사연을 보니까 저도 이 북카페에 올때 GTX 타고 오는데, 거기서 내릴 때 제가 가장 원래 선호하는 자리 맨 끝이거든요. 열차의 맨 끝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 맨 끝에 있다가, 거긴 아무래도 출구랑 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데로 좀
0: 아,
1: 멀잖아요.
0: 그렇군요.
1: 내리기 이제 좀 전에 알아서 그 안을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딱그 에스컬레이터가 서는 문 앞에 가서 대기해서 쑥쑥 올라가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단축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착각인 거죠? 네, 이 또한 네,
0: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이미 그런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그거 우리가 교통 내비게이션 검색하면
1: 알려주잖아요.
0: 그렇죠. 뭐 가장 빠른
1: 네,
0: 출입문, 환승하기 좋은 출입문
1: 맞아요.
0: 다 알려주잖아요.
1: 맞아요. 꼭 그걸 따를 필요는 없는데 가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너무 먼 곳에 환승 통로를 나 혼자 길게 늘여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뭐야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0: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1: 잘못하고 있는
0: 느낌.
1: 것처럼 스스로를 막 다그치면서.
0: 와, 0122님. 엘리베이터 1층 전부터 아이에게 빨리 내려라고 말하는 아빠. 아, 반성의 모습인가요?
1: 그러네요
0: 문도 안
1: 진짜.
0: 열렸는데 내리라고?
1: 빨리 내리라고? 문 열리자마자 내리라는 의미일 텐데, 그쵸?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속도를 통해 효율을 얻고 인내와 너그러움을 내어주는 건 아닐까 고민하며 듣습니다.
0: 그러네요.
1: 참, 우리 말의 속도 갑자기 느려졌어요.
0: 그러니까요. 빨리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1: 맞아요. 말을 막 얹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한숨이 좀 나오기도 하면서.
0: 근데 이런 한국의 속도들을 역사 속에서 장면들을 찾다가
1: 네.
0: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속도는 우주 속도예요.
1: 우주
0: 왜냐하면
1: 속도.
0: 최근에 우리가 우주 속도에 다다랐잖아요.
1: 네, 그쵸.
0: 그러면서 그
1: 맞아요.
0: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누리호가 고도 700km 상공에서 위성을 배출할 때
1: 네.
0: 그 지름감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음속의 22배, 초속 7.5km입니다. 1초에 7.5km 가는 속도로 날아가는 물건을
1: 네.
0: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 대단합니다.
0: 진짜 놀라운 일이죠.
1: 나중에 이걸 인간의 이동이 따라잡게 될까? 이게 좀 겁나기도 하고, 당연시하게 될까?
0: 아,
1: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게 이런 속도를 보면, 놀라운
1: 네.
0: 속도를 보면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는 그것을 이제 속도의 다양한 번역이라고

0: 라고 얘기해.
1: 번역이요?
0: 예를 들면 그 누리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얘기를 할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 졸이고 환호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건 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1: 그쵸.
0: 그 속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우리 카페인님들은 어떻게 번역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정말 낭만적인 속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뜻돌이 부른 우리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뛸 때.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의 책 이영준 작가의 속도 비평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러게요.
0: 예.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속도로 얘기하니까, 의미가 달라지고 다시 보이고.
1: 그 책을 보면서도 흥미로웠던 게,
0: 네.
1: 아, 이걸 이렇게 속도의 관점으로 볼수 있구나. 그런데 오늘 대화 나누고 또 우리 카페인들과 함께 하면서는,
0: 네.
1: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속도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싶네요.
0: 지금

0: 음악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뛸때 골라 오셨는데 들으시면서 3483 쓰시는 카페이님은 심장 뛰는 속도로 시간을 인식한다고 들었는데 같은 속도로 뛰는 심장이라면 시공을 공유하는 거네요. 말씀 그대로 낭만적이네요. 하셨습니다. 심장 뛰는 속도로 시간을 인식한다. 아, 진짜. 내 심장이 어떤 속도로 뛰는지, 저는 좀 빨리 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슨 그 검사 재미삼아 하는 걸 해보니까 빨리 뛰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왜냐면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좀 급한 편이니까 심장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왠지 미미님 심장 좀 천천히 뛸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근데 근래에는 뭐제 심장 속도를 느껴본 적이 없네요.
0: 너무 바빠서요?
1: 바쁘다기보다 이제
0: 네.
1: 예전에 뭐 이런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갔다.
0: 네.
1: 근데 처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영화를 본다. 이럴 때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뛰잖아요.
0: 그쵸.
1: 그런 장면들이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0: 미미님 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내 심장 소리 들려요.
1: 아,
0: 꼭
1: 노력이
0: 그렇게
1: 필요하군요.
0: 누군가의 어깨까지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측정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5623 쓰시는 카페인님.
1: 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속도가 있다뇨. 제각각의 특색을 지닌 속도와 함께 살고 있군요.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특단의 속도는 없을까요?
0: 방학이 지나가는 속도, 이거 진짜 아이들 기준과 어른들
1: 정반대죠.
0: 기준과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도 다를 것 같고. 아, 참, 속도 얘기. 이제 모든 걸다 속도 고려해서 보게 될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속도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빠르기를 중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것들도 속도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건축물이다.
0: 네.
1: 그러면 아, 저 건축물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속도를 더 필요로 했을까? 예를 들면 3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과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은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속도부터가 전혀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0: 오.
1: 그리고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는 게 아닌 게 우리 항공기가 보통 지금도 시속 한 900km에서 1000km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이미 70년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까? 물론
0: 그러네요. 더 빨라질 수 있을 텐데,
1: 네, 뭐
0: 그렇다면.
1: 콩코드기 같은 초음속기도 있었죠. 하지만 비용, 소음, 효율, 편안함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결합됐을 때
0: 네.
1: 속도 자체는 요것이 최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의 발전은 어디로 갔느냐? 부피가 커졌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커진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속도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거죠.
0: 그럴 수 있네요.
1: 네.
0: 한번 움직일 때더 많은
1: 맞아요.
0: 사람들 혹은 짐을 태울 수 있으니까.
1: 요즘엔 컨테이너 선에 큰 거는 컨테이너가 2만 개 넘게 들어간대요.
0: 와, 이것도 진짜 기술의 발달이네요. 우리 적정 속도라고 하는 게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1: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도로입니다.
0: 도로.
1: 네. 그래서 교통 체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0: 네.
1: 교통 정온화 또는 교통 진정화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냥 두면 무작정 빨라지니까
0: 그쵸.
1: 본인도 사고를 제어할 수 없죠. 그리고
0: 그렇죠.
1: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거 적정한 속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몇년 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이제 운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들이
0: 네.
1: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자동차 중심 사회, 또 빠른 것을 선호하는 사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진짜 기술이 발전하고 속도가 빨라짐으로
0: 네.
1: 인해서 소외되는 어떤 속도,
0: 있을 수
1: 소외되는
0: 있죠.
1: 장면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린 비로소 그때 가서 근데 처음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잖아요. 그
0: 그쵸.
1: 논쟁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속도가 확 낮지도 않았을 거예요. 비로소 이제 낮추자는 얘기가 시작된 거고, 그러면 30km가 적정한가? 해외 어떤 나라는 20km인데, 그럼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0: 네.
1: 이런 다양한 속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주문하면 너무 빨리 당일에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 속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1: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당일 배송,
0: 네.
1: 어느 곳에서는 총알 배송,
0: 맞아요.
1: 어디서는 새벽 배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도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18세에서 24세 청년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입니다. 네.

0: 이 물류센터부터
1: 네.
0: 시작돼서 배달까지 이어진 아까 말씀드린 속도의 체인, 이 흐름 속에서 사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본의 문제에 가깝죠.
1: 자본의 문제다. 우리가 여기 인지하는 것부터가 일단 첫 시작일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죠? 오늘도 좋은 책을 이렇게 골라 오셨는데 다음 주또 어떤 책 만나볼지 기대하면서 비미님 보내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끝곡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곡 느리게 걷자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우리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皆さん, こんにちは。 7月 30日 木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
2: セレクトオルです。
1: 今日のタイトルは
2: 青切符切られたんだって。
1: パーランタッチ君決定。
2: 先生、日本では最近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する取り締まりが結構厳しくなったようですね。そうですね。音楽を聴きながら自転車に乗ったりですとか、傘を差しながら自転車に乗ったりとか、以前は正直ついし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方も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これはこう自分にとっても歩行者にとっても危ないですからね。そうで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自転車運転のお話を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じゃ
1: 오늘의 징검다리입니다.
2: 아오키프.
1: 아오키프. 우리가 아오키프, 파란 딱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파란 딱지 비교적 가벼운 교통 위반 시 발부되는 범칙금 고지서. 이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이 좀 가벼울 때, 빨간색은 아까 킵부라고 해서 조금 더 이거 형사 문제도 될수 있는 그런 경우에 발부되는 고지서입니다.
2: 기라레르.
1: 키라레르 하면은 딱지 등을 떼이다, 끊기다.
2: 브라사게르.
1: 매달다.
2: 가사사시 운텐.
1: 가사사시 운땡 하면은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심코 하던 자전거 운전 습관이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강화된 일본의 자전거 규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会話 よく聞いてください。
3: 도윤사, よく自転車乗ってるけど、日本のルール複雑って感じない?
4: 今年の4月から青切符も始まって、
3: 正直まだわからないこともあるよ。だよね。友達がさ、昨日青切符切られたんだって。ええ、何をやっちゃったの？ハンドルに買い物袋をぶら下げて走ってたんだって。ああ、それ、僕も違反項目を確認する前までは、やりがちだったよ。私も、ながら運転とか、両耳にイヤホンつけての運転がダメなのはわかるけど、
4: 傘差し運転とかね。でもまあ、どれも危険ですよってことなのかな。そうだね。でも車道を走らなきゃいけないのは怖いんだけどな。106ページ、言葉の温度。
2: 何々がち.
1: 명사 또는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가치라는 것을 접속하면은요, 그러한 성질 또는 경향이 있다. 또 자주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음, 뭐뭐 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찌입니다.
2: 昔の夏は外に出られる暑さだったのにな。
1: 예전 여름은 소돈이 내라레르 아싸,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더위였는데 말이야.
2: 最近は危険を感じる暑さで家にこもりがちになっちゃうよね。
1: 고머르 하면은 틀어박히다. 고머리가진이 나루 하면 자주 틀어박혀 있게 되다. 자꾸 틀어박히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은 키켄워 칸지르 아츠사대, 위험을 느낄 정도의 더위라서 이에니 고머리가진이 낫자우요네. 집에 자꾸 틀어박혀 있게 되지.
2: 나가라 나니나니.
1: 나가라 나니 나니 명사를 뒤에 붙이면은요, 이거는 딴짓하면서 뭐뭐 하기, 즉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이르는데요. 나가라 뭐뭐 하고 뒤에 명사를 붙입니다.
2: 아, 난가 이츠모 타베 쓰기 차운데요네.
1: 아이 참, 난

0: 그래, 문영 입에 익히기 같지.
1: 一人暮らしだとどうしても栄養が偏りがちですね。
0: 栄養が偏りがち。偏る라고 하면은 치우치다라는 뜻으로 一人暮らしだと혼자 살면 どうしても아무래도 栄養が偏る 영양이 치우치다. 偏りがちですね。영양이 치우치기 쉽지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1: 普段はそうでもないのに、緊張すると早口になりがちです。
0: じゃあ、普段はそうでもないのに、평소에는그렇지도않은데、そうでもないのに、緊張すると긴장하면은、早口になりがちです。早口になる、말이빨라지다。なりがちです。말이빨라지는경향이있어요。
1: 自分で決められず、何でも人に頼りがちなんです。
0: 人に頼る、다른사람에게의지하다。人に頼りがちだ。하면은、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란 뜻으로. 自分で決められず、決められないで。 이런 뜻이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何でも뭐든 人に頼りがちなんですよ。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명사 또는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가치를 붙입니다. 자, 그럼 문장 완성하기 해볼까요? 나도 위반 항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주 했었어. 하다.
1: やりがちだったよ。僕も違反項目を確認する前まではやりがちだったよ。
0: 僕も違反項目を確認する前まではやりがちだったよ。やりがちだ。자주 한다. 이런 뜻이고. 연휴 중에는 아무래도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다라고 할 때는
1: 生活リズムが乱れがちです。連休中はどうしても生活リズムが乱れがちです。
0: 자, 連休中はどうしても生活リズムが乱れがちです。乱れるのは어지러워지다。질서が없어지는걸말하거든요。그래서생활リズム이깨지다。生活リズムが乱れるら고하고요。초조할때는중요한것을놓치기쉽습니다。놓치기쉽다。빠뜨리기쉽다。해서빠뜨리다。
1: 見落としがちになります。焦っているときは大切なものを見落としがちになります。
0: 焦っている초조하다. 초조할 때는 大切 なものを見落としがちになります。 이렇게요. がちになる。がちだ。라고하면은뭐뭐하는경향이있다. 자주뭐뭐한다. 뭐뭐 하기 십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도 위반 항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주 했었어.
1: 僕も違反項目を確認する前まではやりがちだったよ。
0: 연휴 중에는 아무래도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1: 連休中はどうしても生活リズムが乱れがちです。
0: 초조할 때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1: 焦っているときは大切なものを見落としがちになります。

0: 거는 同じ部署なのに、같은 부서인데 初耳なんだけど、처음 듣는 소식이야. 난 그런 소식을 지금 처음 듣는다. 初耳라고 합니다.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그첫 번째는
1: 토키와 카네 나리.
0: 도키와 카네 나리. 도키, 시간은 카네 나리, 금이다.
1: 사이킨 동화ばかり見て 1日が 終わっちゃうんだよね.
0: 요즘 動画ばかり 밑에 1日가 오와る. 動画, 동영상만 보다가 1日가 終わっちゃうんだよね. 하루가 끝나버려.
1: 토키와 카네 나리다시 시간을 무단히 使っちゃいけないよ.
0: 무다, 이거는 헛되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단히 使う 하면 헛되게 쓰다, 헛되게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도키와 카네 나리다시,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무단히 使っちゃいけないよ. 시간을 무단히 使う, 헛되게 써서는 안 돼. 즉,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시간은 금이다. 이때 시간이라고 할 때는 도끼, 지강이라고 하지 않고 도끼. 그 다음에 금이다, 간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最近動画ばかり見て一日が終わっちゃうんだよね。時は金なりだし、時間を無駄に使っちゃいけないよ。
0: 時は金なり。時は金なりだし、時間を無駄に使っちゃいけないよ。시간은 금이라고 하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을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1: 맞도 する。
0: 맡도 쓰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책임이라든가 임무 등을 완수하다, 역할을 다하다, 끝까지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1: プロジェクトを成功しました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0: 프로젝트 성공하셨다네. 성공하셨네요.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축하드립니다.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メンバーの助けがあったからこそ、リーダーとして任務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0: 감사합니다. 멤버의 助けが 왔다 からこそ 있었기에 가능한, 있었기에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멤버의 助けが 왔다からこそ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리더로서 임무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맡을 책임 임무 이런 것들을 완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1: これはチームワークの勝利ですね。
0: 아이고, 이건 팀워크의 승리네요.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공이군요. 팀워크의 勝利です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プロジェクトを成功しました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メンバーの助けがあったからこそ、リーダーとして任務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はチームワークの勝利ですね。
0: 자, 오늘 나온 생활 어휘 첫 번째로는 시간은 금이다.
1: 時は金なり。
0: 도끼와 카네 나리. 그리고 책임이나 임무 등을 끝까지 완수하다, 또 역할을 다하다라고 할 때는
1: 맞도 する。
0: 맡도 쓰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사마데시타.
1: 호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0: 믿기지가 않아. 나라이사 시라즈 모모라면 몰라도 모모라면 또 그렇다 쳐도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본문 함께 보시죠.
1: 採用されたバイト先のデスクがフリーアドレスらしいんだけど、本当に自由なの？
0: 자, 미사키가 오빠 쇼타한테 묻습니다. 사이오 사레타 바이토 사키노 데스크가 내가 채용된, 즉, 나 합격한 알바 자리가 프리 아도레스라신 다케도 자율 좌석제라는데, 혼돈이 지유나노? 정말 다 자유롭게 앉는 거야?
1: それは実際に行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よ。
0: 그건 実際に行ってみないと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알수 없어. 즉, 실제로 가봐야 알지.
1: 会社の雰囲気にもよるだろうし。
0: 회사 분위기에 또 따를 테고, 즉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1: ええ、めんどくさいな。
0: 아이고, 귀찮아.
1: 暗黙の了解で、実は定位置が決まってるっていう場合もあるんだよね。
0: 암묵은 료카이데, 그 분문율로 사실상 대위치가 기마떼이르, 자리가 위치가 정해져 있다. 즉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굳이 뭐 여기는 내 자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1: 初日から空気を読まないといけないのか。
0: 첫날부터 空気を 読まないといけないのか, 何々 しないといけない, 뭐뭐 해야 한다. 즉,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는구나.
1: いきなりハードモードだな。
0: いきなり갑자기 하드 모드. 아주 고난도다, 힘들다. 즉, 갑자기 고난도 미션이네.
1: 子供ならいざ知らず、もう大学生なんだから、はっきり聞いちゃえばいいんだよ。
0: 子供ならいざ知らず、애라면 또 몰라도 뭐 대학생이 난다 から 이제 대학생이니까 확실히 기자에 봐인다요. 확실하게 물어보면 되지.
1: でも、聞けそうな先輩を探すのもハードルが高いのよ。
0: 그렇지만 기계소나 물어볼 만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물어볼 만한 센파이오 사가스, 선배를 찾는 것도 하도루가 다까이노요. 하도루가 다까이, 어렵다, 장벽이 높다고.
1: 事務職のバイトって競争率高いでしょ？
0: 事務職のバイト、사무직 아르바이트는 競争率도 高いでしょ。경쟁률 높잖아.
1: 요くそんなコミュ力で採用されたね。
0: 자, 여기서의 요크, 요거는요. 선나 커뮤력 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사이오 사레타네, 붙었네, 채용됐네, 인데 욕구라는 게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잘도 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붙었지 하는 느낌이잖아요. 욕구 선나 코토가 이해르네, 잘도 그런 소리를 할수 있구나와 같이요. 그래서 욕구 선나 커뮤력 대 사이오 사레타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잘도 붙었네.
1: 失礼な。やればできる子なんだから。
0: 失礼나, 失礼다, 이거는 너무하다란 뜻으로, 아유, 너무하네, 야레바 데키르 꼬난다카라,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너무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프리 아도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좌석이 없고 자율 좌석제, 즉 편한 곳에 앉아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では 의미を 考えながら 뭐지도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採用されたバイト先のデスクがフリーアドレスらしいんだけど、本当に自由なの？
3: それは実際に行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よ。会社の雰囲気にもよるだろうし。
2: 面倒くさいな。
3: 暗黙の了解で、実は定位置が決まってるっていう場合もあるんだよね。
2: 初日から空気を読まないといけないのか。いきなりハードモードだな。
3: 子供ならいざ知らず、もう大学生なんだから、はっきり聞いちゃえばいいんだよ。
2: でも、聞けそうな先輩を探すのもハードルが高いのよ。
3: 事務職のバイトって競争率高いでしょ？よくそんなコミュ力で採用されたね。
2: 失礼な。やればできる子なんだから。
1: 11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나니나니 나라 이사 시라즈.

0: 116페이지 今日の 漢字
1: 오늘의 한자는 다툴 경 경쟁
0: 경쟁 가격 경쟁이 続いて多くの店が苦戦しています
1: 가격 경쟁이라고 할 때 가격 경쟁이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이 続いて多くの店が苦戦しています 苦戦する 고전하다 가격 경쟁이 이어져서 多くの店が苦戦しています 많은 가게들이 고전하고 있어요. 경마
0: 競馬 競馬や競輪とかには全く興味がありません
1: 자, 이때 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가 아니라 K라고도 읽어서 競馬 경마라든가 케이링 경륜 자전거죠 경륜 같은 것에는 맞닥 興味가 아리마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로 경쟁하다 라고 할 때는
0: 기소이아우
1: 기소우가 경쟁하다 기소이아우 라고 하면은 서로 경쟁하다 라는 뜻으로
0: 오타가이니 기소이아우 것도에 지지력이 높이는 것도 아리마스요
1: 오타가이니 기소이아우 것도에 서로 경쟁함으로써 지지력이 높이르 실력이 늘다 지지력이 높이르 것도 아리마스요 실력이 느는 일도 있어요 즉 실력이 늘기도 해요 마 오타가이니 ですね이 라이바르 として 기소이아우 ということは이 것도다 とは思いますね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게에서는 쉽게 퍼지는 호소맨 가는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1: お客さんに最も美味しい状態で味わ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思いから
0: 손님들이 모토모 오이시이 조다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아지와떼 모라이타이 먹었으면 하는 바램, 그러니까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
1: 当初は食事中のスマホはご遠慮くださいと書いておきました。
0: 처음에는 食事中 노 스마호와 고엔료 크다사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은 고엔료 크다사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완곡해요. 아까는 스마호 킨시 금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엔료 크다사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붙여 두었습니다.
1: しかし、調味料の上にスマートフォンを置かれたことがあり、
0: 그러나 조미료 너 위에, 조미료 위에, 즉 조미료 통 있잖아요. 그 위에 스마트폰을 옷가레타고도가 아리 올려놓는 일이 있었는데, 자 올려놓다 옷구잖아요. 근데 옷가레타 하면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느낌으로 쓴 겁니다.
1: それが食事中のスマホ禁止に踏み切る決め手となったそうです。
0: 그 일이 식사 중 스마호 킨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후미키르, 후미키르 단행하다 또는 결단을 내리다란 뜻인데 결심하게 된 기메테도 났다 소데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このような問題はこの店に限ったことではなく、ここ数年SNSを中心にスマートフォンで動画を見たり。
0: 자, 이러한 문제는 この 미세니 가기타 코도 데와나이, 이 가게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니나니니 가기르 모모에 한한다. 오로지 그것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만의 일이 아니라, 아닙니다. 고고스넹, 고고스넹, 고고 니산니치 하면은 최근 몇년 동안, 최근 니산니치 하면 최근 뭐 2, 3일 사이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몇 년간 SNS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으로 노가 오미다리 동영상을 보거나
1: イヤホンで音楽を聞きながら食事をするながら食いの是非が何度も話題となり。
0: ぜひ라고 하는 거는요, 시비, 즉 옳고 그름, 잘잘못 이런 뜻도 있고, ぜひ 나니나니 してください라고 하면은요, 부디 꼭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쓰죠. 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나가라구이, 나가라구이, 쿠 하면은 먹 라는 뜻의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 근데 나가라구이라고 해서 이거는 딴짓을 하면서 먹는 것을 말하죠. 나가라구이 노, 즉 딴짓하며 먹기를 둘러싼 제히, 찬반 논쟁,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반 논쟁이 난도모 와다이또 날이 여러 차례 화제가 되었고,
1: その都度物議を醸しています。
0: 서노츠도, 서노츠도,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스기요 카모시테이마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일었습니다 과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 쇼구지츄노 스마호 킨시 이가와 데스카?
1: そうですね。でもなんかこういう職人気質というか、
0: はい。
1: なんかこういうお店って結構前からスマホじゃなくても、なんか会話禁止とか、そういうところも昔あったので、
0: はい。
1: でもなんかそういうのを見るとなんかよほど美味しいんだろうなって思っちゃいますよね。
0: ああ、どのくらい美味しければこんなことが言えるのかってね。そうですか。まあ、客、お客という立場からすると、店から、お店から追い出される、また返金なしですから、いや、さすがにこれちょっと厳しいなと思
1: そ
0: うう
1: で
0: 人も
1: す
0: いると
1: ね。
0: は思いますけど、まあ、本当に、最も美味しい状態で味わっ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理由であったら、これもまあ、これで、
1: まあ理解できるところはありますけどね。
0: ないことも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ということで皆さん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埼玉にある人気ラーメン店に貼られた食事中のスマホ禁止注意書きが話題になっています。さらに、守れない方は迷惑なので、お帰りください。返金はしません。と書かれており、賛否両論を呼んでいます。この店では、伸びやすい細麺を使用しているため、お客さんに最も美味しい状態で味わ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思いから、当初は、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EBS 중급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아하하하.
1: 아하하하.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金钱和幸福.
0: 아, 这两个东西
1: 大家都喜欢的东西，都喜欢，而且是大家一直在讨论的问题。对，没错。从幼儿园就开始讨论，是金钱能不能买来幸福，嗯，然后年纪大了也在讨论这个问题，所以这是一个永恒的话题，像爱情一样啊，对，是永恒的话题，值得讨论。그렇습니다.
0: 金钱, 금전 여기서 돈이고요. 和 뭐뭐과 뭐뭐와 幸福, 행복, 돈과 행복. 세 단어 보겠습니다. 금전, 돈.
1: 金钱.
0: 金钱, 행복.
1: 幸福.
0: 幸福. A 할수록 더 B 하다.
1: 越 A 越 B.
0: 네, 越 A 越 B. 많이 나오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越 A, A 할수록 越 B, B 하다. 때에 따라서 이제 요거와는 좀 다른 위에 라이 위에도 점점 더 뭐하다라는 말도 고정 격식으로 많이 쓰이죠. 확실히, 정말로.
1: 确实.
0: 确实, 확실, 그래서 确实, 좋아지다, 개선되다.
1: 变好.
0: 아, 变好. 变好도 정말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变好, 뭔가 좋아지다, 변하다, 变好, 좋게 변하다. 행복감.
1: 幸福感.
0: 幸福感, 爆发了, 폭발 터지는 거죠. 그래서 幸福感, 듣자니 듣건데.
1: 听说.
0: 听说, 어, 내가 들었는데 이렇던데, 听说. 수입, 소득.
1: 收入.
0: 수입 그대로죠. 그래서 收入. 소득 수준.
1: 收入水平.
0: 收入水平. 水平이 그대로 수준. 그래서 收入水平. 고정 수입.
1: 固定 收入.
0: 固定. 고정이죠. 固定 收入. 고정 수입. 부수입.
1: 额外 收入.
0: 네, 额外. 그 고정 수입만 다른 외부의 수입.
1: 听起来怎么那么开心呢?
0: 额外 收入.
1: 额外 收入嘛.
0: 부수입. 정도 수준.
1: 정도.
0: 정도. 뭐뭐에 따라.
1: 随着什么什么.
0: 그렇죠. 随着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 随着什么什么. 증가하다, 늘리다.
1: 增加.
0: 증가 그대로 增加. 난이도를 높이다.
1: 增加 난도.
0: 난도가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增加 난도. 돈을 벌다.
1: 赚钱.
0: 赚钱. 뭐뭐시 되다, 맞다, 담당하다.
1: 땅.
0: 땅. 그냥 땅 뒤에 뭐뭐시 되다나 맞다니까 뭐 직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땅 뭐뭐뭐뭐 그것이 되다. 부자.
1: 有钱人.
0: 아, 大家都喜欢的. 有钱人. 그대로 지역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는 부자. 有钱人. 힘들다, 피곤하다.
1: 累.
0: 累. 중요하다.
1: 重要.
0: 중요, 중요. 시간, 돈 등을 쓰다.
1: 화.
0: 화. 제대로 잘.
1: 好好.
0: 好好.
1: 或者说好好.
0: 好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대로 글자 그대로는 好好. 맞는 발음인데 회화에서는 사실은 好好도 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好好 이렇게 이제 일성으로 올리면서 얼화가 나오죠.
1: 네, 특히 北方. 보시다 남方人 普通话 说的好的人也会儿化.
0: 是吗?
1: 对.
0: 오. 진심으로 대하다.
1: 好好对待.
0: 네, 好好对待. 对待가 뭐 대하다. 소중히 여기다.
1: 好好珍惜.
0: 好好珍惜 그대로 珍惜 귀하게 생각하다. 귀하게 여기다 好好珍惜. 생활하다, 살아가다.
1: 过日子.
0: 过日子.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说是不是钱越多就越幸福？钱确实能让生活变好，但好像也不是有钱就一定幸福。可是我总觉得钱多一点，幸福感就会高一些。对，不过听说收入多到一定程度后，幸福感就不会随着钱增加了。
3: 可我还是想多赚钱，当个有钱人。我也想，但不想为了赚钱太累。那你觉得什么更重要？

0: 钱要赚，也要会花，会好好过日子。
1: 돈이많을수록더행복해질까？
2: 你说，是不是钱越多就越幸福？
1: 你说，자네의견을듣고싶다라고할때상대의견을듣고싶을때你说꼭이게말해봐이게아니라 단어만보면은문장자체만보면你说너가말해봐라는의미가되는건데여기서는보통우리가대화중에서는你说라고하면은네생각을듣고싶은데이런느낌이되는거죠
2: 没错没错，所以这个也要看这个说话的语气。
1: 그렇죠
2: 比如你说，
1: 그렇죠 그건 말해 이런 느낌이고
2: 你说，
1: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쭉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며 니 쇼나?
2: 哎，对对对，这种
1: 니
2: 感觉，
1: 생각은?
2: 没
1: 뭐
2: 错
1: 이렇게
2: 没错，这种感觉就是交流感很强。
1: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문장에서는 앞에 나온 겁니다.
2: 对对对，
1: 니 쇼, 야, 니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2: 对对对，就
1: 생각을
2: 是这样的
1: 얘기하는
2: 感
1: 거죠.
2: 觉。
1: 그쵸?
2: 你说是不是钱越多就越幸福呢？
1: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이 궁금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꼭뭐 그것을 뭐 명확한 답을 얘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是不是钱돈이越多많으면 많을수록 지요 越幸福呢？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까?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위에 A 위에 B 했죠. A 할수록 더 비하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돈이 확실히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2: 钱确实能让生活变好，但好像也不是有钱就一定能幸福。
1: 그렇습니다. 钱, 돈이 确实 확실히 能让生活变好. 돈이 확실히 내 삶을 좋게 변화는 시킵니다. 但, 하지만, 好像是不是有钱, 돈이 많다고 해서 就一定幸福, 행복한 것이다? 아니란 얘기죠. 不是,好像也不是有钱就一定幸福. 您同意吗？
2: 我同意，因为我20岁的时候，我的老师这样告诉我，有钱不一定幸福。我当时不相信，但是现在我相信
1: 我的想法，有钱方便。
2: 了。有钱会有更多自由。
1: 对，有钱方便，有钱不一定是幸福的，
2: 对对
1: 但
2: 对。
1: 是有钱会方便的。
2: 没错，所以就是财务自由这句话也是，就是钱可以让我们有更多选择，更舒服。
1: 对，但是没有钱不方便，这么一直积累下去，感觉不到幸福。所以钱还是一定的数目应该，
2: 是，没错，一定的程度的钱其实是必要的。
1: 所以这是我个人的想法。
2: 哎，有道理呢。
1: 그래도 난 돈이 좀 많으면 행복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2: 可是我总觉得钱多一点，幸福感就会高一些。
1: 당연. 그런데 하지만 我总觉得나는 아무튼 이렇게 느끼는데 总觉得钱多一点儿 돈이 좀 많으면 행복감이 팍팍팍팍 올라가요. 会高一些 행복감이 더 만족도가 더클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행복감이 더 이상 돈에 따라 커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2: 对。不过听说啊，收入多到一定程度后呢，幸福感就不会再随着钱增加了。
1: 对，对。不过그런데 하지만 听说 듣자니 收入 多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높습니다. 到 一定 程度 后 일정한 정도까지 가면은 幸福感 그런 행복감이 不会 수이죠. 不会 뭐뭐하지 않을 겁니다. 수이죠. 뭐에 따라서 지엔정지하라 돈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제가 요
2: 这个有研究，我也听说过这个，而且我觉得有一定的道理的。
1: 对，这个可能
2: 就
1: 每
2: 是，
1: 个国家都有。
2: 没错，而且就是像您刚才说的那个一样，
1: 对，
2: 就是到一定的程度还是必要的。
1: 是。그래도 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2: 可我还是想多赚钱，当个有钱
1: 아,
2: 人。
1: 这是普通人的梦想
2: 没错
1: 啊。
2: 呀。
1: 可我还是想多赚钱，多赚，더많이벌다，多赚钱，돈을더많이벌어서 딴 거.

0: 뭐가 되고 싶어요? 딴 거, 여우젠人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만 돈 벌겠다고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1: 我也想,但不想为了赚钱太累。
0: 我也想. 나도 그런데 딴, 不想 하고 싶지 않습니다. 为了赚钱, 돈을 벌기 위해서 太累,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럼 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1: 那你觉得什么更重要?
0: 那你觉得什么更重要? 어떤 것이 更重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도 벌어야지만 잘 쓰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지.
1: 钱要赚，也要会花，会好好过日子。
0: 这个不简单.
1: 哎，对，这个话听起来很简单，好好过日子。哎，这个内容太丰富了。对,
0: 钱要赚, 돈 要赚, 벌어야죠. 也要会花, 또쓸 줄도 알아야죠.
1: 没错，其实很多人不会花钱。
0: 이게 중요해요. 예会花.
1: 我见过很多有钱人不会花钱。
0: 会好好过日子. 그러고 나서 잘내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야지. 好好过日子. 过日子 이제 살아가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106쪽입니다. 첫 번째, 위에 A, 위에 B. A 할수록 더 B하다. 이 음식 매울수록 더 먹고 싶어져서 도무지 멈출 수가 없다.
1: 这菜越来越辣，越想吃，根本停不下来。
0: 오, 이게 중독성이죠. 저菜, 이 음식, 越辣, 매울수록 越想吃, 더 먹고 싶어요. 想吃, 먹고 싶어요. 根本, 도무지, 절대, 停不下来, 멈출 수가 없다. 停, 멈추다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停不下来. 날씨가 추울수록 더 일어나기 싫어진다.
1: 天越冷越不想起床.
0: 이게 이제 겨울에는 그렇죠. 天越冷,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越不想起床, 起床 그대로 일어나다, 不想起床, 일어나고 싶지 않다. 조급할수록 실수하기 쉽다.
1: 越着急越容易出错.
0: 越着急,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조급할수록, 越着急, 越容易出错. A 할수록 B 한다니까 容易, 쉽게 出错, 出错, 실수하다죠. 그러니까 조급할수록 실수하기 쉽다. 자, 두 번째, 수의죠. 뭐뭇에 따라, 뭐뭇함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그는 몸을 챙기기 시작했다.
1: 随着年龄增长，他开始注意养生了。
0: 수의죠.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따라서 年龄增长, 年龄, 연령, 나이죠. 增长, 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느는 거에 따라서 他开始, 시작했어요. 开始, 注意养生. 양生이 그대로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몸을 챙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거. 주의 양성러.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들다.
1: 随着音乐慢慢摇摆, 这种感觉很爽.
0: 수의자 音乐,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에 따라서 천천히, 慢慢, 천천히, 뭐, 摇摆, 몸을 이렇게 살짝살짝.
1: 这个是松弛的感觉.
0: 굉장히 여유롭죠.
1: 对,
0: 예.
1: 不像是在迪斯科去迪厅那种哐哐哐的那种感觉，对吧？
0: 可以.
1: 那是痛快,
0: 痛快, 痛快,
1: 但是
0: 痛快.
1: 过瘾, 那这个是松弛.
0: 松弛, 조금 너그럽고 여유롭죠, 몸을 말. 그래서 수의자 인위에 만만 摇摆.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
1: 随着天气变热，冰淇淋销量大涨。
0: 随着天气变热. 조금 전에 变好, 좋게 변한다니까 좋아진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变热니까 더워지는 걸로 변한다. 그래서 더워진다라는 의미. 그래서 天气 变热, 冰淇淋, 아이스크림이 뭐죠? 销量, 그대로 판매량이죠. 销售, 销量, 大涨, 涨이 늘다, 커지다, 늘었다. 그래서 많이 크게 늘었다. 107쪽입니다. 心灵鸡汤.
1: 成功可招引朋友。 挫败可知道谁是朋友. 有道理. 成功啊，所有的人都是我的朋友，我觉得全世界都是我的朋友，认识我的、不认识我的都会成为我的朋友，但是失败的时候就筛选出来了。所以成功的时候一定要注意周围有什么人是假的还是真的，嗯，对吧？但是很难分辨哦。啊，对。
0: 对，大家都，
1: 大家的演技太好了，
0: 大家心里边占个便宜啊，是不是有我的份儿？
1: 对，对，对，对，
0: 没错，
1: 这是人性。
0: 对，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说是不是钱越多就越幸福？ 钱确实能让生活变好。

0: 但好像也不是有钱就一定幸福。
1: 可是我总觉得钱多一点儿，幸福感就会高一些。
0: 对，不过听说收入多到一定程度后，幸福感就不会随着钱增加了。
1: 可我还是想多赚钱，当个有钱人。
0: 我也想，但不想为了赚钱太累。
1: 那你觉得什么更重要？
0: 钱要赚，也要会花，会好好过日子。
2: 怎么说？이렇게말해요。108쪽입니다。오늘점심은내가쏜다。
3: 今天中午我请客。
2: 啊，好听的一句话。今天中午我请客，不许。
3: 不许你们付钱。
2: 你们付钱。
3: 啊，这美妙的音乐，这句话就是。
2: 아,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3: 今天太阳从西边出来了。
2: 怎么你请客？
3: 这个从来不请客的人。
2: 今天太阳 이런 표현들은 우리말 표현과 방식이 같습니다. 太阳从西边서쪽으로부터 출라라 서쪽에서 떴나? 7년 동안 복권을 샀는데 드디어 당첨됐어.
3: 买了7年彩票，终于中奖了。
2: 买了7年彩票，7年彩票가그대로 복권이죠. 복권을 샀는데 终于 드디어 中奖了. 이때 종은 사성 적중되다 당첨되다 中奖了. 복권에 당첨되고 점심만 사는 건 너무 째째한데.
3: 中彩票就请吃中午饭，是不是太小气了？
2: 中彩票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就请吃午饭。 점심 한 끼로 이렇게 사는 거는 是不是 太小气了? 너무 좀 째째한 거 아니야? 인색한 거 아니야? 太小气了? 상금이 우리 점심 한끼 먹을 정도밖에 안돼 봐줘.
3: 奖金啊，只够我们吃顿午饭的，饶了我吧。
2: 奖金상금이죠. 只够我们 단지 딱 그거에 충분하다. 吃顿 午饭的 점심 한끼 먹는 거로 딱 떨어져. 饶了我吧. 나좀 봐줘.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2: 행복지수 폭발, 행복감이 터지다.
1: 幸福感爆棚.
2: 펑이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펑 터질 정도로 행복감이 터진다,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선생님?
3: 我第一次明白什么叫幸福感爆棚啊.
2: 发奖金了, 确实 很 幸福.
3: 嘿嘿，不光这个，我家孩子成绩出来了，第一名。
2: 哦，恭喜恭喜，双喜临门呐！
3: 哎呀，太开心了！孩子的成绩好，有的时候比自己发奖金还要开心。
2: 当然，当然，当然，奖金是钱，孩子的事情，
3: 精神财富啊！
2: 对。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글자만 보면 빙 얼음 샤 모래
1: 얼음 모래 샤즈이양의 빙 따지는 거 살출来是什么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빙, 샤, 얼음, 모래. 그래서 빙수.
1: 네.
0: 빙수에 대한, 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재미나게 하겠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빙수.
1: 빙샤.
0: 빙샤. 덥다, 뜨겁다.
1: 르.
0: 르.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1: 受不了.
0: 受不了. 확실히 정말로.
1: 确实.
0: 确实. 확실히죠. 确实. 아니면.
1: 여보.
0: 여보. 아니면 말이야. 이렇게 해볼까? 여보. 그릇.
1: 완.
0: 완. 아하. 빙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빙수 한 그릇.
1: 脑子里面想想就好凉快.
0: 빙수는 또 한 그릇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1: 네. 上面 盖着各种各样的好吃的水果.
0: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뭐뭐 하는 김에.
1: 这个我们应该说是顺便做什么什么什么.
0: 그렇죠. 顺便. 시원하다, 서늘하다.
1: 凉快.
0: 에, 凉快, 凉快, 凉快. 아이디어 생각.
1: 生, 主意.
0: 主意, 主意. 好 주의 할 때 주의. 아이디어 생각. 아이디어를 내다.
1: 初主意.
0: 에, 初主意.
1: 其实我跟洪老师已经在广播里边给大家讲了大概我觉得几十次都有了这个发音是主意但是一般的很多人发音是主意
0: 주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래 성조 그러니까 이 발음 부호에 의하면 주의.
1: 네. 因为三声发音实在是怎么讲还是二声发音更舒服一点
0: 주의 이렇게 初主意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다. 부근 근처
1: 附近.
0: 附近. 검색하다.
1: 搜.
0: 搜, 搜, 搜. 검색하다. 전문적이다.
1: 专门.
0: 专门. 종류.
1: 种类.
0: 种类. 평가, 리뷰.
1: 评价.
0: 评价. 평가, 대상.
1: 评价对象.
0: 评价对象. 对象이 그대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评价对象. 평가, 기준.
1: 评价标准.
0: 标准. 글자 그대로는 표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评价. 표준 대략
1: 大概
0: 大概 킬로미터
1: 公里
0: 公里 그렇게 하지 않다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1: 不那么什么什么
0: 그렇죠 不那么 뒤에 뭔가 나오죠 그럼 그거가 그렇게 하지 않다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不那么什么什么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太热了 真受不了。今天确实比昨天还热，要不咱们去吃碗冰沙，顺便凉快凉快。这个主意太好了，走吧。我看看附近有没有不错的冰沙店。我也搜一下。这家怎么样？专门卖冰沙的，种类多，评价也好。离得近吗？有多远？
3: 大概
2: 1.6公里。哎，就不能找一家不那么好吃、不那么有名、种类也不多，但是更近一点的店吗？
4: 너무 더워. 정말 못 견디겠어.
1: 太热了，真受不了了。太热了，真受不了。
0: 그 113쪽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 그 太热了.
1: 受不了的程度是什么样子的?大家看一下第113页的漫画.
0: 너무 생동감 있게 그려 주셨어요.
1: 没错,哎, 画的真好,虽然没有颜色,但是画的真是非常生动形象.
0: 그렇습니다. 太热了,真受不了. 그대로 이제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확실히 어제보다 덥네.
1: 今天确实比昨天还热.
0: 今天确实 그대로 확실히 比昨天还热. 아, 확실히 어제보다 더워요. 그래서 比昨天还热. 还更 이것들이 이제 비교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比昨天还热. 우리 빙수나 먹으러 갈까? 더위도 좀 식힐 겸.
1: 要不咱们去吃碗冰沙? 顺便凉快凉快.
0: 그렇죠. 이럴 때는 뭐 시원한 거 어디 가서 또 시원한 데 가서 먹으면 시원하죠. 여보, 아 우리 그러면 아니면 자문취 치완 치이완 근데 이 빠진 거죠.

0: 吃一碗 빙샤 빙수나 한 그릇 먹으러 갈까? 顺便 그러면서 凉快凉快. 其实夏天去旅游，中国、韩国都很热。对，所以旅游的时候，中间特别是白天、中午那个时候，去找一个凉快凉快，对吧？吃个冰沙、冰沙店、咖啡厅、咖啡店都行，都行，都行。
1: 不过中国的东北还是好一点。嗯，东北好一点。对对对对对。但是，北京、上海，哎呀，不管是南方北方，都热，都热，都热。深圳那一带，哎，广东不得了，
0: 就不行了。是蒸笼，蒸笼啊，푹 붙진다. 좋습니다. 푹 붙여요. 좋은 생각이야. 가자.
1: 这个主意太好了，走吧。
0: 这个主意太好了，走吧。这个主意，이 생각이죠. 좋은 생각. 근처에 괜찮은 빙수 가게가 있는지 한번 볼게.
1: 我看看附近有没有不错的冰沙店。
0: 我看看，我看看 附近 有没有不错的 冰沙店. 그렇죠. 이제 내가 좀 한번 본다. 뭔가를 이제 요즘에는 보통 어디를 찾아갈 때는 휴대폰을 검색을 해서 찾죠. 예, 네, 그래서.
1: 好主意。
0: 我看看附近有没有不错的冰沙店，괜찮은 빙수가 있는지 볼게. 나도 좀 찾아볼게.
1: 我也搜一下。
0: 그렇죠. 我也搜一下吧. 搜 그대로 검색하다. 나도 좀 찾아볼게. 我也搜一下. 어? 이집 어때?
1: 这家怎么样？
0: 这家怎么样? 이런 상점, 가게의 양사는 家.
1: 家。
0: 그렇죠. 家. 그래서 这家怎么样? 이집 어때? 빙수 전문점인데 종류도 많고 평도 좋아.
1: 专卖这个冰沙的种类多，评价也好。
0: 그러니까요. 专门卖,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뭐뭐만 한다라는 의미도 봐야 되겠죠. 专门卖 빙沙的, 즉 빙수만 파는 가게죠. 그죠? 专门卖冰沙的, 种类多.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더 중요한 거 评价也好. 사람들 그 평이, 아주 좋아요. 평도 좋아요. 가까워, 얼마나 멀어?
1: 离得近吗？有多远？
0: 리더진마? 리더진. 리가 이제 거리를 얘기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리더진마? 가깝습니까? 거리가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되죠? 요도위엔. 또위엔 그대로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대략 1.6km 정도?
1: 大概1.6公里。
0: 아하, 大概 1.6公里. 이럴 때 보통 이제 그 每一个人都不一样，可能他觉得姐觉得 1.6公里可以走过去，但是真同意还是不同意，不知道，对吧？ 아, 1.6km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아도 돼. 종류가 많지 않아도 되니까 좀더 가까운 데는 없는 거야?
1: 太热了，不想走路，走到那个冰沙店，估计1.6公里人也差不多晕倒了。哎呀，就不能找一家不那么好吃、不那么有名、种类也不多，但是更近一点的店吗？哈哈。
0: 그러니까요. 지금 每个人的爱好不一样，有的人可能一定要找一个美食店，
1: 没错，
0: 尝一尝，
1: 是。
0: 就再热，这个热一下没关系。但是呢，有的人。他说的那样，不那么好吃，
1: 也没关系，
0: 그렇게맛있지 않아도 되고요. 不那么有
1: 也
0: 名，
1: 没关系，
0: 그렇게유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种类也不多，
1: 也没关系，
0: 종류도많지않아도 돼요. 但是
1: 近一点，
0: 就是近一点，
1: 身体不想受苦。
0: 그러니까이 사람은 지금 他要求的不是冰沙，他要凉快凉快，
1: 他要休息。
0: 休息休息，
1: 对对对。
0: 对，说。就不能找一家不那么好吃、不那么有名、种类也不多，但是，그런데는찾지않아도돼요。그런데，但是，更近一点的店吗？좀더가까운가게없을까？哈哈，老师您呢？哪一个
1: 我肯定是像针一样，我也希望
0: 近一点的？
1: 对近一点的身体不要受太多苦。
0: 我是可以走路。
1: 对，
0: 一点六公里，
1: 洪老师喜欢走路，累一点没关系，但是一定要好吃，
0: 忍耐一下，
1: 忍耐一些，
0: 可能更好吃。
1: 没错，也有可能。
0: 更凉快。
1: 这就是人和人不一样。
0: 对，没错。자해설보겠습니다114쪽입니다자 B A 하이나更 B 그러니까 A 보다더비하다 A 보다도훨씬비하다이게비교문의가장기본적인격식중에하나인데요更은객관적인비교자체를보통말하는반면에하이는그러한이제객관적인단순비교외에도말하는사람의놀람강조의외성그러니까어그래몰랐거나놀라거나강조할때하는약간은객관적인비교를또지나서주관적인느낌이강하게드러나는경우가많습니다절대적으로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데그런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예전에선생님하고저하고하이에대해서잠깐언급한적이있는데그래서아예책에서문자로보는것이편리할것같아서조금소개를했습니다비교를좀해보겠습니다그는작년보다더열심히노력한다
1: 他比去年更努力了
0: 他比去年更努力了말그대로비교부사更에충실한글자입니다
1: 对对对
0: 그러니까작년보다는그냥더노력했다는
1: 没错
0: 얘기입니다
1: 没错
0: 他比去年更努力了이렇게너도꽤빠르지만그는너보다훨씬빨라
1: 你已经很快了他比你还快
0: 그러니까놀라운거죠
1: 对这个句子本身就已经说明了这个还的意思
0: 对对对对你已经很快了야너빨라엄청빨라已经很快了但是但是가안들어갔을뿐이지이미그런뉘앙스가있죠他比你还快
1: 对
0: 걔가이렇게빠를줄몰랐다는의미도될수있고요
1: 没错没错先把前面的这个给肯定了
0: 对对对
1: 然后后面的这个比肯定的这个还要再更上一层楼
0: 对그러니까그가너보다빠른건확실한데그거보다는그가빠른게놀라운거예요
1: 对对对
0: 의외였고그렇게빠를줄몰랐다라는얘기죠타비니하이콰야아니걔는너보다근데더빨라뭐이렇게이런느낌입니다이음식은식당에서만든것보다도훨씬맛있다
1: 这菜比饭店做的还好吃
0: 이것도약간의놀라움이죠오이거집에서만약요리를만들었어요我给你做菜오这菜이요리는比饭店음식점에서만드는것보다做的还好吃훨씬더맛있어
1: 意思是饭店的就很好吃
0: 对没错
1: 你做的比饭店做的还好吃
0: 对对对
1: 好吃惊哦
0: 哦饭店的不是说不好吃
1: 对饭店的本来好吃
0: 很好吃
1: 就是假设它是好吃的
0: 对对但是你做的
1: 更好吃
0: 比如说这菜是你做的
1: 对
0: 你做的更好吃还好吃没想到啊没想到
1: 没错没错
0: 그런의미가들어가는거라서하이와껑에약간차이점이있으니까만약에이런경우가생기면껑보다는하이
1: 对
0: 对 你做的菜哦比饭店的还好吃이렇게자두번째는不那么형용사이것도잠깐얘기했습니다그렇게뭐뭐하지않다그다지뭐뭐하지않다덜뭐뭐하다오늘은날씨가그렇게덥지않아서외출하기딱좋다
1: 今天天气不那么热出门正合适
0: 今天天气오늘날씨죠不那么热그렇게덥지않아서出门외출하다죠出门正合适딱외출하기좋다그사람말투는그다지듣기좋지않다
1: 他说话不是那么好听哦
0: 他说话그가말하는말투不那么好听썩그렇게듣기는좋지않습니다이옷은몸에잘안맞는다
1: 这衣服不那么合身
0: 这衣服옷이죠不那么合身合身몸에딱잘어울린다몸에맞다这衣服不那么合身115쪽입니다心灵鸡汤
1: 默默不张扬静静地持续下去的人最终会走得最远
0: 모모라는말이이렇게확와닿습니다모모부장양징징더持续下去难呐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太热了真受不了
3: 今天确实比昨天还热要不咱们去吃碗冰沙顺便凉快凉快
2: 这个主意太好了走吧
3: 我看看附近有没有不错的冰沙店。
2: 我也搜一下。
3: 这家怎么样？专门卖冰沙的，种类多，评价也好。
2: 离得近吗？有多远？
3: 大概1.6公里。
2: 哎，就不能找一家 不那么好吃，不那么有名，种类也不多，但是更近一点的店吗？
0: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116쪽입니다. 먹을 거면 유명한 집으로 가야지.
1: 要吃就去吃有名的店.
0: 要吃 먹을 거라면 就去 갑니다. 어디? 有名的店, 유명한 집. 빙수가 뭐가 그렇게 맛있어?
1: 冰沙有什么好吃的?
0: 빙샤 有什么好吃的? 맛있죠.
1: 这个不喜欢的人是不感兴趣.
0: 可能不喜欢吃甜的. 사람이 많은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어.
1: 人多肯定有他的道理.
0: 당연, 人多 사람이 많은 것은 肯定 분명히 확실히 有他的道理. 道理 이때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만의 이유가 있다. 좀 더 기다렸다 먹으면 더 달게 느껴져요.
1: 多等会儿. 吃着更甜.
0: 아, 多等会儿, 좀 더 기다리면 吃着 更甜, 더 달콤하죠.
1: 因为你更累了.
0: 그러니까요. 연유는 넣지 말고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1: 不要加炼乳，少放点糖.
0: 연유는 그대로 炼乳, 한 다음에 설탕은 糖. 꼭 보고 꼭 먹기.
1: 必看, 必吃.
0: 빙수.
1: 바오빙.
0: 바오빙. 그 밑에 선생님 잠깐 보면은 고 바오빙, 고 쇠화빙 한 번만 읽어 주실까요?
1: 쇠화빙.
0: 쇠화빙.
1: 하여지그 면면빙.
0: 면면빙.
1: 아, 면면빙 很好吃. 오, 저 면빙 쇠의 창의. 又漂亮又好吃.
0: 그렇죠. 망고, 초콜릿, 녹차 등 다양한 맛의 부드러운 눈꽃빙수. 부드럽습니다. 아, 달콤하게 입에서 싹싹 들어가자마자 녹아, 그냥.
1: 매서, 매서.
0: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얼음 조각이 있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오빙.
1: 따바오빙.
0: 네, 쇠화빙, 면면빙,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녹는 거. 이스 차보도. 선생님.
1: 听说台湾的刨冰有好多种.
0: 对. 有传统刨冰, 쇠화빙, 하여, 면면빙.
1: 有区别吗?
0: 区别可大了.
1: 我们那边也有好多各种冰啊，只有台湾有吧？大陆也有好多好多冰冰冰。是吗？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억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次节目再见。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寻找美食.
2: 아하. 寻找 찾다. 美食. 미식인데 여기서 이제 식당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맛집 찾기. 아, 좋습니다. 寻找美食.
3: 아, 美食之旅.
2: 아하하. 그 중국의 그 앱 중에 맛집 그 앱 찾는 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별표 많은 거로 고르시면 거의 뭐 메이츠어다. 肯定 메이츠어.
3: 그럼 홍 老师 이미 体验过了.
2: 我有很多次了，所以这个绝对没问题。有成功经验，今天给大家介绍一下。 메이츠어 메이츠어.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찾다 구하다.
3: 寻找.
2: 寻找. 맛있는 음식, 미식.
3: 美食.
2: 美食. 평가, 리뷰, 후기.
3: 点评.
2: 点评. 바로 이 저 点评이 이제 아주 맛집 찾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点评. 맛집 리뷰, 맛집 평가.
3: 美食 点评.
2: 美食 点评. 앱 어플.
3: 软件.
2: 软件. 평점.
3: 评分.
2: 评分.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3: 靠谱,
2: 靠谱, 靠 의지하다. 그래서 靠谱,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3: 人均,
2: 人均. 아, 요 그 맛집 찾을 때 아주 또 좋은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人均입니다. 1인당 평균 보통 얼마 정도의 소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표시를 해줍니다. 가성비,
3: 性价比,
2: 性价比. 댓글창,
3: 评论区,
2: 评论. 그대로 평론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댓글창. 区가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데 빙론区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댓글창. 재방문 고객.
3: 回头客.
2: 回头客. 回头 조금 있다가 客 다시 고객. 그래서 回头客 재방문 고객. 단품으로 주문하다.
3: 单点.
2: 单点. 넉넉하게 먹다. 충분히 먹다.
3: 够吃.
2: 아, 이것도 보통 两个人够吃吗?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요? 충분한가요? 할 때 够吃. 실제 촬영하다.
3: 实拍.
2: 实拍. 이런 맛집 소개에는 당연히 거기에 사진이 올라가 있겠죠. 이 식당의 모습을. 그래서 实拍. 환경 분위기.
3: 环境.
2: 환경. 예약하다.
3: 订.
2: 订. 음식을 주문하다.
3: 订餐.
2: 订餐. 餐 음식. 표를 예약하다.
3: 订票.
2: 订票. 표. 표. 자리를 예약하다.
3: 定位.
2: 定位. 位 자리. 자리 좌석.
3: 位子.
2: 位子. 예약하다.
3: 预约.
2: 预约.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在这个美食点评软件上，这家店评分 4.7， 看着挺靠谱的。
5: 人均60左右，还行，性价比不错。你看评论区，回头客特别多，单点一份菜大概50-60。那点4-5个菜肯定够吃了。看店内实拍，感觉环境也挺好的。不过有人说，周末很难订到位子。
4: 那还等什么？快打电话。打电话。您好，请问能预约今天晚上的位子吗？我们四个人。맛집
2: 평가 앱에서 2지 평점이 4.7이래. 제법 믿을만해 보이는데?
3: 在这个美食点评软件上 这家店评分4.7，看着挺靠谱的。
2: 오, 在这个美食点评 맛집 그 평가하는 디엔핑이 평가죠. 디엔핑 루안젠상. 디엔핑이 그 굉장히 유명한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 홍老师不说我都已经知道是哪一个了.
2: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디엔핑입니다. 이름이.
3: 很多很多很多人 디엔핑.
2: 그렇죠. 그렇죠.
3: 大概就是这样的意思我想可能很多韩国朋友一找就找到了.
2: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엔핑입니다. 평가도 될 수 있고 앱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在这个美食点评软件上这家店一级比较这家店评分 점수 점수가 4.7 5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상당高啊.
3: 不低啊不低.
2: 对对对，4点以上我觉得估计没问题。是的，特别是4.3分、4.2分以上，我觉得就。
3: 都不会有太多的失误，就都比较靠谱。
2: 4.5以上比较保险，比较保险。4.5以下，刚才您说的那个4.2、4.3，嗯，
3: 不会出问题，
2: 不会出问题。但是可能每个人的想法呀，还有那个他的。

0: 什么不太符合他的口味。
1: 对对对，
0: 啊，就是这个问题。嗯、
1: 但是基本四点五分以上的绝大多数人
0: 对
1: 都满意。
0: 对，没问题，没问题。看着挺靠谱的啊，아주믿을만해보입니다。靠谱，믿을만하다。1인당60위안정도면괜찮네。가성비도좋고。
1: 人均60左右还行，性价比不错。
0: 그렇습니다。人均요게이제1인당일반적으로써야하는돈。그러니까60左右。60면지금요즘에는우리나라돈으로약한13,000원 14,000원정도니까人均60左右。还行，괜찮은데性价比不错。가성비가오괜찮아요。性价比가성비가되는거죠。댓글창좀봐，제방문객이엄청많아。
1: 你看评论区回头客特别多。
0: 그러니까이것도굉장히중요한또수치중에하나죠。这个评分也很重要，但是这个回头客啊，这个很重要。
1: 这个重要。
0: 对，这个
1: 来了一次再来。
0: 对对对。
1: 因为这个评分呢，最近有的、有的地方是我送给你一个小礼品呢，
0: 对，
1: 然后你给我一点高一点的分好不好？
0: 是。
1: 但是回头客不一样。
0: 回头客不一样，对。
1: 吃了以后再来。再来，
0: 对对对对，啊、没错没错，
1: 真实性更高。
0: 对对，刚才这个老师说的对，그댓글차아니댓글에나와있는그评分，可能这个店给客人一些小小的礼物什么的、啊，能不能给我
1: 拜托一下？
0: 그렇게할수있지만回头客不一样，
1: 嗯，
0: 이건이제재방문이니까요。그래서你看评论区，그어댓글창좀봐댓글창좀봐评论区回头客제방문特别多，아주엄청많아。단품으로시키면요리하나에50~60위안정도네。
1: 单点一份菜大概50~60。
0: 어그러니까보통여기지금人均60左右，근데单点단품요리하나시키는거单点一份菜요리하나시키는大概50~60，그러니까일한사람이하나정도요리시키면되는군요。单点一份菜大概50~60。오그럼요리4~5개시키면충분하겠는데
1: 나点4~5个菜肯定够吃了。
0: 어나点뭐주문하다4~5个菜4개나5개肯定충분히够吃了。다먹을수있겠네요，충분히먹을수있겠네요，나就剩了吧，没关系，可以打包，对吧。내부실제사진보니까분위기도오꽤괜찮은데，
1: 看店内实拍，感觉环境也挺好的。
0: 这个环境也很重要。
1: 环境很重要啊，
0: 环境很重要。
1: 所以有一句话叫做吃气氛。
0: 啊，吃气啊，对，吃气氛，这很重要。
1: 啊，味道也重要，气氛也重要。
0: 这个比如说夏天，这是起码的条件。你这个菜很好吃，但是有的店空调不是特别好。真的。有
1: 不敢想象啊，不敢想象。
0: 有的店就开放的，没有空调，
1: 对对，
0: 但是菜很好吃，就是那个比这个马路上的那些
1: 像大排档一样，
0: 对
1: 对
0: 对对对，那就有点菜好吃，但是这个
1: 有的人对环境比较在意的话，可能就受不了这种。
0: 当然，当然，当然，看店内实拍，그안에실제로찍은사진을보니까感觉环境也挺好的，분위기도아주좋아요。그런데주말에는자리예약하기가힘들다고하던데。
1: 不过有人说啊，周末很难订到位子。
0: 不过하지만有人说누가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周末주말에는很难，어려워요，힘듭니다。订到位子자리잡기가어렵습니다。그러면어떻게해야되죠？그럼뭘기다려？얼른전화해。
1: 那还等什么？快打电话。
0: 그러니까나还等什么呢？快打电话。뭘주저하고있어？뭘기다리고있어？빨리전화해。그런데전화를해줘。안녕하세요，오늘저녁에예약가능할까요？저희네명인데요。
1: 你好，请问能预定能预约今天晚上的位子吗？我们四个人。
0: 哦，四个人四五个菜就够吃了。你好，请问就말씀좀묻겠는데能预约예약이할수있을까요？언제？今天晚上，오늘저녁에位子，오늘저녁자리예약할수있을까요？请问能预约今天晚上的位子吗？我们四个人。
1: 预约预定都可以。
0: 预约预定都可以。선생님말씀하신대로预约는우리말로그대로예약预定그대로이것도예약이될수가있는거죠。그래서预约预定都可以，다쓸수있는단어입니다。자10쪽볼까요？해설보겠습니다。첫번째性价比가성비，이컴퓨터는가성비가정말좋다。
1: 这台电脑的性价比真高。
0: 컴퓨터의 양사죠. 台. 그래서 저台电脑的性价比 가성비가 真高.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미로 高를 썼네요. 그렇죠? 예, 真高. 직장을 고를 때에도 가성비를 따져야 해. 월급이 많은데 일이 더 많으면 그다지 좋지 않아.
1: 选工作也要看性价比，工资多，可是工作更多，这就不太好。可是工资多的，一般工作都比较多。
0: 我突然想起有一个人，就马云。马云就可能不同意 选工作，직장을 고를 때, 选工作也要看性价比，역시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看，考虑呀，고려해야 됩니다. 공즈도 급여가 많아요. 그 공조 更多. 근데 일이 더 많으면 就 不太好吧. 这个可能
1: 老板不同意啊，
0: 老板不同意，
1: 老板
0: 老板
1: 不
0: 不同
1: 同
0: 意。
1: 意。
0: 但是呢，如果工资多，反正工资多，工作应该更多吧。
1: 对，按劳分配嘛，对吧？你这个社会主义也要按劳分配，不是吗？
0: 对，你的工资多，可能工作也很多。
1: 也应该多。
0: 对，这不太好。工资多，工作少，有这种工作吗？자, 좋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가성비를 따질 줄 알아야 한다.
1: 买东西要学会比较性价比。
0: 买东西，물건살 때는 要学会할줄 알아야 된다. 비교 성가비, 그 가성비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위에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위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약하다. 이 호구집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대기 줄도 설 수가 없어.
1: 那家火锅店不提前预约，根本排不上队。
0: 那家火锅店그 호구집이죠. 그래서 不提前预约，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根本排不上队。排队가 그대로 예약 이제 줄 서다인데요. 여기서 이제 排不上队라는 얘기는 거의 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줄서 있으면 번호 혹시라도 이제 예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기다릴 순 있지만 거의 根本 排不上队.
1: 排不上队，而且火锅店排队是非常的难等的，因为大家涮火锅很慢
0: 对，有
1: 啊，
0: 道
1: 对
0: 理
1: 吧？
0: 啊，
1: 一很慢，还聊天儿，
0: 对，跟炒菜不一样
1: 跟炒菜不一样，
0: 啊，
1: 炒菜
0: 对，
1: 咻咻就上来了，
0: 是
1: 这边
0: 是，
1: 涮是自己慢慢的涮。
0: 对，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보려면 미리 예약해야 해.
1: 去医院看专家门诊得提前预约。
0: 전문의라고 하는 것이 专家 문전 그대로 전문의 진료가 됩니다. 문전의 진료죠. 대 해야 합니다. 提前 预约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나 주말로 차량 점검 예약해뒀어.
1: 我预约了周末的车保养。
0: 预约了 예약했습니다. 周末的 车 保养 保养이 그대로 이제 자동차 관리 점검이 됩니다. 11쪽입니다. 心灵鸡汤.
1: 有些事只能一个人做，有些关只能一个人过，有些路也只能一个人走。
0: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做 그러니까 做事가 되고요. 过关 뭔가를 이제 넘어간다, 통과한다, 过关 그리고 走路 길을 가다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이제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在这个美食点评软件上，这家店评分4.7，看着挺靠谱的。
3: 人均60左右，还行，性价比不错。
2: 你看评论区，回头客特别多，单点一份菜大概50-60。
3: 那点4-5个菜肯定够吃了。看店内实拍。感觉环境也挺好的。
2: 不过有人说，周末很难订到位子。
3: 那还等什么？快打电话。
2: 打电话。您好，请问能预约今天晚上的位子吗？我们四个人。
0: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12쪽입니다. 평점이 높아도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
1: 评分高也可能不合我们的口味。
0: 评分

0: 高评分，그대로평점이죠。可能不合我们的口味，合口味입맛에맞다。이가격이면딱좋아。
1: 这个价钱正合适。
0: 这个价钱가격이죠。正合适，合适，적합하다，딱맞다，正合适。재방문 고객이 많은 가게는 맛이 대체로 나쁘지 않아.
1: 回头客多的店，味道一般不会差。
0: 回头客 재방문 고객 多的店 많은 가게죠. 回头客多的店 味道 一般 보통 일반적으로 不会差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자리를 예약할 수가 없어.
1: 周末基本订不到位子。
0: 周末 基本 거의 基本 订不到 예약할 수 없다. 무엇을? 웨이즈. 자리. 우린 사람이 많아서 자리 예약이 더 어려워.
1: 我们人多更难定位。
0: 당연히 우린 사람이 많아요. 또 更难 더 어렵습니다. 뭐 띵웨이 자리 잡기. 자리 예약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재방문 고객 단골 손님
1: 回头客.
0: 回头客 그 밑에 단골 손님 또 있네요 선생님
1: 老顾客呀，常客呀，熟客呀，都可以用。
0: 좋습니다 老顾客常客熟客신규 고객
1: 新顾客。
0: 신顾客이 신규 고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顾客 그렇죠 这家店我每周都来老板都认识我了
1: 哦。那你带我也去尝尝呗。
0: 好啊，老板一定会多送小菜。
1: 那是，老板们呐，最喜欢回头客了。
0: 还有新顾客，
1: 新顾客更喜
0: 如
1: 欢。
0: 果带他去，他是新顾 客，
1: 老顾客带新顾客
0: 那
1: 更
0: 就
1: 开心，
0: 完美
1: 完美。
0: 啊！老板来说，哦，很不错，很不
1: 没
0: 错。
1: 错。
0: 这个新顾客将来会变成一个老顾客
1: 给
0: 了。
1: 我们扩展了新市场，
0: 对，단어 보겠습니다. 알다, 인식하다.
1: 认识，
0: 맛보다.
1: 尝，
0: 尝뭐뭐 해줘.
1: 什么什么呗，
0: 什么什么呗. 주다, 증정하다.
1: 送，
0: 간단한 요리.
1: 小菜。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머 히트송 퍼레이드 바캉스 2026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여름 노래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여름 음악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음악을 순수하게 감상하는 것보다는 여행이나 바캉스 분위기를 업시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 노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의 여름 노래들, 프랑스의 서머 히트곡 튜브 드 레떼 주로 선곡했는데요.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시킹스의 볼라레, 넬 블루, 디핀토 디 블루, 아라비나의 롤롤레,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두 곡으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하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세계의 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도메니코 모드뇨의 1958년 깐소네 넬 블루 디 핀토 디 블루, 파랗게 물든 하늘에서를 룸바 플라멘카 스텔로 재해석한 노래였죠. 집시킹스의 볼라레. 그리고 리나 시몬이 작곡하고 산타 에스메랄다의 노래로 잘 알려진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를 알라비나의 연주한 노래 롤롤레로 보내드렸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첫 두 곡 들으면서부터 심박수가 올라갔는데요. 바캉스 2026 분위기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짝 히트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노래였지만 점점 잊히고 있는 썸머 시즌송 몇 곡 모아봤습니다. 먼저 1989년 여름을 강타한 람바다입니다. 볼리비아 노래 요란도 세프의 울면서 떠난 애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프랑스와 브라질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 까오마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빌보드 핫100 차트 넘버원에 올랐던 스페인의 듀오 로스델리오의 1993년 빅히트곡 마카레나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또 역시 스페인의 여성 트리오 라스 케찹의 2002년 히트곡입니다. 더 케찹송 아세레헤도 준비했고요. 끝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루이스 폰시와 레게톤 뮤지션 데디 양키가 함께한 2017년 메가 히트곡이죠. 데스파시토 아주 느리게 이 노래까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뮤직 4곡 쭉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아주 느리게였습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프랑스의 여름 히트곡 듀브 들 레떼입니다. 이탈리아 가수 잉그리드가 프랑스어로 부른 뒤에포뒤 넌 망했어. 두 번째 곡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공주라고 하는 가수죠. 캘리 조이스의 비블라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밀레드 파우메아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벨기에 가수 케이트 라이언의 대정성 때 환멸. 이 노래까지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여름을 수놓았던 히트곡 세곡 들려드립니다.

정말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었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네요. 순서대로 네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오마의 람바다,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였고요. 라스 케찹의 더 케찹송 아세레헤,

댄스 뮤직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잉그리디의 Due for D, Dima for Me, You Promised Me였고요. 캘리 조이스의 Vive la vie, 삶을 살아라. 그리고 벨기에 가수 케이트 라이언이 부른 내정성 때 환멸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남자 가수들의 여름 노래 튜브 들렛 때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띠에리 아자흐의 1989년 노래 르제르크, 얼간이 먼저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튀니지계 프랑스 가수 다니 브리앙의 2000년 히트곡입니다. 디유, 신, 몽키 트와이스 믹스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남자 가수들의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띠에리아자흐의 르자르크, 이어진 곡 다니브리앙의 디우, 몽키 트와이스 믹스 버전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 들으실 두 곡은 가수와 노래 제목은 몰라도 멜로디만큼은 기억날 것 같습니다. 단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클럽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던 유로댄스 곡인데요. 먼저 프랑스의 듀오 데비드 수아레의 뉘드 폴리, 광란의 밤 들으시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가수 리게이라의 레스타테 스타 피넨도, 여름은 끝나가고 이어드립니다. 이두 곡과 함께 오래전 여름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노래들이었죠. 데비드 수아레의 뉴드 폴리, 광란의 밤, 그리고 리게이라의 레스타 테스타 피네엔도, 여름은 끝나가고였습니다. 자, 이제 세계음악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지금도 여름철에 사랑받는 아프리카 음악인데요. 말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살리프 케이타의 마단, 엑소틱 디스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자즈 메디테라네, 지중해의 재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의 노랫말을 낭독하면서 이 앨범에서 여러 곡을 골라 감상했었죠. 2000년에 발표한 히트 앨범 Chambre avec vue, 전망 좋은 방의 수록곡입니다. 지중해 휴양지를 들렀다 돌아가는 유람선, 재즈밴드의 연주로 듣는 옛 노래 여전히 낭만적이고 오렌지 주스도 여전히 신선한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연인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Sur ta peau de fée. 지중해의 재즈, 낡은 브라스 밴드의 연주, 유행이 지난 옛날의 멜로디,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 지중해의 재즈, 수영을 하기엔 지독히도 추운 날씨지만 누구나 춤을 출 만큼 흥겨운 선율. 밖에선 밤이 우리에게 마법을 걸고 북극성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뿌린다. 소원을 비는 당신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이상하게도 유람선에 있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구나. 지중해의 재즈, 하얗게 드러난 당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한 줄기 바람. 지중해의 재즈,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왈츠, 마지막 키스. 항구에 이르자 밤은 미련이 남아 떠날 줄을 모르는데 신호기가 보인다. 당신은 소원을 빌고 나는 당신에게 이별을 고한다. 지중해의 재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봅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아이야, 다른 곳입니다. (목소리) 강을 따라 걷다가 돌아섰다. 두 번 다신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 내가 더 노력해야 했을까? 누구도 나만큼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 텐데.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그래, 잘 살았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어. 다른 곳, 인어가 사는 세상, 파도가 우리를 이끌어 데려다주는 에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해파리들을 뗏목처럼 타고 갈 거야. 너와 나의 역사를 다시 쓸 거야. 우리가 함께 보낸 밤을 다시 불러올 거야. 그리고 이 사랑에 다시 한번 운을 걸어볼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부르는 치브네이루 조타수입니다. 1996년 발표이고요. 시인인 에르미니우 벨루지 가라뉴와 공동으로 곡을 썼고요. 비올라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브라질에서는 바다와 관련한 유명한 경구가 된 문장이 이 곡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 대목은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내가 아닌 바다의 뜻이다 입니다. 멋진가요? 이 문장은 바다가 운유하는 삶이 인간의 뜻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우주이자 섭리임을 암시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Olha o mar, não tem cabelos que a gente possa agarrar. Não sou eu que me navega. 노를 저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이 여행이 바다가 또 다른 바다와 맞물려 돌고 도는 이 여행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늙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당신은 차분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예야, 바다는 머리털이 없단다. 그건 우리가 붙잡고 버틸 게 없단 뜻이지.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의 뜻이다. 바다는 무심히 나를 달고 제 길을 갈 뿐이다.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듯, 나의 여행도 거칠 것 없는 듯 제 길을 갈 뿐이다. 나는 조타수였던 적이 없다. 배의 길을 명한 적이 없다는 뜻이지. 내 삶의 키는 신이 잡고 있다. 누군가 내게 헤엄치는 법을 묻는다면 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저기요, 제가 바다를 떠도는 건 제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님의 뜻이죠. 내 운명의 그물은 어부의 그물과 같아서 걸려든 것 하나 없는 날엔 슬픔을 채워 돌아온다.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 내 업은 신만이 아실 뿐, 날 달고 가는 파도는 날 고향에 데려다주는 파도와 같으니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바다를 떠도는 건 바다의 뜻이다.

0: minha boca. Sorri seus dentes de chumbo. Solidão palavra.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파리니우 다 비올라가 부르는 Dança da Solidão, 고독의 춤입니다.
0: Dança da Solidão.
1: 고독, 모두를 덮치는 용암, 내 입안의 쓴맛이 나부로 된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고독, 내 심장에 새겨진 단어. 체념 끝에 말없이 환몽의 박동에 몸을 맡긴다. 환몽, 환몽, 나는 춤춘다. 너도 춤춘다. 고독의 춤을. 카멜리아는 남편과 사별했고 조아나는 사랑에 빠졌다.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죽으려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아들아. 나는 앞날을 생각할 때도 지난날을 잊는 법이 없다. 새벽이 오면 상념은 흩어지고 손가락은 비올라의 현위를 달리는 가운데 보름달을 생각한다. 삶이 이 모양일지라도 성스러운 물이 샘솟는 곳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삶의 환멸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아리사가 부르는 센체리타, 진실함입니다. 2009년 산레모가요제 신인 부문 1위, 그리고 평론가상을 받은 곡. 사랑에 빠진 연인이 치고받고 화해하고 헤어지길 이렇게 거듭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실함 하나로 관계의 모든 허들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 되어준다는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게 참 단순해졌어. 이 마법 같은 스토리의 유일한 공범, 널 만나면서 진실함은 영원을 꿈꾸는 굳건한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우린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제법 깊은 관계가 되었지. 처음에는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는 없었지.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녔고 몇 시간 동안 사랑만 나눈 때도 있었고 서로 할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다 두려워서 그랬거든. 가끔 후회도 했지. 난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이 굴었고 넌 흔해 빠진 이야기만 늘어놓았어. 격주로 이별을 고하면서 넌 내가 상처받을까봐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어떤 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고 이제 우린 가까운 친구처럼 보이네. 그래서 우린 행복해. 안 싸운다는 말은 아니지. 싸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랑을 나누지. 진실함은 서로의 약한 면을 낱낱이 보여주고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지. 이제 넌 내 사람이고 나도 너의 사람이다. 서로 손을 잡은 채 인생이 우릴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도 일단 가보자. 꿈이 알아서 눈앞에 펼쳐질 거야. 우리는 이야기 속 왕과 왕비. 결말은 늘 해피엔딩.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고민 디오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입니다. 2010년 산 네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조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네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탔다.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퇴를 털었다.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 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시구 부알키가 부르는 메우 까루 아미구, 친구에게입니다. 1976년에 발표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망명 중이던 극작가 아구스투 보알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가사로 대신한 곡입니다. 이 서사는 경쾌한 삼바 선율과 생생히 대비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암울한 시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 중간에 까샤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의 증류주로 매우 독한 술이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친구야, 자네를 보러 가지 못해 미안해. 마침 지인 중에 자네가 있는 곳에 가게 돼서 내 얘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대신 보낼게. 여긴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이지. 어디서나 삼바가 울려 퍼지고 있고, 쇼루 그리고 로큰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긴 여기 상황이 한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다는 거야. 속이고 이 뒤통수를 치지 않으면 버티는 것조차 힘들지. 고집과 오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느는 게 술뿐이지만 까샤샤 한 방울도 아쉬울 때가 많아.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에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는데, 서글픈 향수를 자극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되네. 여긴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고개라도 버려야 할 판이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악으로 버티거나 위약을 떨거나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지만 이 꽁초 하나조차 아쉬울 때가 많지.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자네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통화료를 생각하면 그것도 사치지. 자네에게 이곳의 현실을 낱낱이 얘기하고 싶다. 애가 타는데 여긴 갈수록 사는 게 막막해. 억지 미소로 본심을 감추고

올가미 같은 거래도 받아들여야 하고 끝없는 굴욕을 하나하나 씹어 삼켜야 하지.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요즘 이 우체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산 얘기 녹음해 보낼게. 마리에따가 자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 세실리아와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래. 프란시스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그럼 잘 있게 나.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현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앨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꼬무 노스 스파이스 우리 부모처럼입니다. 에미페베 싱어송라이터 벨키오르가 1976년에 발표한 곡인데 같은 해 앨리스 헤지나가 리메이크하면서 훨씬 더 원곡보다 유명해졌죠. 원곡 아티스트는 관조적이었다 그렇게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혜진아의 경우 솟아오르는 분노를 결연히 누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발표 당시 브라질은 군사 독재 정권 치하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연대하고 저항했던 이 젊은 세대는 열심히 그런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불감증에 걸린 기성세대로 변질된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보며 환멸과 자조를 드러내고 있는 노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사랑. 레코드를 들으며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 사는 게 꿈꾸는 것보다 나 사랑 그거 좋지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떤 사랑 노래도 한 사람의 인생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난 알아 그러니 조심해 내 사랑 이 모퉁이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겼어 신호등은 우리를 향해 빨간불을 켰고 아직 젊은 우리에게 말이야 우리의 팔은 형제를 껴안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거리에서 연인에게 키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내 심장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 오래전 거리에서 널 봤어 너와 젊은이들이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다 함께 모여 있었지 기억의 벽에 새겨진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고통스럽다 아프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이 아프다 우린 계속 살아가겠지 우리 부모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똑같아 겉모습이 속이는 법이 없지 넌 말하지 그들 이후 누구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넌 내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거짓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느라 보지 못하는 건 바로 너야 넌 과거를 사랑하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로운 것은 늘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새로운 인식과 늙지 않는 정신을 내게 일깨워진 그 사람은 이제 집에 틀어박혀 있단 걸 신의 보호를 받으며 천박한 동전 그런 걸 세고 있다는 것을 아프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이 아프다 우린 계속 살아가겠지 우리 부모처럼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리자가 부르는 오체아노 바다입니다. 가수 리자가 2003년 산림의 가요제에서 처음 불렀습니다. 미국의 바리톤 성악가 조시 그로반의 버전으로 기억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리자의 원곡보다 더 유명하니까요. 바다, 폭풍, 난파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거치며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도 염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비가 내린다. 나의 몸과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번개가 바다로 내리꽂히며 번쩍인다. 빛의 파편들이 어둠을 찢고 가른다. 지금 내가 있는 미국에서 바다의 무한함을 드러낸 건 태평양의 바람이겠지. 나의 두 손은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꿈들을 부여잡고 나의 생각은 내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 노를 젓는다. 몸이 떨려온다. 깊고 어두운 시면이

느껴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 때문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런 너로 인해 나는 난파했다. 사랑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열망하는 사랑, 그로 인한 고통,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다 위 폭풍들을 이겨낼 것이다. 바다를 때리는 파도는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 바다에서 내가 향하는 사랑이,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이 날 마음속 깊이 가라앉힌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4: 쇼타입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0: 감상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인 8월인데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일본어 공부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이번 달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와 같이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태 형태를 배우고 동사의 연결형을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1: 대
0: 태는 접속조사예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역접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의미로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랍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쓰다
1: 각
0: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마스 연결형 한번 연습해 볼까요? 씁니다.
1: 書きます.
0: 쓰지 않습니다.
1: 書きません.
0: 썼습니다.
1: 書きました.
0: 쓰지 않았습니다.
1: 書きませんでした.
0: 쓰지 않을래요?
1: 書きませんか?
0: 씁시다.
1: 書きましょう.
0: 쓸까요?
1: 書きましょうか?
0: 그럼 이번에는 이름을 쓰다.
1: 名前を書く.
0: 펜으로 쓰다.
1: 펜で書く.
0: 여러분 너무 쉽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기다리다.
1: 待つ.
0: 1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보죠. 지치다.
1: 疲れる.
0: 2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감자.
1: 자가이모.
0: 감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소 이름 연습해 볼게요. 일본어로 채소는요?
1: 야사이,
0: 야채라고 합니다. 고구마,
1: 사츠마이모,
0: 무,
1: 다이콘,
0: 당근,
1: 닌진,
0: 파,
1: 네기,
0: 양파,
1: 타마네기.
0: 다음 단어 볼게요. 한 권,
1: 이사츠.
0: 사츠는요, 책 등을 세는 단위예요. 이 사츠는요, 한자를 쓰면은 책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 권은 이사츠인데요. 한 권에서 열 권까지 우리 연습해봐요.
1: 이사츠, 니사츠, 산사츠, 연사츠, 고사츠, 록사츠, 나나사츠, 핫사츠, 큐사츠, 10사츠.
0: 고르다.
1: 에라브.
0: 1그룹 동사입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선택은 한자어잖아요. 그럼 한자어 사용해서 선택하다.
1: 選択する.
0: 마지막 단어입니다. 각기, 각자.
1: それぞ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겠습니다.

0: 보려고 합니다. 1그룹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를 연결할 때는 태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요. 태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동사에 접속할 때는 원래는 동사에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1그룹 동사에 한해서는 단어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음편 현상은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우리 음편 현상 확인해 볼까요? 일본어의 음편 현상은 이음편, 초음편, 발음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음편부터 볼게요. 1그룹 동사 중에서 끝 글자가 크, 그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와 연결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태가 되고요.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대가 돼요. 여러분 교재에 이 뒤에 태가 생략되어 있으니 태 추가해 주시고요. 그럼 크, 그로 끝나는 동사예 한번 살펴볼게요. 쓰다.
1: 書く
0: 여기에 태 연결해 볼게요. 쓰고.
1: 書いて
0: 가이떼. 이 음표는 마지막 크를요, 이로 바꾸고 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이떼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로 끝나는 경우 살펴볼까요? 헤엄치다.
1: 泳ぐ
0: 헤엄치고.
1: 泳いで
0: 그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와 연결할 때 마지막 끝 음절을 이로 바꿔요. 그런데 그로 끝난 경우에는 태가 아니라 대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볼게요. 쓰다,
1: 書く
0: 쓰고,
1: 書いて
0: 헤엄치다,
1: 泳ぐ
0: 헤엄치고,
1: 泳いで
0: 이번에는 초음편 살펴볼게요. 초음편은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쯔르로 끝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편현상이에요. 우쯔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초음으로 바뀌어요. 예를 살펴볼까요? 우로 끝난 1그룹 동사인데요. 사다,
1: 가을
0: 사고.
1: 갓대
0: 우로 끝난 경우에 동사의 끄듬절을 초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갓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쯔로 끝난 경우에 예를 볼게요. 기다리다, 기다리고,
1: 待って
0: 마찬가지로 쯔로 끝난 1그룹 동사도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마지막 끄듬절, 즉 쯔를 초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사다,
1: 가을
0: 사고,
1: 갓대
0: 기다리다,
1: 待つ
0: 기다리고,
1: 待って
0: 마지막으로 발음편입니다. 발음편은 1그룹 동사 중 누부무로 끝난 동사의 끄듬절을 응, 즉 발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연습해 볼게요. 죽다, 죽고,
1: 신데
0: 신우, 누로 끝났어요. 그 경우에 태 연결할 때는요, 발음 응으로 바뀌고 태 대신 대가 연결돼서 신대가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무로 끝난 경우입니다. 읽다,
1: 요무
0: 읽고.
1: 요んで 요んで
0: 무로 끝난 경우에 이 끄듬절 무를 발음으로 바꿉니다. 응이 됐고요. 뒤에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죽다, 죽고,
1: 신데
0: 읽다,
1: 요무
0: 읽고.
1: 요んで
0: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말하다, 말하고.
1: 話して
0: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예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끈은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 음편이 일어나야 하지만 초음편이 일어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다,
1: 行く
0: 가서.
1: 行って 行って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일본 여행 블로그를

0: 쓰고 올렸어요.
1: 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投稿しました。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投稿しました。
0: 日本旅行のブログを書いて、일본 여행 블로그를 쓰고, 쓰다는 書く, 쓰고는요, 書いて, 投稿 しました, 올렸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버스를 1시간이나 기다려서 지쳤어요.
1: バスを1時間も待って疲れました。バスを1時間も待って疲れました。
0: 버스를 1시간 も待って1시간이나 기다려서 라는 표현이고요. 待つ, 주로 끝났습니다. 이 경우 초근편이 일어나죠. 待って, 疲れました, 지쳤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접속조사 때는 동사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배웠듯이 이 형용사에 접속해서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학식은 저렴하고 맛있어요.
1: 学食は安くて美味しいで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테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슈퍼마켓에 가다.
1: スーパーに行く。
0: 스파니 이끄, 감자와 양파를 사다.
1: 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う。
0: 자가이모토 타마네기요 카우, 카레를 만들다.
1: カレーを作る。
0: 카레오 츠쿠르, 테로 연결해 볼게요. 슈퍼마켓에 가서 감자와 양파를 사서 카레를 만든다.
1: スーパーに行って、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って、カレーを作る。
0: 이끄는 이때, 카우는 갓때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감자와 양파를 사서 집에서 카레를 만들었어요.
1: スーパーに行って、じゃがいもと玉ねぎを買って、家でカレーを作りました。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1: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0: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1: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
0: わかりました。
1: う。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문예 동아리 방에서 왕린이 야마사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3: 先輩, 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2: 先輩, 선배님, 今月の 活動 内容は 이번 달 활동 내용은 何ですか? 뭐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先輩, 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그룹을 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2: 그룹을 作って, 그룹을 지어서 作る,루로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금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作って, 本を一冊選んで, 책을 한권 고르고, 選ぶ, 고르다, 부로 끝났어요. 이 경우에는 발음편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選んで, 각지, 각자, 요미마스, 읽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그룹을 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2: 민나 모두 오나지 호응어 같은 책을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오나지는요.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 그냥 오나지 요 형태로 연결합니다. 요문 데스까? 읽는 건가요? 요미마스까라고 하면 읽습니까? 사실을 묻는 건데요. 요문 데스까? 응이 들어가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そうです。 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2: はい、そうです。 네, 맞아요. 次回の 아츠마리데 다음 모임에서 감상

0: 이야기하고 하나스 이야기하다 1그룹 동사인데요. 스로 끝난 경우에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시대. 오타가이노 강가에요. 서로의 생각을 교유시마쇼. 공유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0: 이어서 보면요.
1: わかりました。
0: わかりました。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わかりました。
0: 이어서 보면요.
1: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0: 感想は 감상은 히토 소레조레 데스카라. 히토 소레조레 데스.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인 나타내고 있고요. 오모시로이 데스요. 흥미로워요. 야마사키의 의견을 강조해서 요라고 하는 종조사로 나타내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0: 그럼 대화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先輩、今月の活動内容は何ですか？
3: グループを作って本を一冊選んで各自読みます。
2: みんな同じ本を読むんですか？
3: はい、そうです。次回の集まりで感想を話してお互いの考えを共有しましょう。
2: わかりました。
3: 感想は人それぞれですから面白いですよ。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 볼게요. 자켓도 재킷이고요.
1: 코트,
0: 코트, 코트입니다.
1: 스츠, 스츠.
0: 스츠, 슈트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자켓도라고 할때 제가 아니라 자로 발음하고 끝에 소리는 토가 됩니다. 코트와 스츠는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다마야 카기야의 비밀. 일본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불꽃 축제는 단순한 오락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동시에 장인들이 기술과 창의성을 겨루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일본에는 3대 불꽃 축제가 있잖아요.
1: 하이,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전국 불꽃 경기 대회, 이바라키현의 스치우라 전국 불꽃 경기 대회, 그리고 니이가타현의 나가오카 축제, 대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3대 축제 외에도 도쿄의 스미다가와 불꽃 축제 등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형 불꽃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불꽃 축제에 가면 축제 현장에서 불꽃이 터질 때마다 관객들이 외치는 구호도 있잖아요.
1: 하이, 다마야, 가기야 라는 구호를 외치는데요. 이 구호는 에도 시대 가장 이름을 떨쳤던 불꽃 장인 가문의 이름으로 두 가문이 경쟁하면서 불꽃을 쏘아 올렸을 때 멋진 불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던 문화입니다.
0: 저도 불꽃축제에 가서 다마야, 가기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8월도 頑張りましょう!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

0: 마음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EBS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복습 많이 살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매월 첫 시간은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4: 네야, 부복.
2: 네. 오늘부터 이 초급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4: 맞죠.
2: 그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외운다? 좀 힘들 수 있어요.
4: 那该怎么办呢?
2: 그러면은 단어 한 다섯 개 아니면 10개, 단어 10개 좋아요. 단어 어... 10개. 그리고 문장 두 줄.
4: 할 수 있을 거야, 다.
2: 네.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외국어의 또 중국어의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뭐 샀어?
4: 买什么了?
2: 사다가
4: 마이
2: 무엇이 뭐죠?
4: 什么
2: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4: 没错.
2: 네, 뭘 샀는지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먼 이치라이 카인샤. 8페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오, 원래 우리가 이거 선생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4: 老.
2: 늙었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음흠. 엄청 늙었다. 헐라오. 오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늘, 자꾸. 선생님, 얘가 오늘 부사로 쓰이나 봐요.
4: 맞죠.
2: 부사라는 건 즉 동사 앞에 있다는 거죠.
4: 或者 形容词 前面也可以.
2: 형용사 앞에도 올 수 있다. 즉 수로 앞에 올 수 있는데 네. 무조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 라오가 쓰이면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 是的.
2: 무조건은 아니죠.
4: 네.
2: 어쨌든 늘 지각이야.
4: 老迟到.
2: 이런 식으로. 늘 잔소리야.
4: 老唠叨.
2: 네, 잔소리하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唠叨. L-A-O-D-A-O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성경성으로 한번 검색이 될 거예요. 중국인들이 보통 일성경성으로 많이 해요. 唠叨, 잔소리하다. 아, 보다 읽어볼게요.
4: 칸.
2: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 칸, B 이렇게. 은는 이가를 붙여야죠. A가 B를 보다. 핸드폰 발음해 볼 테니까 선생님께서 발음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4: 쇼지.
2: 오유는 어예요. 쇼지. 그럼 휴대폰을 보다.
4: 칸 쇼지.
2: 동사가 먼저 와야죠. A가 B를 본다니까.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세요. 나 휴대폰 봐요.
4: 我看 쇼지.
2: 그렇죠. 기다리다.
4: 等.
2: 역시 A, B를 쓸까요? A, 等, B. A가 B를 기다리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다. 하나, 둘, 셋.
4: 等你.
2: 우리는 너가 먼저 오잖아요. 중국은 목적을 뒤로 빼야죠. 等你. 그럼 니덩은 뭐예요? 니덩은 니가 기다리는 거죠. 요런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택배.
4: 快递.
2: 와, 선생님 택배 기다리신 적 있죠?
4: 당연하. 等快递的时间是最幸福的时间.
2: 아, 택배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4: 제일 행복해요.
2: 그럼 택배 기다리다 중국어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4: 等快递.
2: 그렇죠. 역시 뒤로 빼야죠.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
4: 买.
2: 우리 청취자분들 팔다는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 팔다. 하나, 둘, 셋.
4: 买.
2: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MAI 사성입니다. 한 개.
4: 거.
2: 네, 이거 할 때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죠. 양사는 사물의 단위예요. 작다.
4: 小.
2: 그럼 크다. 하나, 둘, 셋.
4: 大.
2: DA 사성 잘 검색해 보세요. 大. 선풍기입니다.
4: 펑산
2: 이런 고유 명사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0: 시간 명사는 주어 앞뒤에 위치합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오죠. 아, 실제라는 한자지만 그렇게 오지 마세요. 정말로 그야말로 매우. 한번 더.
1: 实在，
0: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매우. 너무 덥다.
1: 太热了。
0: 자, 덥다 발음 나왔어요. 러, 러, 안 돼요. 러, 러, 혀를 천장에 대면서 러,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우리 본문 보시면 안 돼요. 아, 벌써 보셨나요? 본문 보시면서 들으면 듣기가 안 늘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一课，买什么了？
3: 你怎么老看手机呀？
2: 我在等快递呢。
3: 买什么了？
2: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3: 你怎么老看手机呀？
2: 我在等快递呢。
3: 买什么了？
2: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0: 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 어째서 핸드폰을 자꾸 보니?
4: 你怎么老看手机呀？
0: 성조부터 볼게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에요. 니 올라가야죠. 니 점머 이렇게 갈게요. 점머는 선생님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이게 물어볼 때 보통 어째서 왜 이런 말이 있죠.
4: 对，为什么？
0: 왜이셔머와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이셔머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점머는 약간 핀잔 섞인 말 혼내는 느낌이 좀 가득 담겨
4: 是的。
0: 있죠. 그렇죠. 늘 위치를 보십시오. 동사 앞에 위치하죠. 부사입니다. 라오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 你怎么老看手机啊？
0: 맨 뒤에 아는 없어도 되는 어기조사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칸쇼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래요? 나 택배 기다리는 중이야.
4: 我在等快递呢。
0: 짜이는 여기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어디 어디에 있다. 2번 어디 어디에서. 3번 진행형.
4: 3번.
0: 진행형입니다.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있는 중이다예요. 그리고 맨 뒤에 너 보이시죠? 이 너도 진행형이에요. 짜이와 너가 함께 있으면 진행형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죠, 선생님?
4: 没错。
0: 짜이를 빼고 해볼게요.
4: 我等快递呢。
0: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너 빼고 짜이만 써볼게요, 선생님.
4: 我在等快递。
0: 다 됩니다. 뭐 샀어?
4: 买什么了？
0: 삼성, 이성. 아아. 마이 샨 이게 들려야 돼요. 마이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마이 샨 말라. 작은 미니 선풍기 하나 샀어.
4: 买了个小风扇。
0: 한번 더 들어볼게요.
4: 买了个小风扇。
0: 여기서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말러 이거. 예, 굳이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중국인들의 이 양사 사랑은 정말 엄청납니다. 네. 아, 그럼 거를 빼고 말러 샤오펑샨 선생님 괜찮습니까?
4: 可以是可以。
0: 괜찮은데 말만 맛있지가 않아요, 말이. 그죠?
4: 对，我们习惯加一个个。
0: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我是韩国人. 여기도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我是个韩国人. 이렇게 말이죠. 네, 좋아요. 요새 정말 너무 더워.
4: 最近实在太热了。
0: 여기서 러는 왜 있는 걸까요? 위에 줄에 있는 마이 샤멀러 러는 완료예요. 여기서 러는 바로 타이 뒤에 있는 러. 아무 뜻이 없는 러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투라 보시면 돼요.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타이 러. 그리고 실자이 빼고 해볼게요.
4: 最近太热了。
0: 선생님, 전혀 문제 없죠?
4: 没问题。
0: 아, 문제 없습니다. 실자를 쓰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이런 뜻이고, 이 실자이와 타이와 러를 함께 읽을게요. 실자이 타이 땡땡러 이렇게 말이죠. 하나만 예문 들어볼게요. 그야말로 너무 비싸요.
4: 实在太贵了。
0: 이렇게 말이죠. 통째로 패턴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실자이 이걸 따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니 치 라이 팅이샤.
3: 你怎么老看手机呀？
2: 我在等快递呢。
3: 买什么了？
2: 买了个小风扇，

0: 最近实在太热了。
1: 你怎么老看手机呀？
0: 我在等快递呢。
1: 买什么了？
0: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2: EBS 초급 중국어 1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고수로 가는 지름길 역시 전부 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을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 있는 단어도 함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번에 라오 있잖아요. 이게 쉽다 그래서 아이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문 보셔야죠. 너왜 자꾸 지각해?
3: 你怎么老迟到？
2: 迟到 너무 쌍디그 세게 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迟到 괜찮은 것 같아요. 迟到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아유, 맨날 늘 게임만 하니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하지 마.
3: 别老玩游戏。
2: 게임이 요시 일본어 아니에요. 요시 그럼 게임을 하다가 하단데 놀다란 동사가 들어갑니다. 게임하다 한번 더.
3: 玩游戏。
2: 선생님 보통 게임하다 할때 하다 우리가 보통 쪼어 알고 있는데
3: 嗯哼。
2: 밥하다 할때 쪼어 판할때 그럼 쪼어 요시 어때요?
3: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2: 아,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게임하니까 쪼 요시 그렇게 되거든요.
3: 아하.
2: 네, 왈 요시, 완 요시, 얼화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아,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리네.
3: 他老是丢东西。
2: 자, 여기서 여러분, 라오 시 발표하십시오. 시입니다, 아니에요. 라오랑 같은 말이죠, 선생님.
3: 没错。
2: 네, 여기서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니라 라오 시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부사입니다. 라오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수로는 뭡니까? 시가 아니죠. 바로 잃어버리다.
3: 띠오.
2: 아이유 사이에 오너어서 띠우 띠우 하지 마시고 띠 어우예요. 띠어우 잃어버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 물건.
3: 동시.
2: 선생님, 지금 이세개 예문에 지금 단어가 몇 개입니까? 迟到, 완, 요시, 띠어우, 동시 많잖아요.
3: 음흠.
2: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아, 진행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중이야.
3: 我正在看书呢.
2: 본문에서는 짜이 땡땡 넣는데요. 정 짜이 땡땡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리하는 중이야. 밥하는 중이야. 그는.
3: 他在做饭呢。
2: 전부 다 앞에 정 짜이 혹은 짜이 생략 가능합니다. 我看书呢. 他做饭呢. 해도 진행형입니다. 재밌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실사의 타이 땡땡으로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십니까?
3: 看过。
2: 看过, 본적 있다고 하시네요. 뭐 우리가 제목을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3: 对，但是不好看。
2: 별로였어요?
3: 네.
2: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궁금하네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자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강조하는 거죠.
3: 没错，这个电影实在太好看了。
2: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영화 발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띠에닝,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3: 电影。
2: 띠에닝, 좋습니다. 실자이 타이 하오칸러.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不好看 하셨으니까 재미없다. 재밌다? 하오칸. 실자이 생략 가능하지만 넣으면 좀더 강력한 느낌이죠. 걔는 말하는 게 정말 너무 느려.
3: 他说话实在太慢了。
2: 말하다 한 글자로
3: 说
2: 말을 하다 두 글자로
3: 说话。
2: 그렇죠. 화가 명사예요, 여러분. 밥 먹다, 吃饭 그 문장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정말이지 너무 추워.
3: 今天的天气实在是太冷了。
2: 선생님, 제가 여기서 시왜 가져왔는지 아시죠?
3: 嗯哼。
2: 네, 실자이 뒤에 시올수 있습니다.
3: 可以的。
2: 선생님은 어때요? 실자이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실자이 시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3: 我自己一般不怎么用是。
2: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잘안 쓰신다네요.
3: 예。
2: 저는 많이 썼어요.
3: 아하.
2: 저 선생님 따라서 그냥 안 쓸래요.
3: 中国人有很多。
2: 아, 많이
3: 对呀，
2: 쓴다고요?
3: 王老师不用，李老师、张老师可能用。
2: 저도 선생님처럼 안 쓰면 쌤처럼 발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3: 随便你吧。
2: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3: 네。
2: 마음대로 왜 중국어로?
3: 随便你。
2: SUIBIAN이에요. 쇠, 수이가 아니라 쇠변.
3: 是的，
2: 쇠변.
3: 随便。
2: 네, 너무 추워. 여기 있는 문장 모두 다 실잘실 전부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
3: 嗯哼。
2: 아, 너무 비싸.
3: 太贵了。
2: 혹은
3: 实在是太贵。

0: 贵了，
1: 실 빼볼까요?
0: 实在太贵了。
1: 이 2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실자의 한자 보시면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아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다른 또 예문 준비해 보겠습니다.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
0: 深化练习，
1: 심화 연습.
0: 对呀，
1: 근데 앞에 동사가 있었죠?
0: 啊，进入深化练习。
1: 다뭘것 같아요, 여러분? 진루. 나아갈 진짜의 들립자 맞죠?
0: 嗯哼，
1: 진입하답니다.
0: 对的。
1: 네, 심화 연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입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걔는 늘 시간을 낭비해.
0: 他老是浪费时间。
1: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0: 浪
1: 浪费,
0: 费，
1: 그렇죠. 老师, 때 시입니다, 아니에요? 아, 참.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중국어로 뭐죠?
0: 老师，
1: 항상은 중국어로 뭐죠, 늘?
0: 老师，
1: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어려우시면 실 빼세요. 라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0: 我们正在打扫房间呢。
1: 우리 청취자분들 정자이 땡땡너 자이 땡땡너는 이미 아셨을 겁니다. 방 청소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방 청소하다
0: 打扫房间。
1: 모르셨으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외우셔야죠. 이 과일 정말 엄청 달아.
0: 这个水果实在太甜了。
1: 타이 티엔 러안 쓰고 그냥 티엔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많이 씁니다. 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과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0: 水果。
1: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쉐이 쉐이고 구어로 끝납니다. 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어.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
0: 他老在那儿发呆，
1: 멍 때리다.
0: 发呆。
1: 네, 짜이는 여기서 진행형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네.
0: 哎，你知道吗？首
1: 어떤 거?
0: 尔有一个蒙德林大会，
1: 아, 봤어요.
0: 就
1: 선생님.
0: 是发呆大会。
1: 와, 大会가 대회.
0: 或者你说发呆大赛也可以。
1: 大赛, 이것도 경기. 오, 저는 10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잘하실 것 같은데.
0: 哦，我觉得我可以。
1: 하실
0: 还
1: 수 있을
0: 没
1: 것
0: 해볼까
1: 같아요.
0: 생각해요。
1: 꼭 참가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파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남동생은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0: 弟弟正在写作业呢。
1: 숙제가 중국어로?
0: 作业。
1: 아까 게임하다 할때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쪼어 있죠? 쪼어를 집어넣어 볼게요. 쪼어, 쪼어,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0: 是的。
1: 근데 중국인들이 참 재밌는 게 숙제를 쓰다, 시에를 많이 쓰더라고요. 시에, 쪼어, 예.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거 담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뭐, 사자성어 혹은 중국 문화 준비해왔으니까 꼭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买什么了？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말부터 이제 토익 시험이 시작됩니다. 8월은 3회 있죠. 저는 이제 다 신청했어요. 다 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월 3일은 파트 1, 2예요. 우리 교재가 어디 있죠? 17쪽에 있고요. 여러분이 요구사항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여기 ABC 좀 표시할 수 있게 넣어달라. 넣어드렸어요. 가급적 지금 이제 문제집으로까지는 못 드리지만 미니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7쪽을 보시면서 파트 1, 2 함께 풀어봅시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The woman is fixing some damaged tiles.
1: B.
2: The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pail.
1: C.
2: A surface is being covered with paint.
1: D.
2: A hallway is being mopped.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Some branches have been gathered into a heap.
1: B.
3: Some products have been arranged in rows.
1: C.
3: Some snacks are being taken out of a plastic bin.
1: D.
3: Several empty cartons have been placed on a bench.
1: Part 2. Number 7.
4: What's your opinion of the revised rental agreement?
1: A.
2: He launched a new mobile application.
1: B.
2: The conditions seem very fair.
1: C.
2: Several stools near the reception area.
1: Number 8.
3: Is the management workshop happening during the day or later on?
1: A.
4: Feel free to use my notes.
1: B.
4: It's planned for the evening session.
1: C.
4: Sure, I'll handle that.
1: Number 9.
2: Should we grab lunch right away or hold off for a bit?
1: A.
3: They placed first in the tournament.
1: B.
3: Let's eat now.
1: C.
3: Soup and a grilled wrap.
1: Number 10.
4: Who will assist you with moving the generators onto the van?
1: A.
2: Sophia and the logistics crew.
1: B.
2: Of course. Here's the checklist.
1: C.
2: There might be a spare badge in the drawer.
1: Number 11.
3: The wall color in the reception area looks fantastic.
1: A.
4: I don't require any assistance.
1: B.
4: It's just down the hallway.
1: C.
4: I think so too.
0: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파트 1부터 해보죠. 8월의 토익 일정. 8월 9일, 8월 23일, 8월 30일 이렇게 3회 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닥쳐서 접수를 하면 이 특별 추가 접수에서 또 몇천 원 더 내고 이 시험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미리 시험 보실 분은 이제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지금 대걸레지라고 있죠. 아, 이거 잘 나와요. 이제 시험에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D인데 A hallway is being mopped. 이 mop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는 명사로 대걸레, 동사로 대걸레질하다.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죠. 지금 복도가

0: 애걸레질 되어지고 있습니다. D가 정답. A번은 A woman is fixing some damaged tiles. 이건 손상된 타일을 고치고 있다. 지금 타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복도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B번 The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pail. 여성이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다 아니고 그리고 D번 A surface is being covered with paint. 이거는 이제 표면이 페인트로 칠해지고 있다요. 여러분, is being은 동작 묘사요. 지금 D번도 is being mopped, 대걸레질 되고 있다. 동작 묘사로 D가 답인데 C번 페인트 칠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The woman is fixing some damaged tiles.
2: B.
1: The woman is pouring water into a pail.
2: C.
1: A surface is being covered with paint.
2: D.
1: A hallway is being mopped.
0: 이 key point가 우리 교재의 특징인데요. 여기 mopping, being mopped가 들리는 게 답으로 잘 나오고 다양한 정답 표현에 이 사진에 대해서 다른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가죠. 2번입니다. 지금 제품이 진열돼 있죠. 그래서 B번입니다. Some products have been arranged in rows. 그래서 이 물건들이 줄지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In rows 들어간 거, 뭐 arranged 이런 거 들어간 게 정답으로 잘 나오죠. 그런데 A번은 Some branches have been gathered into a heap. 이거는 나뭇가지들이 한데 모여 더미가 되었다. 근데 사진에는 some branches가 보이지 않아요.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C번, some snacks are being taken out of a plastic bin 하면 간식들이 플라스틱 통에서 꺼내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 돼요. is being, are being은 동작 묘사라고 했죠. 그런데 사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이 없어서 오답이죠. D번, several empty cartons have been placed on a bench. 빈 상자들이 몇 개 지금 벤치 위에 놓여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벤치가 안 보여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모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B번, 2번 문제 다시 듣죠.
2: A.
3: Some branches have been gathered into a heap.
2: B.
3: Some products have been arranged in rows.
2: C.
3: Some snacks are being taken out of a plastic bin.
2: D.
3: Several empty cartons have been placed on a bench.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 영원한 어려운 난제 파트 2. 2가 어려워요. 이 고득점자들도 영어 회화 잘하고 뭐 3, 4 다 맞추는데 이 2에서 틀리고 그렇다 그랬죠.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이 요즘 많죠. 근데 여기서 많이 당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이 그 나 집중이 안 돼요 LC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그 개인 방송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리스닝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체력이 약해서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절대적인 리스닝 량이 적어서도 됩니다. 이 시험을 보다 보면 LC가 들리잖아요. 들리면 45분이 빨리 가요. 금방 벌써 다 갔네. 다 맞았겠지. 뭐 하나 틀렸으니까 하나 틀려도 만점 나오겠지. 이 경지까지 가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고지가 바로 적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 리스닝은 계속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이 거의 포기할 때쯤 확 들리면 그다음부터는 점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절대적인 수업량이 부족하지 않나,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또 자기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보시죠. What's your opinion of the revised rental agreement? 수정된 임대 계약서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B번 보세요. The conditions seem very fair. 조건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0: 정답이죠. Fair가 공정한, 공평한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번역해 봤고요. A번, He launched a new mobile application. 그는 새로운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우리 앱 하는 단어는 애플리케이션을 줄인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신청 지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앱도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 앱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관없고 C. Several stools near the reception area 하면은 접수처 근처에 등받이 없는 의자들 몇 개요 이랬는데 스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로 파트 1에도 자주 들려요. 등받이 있는 의자는 보통 chair 그리고 이건 스툴은 등받이 없는 의자로 구분하시고요. 전혀 답이 아니죠.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at's your opinion of the revised rental agreement?
2: A. He launched a new mobile application.
3: B.
2: The conditions seem very fair.
3: C.
2: Several stools near the reception area.
0: 여기 두 문장 오답은 어느 때 대답이 되는지 그는 우리 키포인트 하단에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자습해 주세요. 자습해 달란 말은 다 읽어 달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읽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래야 연습량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이 토익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독해 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안 읽어서 그래요. 읽으셔야 돼요. 전부 다 읽으셔야 됩니다. 8번 같이 보시죠. Is the management workshop happening during the day or later on? 이 경영 워크숍이 낮에 열리나요? 아니면 나중에 열리나요? 그럴 때 정답 B. It's planned for the evening session. 나중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열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었죠. Later 오늘 패러프레이징한 게 evening입니다. evening. 이런 식으로 파트 2, 3, 4, 7의 공통점 패러프레이징입니다. B가 정답. A번은 feel free to use my notes. 내 노트를 간편하게 다 쓰세요. 마음대로 쓰셔도 좋아요 했는데 상관없고. C번, sure, I will handle that 했는데 여러분, sure에서 벌써 오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Or, 선택 의문문, 이거니 저거니. 그럴 때 예, 아니요는 오답이죠. 논리가 안 되죠. sure가 yes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답이죠. 내가 그걸 다룰게 했는데 의문사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쓰이는 오답입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4: Is the management workshop happening during the day or later on?
3: A.
1: Feel free to use my notes.
3: B.
1: It's planned for the evening session.
3: C.
1: Sure, I'll handle that.
0: 9번입니다. Should we grab lunch right away or hold off for a bit? 여러분, grab lunch, grab a bite 한번 써볼까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들으시는 분, 밤에 들으시는 분, 종합 재방송으로 듣는 분, 누구도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Grab a bite. Grab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bite, B-I-T-E. 이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grab lunch도 이제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먹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그럴 때 B번, let's eat now. 여기도 이제 paraphrasing이죠. grab lunch를 eat로 바꿔서 B가 정답이고, 그리고 right away가 now로 paraphrasing 돼 있죠. A번은 they placed first in the tournament 하면 대회에서 1등 했다 이거예요. 우승했다. 상관없고. 그리고 C번, soup and a grilled wrap. 숲과 grilled wrap이요. 아무 상관 없죠. 자, 그러면 정답은 B로 하시고, 9번 문제 다시 듣죠.
2: Should we grab lunch right away or hold off for a bit?
3: A.
4: They placed first in the tournament.
3: B.
4: Let's eat now.
3: C.
4: Soup and a grilled wrap.
0: 10번입니다. Who will assist you? 누가 당신을 도울까요? With moving the generators onto the van. 그 발전기를 차량에 싣는데 누가 도움을 줄까요? who 첫 단어는 놓치면 안 되죠. A번이 정답. Sophia and the logistics crew. 소피아와 물류팀이요. 여러분 물류 이 단어 유통과 관련된 거 logistics 나오면 이제 distribution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 이걸 문맥을 잡아서 그래서 아무튼 물류 담당 직원들이요. 이게 사람들로 정답. 그리고 B번 of course 물론이죠. Here is the checklist. 여기 체크 목록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There might be a spare badge in the drawer. 이 서랍의 여분의 배지 출입증 같은 게 있을지 몰라요. 이랬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부분을 잘 듣자. 파트 2의 기본이죠.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Who will assist you with moving the generators onto the van?
2: A.
3: Sophia and the logistics crew.
2: B.
3: Of course, here's the checklist.
2: C.
3: There might be a spare badge in the drawer.
0: 11번입니다. The wall color in the reception area looks fantastic. 이 접수구역의 그 벽지 색깔이 참 멋지네요. 그랬더니 C번, yes. I think so too. Yes는 없지만 거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정답이 되죠. A번은 I don't require any assistance. 제가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도움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B번 It's just down the hallway. 복도를 따라가면 있어요도 전혀 상관이 없죠. 11번 다시 듣죠.
4: The wall color in the reception area looks fantastic.
2: A.
1: I don't require any assistance.
2: B.
1: It's just down the hallway.
2: C.
1: I think so too.
0: 우리 교재는 파트 2의 11번, 그리고 파트 5의 109번 뒤에 보너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페이지 채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 원고가 제일 만들기 힘들어요. 요걸 꼭 뭐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뭘 넣을까? 그래서 고민해서 넣어드리는 알짜배기 내용입니다. 거기 평서문 의견에 대해서 동감이나 반대하는 대화문을 정리해드렸어요. 이게 시험의 고난도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꼭 자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토익 자료 3번 Be Entitled to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을 했었죠. Be Entitled to 동사 원형도 있고 Be Entitled to 명사도 있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다. 이렇게 정리했죠. Customers are entitled to a full refund within 30 days. 이 고객들은 30일 안에 완전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점, be entitled to는 뒤에 to 부정사, 명사가 다올수 있고요. be eligible to 부정사, be eligible for 명사예요. 뭐뭐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be eligible to 부정사, be eligible for 명사인데 be entitled to는 그냥 to 뒤에 명사도 오고 동사 원형도 옵니다. 그리고 be permitted to, be allowed to, 유의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visitors are permitted to take photographs in the lobby. 방문객들은 로비에서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됩니다. permit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태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1: Yes.
0: And happy August.
1: Happy August. 아,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0: 네.
1: 이 더운 날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해가지고요, 막 땀을 흘리면서 영어를 또 해주시면. 영어가 늘 수밖에 없죠.
0: 맞아요. English will heat you up from the inside.
1: 네, 8월도 정말 정말 그 좀 뭐라 할까요? 재밌지만 동시에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을 네. 했으니까요. 같이 좀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Exciting.
1: 네,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포장 이사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0: 오.
1: 제가 그 사실은 물론 이거를 썼을 때가 months back이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 쇼를 진행하게 되면서
0: yeah.
1: 이사를 결심을 했단 말이죠.
0: Yes.
1: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방송국 근처로 오게 됐습니다.
0: Mm-hmm.
1: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 관련해 가지고 많이 알아보게 됐는데
0: 네.
1: 저는 포장 이사라는 개념을 거의 몰랐어요.
0: Oh.
1: 그래서 이걸
0: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선생님?
1: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포장 이사를 뭐 예를 들어 그 요청을 해놓고도 제가 막 다 싸놓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짜증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근데 아무튼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런 팀을 가지고
0: 네.
1: 그래서 어디 저기 뭐라 그럴까요? 아 광고도 들어가
0: 네.
1: 있을 거고요.
0: 네네.
1: 그거에 대한 리뷰도 있을 거고요.
0: 네.
1: 다양한 걸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0: 오케이 좋아요. Here's today's ad. A full service move without lifting a finger.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From packing to unpacking,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Let us do the legwork while you grab a coffee.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so there are no surprises down the road. We are fully insured, so if anything gets damaged, you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ly. Our crew treats your belongings like our own. Call us today.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이삿짐 포장부터 풀기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할 것입니다. 고객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는 동안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무료 방문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무엇이든 손상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고객님의 물건을 저희 것처럼 다룹니다. 오늘 전화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0: 오, 너무 좋은 표현들 많아요. 네.
1: 여기 있는 것을 당연히 영어로 다 바꿔볼 건데요.
0: 네.
1: 진짜 이게 고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후기도 계속 봐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진짜일까? 언니 파손이 됐다고? 막 이러면서
0: Yeah. I mean, you can't please them all, right?
1: Right.
0: But if they have mostly good reviews, I think it's good.
1: Yes.
0: Yeah.
1: 자, 문장들 다 바꿔보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보면 그러니까 고객님이 커피 한 잔 하시는 동안
0: 네.
1: 저희가 발로 뛰겠다.
0: 오.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0: 네.
1: 돼요.
0: 네.
1: 발로 뛰는 거, 정말 뭐랄까 몸으로 때운다, 뭐
0: 네.
1: 발로 뛰다. 이거는 노력을 실제로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네. 영어도 비슷해요. Do the legwork. 네, 이거는 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1: 네.
0: Page 15. Do the legwork.
1: 다리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말 표현, 그렇죠? 발로
0: 네.
1: 뛴다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어봤을 때도 발로 뛴다는 거는

0: 그냥 달린다란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1: 맞아요.
0: 진짜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흔히 왜뭐 발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것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맞아요. 그래서
0: 오.
1: 힘든 일, 진짜 몸으로 하는 일, 우리가 안다. 이런 말이죠.
0: 열심히 노력한다?
1: 네네.
0: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오,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다리 일을 하겠습니다.
1: We will do the legwork
0: 당신을 위해.
1: for you. We will do the legwork for you.
0: 아, 그러면 쌤, 이게 실제 뭔가 땀을 흘리면서 레이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서류 일이나 이런 거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서비스를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히
1: 네.
0: 쉬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일에도 말을 쓸수 있나요?
1: 맞아요. 그렇게도 써도 돼요. 네.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발품을 띄었어. 자, 세리나는 그 다리 일을 했어.
1: Serena did the legwork
0: 좋은 집을 사기 위해.
1: to buy a good house. Serena did the legwork to buy a good house.
0: 아,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단순하게 맡긴다는 느낌보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막 현장을 보고 이런
1: Yeah.
0: 느낌이 될수
1: That's right.
0: 있을까요?
1: She went to all the, I'm talking about myself in third person, but I went to all the different houses, checked them out myself, looked at, looked things up on the websites, did all my research.
0: 직접 다 했었다. 노력을 했다. 힘드셨겠어요. 그
1: Yes.
0: 많은 저택들과 할리우드에 있는,
1: I did all the legwork.
0: 네.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아, 마유는 최고의 호텔을 찾기 위해, 직접 뛰었어. 발로 뛰었어. 자, 마유는 그 다리 일을 했어.
1: Mayu did the legwork
0: 최고의 호텔을 찾기 위해.
1: to find the best hotel. Mayu did the legwork to find the best hotel.
0: 네. 그러면 이것도 호텔을 직접 가봤다는 느낌이 아니어도, 그냥 뭐 온라인 서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라는
1: Of
0: 얘기네요.
1: course, read
0: 오케이.
1: all the reviews. 아, 모르는 지역에서 호텔 고르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0: 그렇죠.
1: 네.
0: Okay, so do that leg work 하면 발로 뛰다, 몸으로 때우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마시다. 이거 쓰기 딱 좋은 표현인데요.
1: 네. Grab a coffee. Grab a coffee.
0: 근데 어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1: 오, 네, 맞아요. 액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를 안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a coffee, a water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거는 사실 컵이나 글래스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0: 아,
1: 돼요.
0: 컨테이너에 딱 담겨서 우리가 뻔히 아는 거를
1: 맞아요.
0: 얘기를 할 때는 액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컨테이너를 더 강조를 하는
1: 네,
0: 거네요.
1: 네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방문 견적.
1: In-home estimate. In-home estimate.
0: 네. in하고 home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우리가 방문이라고 하면 visiting 이런 걸 써야 되나?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0: Right.
1: 안에서 거기서 이제 견적을 내주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중에 미래.
1: Down the road. Down the road.
0: 네. 길을 따라 가다가 나를 마주치면 언젠가 뭘 해줘.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비교적 in the future보다는 좀 가까운 미래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좀더 가까운 느낌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특정된 그런 뭐 날짜나 시기는 아니에요.
0: 오케이.
1: 언젠간, 뭐 나중에, 언젠간 만나겠지.
0: 그죠?
1: I'm sure we'll meet down the road, 선생님.
0: 저기, 지금도 같이
1: 아, 네.
0: 있으시잖아요.
1: 저희 헤어질 때 이제 그런 얘기
0: 아,
1: 하겠죠?
0: 그런 날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험에 가입한.
1: Insured. 네, insured.
0: 네. 특히나 만약에 fully insured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1: 네.
0: 보통 어떤 이런 서비스 업체 같은 데에서는 손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1: That's right.
0: 자, 다음은요. 보상을 받는.
1: 아, compensated.
0: 네. 누군가를에게 이제 compensate 해준다는 것은 damage에 대해서 돈을 준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먼저 돈을 쓰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채워주겠다. 이런
1: Yeah.
0: 뜻도 될 수가 있겠죠.
1: That's right.
0: Right. 자, 마지막으로 소지품, 물건.
1: 아, 너무 중요한 단어죠. Belongings. 이거는 강세가 long에 들어가니까 belongings보다는 be. belongings.
0: Belongings. 앞부분이 굉장히 짧게 되네요.
1: 네.
0: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나요?
1: 무조건 있어야
0: 알겠습니다.
1: 돼요. 그래서 belonging라고

0: 하면 이상해요.
1: Okay. 자, 핵심 단어 잡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0: From start to finish. 다시 한번, from start to finish.
1: 네.
0: 이 표현은 광고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느낌을 줄때 정말 많이 쓰죠.
0: 맞아요. 뭐 따로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1: 네,
0: We'll do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1: From start to finish. 관사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0: 네.
1: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했어. 자, 그들은 모든 걸 처리했어.
0: They took care of everything.
1: 시작부터 끝까지.
0: From start to finish. They took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1: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리했다. 자,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했어.
0: She managed the project
1: 시작부터 끝까지.
0: from start to finish. She managed the project from start to finish.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손가락을 까딱 안타. 손가락을 까딱 안타.
0: 네, 영어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Not lift a finger. Not lift a finger.
1: 아,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든다, 리프트를 활용을 하네요,
0: 맞아요.
1: 영어에서는.
0: 그러니까 손가락 아예 들지도 않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정말 작은 노력,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0: 맞아요.
1: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손가락 까딱 할 필요도 없었어. 그 얘기는 너무 뭐 쉽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이 다 해줬거나.
0: 네네.
1: 자, 나는 손가락을 들지 않아도
0: I
1: 됐어.
0: didn't have to lift a finger. I didn't have to lift a finger.
1: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모두가 바빴을 때 아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약간 이기적이었다 이런
0: 네.
1: 느낌이죠. 그래서 그녀는 손가락을 들지 않았어.
0: She didn't lift a finger.
1: 모두가 바빴을 때.
0: When everyone was busy, she didn't lift a finger. When everyone was busy. Are you talking about me, Mayu?
1: Yes, I am.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그에 따라. 그에 따라.
0: Accordingly, accordingly.
1: 네. 자, accordingly. 얘는 이제 문장 맨 뒤에 붙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서 언급된 상황이나 조건에 맞추어 뭘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떤 자동차에 데미지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얼마 줄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0: Right.
1: 그에 따라, 데미지에 따라 뭘 해주겠다. 예를 들면.
0: Yes.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가격은요.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자, 그 가격은 조정될 것입니다.
0: The price will be adjusted
1: 그에 따라.
0: accordingly. The price will be adjusted accordingly.
1: 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걸살때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0: Yeah.
1: 그걸 뭘 원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그런 느낌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저희는 그 손상에 따라서 당신에게 맞춰서 지불을 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그 손상에 대해 지불할 것입니다.
0: We will pay for the damage.
1: 그에 따라.
0: Accordingly, we will pay for the damage accordingly.
1: 네. 그 전에 앞서서 뭔가 예의가 나오겠죠. 그죠? 뭐, 그 차를 뭐, 워크라운드를 해보면서 보겠다. 데미지를.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가능한 겁니다. Alright.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7.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이삿짐 포장부터 풀기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할 것입니다. 자, 짐 싸기부터 짐 풀기까지
0: From packing to unpacking,
1: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 것입니다.
0: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1: 시작부터 끝까지
0: From start to finish, from packing to unpacking,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1: 네. From start to finish 대신에 from beginning to end도 비슷한 표현이긴 하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자, 두 번째는요. 고객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는 동안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자, 당신은 손가락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0: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1: 저희가 그 다리 일을 하게 해주세요.
0: Let us do the legwork.
1: 당신이 커피를 집는 와중에.
0: While you grab a coffee,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Let us do the legwork while you grab a coffee.
1: 네, we will보다 let us 그러면 조금 더 공손한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쵸?
0: 네, 맞아요. 그리고 원어민들의 뭐 커피를 마시다 할 때는 drink a coffee도 좋지만 grab a coffee가 네. 훨씬 더 좀 가볍고 사실 drink보다 더 많이 쓰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실제로 그쵸 한 잔 한 잔한다 이런 느낌이
0: 맞아요.
1: 있죠.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나중에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무료 방문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저희는 무료의 집에서의 견적 제공합니다.
0: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1: 서프라이즈들이 없도록.
0: So there are no surprises.
1: 그 길을 따라.
0: Down the road.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So there are no surprises down the road.
1: 네.
0: So this means, you know, they're not going to incur any extra costs.
1: 맞아요.
0: You know,
1: additional charges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0: yeah.
1: 그렇죠? 자 다음은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무엇이든 손상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저희는 완전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0: We are fully insured.
1: 그러니 뭔가 손상되면.
0: So if anything gets damaged,
1: 당신은 그에 따라 보상받을 것입니다.
0: You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ly, we are fully insured. So if anything gets damaged, you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ly.
1: Right. 자, 마지막. 저희 직원들은 고객님의 물건을 저희 것처럼 다룹니다. 오늘 전화 주세요. 자, 저희 크루는 당신의 소지품들을 대합니다.
0: Our crew treats your belongings
1: 저희만의 것인 것처럼
0: like our own.
1: 저희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0: Call us today. Our crew treats your belongings like our own. Call us today. 여기 선생님, our team 대신 our crew가 나왔어요.
1: 맞습니다.
0: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죠. 뭔가 하나의 팀, 결국엔 팀과 같은 뜻이긴 한데,
0: 네.
1: 그렇죠. 뭔가 가족 같은 느낌 더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From packing to unpacking,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Let us do the legwork while you grab a coffee.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so there are no surprises down the road. We are fully insured, so if anything gets damaged, you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ly. Our crew treats your belongings like our own. Call us today.
1: 커피 한 잔 마시다.
0: Grab a coffee.
1: 방문 견적.
0: In-home estimate.
1: 보상을 받는.
0: Compensated.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발로 뛰다, 몸으로 때우다.
0: Do the legwork.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0: From start to finish. That's all.
3: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오늘은 너의 생일이니까 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
0: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Oh, yes.
0: 네, 오늘 배우신 표현 not lift a finger 사용하세요.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0: Alright, don't forget to pick up the August edition of Easy Writing if you haven't already. Al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 for now.
1: 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0: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I'm Peter V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 stories. Today, looking at K-beauty, which is booming globally, and its advancement into the States.
3: 이 K-beauty 기사를 기치형에서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찾았어요, 기사들을. Mm-hmm. 그러다가 굉장히 시적절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8월 첫 번째 기사로 재미있게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대표 뷰티 유통기업 중에 이제 그 기업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대형 플래그십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어요.
2: 네. Yeah, this is the big news because even when I was in the UK earlier this year, there are some British cosmetic stores that sell K-beauty products in like a corner. This is like K-beauty. But an actual Korean brand with a physical store, that's still hard to find.
3: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Mm-hmm. 네. 우리나라 빵집들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네. 어머, 우리나라 빵집이네? 막 이러잖아요.
2: 그렇죠.
3: 정말 K-푸드가 이렇게 진출하고 있던데 K-beauty였 보면 이제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올리브영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1호점을 파스디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장을 했고요. 이제 1년 이내에 한 5개 정도까지 매장 수를 늘릴 거라고 하네요.
2: 그쵸.
3: 그럼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한가? K-beauty 쪽에서는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Yeah, I think people are craving the experience they 맞아요. can have in Korea in person, right? Not just buying the products, right?
3: 그 온라인상에서 주문하는 거 알겠는데 뷰티 제품 일단 바르잖아요.
2: 그렇죠.
3: 색조도 보고 싶고 네. 기능이 정말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체험을 하는 그것이 그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잖아요.
2: 맞아요.
3: 어떤 제품이 좋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뷰티 상품의 그 현장 체험, 맞춤형 피부 상담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강점인데 그다음에 이제 막 대기업들의 제품들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신생 인디 브랜드 중심의 어떤 진열이 네. 트렌디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2: Yeah, it's going to be amazing for American customers for the Korean brand itself. Let's get to part one and our first article here on page 14 in our August book.
4: K-beauty expands into brick-and-mortar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 prominent South Korean beauty retailer has officially launched its first brick-and-mortar store within the United States. This extensive flagship retail space is located in California, offering a massive variety of popular cosmetics and wellness products. Visitors can explore numerous trending items while enjoying personalized skin consultations and interactive trial stations directly on the premises.
3: 자, interactive란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험형이잖아요.
2: Mm-hmm.
3: 혼자 가서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판매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발라도 주고 네.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고 싶잖아요.
2: 그렇죠. 그럼요. A prominent South Korean beauty retailer has officially launched its first brick-and-mortar store within the United States.
3: 오늘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했다라는 그런 기사잖아요. 그럼 그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찾고 보세요. 첫 번째 나온 표현이 brick and mortar store라고 보시면 돼요.
2: Yeah, brick I'm sure many people are familiar with, right? When you're building something, a building. Mortar is like the cement in between the bricks to glue it together.
3: 맞아요. 벽돌이 있고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brick and mortar라고 보시면 되고
2: 네.
3: 이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2: 그렇죠. 네. 네.
3: 벽돌로 지은 상점, 즉 physical store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a prominent South Korean beauty retailer, 자 올리브영 같은 회사.

0: 두 번째 또 나왔네요. 리테일 스페이스란 건 직접 소비자들이 와서 만져보고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니까, 즉 우리가 물리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 점포나 매장을 말할 거고요. 플래그십이란 건 우리가 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우리도 그냥 플래그십이라고 많이
1: 그렇죠.
0: 쓰니까 기체용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점포를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죠.
1: 그렇죠. And the extensive here just meaning it's very large.
0: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작은 점포가 아니라 초대형 매장,
1: 네.
0: 막 진열대 2, 30개씩 있고 하는
1: 그렇죠.
0: 뭐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를 말할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offering a massive variety of popular cosmetics and wellness products.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기 있는 화장품과 웰니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talking about vitamins and body care goods. This extensive flagship retail space is located in California, offering a massive variety of popular cosmetics and wellness products. Visitors can explore numerous trending items while enjoying personalized skin consultations and interactive trial stations directly on the premises.
0: Okay.
1: Yeah, on the premises, again, in person, physically. Premises here is talking about the actual property, the building.
0: 현장을 뜻하는 단어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on the premises 읽을 때잘 읽어야 됩니다. premises라고 읽으면 안 되고
1: No.
0: premises 한번 읽어주세요.
1: Premises.
0: premises. 예. on the spot과 마찬가지예요.
1: 그렇죠.
0: 바로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할수 있는 테스트 공간도 있고, skin consultations는 상담이죠. 개인 맞춤형 피부 상담. 제가 좀 지성인데요. 제가 좀 건성 피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피부 타입 검사 후에 뭐 제품 추천을 받는다든가, 네.
1: 그렇죠.
0: 뭐 피부 트러블이 이제 생기었다면 왜 이제 생기는지 제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다양한 어떤 트렌드 상품들 사이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Trending items란 말을 썼네요.
1: Yeah, if something is trending, it's very popular, right? Maybe it's gone viral on the internet.
0: 맞아요. 우리는 약간 뭐 트렌디한 이렇게 말한다거나 뭐 트렌드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trending items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현장에서 볼수 있을 거라 믿어. 뭐 대표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두피 케어 제품 요즘 많더라고요. 뭐 색조 화장품까지. 그리고 선크림을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와서 많이 또 사시더라고요.
1: Yeah, Korean sun cream is amazing.
0: 우리가 다음 달에 선크림 기사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선크림이 왜 그렇게 아시아권 선크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 인기를 끌고 있는지 다음 달에 그 기사 좀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뷰티 업계 전체에 대해서 뷰티 볼게요. 자,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2: The corporation plans to expand rapidly by opening another branch soon and establishing a major partnership with Sephora. This strategic alliance will introduce specialized Asian skincare sections across multiple international markets later this year. Experts attribute the brand's massive appeal to a frequently rotating inventory that emphasizes emerging independent labels and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0: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Sephora라고 하는 그 기업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럴 법한 글로벌 패션 대기업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이에요.
1: 그렇죠.
0: 네, 뷰티 소매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또 마련하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Yeah, it's a route to get really out into the world. The corporation plans to expand rapidly by opening another branch soon and establishing a major partnership with Sephora.
0: 자, 일단 올리브 영 측에서는 이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그 미국 매장을 이제 오픈함과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establishing a major partnership with Sephora.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망을 갖고 있는 세포라하고도 이제 협업 혹은 제휴 관계를 수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 This strategic alliance will introduce specialized Asian skincare sections across multiple international markets later this year.
0: 그럼 Sephora 매장 안에 아시아 스킨케어 전용 섹션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Yeah, and that's happening later this year. That's the timeline, right?
0: 그렇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multiple

0: International Markets란 건 여러 글로벌 시장에 그와 같은 아시아권 스킨케어 전용 섹션들이 생겨날 거다. 이게 이제 이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의 어떤 결과물들이 될 거란 얘기죠.
1: This strategic alliance will introduce specialized Asian skincare sections across multiple international markets later this year. Experts attribute the brand's massive appeal to a frequently rotating inventory that emphasizes emerging independent labels and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0: 자, 지금 사업이 또 많이 그 성공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Massive appeal이란 거는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 분석은 experts attribute the brand's massive appeal to 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기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1: And one of the reasons, a frequently rotating inventory.
0: Okay.
1: That means the stock is constantly changing. It's not the same products every week.
0: 한 달 뒤에 가보면 그 제품이 없어요. 다른 제품이 있다.
1: 네.
0: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품 구성을 자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교체 작업들이 이제 좋고 뭐 인기리에 판매되는 건 좀 놔두겠죠.
1: 네.
0: 근데 뭐가 살짝 아니면 또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고 더 혁신을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Okay.
1: And that emphasizes emerging independent labels, not these massive established brands, right?
0: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정말 이렇게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브랜드의 상품들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막 emerging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신생 인디 브랜드의 어떤 화장품들을 품질이 좋고 기능성이 좋다면 이게 과감하게 또 배치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Yeah. And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like we heard earlier where you can get a makeup artist to help you maybe try on the makeup and things like this. You are experiencing, not just buying.
0: 맞아요. 아까 그 interactive와 이제 상당히 비슷한 맥락에 쓰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는 그런 몰입형 그런 쇼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Skin protection products remain a massive draw, featuring advanced formulations tailored to meet strict local regulatory standards. Additionally, the store showcases innovative hair care masks focused on scalp health alongside unique hydrating mists and highly sought-after makeup. Consumers can now easily acquire these acclaimed expert-approved items either online or through the newly opened physical location.
0: 자, 마지막에 볼게요. 다양한 제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Skin protection products.
1: Skin protection products remain a massive draw, featuring advanced formulations tailored to meet strict local regulatory standards.
0: 가장 인기를 끄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품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언급했었던 선크림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영어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선크림보다 선스크린이라고 많이 자외선차단제를 부르고 영국은 어때요?
1: Yeah, you can say sunscreen, but you also can say sun cream. 한국처럼. 네.
0: 옛날에 이제 선크림은 콩글리시다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요.
1: 네,
0: 영국에서는 선크림이라고 하네요.
1: 네.
0: 그런 제품군들이 remain a massive draw. 이제 큰 인기를 이제 끄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는 얘기고 featuring
1: advanced formulations tailored to meet strict local regulatory standards. The formulations here talking about the chemical mixtures, right?
0: 그 첨단 그 제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분으로 구성해서 화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formulations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그 나라의 규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strict local regulatory standards는 현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규제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조합이어야 되죠. 거기서 금지하는 성분이 들어가면 못 파니까요.
1: 그렇죠. Yeah. And yeah, that's why they got to meet those regulatory standards. Additionally, the store showcases innovative hair care masks focused on scalp health. Alongside unique hydrating mists and highly sought after makeup.
0: 그렇죠. Scalp는 두피니까 우리 두피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hair care masks. Face care도 아니고
1: 네.
0: 우리 그 헤어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선보이기도 하고 alongside unique hydrating mists는 우리 소위 말하는 얼굴에 뿌리는 그 미스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 보습 미스트 같은 것들 and highly sought after makeup.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선호도 높은 메이크업은 약간 아마 색조 화장품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Yeah. Consumers can now easily acquire these acclaimed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웰컴 어보드
2: EBT는 영어.

0: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We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and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우리 8월호 첫 번째 사연 힘차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연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여러분과 똘똘 뭉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주인공께서도 이 영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0: That was when she was traveling around Paris with her family and her husband got sick.
1: 맞아요.
0: And her husband happened to be like, he was really good in English, so he would do all the communicating. But then again, she was put on the spot and she actually had to communicate in English. But that's when she felt, oh my goodness, my English is all not that good.
1: I think she kind of hit a wall.
0: Yeah.
1: When it comes to trying to convey her thoughts in English. I mean, we all do.
0: Oh,
1: we
0: of
1: all
0: course.
1: Do, but maybe she hit a big wall.
0: Yeah. And she felt helpless at the moment.
1: 맞아요. 자,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의사소통을 하다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도 thank you밖에 못하는 네. 그 순간이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셨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입체형 열심히 듣고 뭐 AI한테 뭐 교정도 받고
0: 네.
1: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이런 계기들이 또 있어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이렇게 함께 또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더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새싹 사연이고요. 영어를 못하지만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황길동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그 사연 왜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들어보면 알 것 같고 제목도 그래 나 영어 못한다예요.
0: Yeah, my English isn't great. 네, so what?
1: 유발하게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0: Yeah.
1: 자, 영어로 먼저 한번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볼게요.
2: My English isn't great. For 40 years of my life, I pretended I was good at English.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Japan, I naturally ended up working as a Japanese interpreter and translator. People thought, she studied abroad, so she must be good at English. I guess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2 years ago, I traveled to Paris with my family. But my husband, who speaks English well, came down with the flu and had to stay at the hotel. I went all around Paris with our 2 kids. At some restaurants, we ev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I was so upset, but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and walk away. I felt small and helpless. As soon as I got back to Korea, I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I take online English classes, listen to Eep to Young every day, and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I also use AI to correct the English I speak. The biggest change is that I admitted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chest. I hope to confidently express my thoughts in English someday.
1: 아, 외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긴 하지만
0: 네.
1: 일본어도 잘하시고 아 영어도 잘하시겠거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인상으로 그냥 묻어갔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0: 네. 네.
1: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40년 동안 영어를 잘하는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0: For 40 years of my life, I pretended I was good at English.
1: I pretended 하면 되겠죠. 뭐뭐인 척했다. I was good at English. 전치사 at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 One more time.
0: For 40 years of my life, I pretended I was good at English.
1: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자연스럽게 일본어 통번역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0: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Japan, I naturally ended up working as a Japanese interpreter and translator.
1: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졸업을 한 거니까요.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Japan, 자연스럽게 I naturally ended up working as. End up 같은 구동사들은 결국에 뭐뭐 하게 되었다.
0: Mm-hmm.
1: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기 딱 좋죠. I naturally

0: ended up working as a Japanese interpreter, 통역사, and translator, 번역사.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 유학파니까 영어도 잘하시겠지라는 그런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
1: People thought she studied abroad, so she must be good at English. Mm-hmm.
0: 외국에서 공부하다, 그냥 study abroad 하면 되겠죠. 뭐 overseas도 좋고요. So she studied abroad, so she must be good at English. 아, 영어는 좀 잘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변에서 했다. People thought. 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대로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금장 잘 보세요.
1: I guess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To go along with something. 함께 가다, 뭐 함께 그쵸. 나란히 가다라는 말이니까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So basically, if you say that you went along with something, you're not denying it, you're not saying no,
0: 그쵸.
1: You're almost like accepting it and saying, yeah, it's true, okay.
0: 뭘 크게 거부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냥 같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1: Right.
0: 그렇죠. Go along with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걸 잘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영어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굳이 아니에요라고 안 하고 그냥 묻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상이나 시선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갔다.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오늘 8월 첫 번째 통한기 문장으로 지정할게요. 갑니다.
1: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0: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큰 소리로 여러분도.
1: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0: 그렇죠? One more time.
1: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0: 그런 인상에 그냥 그러려니 묻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2년 전에 가족과 파리 여행을 갔습니다.
1: 2 years ago, I traveled to Paris with my family.
0: 자,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남편이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호텔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1: But my husband, who speaks English well, came down with the flu and had to stay at the hotel.
0: 감기 걸리다, 독감에 걸리다 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이거는요.
1: To come down with the flu.
0: 그렇죠. 일반 감기는 come down with a cold인데 독감은 관용적으로 앞에 the를 붙입니다.
1: 네.
0: So you always have to say the flu가 맞죠? the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Come down with the flu를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자, 독감에 걸려서 이제 호텔에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And had to stay at the hotel. 자, 결국 저는 두 아이와 함께 파리 곳곳을 다녔습니다.
1: I went all around Paris with our two kids.
0: 그런데 어떤 식당에서는 인종차별을 겪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지 뭡니까?
1: At some restaurants, we ev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0: Okay.
1: 인종차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종차별은 racial discrimination.
0: Okay. Racial discrimination.
1: Yeah.
0: 그렇죠? 그걸 경험했다니까. Experience를
1: you experience racial discrimination.
0: 어떤 식당에서는 at some restaurants, we ev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자, 너무 좀 화가 났지만 thank you라는 말만 하고 돌아서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좀 답답하셨겠어요. 뭔가 좀 항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요.
1: I was so upset, but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and walk away. I felt small and helpless.
0: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 부분은 I felt small. 내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죠. 그 다음에 뒤에 helpless. 이 단어는 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어떤 상황이 주로 쓰나요?
1: Helpless. This is what you would say in a situation where you can't really do anything
0: 그렇죠.
1: about a situation.
0: 맞아요.
1: It's like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know you want to do something, but you don't know what to do.
0: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1: right.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럴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이제 helples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라하다란 말을 이 두 개의 형용사를 갖다 쓰면 상당히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felt small and helpless. 자, 문장 다시 처음부터 드릴게요.
1: I was so upset, but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and walk away. I felt small and helpless.
0: All I could do 자체가 나의 주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는 thank you라고 하고 돌아서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니까. So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자, 한국에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As soon as I got back to Korea, I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0: 지금은 그래서 화상 영어를 수강하고 있고요. 입지영을 매일 듣고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I take online English classes, listen to 입지영 every day, and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0: 그렇죠. 다양하게 지금 루틴을 잡고 하고 계시네요.
1: 네.
0: 네. So I take online English classes. 화상 영어는 뭐 구체적으로 풀진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수업도 받고 있다고 풀어드렸고, listen to 입지영 every day and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스터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요. 그걸 AI에게 교정도 받고 있습니다.
1: I also use AI to correct the English I speak.
0: 저희도 요즘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직접 영작을 한 것을 AI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영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1: 맞아요. 이 문장 보면은 제가 영어로 하는 말을 AI에게 교정도 받는다라는
0: 받는다.
1: 말인데,
0: 예.
1: 그래서 I also use AI to correct the English I speak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드렸어요.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you could also say I also use AI to correct my English.
0: 그냥 영어 자체를 교정해달라.
1: Yeah,
0: 이렇게
1: you
0: 얘기할
1: could
0: 수도
1: say
0: 있고,
1: that too.
0: 말을 굳이 강조한다면, The English I speak, 뭐,
1: Yes.
0: 쓴 거를 강조한다면, The English I write.
1: Sure.
0: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네요.
1: 네.
0: 자, 그 다음. 가장 큰 변화는요. 그래, 사실 다 영어 못해. 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1: The biggest change is that I admitted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The biggest change, 가장 큰 변화는 is that 무엇이냐면요. I admitted to myself, 내가 내 자신한테 너 그렇잖아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0: 맞아요. 스스로 인정했다 해서 영어에서 그냥 딱 가장 맞는 표현이 이거예요.
1: Yeah, admit to oneself.
0: I admitted to myself. I admitted to myself. 입에 좀 붙여놓으세요. 나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이렇게. 자, 그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1: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0: 아,
1: chest.
0: 오랜만에 부르는
1: 좀
0: 표현이네요.
1: 홀가분해졌다.
0: 맞아요. 네. chest가 가슴입니다.
1: Yeah.
0: 뭐가 답답하면 뭐가 거기 얹힌 것 같잖아요. 그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1: 가슴이
0: 이거거든요.
1: 뻥 뚫리는
0: 맞아요.
1: 느낌이었다.
0: 네.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1: Yeah.
0: 그걸 덜게 됐다. 그럴 때 쓰는 표현. 자, 이런 건또 외워서 쓰는 게 좋죠. 통항 2번입니다. That really.
1: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0: 자,
1: chest.
0: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One more time.
1: Here we go.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chest.
0: 좋습니다. 자, 언젠가는 저도 영어로 당당하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1: I hope to confidently express my thoughts in English someday.
0: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자, 오늘 좋은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My English isn't great. For 40 years of my life, I pretended I was good at English.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Japan, I naturally ended up working as a Japanese interpreter and translator. People thought, she studied abroad, so she must be good at English. I guess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2 years ago, I traveled to Paris with my family. But my husband, who speaks English well, came down with the flu and had to stay at the hotel. I went all around Paris with our 2 kids. At some restaurants, we ev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I was so upset, but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and walk away. I felt small and helpless. As soon as I got back to Korea, I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I take online English classes, listen to Eep to Young every day, and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I also use AI to correct the English I speak. The biggest change is that I admitted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chest. I hope to confidently express my thoughts in English someday.
0: 자, 여러분, 입지영 8호로 교재 16페이지입니다. 하루에 세 가지 패턴을 입에 더 붙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무엇에 그냥 묻어가다. Just go along with 이 표현 오늘 잘 연습해 볼게요.
1: I guess I just

0: went along with that image.
1: 그 친구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수긍할 필요는 없어. 그럴 때 쓰기도 딱 좋습니다.
0: You don't have to just go along with everything he
1: 이
0: says.
1: 문장 좀 별표 좀 찍게요. 가끔은 생각이 다르면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라하게 느껴지다.
0: Feel small and helpless.
1: 아, 내가 그때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런다면?
0: I have never felt small and helpless like that.
1: 자, 그 다음. 스스로 인정하다 하면 딱이 표현입니다.
0: Admit to oneself. I admitted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1: 그가 나보다 실력이 더 좋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0: I had to admit to myself that he was better.
1: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장들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Hey, have you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3: Yes, I'm going back to the basics with simple verbs.
2: Why the sudden change?
3: I came back from a trip feeling frustrated that I could barely say anything in English.
2: It's not easy to start over like that.
3: I have a long way to go, but I'm glad I decided to try again.
0: 맨 says, "Hey, have you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어, 너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한 거야? 하니까 여자가 "Yes, I'm going back to the basics with simple verbs."
1: 기초 동사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약간 기초 공사를 다시 한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go back to the basics잖아요.
0: 갑자기 왜? 이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Why the sudden change? And she says, I came back from a trip feeling frustrated that I could barely say anything in English.
1: 여행 가서 영어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좀 답답했다? 그런 심정이죠. Feel frustrated 그랬으니까요. Alrighty?
0: 어, 그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1: 그쵸?
0: It's not easy to start over like that.
1: 처음부터 다시 하다란 얘기예요. Start
0: 네.
1: over.
0: 그랬더니 여자가 I have a long way to go. 갈 길이 멀긴 하지만, but I'm glad I decided to try again. 그래도 다시 시작하기로 한거 잘한 결정인 것
1: 그쵸?
0: 같아.
1: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오늘 통화겸장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I have a long way to go.
0: 네, 두번 해볼게요. I have a long way to go. I have a long way to go.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의 영작 손으로 한번 쭉다 해보시고요. 1번과 5번에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0: And that's a wrap,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잡거나 약속을 만난 후에 뭐 다음 약속을 잡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어요. 주로 이제 뭐 8월 달이 이제 됐으니까 물론 무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휴가철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또 방학이고 이러니까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잭쌤도 친구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1: Not super often.
0: 아무래도
1: now that I'm a dad,
0: 그쵸.
1: But still every several times a month.
0: 한 달에 한 뭐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1: 네,
0: 밥도 먹고 그러시는군요. 저는 거의 만나질 않습니다. 저는 거의 그냥 집 일, 강아지들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아 저도 이제 8월달이 됐으니까 친구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is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맞아요. 우리 보통 주말에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긴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free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요 질문 알면 딱 좋겠네요. 그럼 이 질문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였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한테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번 주말에가 우리말에 먼저 나온다고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영어에서는 이번 주말처럼 이렇게 시간 표현은 보통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시간 있어요? 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요것 중에서도 당신은 시간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평서문을 의문문을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you are 뭐뭐라고 하면 당신은 시간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re you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대방에게 시간이 되는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럴 땐 그냥 Are you?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you are를 are you 바꾸는 거 요거 기억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냥 are you가 튀어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시간이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 are you? Are you? 이게 나오는 거. 요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있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자유의 몸인지 아닌지, 그쵸?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free, 너 시간이 자유로워 라는 의미로 are you fre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 자체가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free? Are you free? 그래서 이미 어떤 시간 자체를 얘기를 했다. 뭐 지난 다음 주 금요일이다. 뭐 오늘 밤이다. 이런 시간을 이미 거론됐으면 Are you free?까지만 얘기해도 시간 돼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 오면 되겠네요. 이번 주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일단 주말은 weekend이고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라고 하면 되죠. 자, this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라는 뜻이지만 시간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번이라는 의미로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번 주는 this week 이렇게 씁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라고 물어보면

0: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해 볼게요.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we're going to take our sentence, Are you free this weekend?
0: Mm-hmm.
1: And we're going to change this weekend to a different time. So, are you free 언제?
0: 아, 그래서 시간 네.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특정 시간에 나를 만나줄 수 있니? 그때 시간이 비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Are you free? 다음에 이제 시간 오는 거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1: So you might say, Are you free tonight?
0: Tonight. 오늘 밤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Are you free tonight? 한 단어죠. Tonight.
1: Right.
0: 네.
1: Are you free all day?
0: All day. 자,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금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금요일에 만날까? 그럼 금요일 하루 종일 시간이 돼요? Are you free all day?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 Oh, you're not free all day? Then are you free after work?
0: 아, 하루 종일 안 된다 그러면 퇴근 후에 시간이 돼요? Are you free after work? 자, 그래서 after 다음에 어떤 일이 오면 그 일 후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after work가 되겠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보통 우리가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대학생들도 after school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Usually not. Because it's not a shared schedule.
0: 맞아요. After school 같은 경우는 보통 모두 다 같은 수업을 들을 때이고요. 보통 대학생들은 각기 다른 수업들을 듣잖아요. 보통은 그때는 after class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1: And also in English you have, you kn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but 대학교는 University,
0: 맞아요.
1: school 안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college, university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학교라는 뜻의 school이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after school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의 기관에만
1: In university, you would say, are you free after class?
0: After class, 수업 후에 라는 뜻이죠. Are you free after clas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ey, Zach, 우리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I want to catch up with you. 오랜만에 봤으면 하는데.
1: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0: 아하, 오랜만에 봤으면 해. I want to catch up with you 라고 했죠. 자, catch up with 누구누구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때까지 못한 얘기들을 서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쫙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인데 catch up with가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이 사람이 많이 나갔던 진도를 내가 따라잡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의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생활을 따라잡든 뭐 진도를 따라잡든 있었던 일들을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따라잡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catch up with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You might say, are you free next week?
0: Next week. 우리가 this week, this weekend는 배웠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next week, next weekend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 You just have to say on. Are you free on Saturday?
0: 토요일에 이렇게 요일을 말할 때는 on을 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Are you free on Saturday를 말하면 되겠죠.
1: And that you're asking about this Saturday only. But
0: 맞아요.
1: you might also ask, are you free on Saturdays?
0: 아, 그거 조금 이제 tricky하네요.
1: 네.
0: On Saturday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막 돌아오는 토요일의 시간이니 이지만 Saturday에 S를 붙이면
1: mm-hmm.
0: 모든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시간이 되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free on Saturdays? S까지 붙인다는 거
1: mm-hmm.
0: 모든 요일에 적용할 수 있겠죠.
1: 네. What is the earliest time that you could use with this sentence? Can you use 2 weeks ago?
0: 2 weeks ago?
1: Yes.
0: 안 되죠.
1: Can you use yesterday?
0: 안 되죠.
1: Can you use 1 hour ago?
0: 안 되죠. 과거는 안 돼요.
1: 과거 안 돼요. But you could ask, are you free now?
0: 그렇죠. 가장 이른 시간은 지금이죠. Are you free now? 지금 시간 되나요? 네, 지금보다 이른 시간은, 전의 시간은 이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free now? 까지 우리가 연습했는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 Are you free tonight?
0: Are you free tonight?
1: Are you free all day?
0: Are you free all day?
1: Are you free after work?
0: Are you free after work?
1: Are you free after school?
0: Are you free after school?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next week?
0: Are you free next week?
1: Are you free on Saturday?
0: Are you free on Saturday?
1: Are you free on Saturdays?
0: Are you free on Saturdays?
1: Are you free now?
0: Are you free now? 네, 여러분, you are free now. 지금 시간 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영어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3: 응, 아무 계획 없어.
2: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3: 좋아,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0: 뭐가 있을까요? 뭐 재밌는 거? 있겠죠? 자, 일단 처음에 친구가 약속을 잡기 위해서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1: 아하.
0: 자,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응, 아무 계획 없어 라고 대답할 때는 계획이 없다. 자, 계획이 없다.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뭐 계획은 plan이니까 그거를 응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let's를 사용하면 되죠. 뭔가 재미있는 거를 하다라는 표현을 그 뒤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좋아.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라고 질문을 또 했습니다. 자,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great 이런 표현도 좋지만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라고 할 때는 think라는 표현 말고 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have 뭐뭐 in mind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you free this weekend?
5: Yes, I have no plans.
4: Great, let's do something fun.
5: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아,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4: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시겠죠?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라고 했더니 응, 아무 계획 없어.
5: Yes, I have no plans.
1: Yes, I have no plans.
0: 응, 뭐 이거는 뭐 yes 간단하게 대답했고요. 아무 계획 없어.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1: I have no plans.
0: I have no plans.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Have no plans. 자, 일단 have a plan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have no plans. S까지 붙이면

0: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Cause I have no plans. 계획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말이겠죠.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0: 잘 됐다.
2: Great.
0: 뭔가 재밌는 거 하자.
2: Let's do something fun.
0: 네, let's do something fun. Let's 다음에 이제 하자라는 말이니까 동사 원형이 와서 do something fun이라는 표현이 온 거죠. 좋아,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2: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자, 좋아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 네. 했죠?
2: I'm in.
0: 나는 들어간다?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2: It means you're in the group. You're in the plan.
0: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 나는 그거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나는 할 거다라고 할 때 I'm in. Mm-hmm.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2: Someone might ask you, are you in or out?
0: 맞아요.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Are you in or out?
2: 이렇게 안 할래 하면 I'm out.
0: I'm out. 안 한다? I'm in. 나는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고요.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2: What did you have in mind?
0: What did you have in mind?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what did you have in mind?라고 하면 뭐 생각해 둔 거 있어라는 표현인데 have 뭐뭐 in mind가 뭐뭐를 생각해 두다, 뭐 뭐뭐를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지금은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free this weekend?
3: Yes, I have no plans.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2: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여기는 그렇게 연음이 되는 부분은 뭐 딱히 없어요. 근데 free의 FR 발음 되는 거, re, 요게 이제 강하게 나고 앞에 발음 살짝 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Weekend. 물론 K 발음 나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면 쌍기역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2: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2: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잘하셨어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Supe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0: Hello everyone. This is Juge.
1: 네, 자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0: Yes, it's a brand new week.
1: 네, 자 이번 주에는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 표현들을 모았습니다.
0: Boeing Sam, are you a good driver?
1: I used to be.
0: Used to
1: be. I think I still am, but I just don't drive.
0: Yeah, me neither. I don't drive that much.
1: Oh, okay.
0: I like public transportation.
1: Oh, I love
0: you too, right?
1: Public transportation.
0: That's right.
1: 네.
0: But it's good to know how to drive.
1: That's right.
0: But if something wrong, let's say your car breaks down, you need to fix something in your car, what do you do?
1: Right. Have it fixed by someone else.
0: But sometimes you get stuck on the road, your tire blows out. Do you know how to change the tires?
1: Do you think I know that?
0: No, it's good to know, if possible.
1: 아이, 그러니까. 네. 항상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거리에서 이제 그 자동차 펑크가 나서 바퀴가 이제 flat tire.
0: Got a flat tire.
1: I got a flat tire. 자, 그런 바람에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지나가던 분이 고쳐줘봤어요.
0: A good Samaritan.
1: Oh, good Samaritan, 진짜. 참 착한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0: That's 네. good. But when you're in a rush, yeah, it's good to fix your own tires. But if you're not in a rush, just call the service.
1: Exactly.
0: Call your insurance.
1: 그러니까.
0: Right? 네,
1: 그러려고 했더니. 자, 오늘은요, 그 이제 주유소를 이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근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self-serve하고 self-service를 가지고 이제 한창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0: Okay.
1: 그래서는 self-service는 들어봐도 self-serve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때만 해도 얘기를 했던 right.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elf-serve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던데요.
0: Self-serve. We generally say self-serve. Serve yourself.
1: Right.
0: That's the shortened form. But self-service, you might not see it so much in the States.
1: 그래도 물은 셀프입니다. Water is self.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식당에서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0: 한 적이. 한국에서는 먹히죠. 셀프. 네,
1: 그렇죠.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은 스스로 가져다 마셔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0: water is self-serve.
1: Water is self-serve.
0: Yes.
1: 아, 그렇군요. Water is self-serve.
0: Yes.
1: 그러니까 self-serve라는 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그 주유소에서도 self-serve라고 쓰여진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0: 자주 볼 수 있죠.
1: 그렇죠. 네. 그 차주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펌프를 하라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들 자, 꽉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자,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self-serve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자,
1: 어떤 말이 오갈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Ah, 저 실례합니다. 이 주유기 이거 작동하는 건가요?
2: 네, 그런데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해요.
1: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 안 해서요.
2: 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0: 자, 무뚝뚝한 우리 직원분들.
1: 네, 뭐 무뚝뚝해? 되게 상냥한데?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런 것 같은데.
0: 제 연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1: 아니요, 선생님. 아주 상냥하게 잘 들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 제가 이 동네에서 운전을 잘 안 한다는 둥, 조금 헷갈렸다는 둥, 이런 말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
0: But this is your story, sounds like.
1: 그렇죠. 아, 물론 그런데, 실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합니다.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영어권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 문화에 비해서 훨씬 그 표현이 많다는 얘기들을 해요.
0: Very expressive.
1: Very expressive.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저런 말까지 굳이 하나라고 할 것 같은 말도 다 하더라는 거죠.
0: 이런 문화 차이가 솔직히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0: 굳이 그런 소리를 해야 될까, 표현을 해야 될까? 영어권에서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어. we open up easily to strangers.
1: 아, 진짜.
0: That's a cultural difference. 아. One of the big differences.
1: 아, yeah. 네, open up easily 한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싶지만 실제 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표현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거고요.
0: Right.
1: 자, 주유기가 작동하는지를 묻고 근데 이제 직원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0: First time in the area. I think she's kind of a beginner,
1: 어어어. 어, 어.
0: a novice driver.
1: Could be.
0: So she's asking,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What's wrong? Something is wrong.
1: 아, 그렇지.
0: Pump is not working. 그래서,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1: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주유기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 맞나요? 이게 왜안 되지? 해서 이 펌프가, 근데 주유기 자체를 펌프라고 했네요.
0: Yes, pump.
1: 펌프.
0: It pumps gas into your car.
1: 아, 근데 뽐, 아니, 펌프다.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0: 펌프죠, 펌프.
1: 네. 그래서 그 펌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0: pump.
1: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월기를 하는 겁니까? Is this pump working? 자, 했더니, 네, 그럼요. 근데요, 사실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돼요.
0: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아,
0: Right.
1: 그러니까 you need to 뭐뭐뭐 first 이 말이 되겠네요. 우선 제일 먼저 first 먼저 당신은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0: Right.
1: 그래서 first you need to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Firs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1: 네,
0: credit card
1: 그렇죠.
0: first.
1: 네, so firs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해도 되고,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해도 되는데, 자,
0: Right.
1: 중요한 것또 하나는 카드 같은 것을 이 구멍에 끼워 넣는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0: Insert.
1: insert.
0: Insert.
1: 네, 우리가 방송할 적에도 뭐 insert를 넣어요
0: That's
1: 말아요 뭐
0: right.
1: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0: Right.
1: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 넣는 어떤 그런 것을 가리켜서 insert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Anything you put inside something, something inside something, we say insert.
1: Insert.
0: Insert your card here.
1: 그렇죠.
0: Right.
1: Insert your card here. 당신의 카드를 여기에 집어 넣으세요. INSERT로 쓰게 되고요.
0: Right.
1: 동전 같은 거 투입구에 넣으세요. 할 적에도 insert the coin into the slot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0: That's right.
1: 네. 그러니까 그 작은 틈, 얇은 그런 틈을 가리켜서 그걸 slot라고 할수 있는
0: The
1: 거군요.
0: slot.
1: slot.
0: The place where you put something is a slot. Insert your card into the slot.
1: Into the slot.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일단 우선 카드부터 먼저 넣으셔야 돼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is this pump working? 이라는 부분과 you need to 뭐뭐뭐 first. 이때 insert를 쓴다는 거. 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3: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네요. You need to insert
0: 그렇죠.
1: your card first. 네.
0: 영어에도 이게 박자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And intonation.
1: 네네.
0: So if you listen carefully, the natural going up and down,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그렇죠.
0: So really listen to that rhythm. That rhythm is important.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토네이션이 그러면 언제 올리고 언제 이렇게 내려서 말하는 건지를 일일이 그때그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올려줄 때 올려주고 또 떨어뜨려줄 때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와 함께 이제 익혀가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라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안 해서 몰라요. 라는 뜻으로.
0: Oh, I see. I understand.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1: 네.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제가 이 지역에서는 대개는 제가 운전을 잘안 해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그렇군요.
0: 다른 에리아에서는 인서트를 먼저 안 하나 봐요.
1: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잘안 그러니까.
0: I think different areas, different regions have a different system
1: Could be, yes.
0: of payment, right?
1: 네, 그렇죠.
0: So she didn't know. That's why, oh, how come the pump is not working? Oh,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Right. 그러니까 that I didn't know. 난 그거
0: 이건
1: 몰랐다.
0: 몰랐네.
1: 네, 이런 말로서 사실 나는 몰랐다. Oh, I didn't know. 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분은 아, 제가 사실은 보통 운전을 이 동네에서 잘안 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 don't usually 라는 그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자 일부러 이런 말을 넣은 건데요. 나는 평소에 원래 뭐뭐를 잘안 해요. 라고 할때 이렇게 I don't usually 다음에 동사를 이어붙여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대개 뭐뭐를 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건데.

0: 뭐냐면 I don't usuall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ually가 없이 I don't drive in this area.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차를 이미 가지고 온 상황인데.
1: 가져온 상황인데,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지역에서는 운전을 안 해요. 이런 말이 돼버려요. I right. don't drive 이러면. 근데 I don't usually drive라고 하게 되면 대개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1: 가끔씩 이쪽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Once in a while.
0: 네, yeah. 맞아요. Once in a while. 맞습니다. Yeah. 자,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 안 해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였습니다. 들어보세요.
2: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0: 네, 이런 경우도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할 때 in this 부분은 아주 낮게 또 짧게 약하게 발음하죠. In this, mm-hmm. in this area 이렇게 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뭐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0: 네, no problem. 아유 운전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뭐. No problem. 그런 다음
1: It's okay.
0: It's okay. Just select 그냥 고르세요.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자, 그런 다음에 이 일반 무연 휘발유라고 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 Right. 네.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gas out there. The most popular, most common is called unleaded gas.
0: Unleaded.
1: There's also premium unleaded, more expensive, and then there's diesel. 경유죠, 그렇죠?
0: 네네.
1: So, but usually when you ask for gas, you know, they look at the car, oh, it's unleaded gas.
0: Unleaded gas.
1: Oh, it's diesel.
0: Oh.
1: You have to be careful.
0: 그렇죠.
1: Don't put the wrong gas
0: in your
1: car. You
0: don't want to get confused there.
1: That's right.
0: 오, 그럴 적에 unleaded gas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unleaded 이렇게만도 많이
1: That's right.
0: 말하죠.
1: 맞아요.
0: 네.
1: Oh, what do you need? Oh, it's unleaded.
0: Unleaded.
1: 누가 이제 채워준다면, 그렇죠? Yeah, so you say unleaded or diesel.
0: 그렇습니다. Right. 그러니까 unleaded 이렇게 말하지. Unleaded gas까지는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 Exactly.
0: 네. Yeah. Unleaded를 조금 빠르게 발음하니까.
1: Unleaded.
0: Unleaded.
1: Unleaded.
0: Unleaded. Mm-hmm. 네, 아유 그러네요. 자,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1: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제가 마침 이렇게 헷갈리고 있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좋다. 결국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get confused 하면은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혼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 되거든요. Get confused.
1: Right.
0: 예를 들어서 I am confused. 그러면은 난 이미 혼동하는 상황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라는 말인데 I get confused 하면은 안 그랬다가 점점점 혼동스러워지다란 말이 되는데
1: right.
0: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많이도 아니고 약간만 좀 혼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1: right.
0: 마침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1: You were just starting to get confused.
0: Oh yes.
1: So in that situation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Right now.
0: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1: Mm-hmm.
0: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3: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2: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네, 자, 여기까지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3: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2: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3: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2: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보통 어머 내 전화기가 뭐 고장났나 봐 왜 이렇게 안 되니? 라고 할 때도 My phone isn't working 이렇게
1: right.
0: 말한다든지 뭐 Is this Wi-Fi working? 하면은 여기
1: right.
0: Wi-Fi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든지
1: Is your laptop working?
0: 그렇죠, Is your laptop working? 그 노트북 컴퓨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근데
1: right.
0: working을 오늘도 주유소에서 썼네요
1: Because the pump, you're not sure if the pump is working or not Is this pump working?
0: Is this pump working? 그러니까 right. 자기가 이제 약간 카드를 먼저 넣지 않은, 그러니까 insert the card first 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1: right.
0: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because she doesn't drive in that area very
1: right.
0: much.
1: So generally in most

0: places, you need to pay first and then pump. Pay and then pump.
1: Pay and then pump.
0: That's right.
1: Pu-pu-pu인데 pay 먼저, pump 나중에.
0: <That's>
1: 알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mm-hmm. 한번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0: Excellent.
1: Okay.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볼까요?
0: Let's go.
1: 실례합니다. 이 주유기 작동하는 거 맞아요?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0: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1: 오, 네. 아, 저 그런데요.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합니다.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아, 그렇군요. Oh, I see.
0: Oh, I see.
1: 제가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 안 해서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0: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1: 아유,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No problem.
0: Oh, no problem.
1: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0: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1: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Oh,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job.
1: 아, 정말 잘하셨어요. 큰 mm-hmm.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해 보시는 것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시겠어요.
0: That's
1: 같이
0: right.
1: 남들 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자, 이 그 고르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뭐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걸 골라라라고 할 때 select를 하면 되겠군요.
0: Choose도 있지만 네. selec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Select.
0: Select A, B, or C.
1: 네,
0: right?
1: 그렇죠. 이 중에 꼭 이걸 골라서 눌러라. Select. S-E-L-E-C-T. 이 단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1: 그렇죠. 그냥 이걸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Just
0: yes.
1: select. Just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0: Mm-hmm.
1: 자, 오늘 함께하신 내용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Right.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ensation, 뜻은 화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pet goat in the U.S. state of Colorado has become an online sensation after safely guiding firefighters through treacherous, steep paths at a wildfire site. 여기서 sensation이라는 표현은 큰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video became an overnight sensation.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global sensation, online sensa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큰 화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ensati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is a big no-no. 요즘처럼 폭염이 이글이글할 때 시원한 냉면 한 그릇만큼 더위를 식혀주는 것도 없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즐긴 다음 연달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커다란 수박 한 조각 같은 찬 후식으로 입가심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Doubling down on that heavy cold shock can completely freeze up your digestive system, causing a nasty bout of bloating and heartburn, or even a sudden blood sugar spike. From rushing into dessert to hitting the couch for a post-lunch nap, how we rest after eating matters just as much as what's on our plates. 냉면은 차가운 국물 때문에 위 내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춰 소화 기능이 둔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찬 음료나 후식을 곧바로 섭취하면 위가 또 한 번 강한 냉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빙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후식은 혈당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차가운 게 당기는 날일수록 음식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We're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looking a little bit like a watermelon.
2: No? Watermelon.
1: Looking lovely is Shane Harm.
2: Well, you look very lovely this morning,
1: Thank
2: too,
1: you.
2: Sue.
1: Do I look like naengmyeon with no seasoning?
2: No, you look like snow.
1: Oh, okay.
2: You're white snow. Snow White. How about that?
1: Oh, thank you. That's very nice.
2: Yeah. You know, I think my grandmother was correct when she said during the summer, be careful of eating cold food. She would always say, 배탈, 탈난다.
1: She was right.
2: Right? So, yeah. You know, this sort of... You know, this knowledge from our grandparents, our ancestors,
1: yeah.
2: I think there was some scientific meaning to it.
1: In English, we normally say old wives' tales, mm-hmm. referring to things that, you know, old ladies would say. They didn't study science
2: no.
1: or they didn't know any of the, you know, the studies behind it. But they knew from experience that certain things would make you feel sick, for example. I keep hitting my mic, I'm sorry. But yeah, with... Cold food in the summertime, followed by a cold dessert, apparently that's going to make your stomach feel a little bit uncomfortable.
2: Yeah, it might give you a little tummy ache.
1: Yeah,
2: right? I mean, and thank you. You know I love naengmyeon, but I think in addition to the coldness, because there's a lot of sodium in naengmyeon, it'll
1: yes.
2: also dehydrate you. So you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after that as well. So I think there are other sort of things you need to watch out for. But I remember in China, you know, they don't really give you cold water at
1: they
2: restaurants.
1: They always give you hot tea
2: yeah.
1: or lukewarm drinks.
2: Exactly.
1: Yeah,
2: yeah. So I think there's some scientific, you know, meaning
1: You're
2: behind
1: right.
2: that as well.
1: I would always have to request it.
2: Yeah.
1: And then they'd look at me strange.
2: Yeah.
1: Like, you want iced water?
2: Exactly.
1: Yes. 그래요. Doubling down on something. Tell us about that expression.
2: Yeah, when you double down on something, you are so firm and adamant about a certain fact or statement that you are, it's like when you're wagering. I think literally it means doubling down. That means you're putting more money into it because you're so certain, you're 100% guaranteed about it.
1: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a cold food like naengmyeon, and then you double down on it because you feel like, oh, cold is good. Cold is great in the summertime. So you have... cold drinks, cold desserts, and you double down on the coldness,
2: yes.
1: I guess, right?
2: You're doubling it.
1: 그래요. 이렇게 차가운 음식과 그 다음에 또 차가운 음료, 차가운 디저트 이렇게 계속 차가운 것만 연달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차가운 자극을 받아서 속쓰릴 수 있고요. 더부룩함도 더 느낄 수 있다고 해요. So the next time you go for some 냉면,
2: yeah.
1: which is great.
2: Mm-hmm.
1: Maybe go for a slightly warmer drink afterwards.
2: Do you know a thing called koneng? If you eat like Pyongyang naengmyeon, if you ask for koneng, they won't give it to you with ice. It'll be a little warmer.
1: Koneng?
2: Yeah.
1: Oh,
2: it's a thing among the naengmyeon community.
1: Oh, I didn't know. 그렇네요. 거냉이에요?
2: Yeah, I think so.
1: 그러면은 얼음 없이 냉면을 받는 건가요?
2: Exactly.
1: 와, 전혀 몰랐어요. 다음에 이렇게 주문해봐야겠네요.
2: Certain places have it.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먹는 얘기를 실컷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무모한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이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쓰죠. 먹는 게 남는 거지. It could be a sort of health-related expression, or it could have something to do with money as well.
2: Mm-hmm.
1: So whichever angle you decide to take, it's fine. 먹는 게 남는 거다. 이거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별미도 알려주세요. 여름에 특히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셰인 선생님은 정말 냉면 애호가여서 냉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2: Well, as a, yeah, not a professional. But...
1: 저는 뭐 이 건행도 모르고 전 사실 냉면
2: okay.
1: 자체를
2: Most people don't know
1: 그렇게
2: this.
1: 즐겨
2: yes.
1: 먹지 않는 yeah. 편이라서 네, 냉알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데 선생님 정말 잘 아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름 음식, 별미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모한 문장과 더불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 1045 문자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무료인 EBS 반디 앱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은 또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사연과 퀴즈 정답, 뭐 무모한 문장, 질문 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Temperatures soared to a record high of 42.5 degrees Celsius in the southeastern city of Yangsan on Sunday, marking the highest reading since modern weather observations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04.
1: 일요일인 어제 경상남도 양산의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2: The government has activated the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after more than 108 regions were forecast to record daily maximum perceived temperatures of 35 degrees Celsius or higher for three consecutive days.
1: 정부는 앞으로 3일간 일 최고 체감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되는 폭염특보 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 Hungary has completely shut down its Seoul PAX nuclear power plant for the first time in its 44-year history due to record low water levels on the Danube River caused by a severe summer heat wave and drought.
1: 심각한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헝가리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이 44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 Medical experts have warned that fatty liver disease is surging among you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ueled by spiking obesity rates and diets heavy in highly seasoned, stimulating foods that promote overeating.
1: 국내에서 비만율 증가 및 과식을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간이 강한 음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2: And a study reveals that older adults who live in leafy neighborhoods with tree canopies dense enough to cover the sky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depression.
1: 하늘을 가릴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환경에 사는 노년층은 우울증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And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Temperatures soared to a record high of 42.5 degrees Celsius in the southeastern city of Yangsan on Sunday, marking the highest reading since modern weather observations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04.
1: 일요일인 어제 경상남도 양산의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2: Yeah, weather is top of mind for everyone, it seems like, here in Korea. And the numbers back it up. This is a record, an all-time record for Korea. 42.5 degrees Celsius yesterday in Yangsan. And yesterday marked the fifth consecutive day

0: public offices will be closed or anything like that. However, it's a warning, basically, telling people that for the next 3 days, we're expecting temperatures to reach as high as 35 degrees when it comes to the feel-like yes. temperature. 그러니까 이제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것이다. 108곳에서, 108곳 이상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et's have a look at this being activated.
1: Yeah, so the government has activated this sort of posture. So when you begin to work on something or something begins functioning or operating, we activate it. Like yeah. I remember in the past we used to activate a credit card before you can start using it. These days I think it's automatic, but in this case, this sort of posture has been activated.
0: Yeah, I guess the government, you could say the government has issued this posture as well.
1: Absolutely. So case? They've issued yeah. this sort of advisory, yeah. this warning. Yeah.
0: 그래요. 여기서 issue를 써도 되긴 해요. 무언가를 발령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동했다라는 activated를 썼습니다. 이 경우는 다 활용 가능한 표현이 되겠고. What's a perceived temperature?
1: Yeah, when you perceive something, you're feeling it, right? Yeah. You're sort of how it feels to some person. So the perceived temperature is not what's on the thermometer, but what you actually feel yeah. In real life. So this takes into account things like wind chill in the winter, or in this case, humidity in the summer. So the thermometer might say 35, but it actually feels like 40 degrees.
0: Exactly. It's also called real feel, or as you said, wind chill when it's, you know, the colder months or the seasons. 추울 때는 체감 온도를 영어로 wind chill 아니면 wind chill factor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더 춥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그 표현을 쓰진 않겠죠. 여름에는 그래서 뭐 real feel이라는 표현, 실제로 이렇게 느껴진다. 이게 체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표현처럼 perceived temperature라고 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온계에는 30도라고 써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체감은 35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So the real temperature would be 30 degrees, for example. But the perceived temperature or the real feel could be 35.
1: Although I do want to point out that the term real feel is, I think, a trademarked expression
0: is
1: by
0: it?
1: A certain weather app or a weather agency. So, but most people will understand if you just say it's become such a generic term.
0: 아, 그렇군요. Yeah. 특정 유명 날씨 웹사이트에서 만든 표현이군요.
1: I think so, yeah.
0: 아, 그래요. 좀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보통 명사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그런데 많이들 쓰니까 곧 될 수도 있겠어요. 가끔씩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government has activated the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after more than 108 regions were forecast to record daily maximum perceived temperatures of 35 degrees Celsius or higher for 3 consecutive days. All right, let's take a break. In the first two headlines today, we looked at the weather, especially in 양산. And 배희진 님 says, 저 양산 살아요. 최근 밖을 30초 이상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42도를 찍었을 정도로 지금 양산이 정말 더운데 이 정도군요.
1: Yeah.
0: 실제 그 사연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Oh my goodness. 정경희 님. 어제 창원도 40도 찍었어요. 너무 덥고 매미는 목에 핏대를 세워 흐르고 그렇습니다. I don't know if it's just me or just my neighborhood, but I feel like the cicadas these days are a bit weaker.
1: Weaker.
0: Yeah, maybe it's just my neighborhood.
1: But well, maybe they're too hot.
0: I think that's what I thought. Maybe they're too hot.
1: But they only come out in the summer.
0: Yeah, because when I was younger, I just remember the cicadas being so loud.
1: Yeah.
0: I couldn't really hear people talking over them. Maybe it was, again, the neighborhood, but...
1: Or maybe your hearing is going, too, as you grow older.
0: That's true, actually.
1: I'm just kidding.
0: That could be it. 아, 제 청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매미 영어로 cicada라고 합니다. 자, 서띵나라님은요, 유튜브로 헉, 어제 시원한 물냉면에 얼음 띄운 수박 화채 먹었는데 유유 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차가운 거에다가 또

0: 연달아서 또 차가운 거를 먹으면 속이 약간 더부룩한 느낌, 속쓰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 못 느끼셨으면은 괜찮죠, 뭐, 그죠? 자, 김민혜님. 아우, 식후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냉면보다는 메밀막국수를 먹어요. 비교적 속이 편하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 본, 밀, the main meal이 그렇게까지 차갑지 않으면 후식으로 수박 먹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엄청 차가운 거에다가 또 엄청 차가운 걸 얼음과 얼음, 요 조합이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메밀막국수 is my second favorite,
0: Oh,
1: by the way.
0: really?
1: Yes.
0: 아, 와, 오늘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다 나오네요. 그리고 always with these news reports about studies and, you know, do this, do that.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1: Absolutely. Yeah. It's a guidance.
0: It is just a guidance. 2278님, 저는 콩국수 좋아해요. 설탕도 소금도 안 넣은 담백한 콩국물에 쫄깃한 국수면 오늘도 먹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1: I'm drooling here, by the way.
0: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4306님, 여름 별미 하면은 강원도 횡성의 건진국수 맛있어요.
1: I've never heard of
0: I don't
1: this.
0: know this one. You'll have to,
1: I need to do some research on
0: You're the
1: this now. I
0: Kuksu
1: know.
0: aficionado.
1: Hello.
0: 자, 바로 셰인 선생님 적고 계시고요. 강원도 횡성 건진국수. 네, 맛있겠습니다. 어떤 국수일까요? 이거는? 횡성 하면은 저는 이제 한우가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8747님은, 근데 건행이 뭐 줄인 거예요? 하셨는데, 예, 우리 작가님이 이제 찾아주셨어요. 건행. 아, 갈 거를 쓰는군요. 한자로. 그래서 한자, 뜻은 찬 것을 제거한다. 아, 제거할 건가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찬 것을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냉면을 먹을 때 육수의 차가운 기운을 빼거나 살얼음을 없애고 미지근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평양냉면집의 숨은 주문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건행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1: Yeah, you can say it like that.
0: 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됐는데, 먹는 게 남는 거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언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게 뭐, 먹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1: Yeah,
0: 의미가 될 수도
1: I think when you're
0: 있겠고,
1: eating something expensive or, you know, luxurious,
0: 그렇죠.
1: yeah.
0: 그리고 또 언제 또쓸수 있을까요? 서로 먹을 거를 권할 때? 먹는 게 남는 거지 뭐. 이러면서 먹어. 이럴 때. 예, 쓸 수도 있겠죠? 자,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지금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Miley Cyrus with End of the World.

0: this nuclear power plant was made 44 years ago. So it's in its entire 44-year history.
1: 네, 그것의 44년 역사상 그것이 여기서는 헝가리의 원자력 발전소가 될 텐데요. In its 44-year history.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Hungary has completely shut down its sole PAX nuclear power plant for the first time in its 44-year history due to record low water levels on the Danube River caused by a severe summer heat wave and drought.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Medical experts have warned that fatty liver disease is surging among you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ueled by spiking obesity rates and diets heavy in highly seasoned, stimulating foods that promote overeating.
1: 국내에서 비만율 증가 및 과식을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간이 강한 음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0: Yeah, so among the 20-somethings and 30-somethings here, this fatty liver disease has risen 46 and 25% respectively over the past decade. And what experts are pointing to is eating habits. Eating habits, especially with things that are highly seasoned, spicy, salty, sugary, these foods. They make you overeat and you get this excessive carbohydrate intake, which causes liver cells to accumulate fat and eventually die off. But the good news is, the liver can regenerate. So if you switch to a healthier diet, you can improve your liver health. But the problem is this disease is very asymptomatic. You don't know that you have it. So 80% of patients discover it during routine health checkups.
1: Routine health checkups. 그러면은 정기 건강검진인데요. 그 검진을 통해서야 아 내가 이 지방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20대와 30대 사이에 지방간이 생긴 환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지방간은 영어로 fatty liver disease.
0: Usually, when you think of liver, you think of alcohol consumption, but my guess is alcohol consumption is going down among youngsters, so it could be the foods, but that's my
1: It's
0: guess.
1: mostly because of obesity. 대부분 비만, 뭐 내지는 과체중이 된 이제 젊은층이 예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간 환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죠. Diets, 식단이고요. Heavy in 무슨 무슨 foods.
0: Yeah, means there's a large amount of it inside it. There's a high concentration of it. Like 냉면 is heavy in sodium.
1: Right, heavy in something. 그러면 무엇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Heavy in sodium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나트륨 함량이 높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heavy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많이 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a heavy drinker라고 하면은 음주를 너무 많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a heavy smoker. 그러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이게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겠죠.
0: It doesn't mean the person is heavy,
1: No,
0: right?
1: no.
0: 예, no.
1: Kurucho, they could be light, but they could still be a heavy drinker or a heavy smoker, which is very bad. And just a few days ago, I actually kind of jokingly said on the show, because we had the expression a light packer. So I said, are you a light packer or a heavy packer? And I was, of course, joking because we don't say, I'm a heavy packer. That's not an expression. However, you would understand it in that context because I already said light packer.
0: So you're contrasting with that,
1: Yes, exactly. 그래서 이제 light packer라는 표현은 굳어진 표현이고 나는 이제 짐을 적게 들고 다녀. 근데 heavy packer라는 표현은 없지만 근데 좀 jokingly, 바로 그냥 contrasting 되게 썼는데요. 이 heavy 뭐라는 게 들어가는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굳어진 표현의 반대가 꼭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heavy drinker가 있지만 I'm a light drinker 뭐 해도 되기는
0: Yeah, I
1: 하지만,
0: think so. That works in that
1: 그냥
0: case.
1: 그때는 되긴 하겠네요. I'm a light smoker. 이것도 좀 이상하죠.
0: No, there's no such thing
1: 이해는
0: as a light.
1: 하지만
0: There's no
1: 그러니까
0: such thing as a light smoker.
1: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어진 표현들이 있어요. heavy든 light든 그 반대는 존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말하면은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해는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많이 들어갔다. This is heavy in 뭐 calcium, sodium,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stimulating foods. 자,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0: Yeah,
1: 같은데요. 네.
0: I'm glad we.

0: pointed this out because I believe this comes from the Korean 자극적인 음식, right? But I do want to point out, you know, spicy foods, salty foods, they're all stimulating because it stimulates you, right?
1: Yep.
0: But normally, I think in, you know, in the West, when you say a stimulating food, you think of caffeine. You think of things that really energize you or because these are stimulants, right? Like coffee. These are stimulating foods. But of course, in Korea, you have a lot of spicy foods, salty foods. So you call these stimulating foods as well.
1: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기사를 영어로 옮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뭐 맵고 짜고 이런 것들. 그거를 그냥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거죠. stimulating이 실제로 자극적이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음식에 관해서 stimulating 한다라고 하면은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인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맵고 짜고 한 것보다 아마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사를 영어로 그대로 좀 옮기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예, 표현이 된 것 같고요.
0: Yeah, so I don't think it's incorrect to say
1: it. It's not wrong. Yeah, yeah.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영어로는 stimulant라고 하면은 각성제라는 뜻이 되니까 예, 커피 같은 거 많이 떠올린다는
0: Energy
1: 거.
0: Drinks.
1: Energy drink. 그 뭐 더 하죠. 카페인 함량이. 예, 그런 거 다 stimulant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edical experts have warned that fatty liver disease is surging among you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ueled by spiking obesity rates and diets heavy in highly seasoned, stimulating foods that promote overeating.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0: A study reveals that older adults who live in leafy neighborhoods with tree canopies dense enough to cover the sky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depression.
1: 하늘을 가릴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환경에 사는 노년층은 우울증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Yeah, so researchers in Australia found that this sort of lush wood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home has a more consistent positive effect on elderly mental health than so-called blue spaces like water, right? Or conventional city parks. Now, it suggests that increased park space or improved air quality may initially they thought that it creates depressive symptoms, but that was more because of the move for people that are elderly. But given that 20% of adults over 60 experience these sort of mental or neurological disorders, the study suggests that prioritizing tree canopy coverage in urban environments is much more effective for senior citizens.
1: 네,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고요. 약 12년 동안 70대에서 90대 노년층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 증상이나 우울감이 좀 덜한가 이런 것들을 본 건데요. 나무가 우거진 곳도 봤지만 이제 근처에 물, 뭐 바다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는 곳, 파란 곳에서 사는 노년층도 봤고 그다음에는 공원이 있는 곳, 대기질이 좋은 곳, 뭐 여러 가지를 다 봤더니 나무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우울감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무 아니라 캐노피라고 표현했어요. 거의 지붕처럼 보일 정도로 이 나무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나무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0: Yep.
1: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leafy neighborhood라고 하는군요.
0: Yeah, simply a neighborhood with a lot of trees, greenery, as they say, plants, that it makes it very pleasant and quiet. Right?
1: Leafy, 나무 잎. 그게 leaf잖아요. Y 붙여가지고 이런 이제 녹지가 많은 동네, leafy neighborhood. Enough to do something?
0: Yeah, when you have an adjective enough to verb, I guess you could say, it's something has a sufficient amount of something, right, to result in some sort of ending.
1: 무언가를 할 정도로 충분하다. Enough to cover the sky.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풍성한 나뭇잎을 가진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tudy reveals that older adults who live in leafy neighborhoods with trees

canopies dense enough to cover the sky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depression.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v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Shane Ham. 오늘 먹는 게 남는 거다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들어간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 The Trees by Russian Red.

0: That was Russian Red with The Sun, The Trees.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and we're going to review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다섯 개의 표현 리뷰해보겠습니다. Reading.
1: Yes, reading as a noun. My blood pressure reading was slightly above normal when I measured it this morning.
0: 오늘 아침에 혈압을 쟀는데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살짝 높았어. 수치, reading. 다음 표현은요? 가동시키다, to activate something.
1: For example, the company activated a backup system when the main server failed.
0: 회사는 메인 서버가 작동을 하지 않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업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작동시키다, 가동시키다, activate. 자, 다음 표현은 유일한, sole.
1: Mm-hmm. The sole reaso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is to hear Sue's voice.
0: 아, 왜 또 예문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셨어요? 자, 내가 모닝
1: It's a different Sue.
0: 아, 그래 다른 yeah. 사람. 오케이, 그러면 yeah. 이제 네, 해석할게요. Morning Special을 듣는 유일한 이유는 Sue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Mm-hmm. 이렇게 뭐 Shane의 목소리를 듣기 mm-hmm. 위해서다. 뭐 이렇게
1: Sue현.
0: 아, 수, 알겠습니다. Yeah. 자, 다음 표현 heavy in something.
1: The soil is heavy in minerals, making it ideal for growing vegetables.
0: 이 토양은 다양한 minerals. Minerals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minerals는

0: 인생은
1: no,
0: yeah, 짧잖아.
1: order the extra fries.
0: 감튀 더 시켜. 막 이런 거죠.
1: Yeah, this is great. 김지사님,
0: 네,
1: excellent.
0: 재밌습니다. 자, 자연스럽고. 자, 그 다음에 옹이뉴키님은 유튜브로 Eat now, regret later.
1: Yeah, okay, so similar. So don't, you know, don't debate what mm-hmm. you're eating. Don't count calories. You can regret that later, right? So, oh, wow, all these, you know, these very natural sounding, very good, because I had a hard time with today's sentence.
0: Yeah, exactly. Right? I actually had to try and think of when I would say this, what context, and... Yeah, I love all of these sentences.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I'm going to pick that last one because it really made me laugh. Life is short. Order the extra fries.
0: 아, 네, 김지선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반찬 세트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고 I'm going to pick, let's see, Eating is everything.
1: Yeah.
0: 이라고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김재현님의 문장이었습니다. 김재현님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고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1: So I went a little different here. Similar, you know, kind of thought. I said, you are what you eat.
0: Oh, yeah.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거. Yeah. Oh, tell us about that expression.
1: Yeah, because literally, you know, it's talking about when you eat something, that what you are, your physical health, depends on what you consume.
0: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이제
1: It's
0: 먹는
1: an idiom, right?
0: 것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체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건강 상태가 된다. 원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어라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의미로도 약간 확장해서 해석하면 할 수 있죠.
1: Yeah. 네, Our listeners had much better sense today, by the way.
0: 저도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Yeah. 이게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상황을 이제 좀 드세요라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Just go for it. Uh-huh. 아니면은 you only live once.
1: Yeah.
0: YOLO. Right. 이러면서 그냥 드세요. 이런 뜻으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1: Yeah.
0: 컨텍스트가 너무 중요하긴 한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만약에 돈에 관해서 이게 좀 비싼 걸 먹었는데 mm-hmm.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야.
1: Right.
0: 이런 의미라면은 That was worth every penny.
1: 아,
0: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 very good.
0: 전혀 다른 상황이죠.
1: Yeah. 네. Order the extra fries.
0: 그거 yeah. 너무 재밌었어요.
1: Right.
0: 계속 남나 봐요.
1: Get that mandu with the naengmyeon. Don't debate. Stop
0: 그러니까요.
1: worrying.
0: Life is short.
1: Yeah.
0: Get the mandu and the fries and
1: yes.
0: the whatever, the hamburger.
1: yes. Supersize your meal. Yes.
0: okay. 자, 노래 듣겠습니다.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hour. This is Asia with Heat of the Moment. We'll see you on the flip side.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